경영자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규제기구 설립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 설립을 무산시켰다고 미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민간주도 AI 규제기구가 세워지면 오픈 AI와 엔트로픽, 구글 등 3대 AI 선두기업으로 힘이 집중될 거라며 반대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미 관계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조 장관은 현지 시각 18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지만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가 5에서 50mm로 많은 곳은 80mm가 넘는 곳이 오겠습니다. 전남 광주 남부와 경남에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8도, 전국 23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사진을 찍습니다. 이제는 필름값과 인화 비용을 생각할 필요도 없으니까 참 쉽게 촬영 버튼을 누릅니다. 수많은 종이 앨범들, 수많은 사진 폴더들. 생각해보면 그걸 열어보는 시간은 그걸 찍은 시간보다 짧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잘 기억하고 싶고 오래 남기려고 했지만 정작 돌아보는 일에는 인색하죠. 어쩌면 쌓여가는 사진이 더 많아질수록 더 어려워질 겁니다. 사진은 늘어났는데 기억은 줄었습니다. 많이 남긴다고 해서 많이 기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앨범과 스마트폰 폴더에는 다시 열어본 적도 없는 수많은 사진이 잠들어 있을 겁니다. 그 순간들이 다시 기억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걸 다시 꺼내보는 것. 그뿐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지금은 9시 6분, 늘 9시 5분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원탁의 기자들도 만나실 수 있는 날이죠. 뜨거운 토론 주제거리가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죠. 또 한편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기준금리는 1% 아래가 돼야 한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앙은행은 긴축의 고삐를 죄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와의 기준금리 격차는 이제 1%포인트로 다시 또 넓어지면서 한국은행의 금리세법도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영향 같이 한번 또 머리를 맞대보시죠. 또 어릴 때는 교육비 많이 들어가서 나이 들면 병원비 때문에 우리 인생을 소득과 소비로 따져보면 흑자로 사는 기간이 33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진짜 중산층은 실제로는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적자 인생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같이 한번 또 고민해 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요즘 하늘이 참 맑아 보이죠. 구름이 적고 햇빛이 강한 가을철, 유난히 맑고 또 푸르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햇빛이 너무 강하면 자동차와 또 공장 등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반응해서 오히려 지표면의 대기오염 물질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해서 이 농도가 짙어진다고 하는데요. 이게 식물의 성장에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또 높은 하늘에 존재하는 이것은 나쁜 자외선을 막아주는 좋은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게 지표면 낮은 곳에서 많으면 안 좋고 높은 곳에 많으면 좋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화학식으로는 O 3라고 하는데요. 두 글자 외래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그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막 프레온 가스 때문에 2층이 파괴된다 이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원탁의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알고란의 고란 기자, 와이스트릿 송일아 기자,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배미라 님이 경제 공부는 재미없는데 성공예감은 재미있어서 신기하다고. 또 우리 원탁의 기자들이 어려운 내용 또 쉽게 풀이해 드릴 겁니다. 맞죠?
2: 네.
0: 사실 우리가 금리 이야기하는 게 참 금리가 복잡하긴 한데 일단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3년 2개월 만에 인상인데 왜 올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3: 기준금리가 네. 이제 3.75였는데 3.75에서 4% 이제 상당 기준으로 4%가 이제 올라갔는데요. 중앙은행이 하는 일이 핵심이 결국에는 금리 결정권이고 그 결정을 하는데 가장 크게 신경을 쓰는 게 바로 물가 라고 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변수들 뭐 많이 설명해 주시겠지만 먼저 이야기를 하면 물가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는 게 첫 번째 요인으로 꼽힐 것 같습니다. 공급 상황에 대한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수요로 넘어갈 거고요. 특히 중동전쟁이 끝날 것 같이 끝나지 않으면서 계속 이어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미국 현지 뉴스를 보면 한국보다도 이 유가에 대한 그 기름값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걸로 매일 여전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미국에선 차가 거의 신발 같은 거지 않습니까? 기름 넣는 게 일상인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하죠. 그래서 이에 대한 부담이 컸다라는 건 이 물가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작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고용이나 임금, 소비도 예상보다 견조한 것도 올릴 수 있는데 힘을 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 역시 물가네요.
4: 그렇죠. 이번에 금리를 올린 게 그러니까 2024년이랑 2025년에 각각 세 차례씩 연달아 금리를 내린 이후에 올 들어서 다섯 번은 동결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왔었단 말이죠. 그리고서는 이번에 이제 올린 건데 이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오래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전임 의장을 좀 겨냥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어요. 미리 좀 올렸어야 되는데 이제 너무 이제 높고 오래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연준의 양대 책무인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중에 일단은 물가 안정이 이제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지금 신규 채용이나 뭐 소득, 뭐 기업 설비 투자가 계속 양호한 상황이 조금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고용을 해치지 않고 물가를 안정권으로 되돌릴 수 있는 좀 적기. 우리나라가 지난달에 했던 그 어떤 기자회견 내용이랑 그 맥을 좀 같이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일단 좀 물가를 이 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일시적인 인상, 뭐 보험성 인상이냐, 추세적인 금리 인상으로 쭉쭉 갈 것이냐를 봐야 하는데. 또 이거 사람들마다 평가가 달라지더라고. 본격적인 이제 고금리 시절에 이제 접어든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그렇게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고란 기자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5: 지금 현재 수준으로 보자면 이제 점도표상으로 봤을 때요. 그러니까 그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매파적이긴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더 매파적이다.
0: 매가 비교적 온순했다. 네,
5: 어려워요. 시장의 반응인데 네. 그래서 아니 그런 비판들을 했어요. 이제 많이들 보시기에 전문가들이 다 네. 동결이 오히려 악재다. 네. 인상이 오히려 호재다라고 했는데 인상한 다음에 그리고
0: 오히려 증시 올랐죠.
5: 아니, 증시 떨어졌습니다.
4: 그날은 떨어졌어요.
5: 당일 떨어졌는데 오늘 이제 다시 증시가 네. 반응을 보면서 역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올려야 될 때 올린 연준의 결정이 옳았다라고 지금 이제 해석을 또 하고.
0: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이미 쭉쭉 올라가 있었는데 기준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연준의 독립성이나 제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이제 의심 때문에 아마 시장이 더 망가졌을 수도 있겠고 케빈 워시 의장도 일단은 일상적으로 방향을 잡았고 근데 사실 발언 몇 가지가 좀 매파적이기는 했어요.
5: 네네.
3: 네, 뭐 흐름을 보면요. 이게 뭐 3년 동안 동결했던 것들 뭐 크게 올리지 않았던 게 결국엔 이게 추세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번 올리면요. 분위기상 이제 올리겠다는 시그널을 처음만 한 번만 주고 빠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본 끝에 이제 올린다라는 거는 당분간 올릴 추세가 조금 나올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연말 금리 중간값이 3.8에서 4.1% 정도입니다. 지금 4%니까 네. 조금의 올라갈 여지가 있고요. 한 0.25%포인트

0: 아직까지 올라는 가겠지만 언제 어떻게 올릴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일단은 이번에 연준 의원들은 만장일치였죠.
2: 네.
1: 그리고 또 이제 점도표라는 걸 이제 찍게 되는데 3월, 6월, 9월, 12월에 이번에 그 점도표를 찍는 9월이었고 근데 이제 19명 중에 18명만 점을 찍었다는 거. 한 명은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3: 네. 네. 그게 케빈 워시 의장이죠. 본인은 이제 이렇게 인상을 예고하는 거를 이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아 이게 뭐 점도표 공개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시장에 더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워시 의장은 계속 점도표 공개가 정책 수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이제 본인은 이제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 이런 지금 상황이고요. 지금 이번에 점도표를 찍은 18명 위원 중에 16명이 연내 추가 인상을 예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인상이 한 번 정도는 더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유가에 아무래도 국채금리랑 이런 것들 위험성이 유가에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근데 다행히 간밤에 유가가 좀 안정이 됐어요. 사우디가 우회로를 찾으면서
2: 안정이라고 보기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한데
3: 그렇죠.
2: WTI 기준으로 100달러 밑으로 떨어져서 96달러 정도
3: 보유하고
2: 있어서 그리고 국채금리도 8거래 만에 이제 하락세로 돌아서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그 점도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단 그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에 취임하면서 그 이제 일성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가 관련된 부분도 있었지만 연준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미 TF팀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연말에 나올 거고요. 일단 본인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두 가지 점도표는 어제 없애버리고 이제 본인은 이제 찬성하지 않는다 해서 본인은 일단 그 다른 연준 위원들까지 뭐 이사들까지 아직까지 TF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점도표 찍지 말라 없애버린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너무 성급하니까 본인은 반대한다라면서 안 찍는 거고 아마 연말에 TF 결과가 점도표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나오면 아마 그건 없을 거고요. 그리고 FOMC회의가 8번 하거든요. 1년에. 근데 이거 6번으로 줄이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아마 뭐 그 TF 결과에 따라서 줄이는 식에 나오면서 이른바 연준이 너무 시장에다가 자꾸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노이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케빈 워시 생각이고 그런 쪽으로 아마 연준 설득할 것 같고요. 점도표 관련돼서 말씀드리자면 아마 이렇게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 26년, 27년, 28년, 29년 이렇게 그 연말 금리가 네.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위원들이 찍어요. 근데 인상적이었던 게 26년 말에는 이게 약간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세 구간에 걸쳐서 이제 다 몰려 있거든요. 많이 퍼져 있지 않았어요. 근데 내년을 보면 물론 많은 위원들이 그 한 번이나 한 번 정도 인상에 이제 찍혀 있긴 한데 어떤 분은 두 번 내린다도 있고 세 번 내린다에다 점을 찍은 분도 있어요.
1: 그러니까 쭉 퍼져 있죠.
2: 네, 이른바 이게 그 이른바 의견 일치가 안 돼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다시 말하면 모른다라는 겁니다.
1: 그만큼 불확실하다.
2: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라서요. 아마 연준이 와에 이제 뭐 인상적으로 기조를 틀어서 뭐 내년까지 인상 기조가 이어질 거다, 고금리 시대가 이어질 거다라고 보기에는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따라서 연준의 입장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뭐 연준마저도 한 달 한 달 데이터를 보면서 결정하겠다라고 물론 이제 교과서적인 멘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데이터도 빨리 변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만드는 게 또 뭐 전쟁을 비롯한 대외 변수다 보니까 그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사실 미국 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었다가 뭐 4.9%대 약간 진정되기는 했습니다만 또 시장은 지금 이제 고금리 시절에 또 대비를 하는 모습인 것 같고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후행적인 거기도 하잖아요. 좀 시장에 줄 영향들은 좀 어떻게 따져봐야 될까요?
3: 네, 일단 기준금리를 올렸고 그러니까 국채금리를 보면은 지난 15일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섰을 때 이때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5.3을 넘는다면 25년 만에 최고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시장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국채금리가 상승을 할수록 위험자산인 주식인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떨어지고 성장주의 이제 할인율에도 부담이 되니까 이제 이 주식시장은 당연히 이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또 AI 속도 조절론도 나오고 하니까 이거 증시 버블 뭐 붕괴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경고도 지금 나오는 건 맞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유가상승이라는 뭔가의 이벤트가 지금 계속 있잖아요. 국채금리가 유가상승이라는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에 좀 붙어 있는 게 아니냐. 우리가 너무 이렇게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8%

0: 1000%를 돌파한 시점이랑 이 WTI가 $90를 돌파한 시점이 거의 일치하고요. WTI가 100달러를 넘어선 시점과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돌파한 시점도 비슷해요. 근데 그 이후에 어쨌든 사우디가 원유 수출 우회로를 찾았다 뭐 이렇게 밝히면서 WTI 가격이 빠졌고 또 이제 간밤에 국채 10년물 4.93%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좀 유가를 더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아직까지 이게 좀 확 밖에 퍼져가지고 다른 자산에 좀 위험을 주는 수준까지는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글로벌 경제적으로 봐도 이제 미국 국채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요. 이제 미국 중심으로 다시 돈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신흥국의 돈들이 빠져나가서 또 미국으로 쏠림 현상. 이게 이제 어떻게 국제 경제에 영향을 미치냐. 이게 지금 글로벌 경제에선 관심사인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 다른 자산들이 또 이렇게 몰려버리면은 과연 이런 자산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사실 미국이란 나라의 금리 결정은 정말 미국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 모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를 놓고 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아마 복잡한 셈법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이게 사실은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그 수요를 좀 제약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소비 많이 못하게 만들어서 물가를 진정시키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서 전쟁을 끝낼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또 그렇게 되면은 미국 쪽 금리가 높아지면 전 세계 돈이 또 미국 쪽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럼 또 돈이 몰리면서 물가가 또 쉽게 이렇게 진정되지 않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참 경제의 메커니즘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하나로만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가 잡으려면 또 전쟁이 끝나야 하는 건데 쉽지는 않습니다.
3: 지금 전반적인 상황 자체가 보자면 우리가 그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K자형 성장의 문제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 입장에서도 이제 한계 상황에 있는 가구들은 더 이상 대출금리 감당이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 정도 조달금리를 조달금리 상황에서도 성장이 있으면 기업 같은 경우에는
2: 그렇죠.
3: 수익성이 오히려 더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반면에 약간 또 이 한계 상황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조만간 이제 시장에 되게 놀랍게도 올 들어서 그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을 낸 기업이 사상 최대래요.
2: 우리나라가요?
3: 네, 우리나라가요. 여기 IMF 때보다 많이 모인다. 최근 들어서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보도를 봤을 때 상황이 어땠냐면 반도체 수출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 그렇죠. 실적이 역대급을 찍고 있다라고 하는데 파산 신청한 기업들은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할 정도로 그렇지. 많아지는 이제 아마 금리 인상에 따라서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2: 그렇죠. 요즘에 뭐 반도체 가격은 올리면 올릴수록 더 사려고들 하고 심지어 뭐 애플마저도 뭐 내년도 꼭 뭐 반도체를 사기 위해서 몇십 퍼센트 가격을 더 올려주고 계약하는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이닉스는 뭐 이 상황에서도 한 3%, 4% 주가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은 신저가 기록하는 기업들도
3: 그게
2: 진짜 굉장히
3: 명백하게
2: 많고
3: 보여주네요.
2: 완전히 이제 K점입니다. 그런데 그게 금리가 낮을 때 그러니까 물 들어와서 쉽게 노저울 수 있을 때가 아니라 물 빠지고 금리 올라갈 때는 더 힘들어진다는 거고 그게 우리네 뭐 자영업 가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3: 그 자영업 얘기하니까 이제 금리 올라가면 아까 말한 대로 대출 때문에 소비 여력이 더 줄어들게 되잖아요.
2: 우리나라도.
3: 그럼 자영업은 더 힘들어지고 제가 어제 라디오를 들었나? 아무튼 어딜 듣는데 인상적인 글이 있었어요.
2: 네.
3: 그 길을 지나가는데 너무 임대라는 글자가 많이 보이니까.
2: 그 저희 방송인데요.
3: 아 그런가요? 아 그렇구나. 그게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애가 물었다고. 임대가 뭐예요? 라고.
0: 저는 요새 거기 유치권 행사 중 이런 것도 많이 봐요.
2: 그러니까 저기 네. 유치원이야? 이렇게 애들이 물어보고.
3: 네. 아 제가 이렇게 성공 예감 팬입니다.
2: 네. 그 우리 이야기 했으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한국은행이 연달아서 기준금리를 올릴 정도로 물가가 이제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미국과 이제 기준금리 격차는 1%포인트로 다시 또 벌어졌고 참 한국은행의 머리도 또 복잡해질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좀 한국은행이 올리지 않았습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뭐 국내 부담은 좀 늘렸지만 금리 격차는 좀 줄어들었었는데 지금 미국이 또 이제 달려가기 시작하면 또 벌어질 거에 대한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서 빠질 것인가 이게 결국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경제 전반의 활기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한국은행이 당연히 생각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K자의 양극화가 정말로 한국이 막 3,

0: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러니까 경제 성장률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지만 자영업자가 어려운 거 이런 부분이 분명히 숨겨져 있고 버블 밑에 있다라고도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또 지금 또 부동산 또 이슈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네. 대출에 대한 부담이 뭐 이제 금리가 뭐 8% 대출 이자가 8%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단기적으로 아니고 장기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까지를 아마 한국은행이 다 보고는 있을 겁니다. 보고는 있지만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물가는 잡아야 되는데 사실 내수 경기는 너무 안 좋고 뭐 우리가 명목으로 발표되는 뭐 GDP는 뭐 두 자릿수 성장 어마어마합니다만 사실상 그 반도체 가격 인상분에 그렇죠. 따른 물론 수출주가 빼면은 뭐 나머지는 너무 힘든 상황이고 아마 이거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다들 체감을 하실 텐데 그래서 좀 반도체 관련 기업 다니시는 분들과 아닌 사람들 사이는 너무나 또 소득 격차도 이제 커지고 있고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사실은 원래 제1의 목적은 물가 안정인데
0: 그렇죠.
1: 내수를 또 신경은 안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2: 맞아요. 그리고 지금 환율도 또 잡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물가가 오르면은 또 당연히 외국인 자금이 이제 기준금리가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서 원화 약세 압박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는 입장에서는 물가도 잡아야 되고 원화도 지켜야 되고 경기도 방어해야 되고 이 세 가지 중에 뭘 더 중시하느냐 지금 그게 굉장히 고민일 것 같아요. 좀 금리를 올리면 환율이나 물가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제 가계나 자영업자들 중소기업 이자 부담은 당연히 커지고 이제 저 같은 대출을 해야 되는 사람은 당연히 이자 부담 대출 이자 부담이 올라가고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되나 고심일 텐데 결국에는 고환율과 고금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이효령 님이 그 명절 앞이면 대목인데 요즘 장사가 정말 힘드네요.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맞아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고 아이고 김종호 님 건설 쪽 일을 하면 망한다고 생각해서 요즘에선 은행에서 대출을 잘 안 해줍니다. 이렇게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참 쉽지 않죠. 아 그리고 오늘 그 일본 중앙은행의 그 통화 정책 결정도 있지 않습니까?
3: 네. 뭐 인상은 거의 뭐 다들 그렇죠. 인상이라고 거의 뭐 기정사실로 하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끝나고 나서도 기자회견 때 총재의 메시지인데 만약에 앞으로 추가 인상을 예고한다라고 하면은 이른바 우리가 일본 쪽 금리 올린다라고 하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제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산될 자금들이 이미 조금 많이 청산된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금리를 뭐 올리는 기조가 있다라고 해서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오히려 강하게 지금 일본의 물가가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 생산자 물가지수가 뭐 7%가 올랐다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1: 거기도 대부분 에너지 수입하니까.
3: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오르는 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일본이 3년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네.
3: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이른바 버블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 물가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1: 그렇죠.
3: 당연히 물가는 항상 이제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초유의 물가 그러니까 치솟는 상황을 맞이해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강하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재정 정책과 또 엇박자가 나게 되면 금리를 올려봐야 이제 물가 잡는데 또 실패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이제 일본 또 이제 그 정부 쪽에서는 소비세 낮추겠다고 이러고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일본은행의 입장도 상당히 곤란할 텐데 일단 시장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인상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고
1: 다 예상이 되니
3: 그리고 이제 엔캐리 청산은 이미 이제 한 차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청산될 자금이 많지는 않겠느냐라면서 조금 조심스럽게 전망하는데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1: 물론 우리나라 3%, 미국 4% 기준금리에 비하면 1%. 여기서 올려봐야 뭐 1.25나 1.1 뭐 이렇게 될 텐데 물론 이제 격차는 크긴 합니다만 일본이 겪어보기에는 이례적인 그들 입장에선 고금리. 또 되는 걸 테고요. 그래서 또 이제 국제 금융 시장도 뭐 한 2년 전에도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깜빡이를 좀 오랫동안 켜 놓고 자산 변경을 하는 거죠. 일본 중앙은행도. 그러니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2: 아, 이게 다 유가, 전 계속 유가 때문에 결국에 이란 전쟁 때문에
3: 결국엔 트럼프 때문에
2: 결국엔 트럼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이게 유가 인상이 오르는, 기름값이 오르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위가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기름값 때문에 필리핀도 그렇죠, 아시아 인도네시아도 그렇죠, 유럽 남미까지 이 뭐 택시 뭐 무슨 연합 버스 연합 이런 데들이 다 파업을 하는 게 유가 인상이고, 그게 결국에 물가를 올리는 거고 금리 인상의 요인이 되는 건데, 전 계속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1: 그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최근에도 그 유류세 인하 11월까지도 연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사실은 좀 체감하기가 비교적 되게 안정적인 편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경유 가격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뭐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정유 시설들을 또 우크라이나가 막 드론으로 타격하다 보니까, 외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정유 시설은 타격하지 말라고 막 할 정도로 참 여러 나라가 지금 동시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 그게 가장 근본적인 건데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일본 이야기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은, 엔화 강세가 되면은 뭐 차라리 원화 안정에 좀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있고요. 그다음 한일 수출 기업 가격 경쟁력에서도 한국이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일본이 뭐 그렇게 움직이는 게 크게 보일 수 있지만, 당장의 0.25% 상승은 한국 경제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1: 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정유사들 돈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실은 원유 도입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만은, 또 우리나라의 정유 시설이 또 엄청나게 잘 돼 있다 보니까 정제 마진으로 이 고유가 시기에 또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또 벌고 있고, 참 신기한 경제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그게 다 있어. 조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게요. 우리 삶에서 좀 도움이 되고 좀 나아져야 될 텐데, 그 오늘도 진짜 좀 어렵다는 분들 많이 또 보내주고 계시는데, 백기명님도 요즘 시장 가도 대형마트보다 저렴하지도 않아요. 더 비싸거나 비슷해서 갈 때마다 입이 안 다물어져요. 하루마다 채소 가격이 달라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그렇죠. 근데 그래서 물가를 잡아야 하는데,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올렸다. 또 우리 더 힘든 상황에 또 놓여져 있고. 그런데 일시적으로 그렇게 또 뭔가 조여야, 수요를 이렇게 해서 위축시켜야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가 진정되고 안정된 경제의 토대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두 글자만 맞춰주셔도 됩니다. 화학식 O3 하면은 여러분 다 어디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십니까? 5833님이 저희 한 해 후배들이 이 학번이었습니다. 저는 산소학번, O2학번, 02학번이었고,
3: 산소학번이라고 하는 거.
1: 그 밑에 O3는 요 학번이라고 불렀다고.
3: 아 근데 그 O3학번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왜왜 왜? 산소 같은 학번 이러면 되게 느낌 좋잖아요.
1: 그쵸, 근데 이게 오늘 퀴즈를 내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요게 O3가 아주 고층부에 있으면 나쁜 자외선을 막아주는 좋은 역할을 뭐 하는데,
3: 우리 대학생들은 땅에 발을 딛고 있어서.
1: 근데 지표면에 가까이 있을 때는 대기 오염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2: 그쵸.
1: 특히 이게 자동차 또 공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햇빛과 반응하면서 지표면에서 이것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호흡기에 또 식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무엇일까요? 두 글자 정답이고요. 3001님. 예전에 그래서 헤어스프레이 쓰지 말자는 이야기가 많았죠. 라고. 그 프레온가스 때문에. 뭐 90년대 이 뉴스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프레온가스가 다 LPG로 이제 대체가 되면서 좀 나아지고 있죠. 문선영님이 요거 주의보가 뜬 화창한 날 조깅하려는 아빠를 말리면서 티격태격하는 부모님 보면 너무 귀여우세요. 라고. 이거 주의보 뜬 날은 그죠, 호흡기 조심하셔야 되니까. 바깥 운동도 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8193님은 항상 강하고 따스한 햇빛을 맞으면서 일하고 있는 택배기사입니다. 겨울에는 좋은데 여름에는 노노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4415님은 예전에 1990년도에 석유화학공단에 입사했습니다. 당시에는 공해가 엄청났지요. 지금은 그래도 많은 비용을 들이고 신경을 써서 개선했기 때문에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화학식 O3 두 글자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4: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솔직히 왁스 황혼의 문턱 이 노래가 와닿는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 기자분들.
1: 어, 전혀.
0: 아니 고란 기자가 이 노래가 와닿지 않는다고요?
1: 아, 전혀.
2: 아, 거짓말하지 마요.
0: 아니 이게 사실 그 저 어릴 적만 해도 한 40대 중반 되면 진짜 막 어? 황혼 뭐 이런 생각이 드나 싶었는데 요즘은 또 이제 뭐 진짜 나이도 그렇고 젊어졌으니까요.
1: 갑자기 이게 예. 이제 과거에 받아들이는 그 40대와 지금의 40대가 약간 느낌이 다른데
0: 다르죠.
1: 그 스캔들이라고 예전에 이제 영화 스캔들 남녀상렬지사라고 해가지고
2: 아,
1: 이미숙하고 이제 배용준 나왔던 영화가 있거든요. 그게 최근에 넷플릭스 시리즈로 해가지고 그
0: 리메이크 버전.
1: 네, 리메이크 버전으로 해서 손예진이 그 이미숙 역할을 하는 그 배역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미숙이 당시 영화에서 맡았던 실제 나이와 손예진 나이 지금 나이를 비교해 보면 손예진 나이가 더 많아요.
0: 그래요.
1: 놀랍죠.
0: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체감을 못한다는.
1: 네, 그러니까 지금 황혼을 체감 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금 그 황혼의 개념 자체가 뒤로 점점 물러나고 있다.
2: 그렇죠. 늦춰지고 있죠.
0: 그러니까 합리화하는 거 아닙니까?
2: 저는 영포티니까요.
0: 오상성 님이 진실된 방송을 합시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똑같이 우리나라 중위 연령이 이제 한 46점 몇 세 이렇게 되잖아요. 같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어느 나라 뭐 그쵸.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는 평균 연령이 뭐 20대 초반 10대 맞아요. 후반 이런 나라들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중위 연령이 거의 한 46세.
2: 제가 작년에 몽골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몽골이 진짜 젊은 나라거든요. 네. 정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긴 네. 것만 봐도.
0: 우리나라에서 사세요.
2: 네.
0: 우리가 이 노래를 틀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생애 주기라는 게 있어요. 생애 주기. 그러면서 또 사실은 우리가 또 경제 방송이다 보니까 적자를 보는 시기, 흑자를 보는 시기, 또 다시 적자에 빠지는 그런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NH투자증권 연구소에서 이거 발표를 했던데 어떻게들 보셨어요? 우선 좀 뭐 요약을
3: 네, 흥미로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발표가 나왔는데요. 0세에서 27세까지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을 때, 즉 적자 구간을 적자 인생을 사는 시기가 27세까지다라고 분석이 되고요. 자, 28세부터 이제 본격적인 노동 소득이 소비를 추월하면서 흑자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45살에 생애 최대 흑자를 기록한다라고 통계가 분석이 됐고요. 뭐 평균이니까 뭐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겠죠. 이 흑자 폭이 연간 기준은 1932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슬픈 이야기인데요. 61세가 되면 노동소득이 감소하면서 다시 적자로 전환하는 시기가 된다고 합니다. 즉 흑자 구간이 평생에 거쳐서 한 33년 정도가 된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0: 평생에 33년만 흑자고 나머지는 적자. 적자보다가 이제 소득 많아질 때 흑자 잠깐 그리고 다시 적자로 빠지는 거. 그러니까 사실 교훈은 그거 같아요. 벌 때 많이 벌고 쓸 때 적게 쓰자.
3: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인들은 어렸을 때는 공부하느라고 적자. 나이 들면 아파서 적자. 그러니까 중간에 바짝 벌어서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예. 노후까지 보장이 되는
3: 33년 벌어서 100년을 살아야 되는 뭐 이런 거 뭐 그렇죠. 딱 그렇진 않지만 비유를 네. 하자면 그런 상황인 거죠.
0: 지금 여기 원탁이 기자들 나이대는 흑자 구간이에요.
1: 그 제가 AI에다가 네. 이제 국민 이전 계정이잖아요. 네. 넣어서 야, 요 나이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구간이니라고 물어봤더니 네. 상당한 순흑자를 내는 구간이지만
0: 순흑자.
1: 자녀 교육비 등 가계 소비가 고점에 달하는 반면 그 소득 증가율은 둔화되기 시작하며 흑자의 폭이 매년 감소하는 시점이라고 딱 뜨더라고요.
2: 맞아요.
1: 근데 이거 보면서 너무 느꼈던 게 자녀의 교육비 등 가계 소비가 고점에 달하는 이게 이제 애들이 점점 나이를 그러니까 이제 커가니까 이 학원비가 이게 상당하더라고요. 상당한 부담입니다. 고정 지출이라 가지고 그렇다고 학원을 끊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2: 전 몇 개 끊었습니다.
1: 아, 네.
0: 아 그래요?
2: 오. 네. 학원비가요. 1년에 10%씩 올라요.
1: 그러니까
0: 와.
3: 물가 상승률.
2: 물가 상승률에 두 배씩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요. 체감적으로는. 그래서 그냥 학원 다니지 말고 운동도 집에서 해.
0: 그러니까 이번 그 연구 결과를 보면 그 흑자의 정점 가장 나이 그 돈을 많이 벌 나이가 45 정도라고 해요. 40대 중반. 요때가 근데 피크고 사실은 이 이후에는 뭐 흑자가 폭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공교롭게도 요 나이대에 계신 분들의 자녀들이 돈을 많이 가져갈 나이가
2: 그렇죠. 그렇죠. 45세에 자녀가 16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0: 높죠.
2: 네. 그래서 16세 적자액이 4,604만 원이에요.
0: 그러니까 가장 커요. 그 나이대에서 16세가 네. 적자폭이 가장 큰 시기.
2: 그렇죠.
0: 등골 브레이커들.
2: 등골 많이 쓴
0: 브레이커들. 5608님도 아, 적자 인생 구간인가요? 유유. 아들 셋. 어. 성인 그중에 하나. 어 고딩 중딩 이렇게 있다고.
1: 아유, 돈
0: 그리고 외벌이시라고.
1: 돈 많이 들어가겠네요.
0: 와 외벌이신데 아들 셋.
2: 진짜 와, 많이 먹습니다.
3: 리스펙 갑니다.
0: 알바 시켜야 네. 됩니다. 어. 고등학생 중학생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그 16세에 이제 돈을 제일 많이 이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 보면 이제 뭐 고등학교 들어가고
1: 어, 당연히 학원대로 많이 나가죠.
0: 나이. 네. 근데 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때는. 뭐 학교 가지 말고 뭐 일하라고 할 수도 없고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많이 또 쓸 수밖에 없는 거고
1: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 약간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요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실행에 옮기질 못하는데 야 내가 이 학원비를 그냥 학원을 보내지 말고 차라리 애한테 무슨 S&P 500 ETF 그렇죠. 사주든지
0: 존리 대표님이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 차라리 그게 애한테 그냥 더 도움되는 게 아닐까라고 항상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사실 실천에 옮기지 못합니다
0: 잘 안 되죠
1: 네.
0: 또 친구들도 다 학원 다닌다고 하고 막 성적 나오고 등수 나오고 하면 그래서 벌 때 많이 벌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우리는 나이를 먹어가요. 또 뭐 직장 생활이라는 게 또 한계가 분명히 있고 해서 아까 추동훈 기자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샌가 다시 이제 흑자에서 적자로 진입하는 나이가 있는데 이게 2010년도 기준으로도 56세였는데 24년도 기준으로 61세로 5년 늦춰졌습니다. 이거는 좋아해야 되는 겁니까? 좋아할 수가 없는 겁니까?
3: 뭐 물론 긍정적인 거죠. 늦춰진 네. 거니까. 근데 뭐 건강 수명도 증가했고요. 고령층 경제 활동도 확대됐고 뭐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늘어났습니다. 뭐 어찌 보면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수 있는데 이제 부정적인 측면 좀 우려를 보면요. 연금 소득으로 연금이 부족하거나 은퇴하지 못한 생계형 노동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고 주된 일자리를 퇴직했고 이제는 뭐 저임금 일자리로 이동을 한 상황이다라는 풀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고용 기간 늘었지만 일자리의 질은 하락했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을 보면 이게 단순히 늘어난 게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볼 필요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그렇죠. 주고 있는 거죠.
0: 그래서 뭐 공공 일자리 어르신 분들도 좀 하시기는 합니다만 사실 그게 뭐 원하는 일자리나 뭐 고급 일자 이렇게 또 표현하기는 또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거라도 있으니까 사회생활하고 또 신체 활동도 하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1370님이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쓰시던 표현인데 1370님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그때부터 몸땡이가 아플 나이입니다. 유유 이렇게 보내셔서
2: 맞아요.
0: 그러니까 왜 이게 60세 넘어가면 병원비가 많아지면서 또 적자 구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2: 이번에 이 조사 결과 중에 눈여겨볼 게 노년층의 적자 총액이 유년층을 처음으로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자액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먼저 노인 인구 자체가 늘어나고 있고 두 번째는 고령층 한 명당 의료 지출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가 2022년만 해도 101만 9천 명이었는데 이게 2024년에 116만 5천 명으로 증가를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장기 요양 요양보험 수입은 2조 정도 늘었는데 지출이 2조 7천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 고령화에 따른 급여비 증가를 재정 부담 요인으로 보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이 비용을 부담할 일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새 국민연금 젊은 층들은 국민연금 넣어봤자 내가 못 받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다 이런 요인 때문인데 지금 국가 데이터처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생산 연령 인구가 2022년에는 3,674만 명 에서 2072년에는 1658만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비중이 17.4%에서 거의 50%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일하고 있는 청년, 중장년층의 노동소득과 세금, 사회보험료가 양쪽 세대 다 이제 떠받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받는 사람은 늘고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결국에 투자밖에 없다니까요.
0: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연금을 비롯해서 네. 금융투자도 그래서 또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좋은 일자리 또 꾸준히 건강도 챙기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만들어져야 하는 거고요. 4955님 저도 아들 셋 아이고 한 달 고깃값만 100만 원 가까이 먹을 때죠. 많이 먹을 때죠. 9767님은 아, 좀 이따 읽어드려야 되겠고 아까 그 노래 나갈 때 이정옥님은 좀 울컥하셨다라고
1: 맞아요. 하는,
0: 그러면 이제 황혼이신 거예요.
1: 저도 울컥했는데.
0: 그리고 아까 우리 교육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함석훈님은 영어학원 운영하고 제 입장에서는 유유 이렇게 눈물 표시를 또 해주셨고 그러게요. 다만 우리가 또 내 노후를 누군가에게 또 양보해서는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라는 걸 또 이번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또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 알고란의 고란 기자,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와이스트릿의 송이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추석 때 아마 이동 많이 하실 텐데 어떤 거 타고 가십니까? 기차표 못 구해서 고속버스를 찾기도 하는데요. 근데 특히 버스는요. 이용객이 줄면서 버스 노선도 줄고 있고 터미널마저도 문을 닫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또 앞으로는 요금을 올린다고 하는데 그 영향, 이유 다각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세계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김 기자님.
5: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이번 연휴 때 어디 가세요?
5: 네, 저도 이제 고향을 갑니다. 네.
0: 혹시 뭐 버스 타고 가시나요?
5: 아, 다행히 저는 이제 자차로 이용해서 가는데 무척 또 막힐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0: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버스 전용차로도 그렇고 고속버스로 이제 편하게 가시려는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5: 그렇죠.
0: 근데 그 왜
5: 네.
0: 버스값 그 이용료 오른다고 했잖아요. 이번 추석 때는 그럼 오르기 전 가격으로 탈 수 있는 거예요?
5: 네, 이번 추석 연휴까지는 기존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외나 고속버스 운임 상한이 오르는 시점을 이제 10월 1일부터인데 인상폭은 한 9% 정도 되거든요. 2023년 7월 5% 인상 이후에 약 3년 만에 조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프리미엄 고속버스 요금이 한 5만 1천 원 수준인데 인상분을 적용하면 한 5만 6천 원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서울에서 대전 역시 프리미엄 버스를 기준으로는 그래도 한 2-3천 원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정부가 모든 버스표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9% 올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부가 정하는 이제 운임 상한이 9%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실제 네. 요금은 조금 더 조정된 상한 범위 안에서 지역과 운송업체별 절차를 거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상한. 뚜껑만 9% 오르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서는 뭐 이제 회사마다 또 따로 결정을 할 테고요.
5: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0: 근데 이제 버스 요금 좀 오르면서 어떤 구간은 KTX보다 고속버스 이용료가 더 비싸다 하더라고요.
5: 네, 맞습니다. 이번 달부터 또 KTX와 SRT가 통합 운영되면서 철도 운임이 기존 SRT 수준에 맞춰서 한 10% 정도 내려가게 됩니다. 반면에 고속버스 요금이 10월부터 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과 부산을 간다고 가정해보면 KTX가 5만 원 초반 수준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미엄 고속버스는 인상분을 적용하면 5만 원 중반까지 오를 수가 있게 됩니다.
0: 네.
5: 근데 고속버스가 KTX보다 오히려 더 비싸지는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것인데요. 물론 일반이나 우등고속은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또 프리미엄 버스는 아무래도 좀 좌석이 넓고 독립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싸기도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장거리 이동에서는 이 시간 단축이 상당히 중요한데
0: 네.
5: KTX가 더 빠를 수밖에 없는데 가격마저 낮아지게 된다면 버스 업계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겠죠.
0: 에휴, 그 어쩔 수 없이 버스 업계도 요금을 올려야 된다.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5: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 고속버스의 또 다른 역할을 볼 필요도 있습니다.
0: 네.
5: 우리 주요 도시만 생각하면 굳이 버스 요금을 올려야 하나라는 생각을 들 수 있겠는데 사실 이 고속 시외버스는 철도와 경쟁하지 않은 지역을 훨씬 많이 연결합니다. 특히 철도역이 없거나 KTX가 서지 않는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서는 시외 고속버스가 사실상 유일한 장거리 대중교통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버스 업계 입장에서는 KTX와 경쟁하는 일부 간선 노선만 가지고 요금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용객은 줄고 있는데 기사 인건비라든지 연료비나 차량 가격이나 뭐 정비비 같은 고정비는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업계는 시외버스 17%, 고속버스는 20%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0: 네.
5: 정부가 그 허용을 이제 9%로 조금 조정을 한 것인데 그래서 이번 인상은 철도와 가격 경쟁을 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버스 운송망 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성격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버스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또 사라지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올린다라는 거고 사실 또 운영 측면에서 우리가 시내버스랑 고속버스도 좀 구분해 봐야 되잖아요.
5: 네, 맞습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고속버스는 주요 도시와 도시를 빠르게 연결하는 거고 시외버스는 보다 촘촘하게 지역과 지역을 연결한다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고속버스는 이름 그대로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게 되고 뭐 이렇게 광역시라든지 서울 특히 큰 도시들을 연결을 합니다. 중간에는 거의 서지 않는 경우가 많죠. 반면에 시외버스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지만 중간 지역마다 터미널을 거쳐가는 노선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가 이제 점과 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교통수단이라면 시외버스는 여러 지역을 이어주는 광역교통망 체계로 보면 좋습니다. 특히 철도가 들어가지 않는 중소도시에서는 이 시외버스의 역할도 상당히 큽니다.
0: 김성문님과 김미영님이 외진 곳은 차편도 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박은학님은 출장이 많아서 고속버스 탈 일 많은데 실감합니다. 막차가 저녁 7시쯤에 있고 승객도 4~5명밖에 없더라고요. 이렇게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용객이 주니까 버스 회사 수익도 감소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노선을 줄이게 되고 이런 악순환인 거예요.
5: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금 인상보다 더 심각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노선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시외 고속버스 노선은 2010년도에 한 4,500여 개 정도 됐는데
0: 네.
5: 지난해 3,200여 개까지 줄었습니다. 약 15년 사이에 30% 정도가 사라진 셈입니다. 이용객 감소폭은 더 큽니다. 2005년에는 한 2억 8천만 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0: 네.
5: 지난해는 1억 1천만 명까지 감소했습니다. 20년 사이에 무려 58% 넘게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코로나가 결정타가 됐는데 코로나 당시 이동 수요가 급격히 줄면서 버스 회사들이 운행 횟수와 노선을 줄였고 차량과 기사 수도 함께 줄였습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줄어든 노선을 다시 만들려면 버스와 기사를 확보해야 하고 비용도 들어가는데 승객이 돌아올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0: 구조적으로 좀 악순환에 빠진 것 같네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동하는 사람은 많아지고 있는데 이동량도 많아지고 있는데 버스는 어렵다.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고속버스가 기차보다 더 인기 많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좀 꺾인 거라 봐야 될까요?
5: 네, 고속버스 우리나라 이 전성기를 이야기하려면 1970년대 고속버스 특히 경부고속도로 개통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속버스는 굉장히 세련되고 빠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마이카도 많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깨끗한 신형버스가 투입이 됐고 안내원이 승객을 응대하는 서비스도 있었죠. 무엇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자동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체 걱정도 없었고요. 그래서 운행 횟수도 많았고 전성기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1990년대 후반부터 1인 1차를 넘어서 한 가정당 뭐 차가 두 대, 세 대까지 크게 늘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굳이 터미널에 가지 않고 내 차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결정적인 변화는 2004년도 KTX 개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속철도가 주요 도시를 굉장히 빠르게 연결을 하면서 장거리 이동에서 고속버스가 갖고 있던 장점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0: 아니 그러다 보니까 아예 버스 터미널도 문을 닫고 있다면서요?
5: 네, 자연스럽게 터미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전국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업자 협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3월

0: 8월까지 민영 버스 터미널 44곳이 벌써 폐업하거나 운영을 멈췄습니다. 이 터미널이라는 게 단순히 버스가 서는 장소만은 아닙니다. 내표소도 운영해야 하고 네. 건물을 관리해야 하고 여러 인력이 필요한데 막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 하루에 버스 몇 대, 승객 몇 명만 오가는 수준이 된다면 운영하기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 버스 터미널도 굉장히 빠르게 소멸되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뭐 서울 남부 터미널, 남부 버스 터미널도 이제 폐업을 원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근데 적자 보는 버스 회사한테 그냥 참고 운영해라고 할 수도 없고. 노선을 누가 어떻게 유지를 하도록 해야 돼요?
0: 네, 결국 교통을 하나의 사업자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이동권으로 볼 것인지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버스 회사 입장에서는 승객이 거의 없는 노선을 계속 운행하라고 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죠. 네. 이 버스 한 대를 운영하려면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노선을 없애버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이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학생, 자가용이 없는 주민들에게 흔히 교통약자라고 하죠. 버스는 단순한 선택지가 아니라 사실상 유일한 이동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고 정부 역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수익성은 낮지만 국민 이동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했고 후속 제도를 마련해서 좀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앞으로는 이 승객 몇 명만 타느냐고 타느냐만 놓고 노선의 존폐를 결정하기보다는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필수적인지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여서 따져봐야 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러게요. 또 모두가 다 자차로 이동할 수 있는 건 또 아니니까요. 오토타임즈의 김성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는 2.2%, 코스닥은 0.78% 현재 오르고 있네요. 저희가 2부에서는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곽재식 작가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죠.

0: T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장애인 기업과 역량 강화 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 센터의 박마루입니다. 장애인 기업과 역량 강화 센터는요, 국내 최초 장애인 창업 전문 교육 시설로 맞춤 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합니다. 장애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경국립대학교에 제1호 센터가 설립됐고, 장애인 기업의 매출액은요, 매년 70조 원이고요, 일자리는 58만 개, 그 중에 31.8%가 장애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 효과를 넘어서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국민 인식 개선 등 복합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혁신과 성장의 주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애인 기업 육성 정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금요일인 오늘 중부지방은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는 10에서 많게는 80mm 이상의 비가 오겠고요. 동해안과 남부 일부 지역에는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도는 낮까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이 지역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70k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당분간 해안가에는 강한 너울도 밀려들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오후에 그치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주말과 휴일 동안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8도, 대전 27도, 부산, 대구, 제주 25도, 강릉 24도 등으로 비가 내리는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낮겠는데요. 내일은 다시 대부분 지역이 28도 안팎까지 올라 주말 동안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도, 습도는 5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반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엽니다.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회견이 30분 연기됐습니다. 회견에는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하며 정치 외교와 정책 경제 등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됩니다. 회견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질의응답, 마무리 발언을 포함해 약 90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회견에서는 개헌과 공소 취소 문제부터 최근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인사 논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다양한 현안 관련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미 관계와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내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 장관은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여러 요소를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부가 내일 0시부터 적용될 10차 석유 최고 가격을 오늘 오후 6시에 발표한다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어제 가격 대비 리터당 100원 내리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추석 기간 낮 시간대 전기차 충전 요금도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도 11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전남 광주 영광군 백수읍을 어젯밤 9시를 기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국세, 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이 지원됩니다. 국가유산청은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나흘 동안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 장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창덕궁 후원은 무료 개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도 이 기간에는 예약 없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대전시 복명동의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곧바로 꺼졌지만 객실 안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조개탄을 피운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이어 오늘 새벽 3시 10분쯤 같은 객실에서 또 불이 나 투숙객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두 화재의 연관성 등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5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35년 전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다며 한반도 전역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 개막과 함께 북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북한이 미국이 주도한 아태지역 연합군사훈련에 또다시 반발하며 비례성을 능가하는 반응 행동이 필요하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담화에서 미국 주도의 퍼시픽 뱅가드 2026을 언급하며 철두철미 미국이 진영 대결을 위해 고안하는 또 하나의 위협적인 전쟁 놀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이어 대조선 적대성의 신기록들이 창조되고 있다며 자신들의 반응 행동에서도 신기록이 창조돼야 한다고 말해 강력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지난 2월 이란의 초등학교를 공습해 어린이를 포함해 170여 명의 민간인을 숨지게 한 사건이 전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유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뉴욕타임스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유엔 조사단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다음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식 보고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지만 제주

0: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 최대 80mm, 전남 광주 남부와 경남에는 최대 20mm, 강원 산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5도, 습도는 54%입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장웅이었습니다. KBS.
1: ...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이 9월 18일 금요일, 지금은 10시 5분이고요. 오늘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예, 2부는 좀 짧습니다. 오늘 한 10시 30분까지만 저희가 방송을 해드려야 하는데요. 뭐 예고가 많이 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10시 30분부터 있습니다. 해서 KBS 1TV 또 1라디오 동시에 방송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평소보다 조금 일찍 끝난다는 거 미리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요. 오존이었습니다. 오존. 왜 우리가 오존층 보호해야 된다. 예전에 그 얘기 정말 많이 들었었는데 90년대로 기억을 합니다만 뉴스에서 맨날 오존층 파괴된다고, 피부암 걸릴 수 있다고, 당시에 그 프레온 가스 때문에. 근데 그 오존이 공기 중 아주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나쁜 자외선을 막아주지만 지상에 좀 가까이 있을 때는, 그 특히 이제 햇볕 강한 날에는요, 자동차나 공장 등에서 나오는 이 오염물질과 햇빛이 반응을 해서 지표면의 오존 농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호흡기에도 또 눈에도 안 좋을 수 있고 특히 또 식물에게도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참 그래서 그 적정한 곳에 적정한 양이 항상 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요. 9767님이 제 친구 이름이 조원인데요. 성이 오씨입니다. 그렇답니다. 예, 뭐 그렇다는 거고요. 자, 8639님은 예전에 공기 정화한다고 오존 발생시키는 기계도 팔았었어요. 약간 비릿한 냄새 났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별게 다 있죠. 그리고 0738님이 올해 93세인데요. 제가 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했어요. 와, 요 93세 어르신인데 요 이 퀴즈는 제 전공이네요. 이러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 멋지십니다. 그리고 아까 참 박대용님이 보내주셨구나. 오늘 기자회견 30분 연기했는데 오늘은 30분 더 듣나요? 라고. 하, 역시 우리 또 청취자분들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자, 10시 30분까지 열심히 또 달려보겠습니다. 잠깐 증시 한번 체크해보고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은 1382.6원, 1380원대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화는 약세, 달러가 최근에 좀 강세, 달러 인덱스가 100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피는 2.22% 오른 6,864, 코스닥은 0.7% 오른 827.8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2.97%, 하이닉스는 4.7% 올라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미국에서도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메모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삼성전기도 5.1% 강세. 그리고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과 금융주만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밤사이에도 뭐 AI 기업들 뭐 주가가 비교적 괜찮은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항상 AI 기업들 수장들의 한마디에 우리 증시, 특히 이제 뭐 메모리 관련주를 비롯해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AI가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 해서 발전 속도를 좀 조절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2: 작가님도 교수님도 네. AI 많이 쓰세요?
3: 아, 저 많이 쓰는 편이죠.
2: 유료로?
3: 유료로 많이 쓰죠. 네.
2: 비용 많이 나갑니까?
3: 아, 저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유료 중에서 보통 제일 싼 버전 이런 걸 사용하죠.
2: 근데 최근 그 챗GPT 6 아스트라,
3: 네, 네,
2: 이것도 결제하셨다면서?
3: 네, 그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결제한 게 아니고 그런 걸로 연구하는데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고 이렇게 했던 거죠. 예. 네.
2: 아우, 비싸요. 뭐 요 AI만 해도 막 2, 30만 원 막 훌쩍 네, 나가버리고 한다네. 네, 네. 아니 어느 정도나 강력한 거예요? 최근에 나온 버전은?
3: 네, 이번에 9월 4일 날 출시가 돼가지고 9월 5일 경부터

0: 우리나라 시간으로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이 생겼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기능들이 다 향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버전에서도 대략적으로 뭐 소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했죠. 에이전틱 AI라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네, 뭐 이런 거야 필요한데 알아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찾아서 그렇게 좀 되게 해봐라 라고 하면 이제 적당히 그걸 다 이제 찾아가지고 최선의 방법으로 그 일을 실제로 해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게 지난번 버전에서도 어느 정도 됐었는데 해보면 좀 덜컹덜컹 하면서 잘 안 되고 어려운 거는 잘 못하고 이런 것도 많았었는데 이번 버전에서 훨씬 그게 더 잘 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체감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다들 좀 이번에 이거는 놀랍다라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게 3차원적인 공간에 대해서 처리하는 능력 이런 게 훨씬 더 뛰어나게 발전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 3차원 공간이요?
0: 네. 이게 이제 그 아주 기초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제 수학 시간이나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아니면 뭐 IQ 테스트 이런 거 받아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다음과 같이 펼치는 그림이 있는데 이거를 접으면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혹은 오. 3차원 도형을 그려놓고 이걸 위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1: 맞아, 맞아.
0: 이런 거 문제로 많이 나왔잖아요.
1: 진짜 어려운데.
0: 예. 네. 그런 거를 예전부터도 곧잘 했었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은 진짜 예전에 비해서 비할 바 없이 더 잘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람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본능적으로 이런 거를 느끼는 사실 감각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뾰족한 그런 삼각형 모양의 물체 위에 좀 넓적한 큰 게 올라가 있다. 그러면 그냥 봐도 좀 불안해 보인다는 느낌이 아. 본능적으로 들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근데 아무래도 인공지능은 그걸 인위적으로 좀 이거를 좀 캐치를 해야지 네. 잡아내야지 그런 걸 계산을 잘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도 이게 어느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이 능력이 훅 발전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발전을 했냐면 사진을 여러 개를 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아름다운 건물이 있다. 그럼 그 사진을 여러 개 준 다음에 이 사진을 가지고 그 건물의 컴퓨터 3차원 그래픽을 만들어봐라. 라고 하면 열심히 분석을 해가지고 3차원 그래픽으로 그걸 만들어서 그걸 이리저리 돌려봤을 때 확대 축소를 해봤을 때 혹은 뭐 사람이나 동물 모양을 만들면 그게 움직일 때 어떻게 변할지 이런 거를 다 계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꽤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한 뭐 작년 재작년만 해도 그런 분야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국내에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손이 많이 가는 일이거든요. 3차원 컴퓨터 그래픽 이런 거 뭐 어린이 애니메이션 만들 때 이럴 때도 뭐 뽀로로 이런 거 만들 때도 요즘에 3차원 컴퓨터 그래픽으로 다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럼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캐릭터의 그림 한 장만 그리는 게 아니라 마치 조각을 하듯이 차르르로 빚어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듯이 3차원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3차원 공간상에서 공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모델링을 한다 그러죠. 컴퓨터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니까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 컴퓨터 그래픽 처음 이런 기술 처음 나왔을 때는 이쁘게 생긴 정교한 그런 모델 하나를 만드는데 이 예술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컴퓨터를 붙잡고 몇 개월씩 일을 해가지고 그런 걸 하나를 만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들고 귀찮은 그러니까 그 이후 연구하신 분들 많이 있었어요. 사진을 그냥 넣어주면 사람이 판단하듯이 그거의 앞모양, 옆모양,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본 모양 다 생각을 해가지고 3차원으로 재구성을 해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개발하겠다라는 거에 도전해서 일정한 성과를 내 보이신 분들이 있었는데 아하. 지금 이 회사, 이 올트먼 이분 회사에서 만들어낸 이 모델이 이 새로 개발한 이 프로그램이 그런 전문적인 연구자들이 하는 거 수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온갖 딴 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도 시켜도 애시간이 괜찮은 결과를 보여주더라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일까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조업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런 기계 설계나 기구 설계를 하는 거를 대충 그냥 이렇게 말로 시켜도 애시간이 잘 하겠다. 3차원 그 기계 도면 같은 걸 보면 그걸만 딱 봤을 때 익숙치 않은 사람은 이게 실제로 만들었을 때 어떤 모양이 될지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아하. 실제로 공간상에서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어렵잖아요.
1: 그쵸.
0: 그런 거를 해석시키거나 역으로 이 도면화하는 작업 이런 거를 해도 애시간이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다양한 방면으로 기대를 많이 받고 있죠.
1: 요즘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제작해보는 분들이 있어요.
0: 네.
1: 게임도 왜 1인칭 슈팅 게임이라고 해서 막 3D 입체
0: 그렇죠.
1: 자유도 네. 높은 게임에 네. 막 주인공 어디도 막 돌아다니는. 그거를 그냥 인공지능으로 프롬프트 몇 줄로 만들어내버리더라고요.
0: 네. 그래서 그거가 예전 버전에도 어느 정도 됐었거든요. 어느 정도 되는 게 아니라 예전 버전에도 그게 꽤 잘 돼가지고 네. 이것저것 재밌는 일 해보신 분들 많은데 이번 버전에서 그런 3차원 컴퓨터 게임 같은 거 만드는 이런 거를 하는 능력이 그거는 진짜 비약적으로 또 확 높아졌습니다.
1: 더 정교해지고.
0: 예.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예술가가 그린 그림 같은 거를 넣어주면서 이 3차원 컴퓨터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나 이런 모양이 이 예술가가 그린 그림체의 모양이 되도록 만들어줘라라고 하면 적당히 그 비슷하게 막 만들어주고
1: 굉장히 발전했죠. 그 입체적인 걸 사람이 딱 보고 저게 자연스러워 혹은 불안해 너무 뾰족해라고 느끼듯이
0: 그렇죠.
1: AI가 그걸 다 계산을 해버린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감각적인가 이제 느낌이

0: 이 아마 개인 블로그였을 거예요. 이제 글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분의 요지는 뭐냐면 자기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최신에 개발된 AI를 주로 보안 목적 이런 데 사용하다 보니까 AI가 다른 컴퓨터를 해킹하거나 뭔가 이런 나쁜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이거를 나쁜 짓은 못하게 잘 관리를 하면서 하고 있지만 이 능력이 너무 강해져서 언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범위 이상으로 작동을 해서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를 것 같다. 그러니까 AI를 더 좋은 AI, 더 강력한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무한 경쟁을 하는 거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분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샘 올트먼 이분이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뭐만 하면 사실은 우리는 다르게 간다. 뭐만 하면 우리는 이쪽 방향에 가면서 서로 되게 경쟁하는 관계였거든요.
1: 그 아모데이랑 샘 올트먼 사이 엄청 안 좋잖아요.
0: 네. 근데 샘 올트먼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표시를 했어요. 맞는 얘기인 것 같다. 이 최신 요즘 최고 수준의 AI들의 이 발전 속도나 성능이 좀 무서울 정도로 향상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멈출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또 남들이 다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자기는 왠지 딴 말 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인 머스크 회장이
1: 네.
0: 예. 저 나도 여기에는 공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가 좀 묘하게 흘러가고 있죠. 거기다가 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알파고로 유명했던 허사비스 이런 분들도 이게 어느 정도 가치 있는 들을 만한 이야기다라는 의견을 내가지고 아 진짜로 AI가 이렇게 무서운 경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무한 경쟁으로 개발하는 걸 이제 좀 늦추는 게 맞나 이런 이야기가 이번 주 동안 굉장히 많이 돌았었죠. 근데 이제 뭐 이제 일리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안전 면에서는 한번 곱씹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걸 한 발 물러서서 그냥 순수하게 경영학적인 관점으로만 살펴보면 이거는 선두권 회사들이 좀 딴 후발 주자들에 대한 그런 장벽을 쌓는 느낌 그런 게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분석입니다. 그렇죠. 예. 요즘 말로는 이제 뭐 해자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1: 못 넘어오게.
0: 예, 예전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20년 전에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 만들었을 때는 네. 나무 작대기에다 천으로 이렇게 씌워가지고 비행기 만든 다음에 네. 한 오토바이 엔진 정도 출력 나오는 엔진 그냥 라이트 형제 원래 자전거 갖고 네, 하던 네. 사람들이었거든요. 맞아요. 그거 얹어가지고 비행기 만들어서 그냥 타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비행기 산업이 어느 정도 발전해가지고 많은 중대형 비행기 회사들이 생기고 나니까 지금은 엔진 하나에도 비행기 모양 조금 바꾸는데도 비행기의 재질 하나하나마다 수없이 많은 규정들이 규제들이 많이 생겼죠. 이게 물론 그 비행기 탄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지만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자기 집에서 오토바이 엔진에다가 나무 골격으로 만든 비행기 만들어서 팔아보겠다라고 해도 아무도 장사 못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말하자면 이게 후발 경쟁자들이 추적해오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선두 기업들의 어떤 단단한 규제를 맞는 그런 작업이 그렇죠.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도 경쟁이 지금 워낙 치열하고 더군다나 지금 미국 업체들은 자기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추격해오는 중국 업체들도 지금 경쟁을 상대로 굉장히 골치 아픈 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AI 규제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지금 본인들이 잘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규제를 이렇게 만들면 다른 업체들이 적어도 뭐 미국 내지는 미국의 제도를 따라하는 여러 나라들에서는 추가로 경쟁에 못 뛰어들지 않겠느냐. 막 순수한 경영학적으로만 보면 이제 뭐 그런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죠. 예전에 그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지금 그 예전에 이제 디젤 게이트 일어나기 전에 많이들 아셨을 거예요. 유럽에서는 디젤 엔진 자동차의 그 매연 규격을 엄청나게 깐깐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1: 뭐 유로5 유로 6 뭐 이렇게
0: 그런 자동차를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할 정도로 되게 깐깐하게 관리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유럽 사람들이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유럽의 그 분야에 최고로 투자를 많이 한 회사들만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유럽 차만 유럽에서 팔릴 수밖에 없고 한국 차나 일본 차가 유럽에 진출하려면 유럽 회사들이 기술을 사가지고 그 정도의 수준을 충족한 다음에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하자면 일종의 이 선진 기업들의 장벽으로 작용을 한 물론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이 뭐 호흡기 건강을 지켜주는 효과도 있었지만 경영적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두 업체들이 AI가 두려워서 뭐 이렇게 하자라는 거 더하기 이렇게 좀 후발 주자들의 추격을 막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분석도 많이 나왔죠.
1: 그게 또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뭐 7045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장벽을 쌓는다는 느낌
0: 네.
1: 사다리 걷어차기로 볼 수 있겠으나 일단 그럼 AI 자체는 위험하지 않은가
0: 네.
1: 아까 박미영 님이 사람이 가속시켰을까요? AI 스스로가 가속화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토큰 사용량이라고 네. 하죠. AI 쓰는 걸 보면은 거의 3분의 2가 AI 에이전트가

0: 혼자서 알아서 쓰는 거라 하더라고요. 어. 이미 그런 시대로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1: 에이, AI 에이전트들은 가능하면 토큰을 좀 많이 쓰게 움직이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제 자신을 낳아주신 이제 부모님 회사에 더 많은 그런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죠. AI가 이렇게 발전하면서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제일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AI를 너무 과신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물론 뭐 지금 약간은 좀 공상적으로 혹은 소설에서 우리가 익숙한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AI가 인류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지구를 지배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상상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 좀 더 쉬운 시나리오는 AI가 워낙에 지금 성능이 좋다 보니까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데도 혹은 내가 추가적인 별 검토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10번 써서 9번 맞으니까 AI가 요즘 AI가 사람보다 더 잘해라고 하면서 믿다 보면 이 사고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금년 초 작년 말에 우리나라 법원 행정처에서 발표한 그 자료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작년 경이죠. 대구 고등법원에서 네. 법원으로 이제 변호사가 접수한 서류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이러저러한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이거에 따라서 나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판결을 내려달라라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마침 그거를 접수한 판사가 예. 그 비슷한 재판을 많이 해본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판례 번호는 되게 낯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회를 해봤더니 그냥 없는 판례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한테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네. 아, 판례 번호 조금 실수할 수도 있지 않냐고 제가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걸 수정해가지고 다시 제출을 했거든요. 네. 근데 다시 제출한 서류를 보다가 혹시나 해가지고 다시 바꾼 수정한 판례 번호를 또 조사해봤더니 그것도 없는 번호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이거를 이제 이야기한 그 이유는 뭐냐면 아마도 이 사람이 서류 작성할 때 그런 세세한 거 채워넣는 부분은 AI한테 다 믿고 맡겼던 것 같은데 AI가 적당히 지어낸 자료 혹은 오류를 일으킨 자료가 잘못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변호사분도 평소에 AI 많이 쓰시던 분이니까 이렇게 작업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는 애지간히 잘 작동했을 거예요. 애지간히 많은 문제에서.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오류가 난 게 이런 큰 사고를 친 거거든요.
0: 그러니까 이게 생성형 AI의 제1 목표는 생성하는 거니까 네. 뭐라도 생성해서 쥐어준다는 거죠.
1: 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특히 뭐 한 작년경부터 굉장히 이제 많이 지적되고 있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관계나 논리의 오류가 생기는 부분은 옳고 그름이 결국은 드러나니까 이거를 수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AI 회사들도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진짜 많이 수정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열에 두세 번 오류가 났다면 지금은 진짜 뭐 20번에 한 번 오류도 안 날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된 부분도 있는데 개선이 더딜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이거 미국 사람들은 시코펀스라고 하는데요. 아첨 문제가 있습니다. 아첨.
0: 아, 듣기 좋은 말 해주는.
1: 듣기 좋은 말. 왜냐하면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사용자한테 싫은 말을 계속하면 사람들이 점점 안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AI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는 듣기 좋은 쪽으로 내가 뭐라고 주장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맞장구를 쳐주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거를 할 때 AI하고 대화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원래부터 좋아할 만했던 거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조언을 해준다기보다는 뭔가 내가 평소에 이쪽으로 좀 쏠려 있는 거를 더 둥기둥기 하면서 강화해를 주는 쪽으로 흘러가가지고 뭐 사례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뭐 자기가 원래 딴 일 하던 사람인데 어떤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사업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보면 잘 되겠느냐라고 인공지능하고 계속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최대한 북돋아 주는 쪽으로 많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야 그거 택도 없다라는 식으로 매정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사업은 엄청 잘 될 거다라는 자기 생각이 더욱더 강하게 갇혀가지고 안 될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를 해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들 많이 이야기를 되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이 정도인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좋아져가지고 정말 우리 사회 중요한 곳에 뭐 의사결정을 하는 곳에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곳에 군사나 국방 목적에 이런 데 AI를 많이 사용하는데 거기서 이런 아첨 그쵸. 쪽으로만 AI가 흘러가면 누군가 밑에서 어떤 사람이 장군님 그건 아닙니다 라고 해도 네가 AI보다 잘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0: 그쵸, 판단이 간신만 남아있는
1: 네, 판단이 왜곡되는 이제 이런 위험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걸 빠뜨릴 수 없는데 네. 또 하나 오늘 이번에 아모데이가 지적한 대로 네. AI가 특히 지금의 AI는 이런 정보 말을 다루는 데 되게 익숙하다 보니까 딴 일보다는 컴퓨터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는 사고치는 행동에 범위가 그래도 아직은 좀 제한적인데 컴퓨터로 사고치는 거 예를 들면 해킹 같은 거는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저거 한번 해킹해봐라고 하면 그냥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알려진 모든 해킹 기법들을 최대한 다 동원을 해가지고 예, 인공지능이니까 뭐 지치지도 않죠. 24시간 3일 4일 연속으로 해킹 방법이 지금까지 알려진 게 1000가지가 있다면 1000가지를 다 시도해가지고 해킹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거를 시도하는 사이에 새롭게 알려진 또 다른 해킹 기법으로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아. 또 시도를 해보고 이거를 뚫릴 때까지 영원히 계속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는 해킹을 한다라고 해도 컴퓨터나 뭐 이런 정보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해킹을 했잖아요. 해커들도 뛰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해커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초등학생이도 또 아니면 그냥 뭐 해킹에 대한 아무 지식도 없는데 그냥 사회에 역한 심정 있는 사람이 한번 그냥 분란 일으키고 싶어서 이럴 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해킹을 하면 피해가 커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진지하게 좀 들을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0: 또 그게 컴퓨터 밖으로 나와서 이른바 로봇을 만나는 피지컬 AI 시대가 되면 이건 또 물리적으로 손상을 줄 수 있는 거고요.
1: 그렇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우리가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에 로봇 시간에 이야기 네.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로봇 워낙 많이 쓰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더욱더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 고시 2023-40-47이라는 걸 보면 이게 안전점검에 관한 고시거든요. 예. 거기 보면 이제 로봇에 관한 안전점검 기준도 있어요. 그 내용을 보다 보면 로봇의 비상정지 버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하. 예를 들면 로봇이 만약에 잘못 폭주해가지고 움직이면서 주변 사람들 막 다치게 한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상정지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원칙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비상정지 버튼은 눈에 잘 띄는 빨간색 버섯 모양이나 그 비슷하게 눈에 잘 띄는 모양으로 돼 있어야 된다. 이런 게 규정에 있어요.
0: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산업용 로봇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는 거는 비상정지 버튼을 어디에 연결해 놓고 할 수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혼자 뛰어다니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잡아서 그래. 버튼을 누를 수도 없잖아요.
1: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최근에 무슨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 로봇이 뭐 춤도 추고 뭐 무술 시연도 하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다 팔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런 로봇 보실 때 혹시 로봇에 비상정지 버튼이 눈에 잘 띄는데 보이든가요? 그 아니, 로봇이 집에서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행패를 부린다고 했을 때 그거를 처음 보는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꺼야 될지 알 수 있을까요?
0: 가까이 가기도 무서운데요.
1: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미 산업 안전 부분에서 로봇을 많이 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던 거예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고시에 보면 어떤 규정도 있냐면 그런 비상정지 버튼 같은 경우에는 누르면 바로 전기가 꺼지는 거를 원칙으로 작동하게 해라라고 네.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우리가 뭐 컴퓨터나 휴대전화 이런 걸 사용해 보면 끌 때 끄는 버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작 메뉴에 들어가지고 종료 버튼을 누르면 끄는 프로그램이 작동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 고장이 나가지고 혹은 해킹 당해가지고 막 멋대로 움직이는데
0: 잘 안 꺼질
1: 그 프로그램이
0: 있어요.
1: 실행이 잘 되겠습니까?
0: 먹통될 수
1: 그래서
0: 있어요.
1: 만약에 인공지능에 내가 되게 많은 걸 맡기고 스마트폰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하는 세상이 됐었는데 갑자기 누가 그 인공지능을 해킹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에서 내 뭐 돈을 딴 계좌로 마음대로 막 보내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그거 갑자기 어떻게 중단시켜야 되느냐.
0: 그죠.
1: 옛날 같으면 뭐 분해해가지고 배터리라도 뺄 수 있었는데 요즘 배터리도 잘 안 빠지죠 스마트폰이. 그래서 그냥 뭐 이거 뭐 망치로 깨는 수밖에 없냐. 그래서 이런 점점 인공지능이 많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곳으로 들어올 때 여기에 대한 안전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로봇 자동화 기기를 딴 나라보다도 월등히 많이 써온 우리나라에서 먼저 좀 선제적으로 고민할 그렇죠.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드려보겠습니다. 그
0: 비상정지 버튼을 지금 제가 눌러야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를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곽재식 작가에게 비상정지 버튼 누르면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저희가 10시 30분부터는 KBS 1TV 1라디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방송을 해드립니다. 해서 저희가 조금 먼저 일찍 끝낸다라는 그 양해 말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또 주말판 별책 브록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토요일에 말콤 글래드웰이 쓴 아웃라이어를 통해서 천재성이나 노력이 아니라 또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도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지금부터 KBS 뉴스 특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1TV와 동시에 들으시겠습니다.
1: 대법관 재재청 요구에 대법원이 아직까지 답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올 걸로 보입니다.
2: 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화면을 넘겨보겠습니다.
3: 안녕하십니까?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생중계로 기자회견 함께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재외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청와대 수석대변인 강유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국민의 뜻을 더 듣고 국민의 마음을 더 살피며 국민에게 더 다가서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순서는 먼저 대통령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질의응답은 총 두 개 분야로 정치 외교 분야, 정책 경제 분야 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국민들의 실시간 댓글과 의견을 소개드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답변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은 사회자가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 많은 분들께 고루 기회를 드리기 위해 질문은 하나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4: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 공복으로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국민의 명을 받아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최종 책임지는 무거운 자리로 옮겨온 그 순간부터 저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생각하며 지난 472일간 촌음을 아껴가며 나름의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취임하는 순간부터 우리 앞에 펼쳐진 경제, 사회, 외교, 안보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되살리는 데 사력을 다해왔습니다.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일할 기회와 힘을 달라고 했던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입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민생, 개혁, 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아픔과 갈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습니다.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력이기에 더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마땅합니다.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습니다. 국정의 최고 목표는 민생, 즉 국민의 더 나은 삶과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비장한 각오로 국회에 달려갔을 때의 다짐, 이름도 명예도 없이 목숨 걸고 국회에 모여 계엄군의 총과 장갑차에 맞섰던 그날 밤의 국민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는 개선된다는데 내 삶은 왜 바뀌지 않는가?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 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회복하는 것과 국민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것은 어느 하나 경시할 수 없는 주요 과제입니다. 위기 극복과 성장 회복이 더 시급했다, 민생 개선에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변명을 하기보다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그런 분들이 겪는 아픔에 더 공감하고 더 소통하며 함께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좀 더 과감하고 통쾌한 계획을 원하는 분들과 소통하며 함께 가는 길을 찾는 데 더 인색했던 것은 아닌지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을 이겨내고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어 주신 것은 단지 정권의 색깔 하나 바꾸자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특권과 반치, 불평등과 불합리를 해소하고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민주공화국, 성장 발전의 기회와 가시를 함께 누리는 나라,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열어내라는 준엄한 명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에게도, 경기도지사 이재명에게도, 당대표 이재명에게도, 그리고 대통령 이재명에게도 우리 국민께서 바랐던 마음과 기대는 한결같을 것입니다. 힘없는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나라, 서로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희망의 대동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 정치를 하는 동안 일터는 달라졌으나 개혁의 목표와 가치만큼은 한순간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성남시청 앞 주민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정치를 결심했을 때나 거함 대한민국의 키를 맡아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나 저 이재명이 꿈꾸는 세상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의 저는 옳다고 믿는 것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냉엄한 현실 속에서 국민이 부여하신 권한으로 실제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것입니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더 합리적이고 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 반발은 콘크리트처럼 강합니다. 하지만 변화로 인해 삶이 나아질 이들의 응원은 분산된 모래알 같을 때가 많습니다. 선출된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반발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고, 모래알을 콘크리트로 만들어 저항을 이겨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은 대통령인 저의 역량과 책임입니다. 다만 제가 고민했던 것은 개혁 과정에서 선명성을 드러내다 더 큰 저항을 불러와 개혁의 속도는 오히려 늦어지고 심지어 실패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처럼 소리는 요란하여 정부의 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실제 성과는 없이 사회 혼란이라는 더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각오를 결코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의 성공이란 임기 마지막 날에 국민께 실질적 성과로 평가받는다는 신념 아래 반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센 말이나 거친 방식으로 개혁의 과정에서 주목받기보다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한 성과로 평가받는 것이 국민께 진정으로 보답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두의 대통령이란 원칙도 이런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익숙한 길은 아니었기에

받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개혁의 방식, 속도, 그리고 통합의 폭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정부가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 대개혁을 위한 빛의 연대 정신을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라는 역사적 명령도 여전히 유효한 개혁 대통령 이재명의 나침반입니다.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겠습니다. 역사적인 어려움을 함께 헤쳐오며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분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아픔과 상실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하게 더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끼리도 어느 길이 빠른지 어느 길이 안전한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는 말아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실천했던 그 누군가가 배제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상처받고 아파하는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한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진 데 수많은 원인과 동인들이 있겠지만 제1민주당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미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더라도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 주십시오.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작은 차이가 서로를 밀어낼 이유가 아니라 더 좋은 해답을 찾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질서 유지라는 수사 소추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로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수사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습니다. 고강도 경찰 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가치와 지향, 공약이 다른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이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되긴 하지만 대통령이 된 이상 그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합니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제시한 가치와 신념, 정책을 선택한 국민의 의사도 여전히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께 제시한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잃지 않되 소통과 대화를 통해 최대 다수 국민의 합리적 의견을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통합을 위한 인성과 정책이 도리어 갈등과 균열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더 깊이 숙고하고 더 많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겠습니다. 서로 다르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민생, 개혁, 통합은 결국 하나의 길로 수렴됩니다. 개혁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통합은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유효하고 더 많은 개혁을 지속하는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흔들림 없이 민생, 개혁, 통합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그 수많은 영역에서 무수한 개혁 과제를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많은 약속과 또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실행하여 더 큰 신뢰를 쌓고 국민의 더 나은 삶,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성장의 기회와 가시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언젠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 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습니다.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희망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치 상황에 대한 타협의 산물로 탄생한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입니다.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리고 부마 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 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되어 왔습니다. 내각 책임자나 이원 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인사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함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습니다. 차제의 인사 시스템도 재점검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

0: 언제나 국민이 옳습니다. 변방의 비주류였던 저를 지금의 이 자리,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국가 최고 책임자로 불러주신 것도 국민들이셨습니다. 국민의 집단 지성을 등불 삼아 국민만을 믿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국민을 섬기며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궈내는 민생 대통령, 민주정부의 오랜 숙제이자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한 개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보와 경제의 지형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대한 대전환의 중심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함께 앞으로 나아갈 힘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결된 국민의 저력, 국민의 의지와 지혜야말로 국력의 원천이자 국익의 토대임을 믿고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품었던 마음을 다시 새기겠습니다. 흔들린 적이 없다고 한다면, 지친 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초심은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바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만 믿겠습니다. 국민께서 주셨던 신뢰와 기대, 제가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떠올리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정치 외교 분야 관련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언론인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CBS 이준규 기자님.
2: 대통령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CBS 이준규입니다. 인사말로 조금 더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이번 기자회견이 현안 기자회견인 만큼 곧바로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견을 앞두고 무엇을 질문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 주변에 계신 국민들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찾아뵀던 저희 단골 미용실 사장님을 비롯해서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이 대통령께서는 지지율이 도대체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실까요? 였습니다. 앞서 모두 발언에서도 앞부분에 살짝 언급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 회견을 하시게 된 이유도 이제 이 부분과 연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해서 도대체 그 국정운영 긍정평가율이 낮아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서 당초 연임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연임 불가 선언을 하셔서 그렇다면 향후에 이 개헌을 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임기 내 개헌을 목표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뭐 총선과의 동시 투표 방식이 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개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저의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 그리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율이 왜 떨어졌을까? 저도 많이 고심했지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면도 많았고 특정한 계기에 특정한 현안들 때문일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하겠죠. 배려도 부족하고 섬세함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하고 저의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의 아픔, 반발에도 당연한 일인데 왜 그렇게 반발하나라고 하면서 애써 외면하려 했던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저쪽 끝에 MBN 송지영 기자님.
3: 네, MBN 송지영 기자입니다. 저는 인사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기와 2기 개각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이 논란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용혜인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했고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도 논란에 좀 휩싸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수청장 후보자는 재검증까지 이어졌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이를 개별 후보자의 문제로 보시는지 아니면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신다면 인사검증 라인이나 참모진의 개편도 염두에 두고 계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0: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면 좋겠습니다. 또 그 업무에 적합한 또 유능한 인물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름의 시스템으로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언제나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모든 추천 인사들에 대해서 아무런 지적이 없이 칭찬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과욕이겠죠. 그러나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또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우리가 판단한 것과 또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역시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부족함일 겁니다.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아마 완벽하게 앞으로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쪽에 한겨레 서영지 기자님.
4: 안녕하세요. 한겨레 서영지입니다. 그 조작 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일각에서는 대통령님께서 자신의 사건과 관련돼서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 또는 임기 뒤에 재판을 받겠다라고 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많은 오해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논란도 있습니다.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됩니다.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들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루어지는 것 또는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들이 확산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또다시 필요하겠죠.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가장 큰 피해가 저한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는 여러분의 동료들 중에 언론 기자들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공무원들도 수없이 많고 또 정치인들도 있고 관계없는 민간인들도 있죠. 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에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기관들이 또 수사소추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0: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자 또는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결과에 따라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네, 현재 정치 외교 분야 관련한 질문 받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동아일보 박훈상 기자님.
2: 예, 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모임 대표 이력 그리고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진보단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김 후보자를 임명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판단을 내리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의 기준, 판단의 근거들도 다 다르죠. 나름의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또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와 외교 분야 질문 받고 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택 기자님.
3: 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저는 그 외교 사안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 항행의 자유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 있는 반면에 국민 안전 그리고 이제 참전 명분이 좀 부족하다 그런 이유로 파병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 기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신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0: 이게 용어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들의 객관적인 한계들이 서로 달라서 오해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단 객관적인 상황을 좀 보면 호르무즈 인근에 예를 들면 각국이 군사 자원들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건 해당 지역이 어디냐가 또 다르겠죠. 호르무즈 내냐 아니면 밖에 인근이냐 또 목적도 다르겠죠.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참여하기 위한 것이냐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참전하기 위한 것이냐 또 그 목표가 각계 국가들의 선박 또 선원 자기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타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또 활동 시기에 대해서도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말하는 허용적 상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영어 단어를 잘 몰라서 대체적으로 해석으로는 전쟁이 종결되고 사후

수습 단계, 즉 전쟁에 연루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또는 관여하는 결과가 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현실적으로 자국의 선박 또 수송로, 국민의 안전, 이것을 보호할 보호가 필요한 시점, 이런 때에 갈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지역 또 자산의 군 자산의 형태, 예를 들면 병력을 보낼 것이냐, 또 병력을 보낸다면 전투 병력을 보낼 것이냐 아니면 비전투 병력을 보낼 것이냐, 또 자산 중에 예를 들면 무기 장비들을 보낼 것이냐 또는 인력을 보낼 것이냐, 이번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건 뭉뚱그려서 우리는 그냥 파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여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미 많은 국가들이 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군 자산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국가는 전쟁 상황이 되게 종결되면 즉시 사후 수습 단계에 참여하겠다. 또는 현재 상태에서도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부대가 나가 있습니다. 청해부대의 활동 영역도 지금 많이 확대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 상선들, 특히 원유 수송선들이 이 전쟁 초기에 홍해 진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쟁 초기에 원유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위험 지역에는 무조건 또는 원칙적으로 선박 진입을 하지 않게 한다는 일종의 지침이 있어서 그걸 일괄적으로 막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인데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받는 고통 이게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 초보적인 또 낮은 단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원유 수송을 포기해버리면 대한민국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있으니 상황을 계속 파악해 가면서 홍해 진입을 검토해라. 그거 제가 지시했습니다. 그건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죠. 만약에 가능성은 낮지만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저 가지 말았어야 될 때 가라고 그래가지고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제가 엄청 비난을 받겠죠. 그러나 그 비난은 제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의외로 다른 나라보다 그래도 원유 수급이 안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그쪽에 진출입하는 것도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쨌든 원유 수송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가 최근에 예멘 반군 활동이 강화되면서 좀 어려움이 또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제가 판단해야 될 또는 결단해야 될 요소들이 많아집니다. 군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습니다. 그건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성과 원유 수송로 또는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

0: 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 라는 점도 분명하죠. 다만 그게 혹이라도 경계선이 불명확해서 뒤섞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미 청해 부대가 파견돼서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안전 위협에 군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또 사실이죠. 근데 이게 마치 전쟁의 개입 관여 또는 지원하는 파병이 아니냐, 혹시 전투병력을 보내는 거 아니냐, 외국군 지휘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습니다.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입니다.
1: 네, 이번에는 해외 언론인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앞에 계신 분 AFP 조슈아 엘빈 기자님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순차 통역 필요하시면 진행하겠습니다.
2: Good morning, Mr. Lee.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to ask a question. Do you consider it likely that there will be a meeting between Kim Jong-un and President Trump this year? And if you do consider it likely, what preparations has South Korea undertaken for this possible meeting? Thank you.
3: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AFP의 조슈아 멜빈 기자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올해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만약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정부는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0: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남북관계의 안정도 중요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다. 그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소통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단절되고 적대하면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북측은 명백하게도 대한민국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북과 소통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북미 대화를 하는 것은 지금 남북 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안정에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입니다. 일단 어떤 합의를 할 것이냐는 다음의 문제이고, 서로 무엇이 필요한지 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금 단절되어 있는데,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는 것보다는 훨씬 쉽고, 또 그것이 남북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저로서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저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권하고 있고, 또 북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전 조정 작업을 나름대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질문 주신 김에

0: 없을 수가 없습니다.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저는 언제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나 또는 우리 측의 일부 이익을, 단기적 이익을 위해서 전체적인 장기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는 현재 민주당 정부가 일종의 성과를 선점 또는 독차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말들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급급한 게 안타까운 정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같을 겁니다. 국민과 국가의 장기적이고도 전체적인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생색을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거나 과격한 행동으로 주목을 끌거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고 비록 생색이 안 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 개선의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1: 네, 오늘 기자회견은 9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재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민들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검찰개혁 제대로 해야 합니다. 안 하면 다 오래알입니다. 두 번째 의견입니다. 행정 잘할 거라는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다만 모든 걸 품으려는 이상은 버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뚝심 있게 가십시오. 검찰개혁하고 집값 정상화되면 지지율 다시 오를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주변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만 쓰면 안 됩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국민 의견에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말을 줄이고 귀를 키우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번에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댓글로 들어온 질문에 대통령께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지지층, 이른바 코어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리실지 궁금합니다. 선정적인 혐오의 말도 못하게 막아주세요. 대통령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0: 전통적 지지, 코어, 그게 역시 개념들이 혼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지층은 다양하죠. 그러나 그 지지층을 이렇게 저렇게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뉘앙스로 보면 좀 더 과감한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있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이런 논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또는 민주당의 제1당원 입장에서 알지만 또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말들이 많습니다. 검찰개혁은 제가 공약한 바이기도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의 목표는 이랬습니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죠.

0: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합니다. 소속도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건 확정된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건 이해합니다.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저의 몫이겠죠.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죠. 지금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경찰이 독재에 복무했습니다. 이승만 시절이죠. 두 번째는 총을 든 군인들이 독재에 복무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사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독재에 복무했습니다. 힘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악용됐고 정치적 수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위험에 빠졌죠.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친위 쿠데타 내란이 지금 이 현실에도 현대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국가기관들이 또 독재의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놔야죠.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운용하는 측이 악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도 입법, 사법, 행정, 기타 이렇게 나눠서 견제를 하게 하죠. 권력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견제를 하게 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몰면 위험합니다. 저로서는 검찰에 대한 사적인 감정이나 판단을 배제하고 이 검찰이 또는 수사기관이 그 기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관계, 정치적인 관계를 고려해서는 안 되는 거죠. 검찰개혁은 국민들이 직접 겪은 험악한 현실의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기관이 원래 가진 목적, 기능, 즉 국민의 인권 보호,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고 하는 이 핵심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개혁 과정에서도 이 마지막 최종 목표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검찰의 수사권 박탈, 그 다음에 수사와 소추 기능의 분리, 견제, 이건 철저하게 해야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이 절박한 요구, 그 다음에 불신, 어쩌면 혐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만 이걸 혹여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수단화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수사소추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부실해지거나 범죄 피해를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가는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하면 그건 또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펴가면서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바대로 또는 원했던 바대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철저히 분리하고 또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 권한들이 악용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경찰 개혁도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공격들도 있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좀 잘 가려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갖 얘기들이 있지만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검찰의 폐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그들로부터 얻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또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대통령님, 선정적인 혐오의 말 못하게 해주세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0: 그리고 이게 이제 전 국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드리는 말씀이라 그 얘기를 하기가 조금 저하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가치와 지향 정책을 함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분들의 입장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여러 후보 중에서 이러한 지향과 가치 정책을 가진 저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신념과 가치, 지향, 정책들을 우리는 반드시 실현해야 됩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분들의 소망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요새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픕니다. 저도 당사자처럼 취급되기도 하니까요. 부탁드리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그 상대와의 거리만큼 멀지는 않다. 좀 부족하고 조금 화나는 게 있더라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향과 가치를 향해서 조금은 눈 감아주고 조금은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긴데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끼리 안에서 힘을 빼는 걸 넘어서서 훼손하고 오히려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로 인해서 생긴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1: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 뜻, 국민의 삶을 더 살피기 위해 대통령께서 그리고 저희 참모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분야, 정책 경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손들어 주시면 네, 머니투데이 김성훈 기자님.
2: 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 머니투데이의 김성은 기자입니다. 그 경제 분야에서 지금 가장 관심이 큰 부동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수도권에서 그 강남 3구 등의 집값은 최근 약세 흐름을 보였지만 강북 지역 집값은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입는 타격이 크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그 원인을 무엇이라 진단하고 계시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0: 이 원인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죠. 사람들은 전부 서울, 경기, 인천으로 몰려옵니다. 모든 경제력이, 모든 기반시설이, 모든 정주 여건들이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한 곳에 지하철이 3개, 4개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가면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취직할 때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교육 여건도 좋지 않아요. 아이들 키우려고 해도 영화 한번 보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계속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이 놀 친구들도 점점 사라진다고 하더군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온 거죠. 그런데 집과 땅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원인의 답이 있죠. 그래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을 설득하고 재정을 지방에 더 분산하고 지방에 특혜를 부여하고 서울을 망칠 수는 없으니까요.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건설하고 중앙기관들을 옮기고 또 공기업들을 최대한 서울에 있어도 지방에 있어도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국가 공공기관들을 최대한 지방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또 하나의 이유는 부동산 불패 신화입니다. 부동산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뭐 사라지진 않겠죠.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부동산을 통해 엄청난 수십억, 수백억 뭐 이렇게 축적을 했다는데 나는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 또 불안감 이러다가 집 못 사고 평생 새 살면서 이렇게 엄청난 월세 내면서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 아닐까? 일단 집을 잡고 보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걸 정책적으로 정부가 부추겼죠.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한다든지 또는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준다든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민간에 우리 국민들의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빚으로 뭘 했느냐. 다 부동산을 샀죠. 자산, 가진 자산이 가장 많은 게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적인 문제, 또 부동산 불패 신화도 큰 원인이죠.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즉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죠.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뭐 이유는 다양하던데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분도 계시긴 하더군요. 하여튼 그때부터 22년, 23년, 24년 그리고 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겁니다. 이게 단기적인 원인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가지고 또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죠. 그리고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집값 구조는 소위 불패 신화를 창조한 강남 그 인근이 끌어갑니다. 그래서 똘똘한 한 채, 그래서 거기가 집값이 한 채 아파트 집 사는 집이 100억이 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상상이 잘 안 돼요. 무슨 집? 내가 사는 집이 100억? 그거는 옛날에 무슨 엄청난 대재벌이나 몇몇 소수가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뭐 100억, 80억, 90억 뭐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선도를 하고 나머지 지역들이 그렇게 쭉 따라가게 된 거죠. 이 공급 부족, 그 다음에 대출 확대, 뭐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가 원인이 됐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동성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것도 한 원인이겠죠. 갑자기 경제 성장 속도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아마도 올해 명목 성장률이 얼마쯤 된다고 했었어요?
3: 예, 2분기에 20%가 넘었습니다.
0: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회복이 되면서 1분기만 성장이 명목 성장률이,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아는 성장률, 이게 20%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몇 년만?
3: 이게 1979년 뭐 이때
0: 1970년대 그 고도 성장할 때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가 턴을 하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생겨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서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수직적이었죠. 강남은 뭐 꼭대기 다른 데 이렇게 낮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내리고 여기는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부동산 블루, 그 부동산 투기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난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입니다. 어렵습니다.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합니다.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겁니다.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사항을 확인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 자료 발표를 할 텐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급 분야에 대한 금융 확대도 하고 있죠. 어떤 부분인들이 부동산

0: 집값 잡는다면서 왜 금융을 늘리냐 이렇게 비난하던데 그거는 핀셋 정책이죠.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촉진시키는 이쪽은 기존의 대출 정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방 공기업 지방 이전이나 아니면 관련 국가기관들의 세종 이전을 신속하게 해서 역시 좀 여유가 생겨나겠죠. 그리고 앞으로 금리 상황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고 우리하고 격차가 큰데 계속 줄여나가는 중인데 또 벌어졌어요. 또 줄이겠죠. 연간 대한민국 성장률이 거의 18%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내년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되게 하는 게 우리 목표죠. 어쨌든 총력을 다할 겁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결국은 금리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런 점도 영향을 미치겠죠.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 경매 물건도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또 대출 연체율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점들을 보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공급, 세제 등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피해자,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부적인 정책들을 나름은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기자님들의 질문 소화하기에 시간이 좀 충분치는 않습니다. 정책 경제 분야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헤럴드경제 서영상 기자입니다.
2: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헤럴드경제 서영상 기자입니다. 좀 전에 마지막에 답변 중에 그 전월세 시장 얘기하셨는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전월세인데 과거 대통령님은 전세 제도와 관련해서 한국에 있는 특이한 사금융 제도다. 서서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전세값이 크게 오르고 있고 또 전세의 월세화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는 아직도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0: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네,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1: 네, 바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조금 뒤쪽으로 가서 네. 제가 뒤에 눈이 잘 안 보여서 채널A 이동훈 기자님.
3: 네, 채널A 이동훈 기자입니다. 저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그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그 청와대 회의에서 결정이 된 걸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했던 그 정부의 결정이 잘못된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관련해서 정책실장 혹시 인선 언제 하실지와 기준도 궁금합니다.
0: 레버리지 ETF의 특정 종목 ETF죠. 그게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결정을 했겠죠.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에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요지는 이미 홍콩 등등 해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등에 대한 레버리지 ETF 상품이 개설되어 있다. 이미 외국에 다. 근데 우리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에는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해서 해외로 계속 나간다. 당시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환율이 문제가 될 때입니다. 그리고 주가도 계속 상승할 때도. 그래서 그 당국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 보고된 바로는 어차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에 가서 삼성, 하이닉스 등등의 레버리지 ETF를 사고 있으니 그거를 국내에서 사게 해주는 게 이점이 많다. 첫째로는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달러 왜 해외로 가면 달러를 사서 사야 해야 되니까요. 국내에서 하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외환시장 안정에 즉 하향 안정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로는 이게 왜 해외에 가서 하게 하느냐.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지. 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죠. 그리고 지금도 해외에는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가 많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아요.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 알면은 모두가 부자가 됐겠죠. 근데 이 어쨌든 이 과정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게 도입이 되면서 이게 대량 매수가 이루어졌는데 거의 상승에도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하향세로 전환이 되니까 손실이 이제 두 배가 된 거죠. 이익이 두 배가 되다가 하락이 되니까 손실이 두 배가 되고 그게 매수 시점보다 더 떨어지니까 손실이 뭐 두 배로 확대되면서 커진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그 시정 조치, 뭐 보완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뭐 이런저런 보완 조치를 한 걸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거의 다 거의 문제가 안 된 상태가 됐는데 당시에 어쨌든 이 레버리지 상품을 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이제 원성이 커진 것 같아요. 주가가 상승을 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에 불안전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보완을 했다는 건 그런 거죠. 차라리 그렇게 나중에 보완할 걸 미리 다 장착을 했더라면 괜찮지 않냐라는 비판이 가능하죠.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책실장은 여전히 뭐 고심 중입니다. 어떤 분야로 할지 지금까지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회복, 지속 성장, 성장 동력 확보 여기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의 거의 모든 역량이 여기에 집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상황 많이 개선됐어요. 이제 한 1년 몇 개월 지났고 그래서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입니다.
1: 네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연합뉴스 설승은 기자님.
4: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 설승은입니다. 저는 먼저 대미투자 관련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정부의 첫 대미투자 프로젝트 관련한 보고가 국회 보고가 보류되면서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통상 협상 관련해서 지금 경과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최종 발표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제가 사실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정책 분야로 넘어가서 이것도 제가 질문 기회를 얻은 김에 사실 필요한 질문 같아서 같이 드리면 그 조희대 대법원장 께서 그 대법관 서면 제청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사실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게다가 어저께 조 대법원장께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발언도 지금 내놓으셨는데요. 이런 그 대법관 서면 제청 그리고 재제청 이런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님께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국가기관들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미 투자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일단은 한미 관계에 정말로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죠. 당초 우리가 합의 과정에서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국민의 세금에 해당되는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쯤 되는 돈인데, 뭐 안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또 관세나 대미 관계를 고려해서 또 인근에 있는 뭐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등의 합의 내용을 보고 결국은 우리도 네, 합의 타협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상당히 오래 걸렸죠. 그리고 뭐 말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업적 합리성을 반드시 이 합의문에 넣어야 된다. 상업적 합리성. 못 넣겠다 그 말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작년 8월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 전날 밤 12시까지 아니 다음날 아침 7시 반까지 타협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원한 바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죠. 엄청 어려운 일이고 다른 나라에 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까 이제 그게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그리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죠. 상업적 합리성을 심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회수할 거냐 이걸 그러면 수익 배분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어디가 손해가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실무 협상단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도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하죠. 엄청난 무게도 있습니다.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국익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하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또는 어떤 관계, 압박, 강요나 뭐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미국이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니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1: 네, 다섯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굿모닝 충청 최영규 기자님.
5: 네, 대통령님, 굿모닝 충청의 최영규 기자입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은요, 아무래도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만든 자리인데요. 국민들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을 오늘 해주셨습니다.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겠다. 이 말씀을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1년 3개월 만에 지지율이 이제 반토막이 났는데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법은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문제를 임기 내에 꼭 완수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방법론 쪽으로 봤을 때 어떤 소통을 국민들과 하실 건지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0: 어떤 방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5: 예, 국민들과 소통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0: 이해자들과의 뭐 만남도 직접

0: 직접적인 만남도 필요할 테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부동산 커뮤니티 이런 데도 있던데, 뭐, 그분들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든지, 아니면 현장도 지금 총리가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들은 다양하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해외 언론에 한 번 더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네,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블룸버그 캡 바튼 기자입니다. 순차 통역하겠습니다.
2: Good morning, Mr. President. Kat Button from Bloomberg News. The U.S. has been pushing South Korean companies to build more semiconductor fabs in America. How are you going to balance that with your own plans for these huge mega projects in South Korea? And how do you maintain this tricky balancing act across the U.S. relationship at the moment?
3: 예,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블룸버그의 캣 바튼 기자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 특히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더 많이 지으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도 역시 국내에 메가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계신 상황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간에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 나갈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0: 지금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삼성, SK 하이닉스도 이미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더 늘릴 거냐라고 하는 것은 당의 기업의 경영 판단도 있겠고 또 대한민국의 산업 전략과도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1: 네,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이제 약속된 원래 순서도 다 끝났지만 추가 질문 몇 분만 받겠습니다. 네, 데일리 한국 박준혁 기자님.
4: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 데일리 한국의 박준영입니다. 먼저 국정운영에 애써주시는 대통령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임신 중지 약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7년 넘게 풀리지 않았던 임신 중지 약물 문제가 대통령님께서 직접 검토를 지시하면서 이제 제도권 도입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종교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생명과 안전 문제를 우려하고 있고 여성계에서는 오히려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 그리고 생명보호와 의료 안전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국가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대통령께서 직접 개입이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모든 판단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면 부처의 책임성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결정해야 할 현안과 부처에 맡겨야 할 현안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 국정은 워낙 복잡다단해서 제가 다 관여할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청와대 참모진한테도 이렇게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각 부처의 일상 사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여 또는 보고받거나 하는 것을 자제하고 우리가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사안들을 검토하는 데 집중하자. 그리고 우리는 행정부처는 정해진 일을 안정적으로 하는 조직이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선출된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접점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국민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 또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각 부처로 넘겨주는 일을 우리가 한다. 이렇게 지금.

0: 방침을 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만기 칠남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만기 칠남 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기본적인 원칙이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입니다. 제가 그걸 통해서 성남시정도 경기도정도 성공했죠. 인사는 철저하게 역량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하고 권한을 주고 책임은 내가 지는데 그 결과도 그들이 책임진다. 그걸 국정에도 나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맡겨야 될 일과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일의 구분을 말씀하셨는데 부처의 통상 사무들은 당연히 각 부처가 하면 되죠. 또 부처가 결단해야 될 일도 부처가 하면 되는데 부처가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낙태를 어느 단위까지 허용할 것이냐, 미푸진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여기는 반대하고 여기는 찬성하고 이걸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버리죠.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까지는 다른 개혁과제들이 소위 민생개혁과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들의 삶에 직접 관계된 그런 개혁과제들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가면서 이런 난제들, 결정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우리의 책임 하에 결정해 가려고 해요. 이 미푸진 문제도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결정을 하면서 생기는 우군도 있지만 생기는 반대자들도 있죠. 보통 우군보다는 반대자의 힘이 10배 이상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모두에게 필요한, 다수에게 필요한, 그러나 소수가 저항 반발하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개혁이라고 부르죠. 제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는 일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원망의 대상이 돼가는 것도 저는 이해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의 개혁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때마다 반대자들, 반발자들이 쌓여가죠. 이래서 개혁의 힘이 점점점 약화됩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죠. 반발이 없는 일, 그냥 하면 되는 일. 그러면서 결국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하면 되는 일을 무지 잘한 것처럼 포장을 잘 해야죠. 저는 아직까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해야 될 일. 저는 대통령이 된 게 권위를 누리거나 명예를 누리거나 자리가 좋아서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을 하고 싶어서 했죠. 제가 원하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 그걸 만들기 위한 것이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냉정한 실망과 비판을 무시하겠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께 이 진정성을 제대로 잘 설명해야 되겠죠. 반발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 압니다. 부동산 반발 많지요. 부동산 전수조사 했더니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제가 저한테 욕하는 거 압니다. 옛날에는 안 건드렸는데 네가 왜 건드냐, 갑자기 왜 이러냐, 수십 년 동안 괜찮았는데 이렇게 지적하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농사 못 짓는 거 그거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합니다.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농사 짓겠습니다 이렇게 써서 허가받아 사놓고 실제 농사 안 짓고 딴 데 쓰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던 농지 상황을 다 확인을 해서 여기는 왜 휴경되고 있는지, 여기는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 편을 늘리기 위해서 당신도 농사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 이렇게 선전하는 거죠. 이 반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냥 자기만 반대야 이러는 게 아니고 당신도 매각 대상이야, 당신 아버지 농사 못 짓지, 농사를 못 지면 당신 논 뺏겨, 이재명이가 뺏으려고 그래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오해하죠. 그걸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그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농지 조사를 가지고 반발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자들, 개혁에 대한 반대자들의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그냥 좋은 일이야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결되지 않은 모래알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보단 뜻이 아닙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은 조직된 콘크리트 같습니다. 막 주변에 선동도 하고 자기 걸 지켜야 되니까요.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저한테 권한을 준 이유가 그 일을 해내게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제가 소명으로 국민에게 약속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종국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구나, 내 삶도 더 나아졌구나라고 느끼게 되면, 체감하게 되면 평가도 많이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무슨 마무리 말하라고 돼 있던데 이걸로 그냥 마무리 말씀을 대신하고, 하여튼 국민 여러분,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일에 집중하고 또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게 매우 큰 문제인 걸 이제 많이 아프게 깨닫게 됐습니다.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고, 그러나 당초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여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위해서, 반칙과 특권 없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 외교 분야에서 정책 경제 분야까지, 그리고 실시간 국민 댓글까지 언론인 여러분들과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먼저 이석하십니다.
2: 지금까지 KBS 뉴스 특보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12시 10분입니다. KBS.
3: KBS 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0시 반부터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고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것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사과했습니다. 또 개헌을 통한 연임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고,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유럽 순방 성과를 브리핑한 뒤 3개월 만인데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입니다.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마련한 자리인데 답변을 가다듬기 위해 당초 예정 시간보다 30분 늦게 시작할 만큼 이 대통령은 고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국민 실망과 걱정에 당황했었다면서도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고도 했습니다. 현안에 대한 입장도 연달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여당을 향해서 모두 친문, 친노, 친

0: 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라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을 향해선 개헌을 통한 연임 가능성은 없다며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선 자신의 사건에 대한 처분 조항은 조작기소특검법에서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또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각과 관련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어제 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 여야는 오늘도 충돌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능력은 이미 검증됐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임명하면 민심이 정부를 덮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현희 기자입니다.
2: 야당 반발에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던 민주당은 오늘은 이제 임명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후보자 능력은 이미 검증됐다고도 했습니다. 장외투쟁을 예고한 야당을 향해선 구태정치라고 맞받았습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이 쟁점인 만큼 관련 녹취록을 폭로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한 비판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검찰 캐비닛에 묵혀둔 수사 자료를 짜깁기에 없는 죄를 만들려 했던 한 의원의 캐비닛 정치는 파탄났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세의 고삐를 더 당겼습니다. 음주운전, 신약청탁, 가족협동조합까지 김 후보자 관련 의혹과 논란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치명적 결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청문회가 아닌 각본대로 연출한 막장 드라마였다. 임명 강행하면 성남 민심이 대통령을 덮칠 거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 공소취소를 해줄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임의자 정책위 의장은 조국 전 장관 임명 때와 판박이라며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 법사위에선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원입니다.
1: 정부가 국제 유가 상승을 감안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이 100원 더 인하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달 말 종료되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가 15%, 경유와 부탄이 25%입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 정도의 할인 효과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동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면서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이 할인됩니다. 대상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제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이며 9월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된 가격에 유류가 판매될 예정입니다. 또 명절 기간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는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됩니다. 한편 내일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 가격은 오늘 오후 6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고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이른바 수원 마약 영상 속 30대 남성이 오늘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 남성은 영상에서 마치 좀비처럼 늘어진 채 서 있어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됐는데 결국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4: 지난 6월 경기 수원에서 한 남성이 몸을 제대로 못 가눈 채 좀비처럼 서 있는 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영상은 미국의 마약 좀비 거리를 떠올리게 한다며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30대 A씨. 경찰이 오늘 A씨를 필로폰 소지와 투약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영상 확산 이틀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마약 간이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국과수 예비 감정에선 음성 판정을 받으며 A씨는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국과수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고 지난 7월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선 소량의 필로폰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종합해 A씨에게 마약 소지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A씨를 구속했고 구속 이후 A씨는 입장을 바꿔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

0: 과 실종팀장 등 8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 8명 전원에게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조 원 규모의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 업체 전현직 경영진이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 등 8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오후 4시에는 김유신 OCI 대표이사의 구속영장 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PKC, OCI, LG화학, 하나솔루션, 애경케미칼, 롯데정밀화학, 유니디 등 7개 업체는 수년간 PVC와 가소제 등 8개 석유화학 제품 품목 가격 인상을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형사법관과 경찰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제 시행 이후 6개월간 경찰에 1,0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이 가운데 725건은 불송치 등으로 처리했고 32건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종별로 보면 경찰이 전체 접수 인원의 약 28.5%를 차지했고 검사와 판사도 961명, 734명 각각 접수됐습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연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임 검사장은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행안부 차관이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게 한 실무자 문책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제 공개 질문한 사항에 대한 의문과 걱정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 후보자의 검찰 내 행적을 문제 삼은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비판 게시물을 올린 겁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5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야구대표팀이 오늘 나고야로 출국했습니다. 류지연 감독을 비롯해 투수 11명, 야수 13명 등 총 24명의 선수로 구성된 야구대표팀은 오늘 오전 일본 나고야로 향했습니다. 오늘 오후 나고야에 도착하는 야구대표팀은 오는 21일 대만과 첫 경기를 치른 뒤 22일 홍콩, 23일 태국을 차례로 만납니다.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고 많은 곳은 80mm 이상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영남 지역 곳곳에도 오늘 저녁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0도입니다.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현주였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개헌, 인사 논란, 파병 등 현안에 대한 답을 내놨는데요. 잠시 후에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이 3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서 일본도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환율과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지 돈 버는 재미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이 내일 개막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사상 첫 4연패에 도전하는 한국 축구, 금메달까지 어떤 승부가 기다리고 있을지 박문성 위원, 이용주 캐스터와 짚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먹고 사는 문제가 지상 최대의 과제라고들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부에 바라는 점 무엇인지 오늘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샵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한우 불고기 200g,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3: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뉴스의 핵심, 이슈 인사이트 픽.

0: 뉴스는 많지만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이슈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끝났습니다. 아, 경제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1: 네, 부동산 관련해서만큼은 꽤나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네.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는 서울의 집값 상승의 근본적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 상승과 부동산 불패 신화를 꼽으면서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과 규제, 세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 밝혔습니다. 장기적인 해법으로 세종시 이야기도 나왔는데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행정수도 세종건설을 최대한 빨리 완성하고 서울과 세종이 함께 역할을 하는 이수도 체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고요.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하락이 시작돼 계속 확산되고 있고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다.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 진단하면서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다. 어렵고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부는 한다라고 말하면서 확고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0: 네.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은 또 2부의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세입자 있는 주택 살 때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 이걸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죠. 그리고 계약갱신도 한창을 해 인정하기로 했어요.
1: 그렇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더라도 바로 입주하지 않고 실거주를 미룰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한 건데요. 가장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네. 실거주 유예기간이 2년 더 늘어나게 되는 건데 기존에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 실거주한다고 하면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없었는데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토어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 자체도 내년 말까지 1년 더 늘어납니다.
0: 네. 갱신계약 체결 이거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인정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이번 실거주 유예 대책은 다음 달 1일부터인데요. 다음 달부터 내년 12월 사이에 갱신계약을 하면 최대 2년 추가 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시행일에 맞춰 첫 유예를 신청하고 추후 갱신까지 진행하면 최장 3년 3개월간 입주를 미룰 수 있고 늦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하는 건 갱신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이게 이제 전월세 불안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런지요?
1: 기존 세입자가 이사하지 않고 살던 집에 더 머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매물을 늘려주는 대책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새를 놓던 집이 팔리고 새 집주인이 들어가 살게 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한편에서 나오는데요. 당장 입주 자금을 모두 마련하기 어려운 무주택자에게는 집을 살 여지가 또 조금은 생길 걸로 보입니다.
0: 네. 정부가 이렇게 실거주 유예를 연장한 데는 또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게 한 했겠죠.
1: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요 87주 연속으로 오르면서 지난주에 이어 역대 최장 기록을 또 깼습니다. 상승폭도 17%에 달해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두 배 넘게 높은데요. 올해만 놓고 봐도 8% 가까이 뛰었는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강남 3구와 한강벨트의 상승세가 성북과 서대문 강서 등 외곽으로 또 번지고 있고요. 전세값도 덩달아 뛰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6억 3천만 원을 넘어서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찍었는데 전세 대란이 벌어졌던 2021년 1월을 뛰어넘는 숫자일 만큼 도통 오름세가 멈출김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0: 자, 주택담보대출 받은 분들 이자 부담이 어떻습니까?
1: 네, 저금리 시기였던 2021년 전후 대출을 받고 올해 갱신 시점을 앞둔 차주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시 금리가 연 3%대였다면 현재는 배가 넘는 6% 안팎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예로 3억 원을 연 3.11%에 빌렸다면 매달 원리금으로 128만 원 정도를 냈는데 네. 금리가 5.9%로 올라가면 월 상환액이 약 178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한 달에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 정도를 더 내야 하는 셈이죠. 문제는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주담대 고정금리가 연 8%를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만큼 대출이 있으신 분들은 갱신 시점이랑 금리 조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0: 자, 오늘 우리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어떻습니까?
1: 코스피 현재 2.4% 빨간불 켜고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전날 연준의 금리 인상 충격을 털어내고 3대 지수 일제히 반등해 줬는데 훈풍이 넘어오는 모습이고요. 내년 판매량이 두 배 넘게 뛸 거다 말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발언 덕에 AI 속도 조절론도 많이 사그라들어서요. 기술주가 특히 강세 보였고 국내에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

0: 하면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자 미국의 10년물 금리도 안정세를 찾아서 반등 흐름에 한몫 보탰습니다.
1: 네. 자, 우리가 평생 살면서 돈 벌고 쓰는 흐름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아,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0: 네, 평균적으로 28세부터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45세 1인당 노동소득이 연간 4,600만 원 수준으로 가장 많이 버는 시기라고 하고요. 소비를 빼고 남는 흑자 규모도 이때 가장 크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은퇴 시기인 61세가 되면 다시 적자 인생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눈에 띄는 건 나이가 들어 서도 일손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흑자 기간은 늘어났다고 하네요. 반면에 가장 많이 쓰는 나이는 16세로 나왔는데 교육비 등으로 크게 빠져나가는 반면에 소득이 없어서 생애 주기상 가장 큰 적자를 찍는다고 합니다.
1: 자, 기름값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10차 석유 최고 가격지 지정 앞두고 또 여러 방안들을 내놨습니다.
0: 네,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널뛰고 있어서인지 정부는 최고 가격제를 동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1: 예.
0: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선택으로 보이는데요. 최종 가격은 오늘 오후 6시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 밖에 유류세 한시 인하 기간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는데 휘발유는 15% 인하를 계속하고 산업과 물류에 필수 주적인 경유 또 서민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는 현행 25%의 더 높은 인하폭이 유지되고요. 또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유류 가격을 17일과 비교했을 때 리터당 100원 더 내리기로 했습니다.
1: 추석 연휴 서울에서 주차할 곳 찾으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 있습니다.
0: 네, 서울시 교육청이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관내 학교 주차장과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는데요. 모두 247곳에 달합니다. 다만 학교마다 개방 시간이나 이용 가능한 주차시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문하시기 전에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개방 학교와 시간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도 팀앱에서도 관련 정보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명절 주차 스트레스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이슈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여러분께 드린 질문, 정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였습니다. 6246번 쓰시는 분, 소시민으로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편법 없이 사안을 법대로만 처리되게 해주세요.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이승규님, 일부에게만 집중된 경제성장 혜택을 골고루 맛보게 했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8540님께서는 이른바 3D 업종에서 일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3D 업종 처우 개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에 다녀도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2919번께서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편하게 잘 사는 행복감을 느끼게 됐으면 합니다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대통령께서도 더 많이 소통하고 더 국민들을 존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또 잘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명절을 한 주가량 앞두고 전반적인 이동량이 늘어 있습니다. 특히 차선을 변경하실 때 진출입 구간 지나실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서울시내 잠실 쪽 올림픽대로 한남대교 진출로를 앞두고 하위 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 중이고요. 서울방향 경부고속도로는 북대구 3, 4차로가 화물차에 적재물이 쏟아진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정체가 빠르게 늘어서 도동 분기점부터도 4km 구간 밀려 지납니다. 중부내륙선 창원방향 여주분기점 1, 2차로에 걸쳐 추돌사고 처리 중입니다. 현재 본선 전 구간이 차단돼 있어서 뒤로 5km 구간 정체가 극심하고요. 양평 쪽은 남김천 부근으로 2차로 작업 때문에 평택 제천선 평택방향은 평택분기점 부근으로 3차로 고장난 화물차 처리 여파 크게 받습니다. 남부권에선 남해선 순천 쪽 산인 분기점 부근으로 4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화재 사고 처리 중입니다. 본선 진입로가 무척 좁아진 데다 사고 구경 차량들까지 저해지면서 현재 양방향에서 밀려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이었습니다.
4: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5: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돈 버는 재미.
1: 자, 증시의 큰 흐름부터 유망 산업까지 투자 판단에 필요한 핵심 정리해드립니다.

0: 돈 버는 재미 김열매 더 큐리어스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김열매입니다.
0: 네. 오늘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세요?
1: 오늘 증시 흐름이요. 금요일날 그래도 조금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뭐 방금 전에 BOJ가 일본 금리 인상 발표했고요. 이번 주 FOMC도 금리 인상했고 인상을 예상했던 것이 이제 악재 해소랄까요? 이벤트는 이미 소멸됐다. 네. 인상 후에 좀 안정을 찾자라는 분위기로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그런대로 그래도 좀 매수로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도 호조를 보이면서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 김 대표님 얘기해 주신 대로 미국도 금리를 올렸고 일본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미 연준 이제 0.25%포인트 올렸는데 이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이거는 그냥 예상했던 수준이다라고 네. 보는 거고요. 시장에서 거의 97% 상승을 봤기 때문에 그 상승 예상했던 대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4%에 온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인 건데요. 지금 23년 7월 이후에 3년 만에 금리 인상이라서
0: 그렇다면서요?
1: 앞으로의 네. 추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결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아예 없이 12명이 모두 만장일치였다라는 게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고요. 핵심적인 메시지가 물가 안정을 우리는 최우선으로 볼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인상 흐름을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번에 뭐 나온 메시지가 긴축을 얘기하는 매파적이었다라는 뭐 평가가 나오던데요.
1: 네. 케빈워 씨가요. 물가가 너무 높고 그러니까 too high라는 말을 영어로 쓰면서 너무 높은 것뿐만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높다.
0: 물가가 그렇게 높은 상황이에요?
1: 지금 그러니까 22년도에 우리가 충격적이었던 고물가 그때 당시에 미국이 금리를 막 50bp 0.5%씩 한 번에 올리던 때에 비하면 네. 뭐 이게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목표는 2%대에 2%로 수렴하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헤드라인 기준으로 3%대 그리고 근원 물가도 지금 3.2, 3.3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 3%대 물가는 소위 말하는 끈적끈적한 물가고 네.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위로 더 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케빈워 씨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오랫동안 높은 물가를 용인하는 것을 약간 탓하고 있어요. 앞에서 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는 이 물가는 확실히 낮추겠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상당히 매파적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경기에 대한 상황이 또 중요한데요. 물가가 올라도 경기가 나빠지면 경기 부양 측면에서 금리 인하를 검토하거나 네. 동결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이번 FOMC에서 나온 거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좋다. 그래서 올해 성장률도 소폭이지만 0.1%포인트 높이고 내년도도 전망이 좋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놀랬다는 거는요. 시장의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 좋은 거 다들 예상하고 있어서 크게 놀라지는 않았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올해 미국 성장률을 2.2에서 2.3으로 올렸어요.
0: 네.
1: 그런데 27년도도 높였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27년도를 2.3에서 2.4로 올려서 네.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의 경제가 더 성장률이 높다라는 점이 그러면 물가 올라가고 있고 경제 네. 성장률 올라가고 실업률은 오히려 4.1로 낮췄거든요.
0: 네.
1: 이런 수준이라면 앞으로 금리 인상을 더 각오해라라는 걸로 메시지가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0: 그 뭐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점도표란 게 있다면서요?
1: 네,
0: 어떻게
1: 맞습니다.
0: 나왔습니까?
1: 이번에 점도표가요. 상당히 이제 앞으로 많이 올려야 된다는 분위기로 이 점도표가 나오면 이제 점 찍은 것들이 분포를 보게 됩니다.
0: 네.
1: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시는 거는 평균적으로 얼마를 더 올릴 것 같다라는 이제 그 중간값 같은거나 아니면 평균값을 많이 보시는데요. 저희가 많이 보는 거는 딱 봤을 때 분포가 전체적으로 위로 가느냐 요걸 보는데요.
0: 이게 어땠나요?
1: 6월달 분위기보다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럼 추가 금리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1: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올해 지금 9월에 인상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10월 인상 확률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0: 뭐 또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1: 네. 두 번 인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10월하고 12월 두 번 FOMC가 있는데 두 번까지도 더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높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긴축을 안 할 것 같다. 더 이상은 안 할 것 같다라는 입장이었다가 이번 FOMC 결과를 보면서 한 번 더 추가 인상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두 번 인상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총합해서 세 번 정도 인상을 예상하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미국 금리 인상 인상을 했고 또 앞으로 추가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친다면은 이게 이제 뭐 달러나 뭐 미 국채 금리나 뭐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잖아요.
1: 네, 통상적으로는 당연히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하면 달러는 강세로 가고 그러면 아무래도 단기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되는 게 통상적인 모습인데요.
0: 예.
1: 일단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은 이제 금리 인상의 초입 국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얼마까지 올라갈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올라갈지를 아직 예상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물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의 딱 반응은 단기물은 오히려 금리가 올라갔는데
0: 네.
1: 지금 10년물 국채, 30년물 국채 최근에 금리 많이 올라간 게 이슈가 됐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런데 오히려 캐비너 씨가 강경하게 물가를 잡겠다. 그리고 단기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는 매파적 발언을 하니까 장기 금리는 약간 내려온 모습입니다.
0: 네.
1: 왜냐하면 물가를 결국 잡을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신뢰를 하게 되면 장기물 금리는 오히려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갑자기 너무 폭락하면 뭐든지 이제 크게 움직이는 게 좋지 않거든요. 너무 폭락하면 경기 침체 오는 거야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0: 네.
1: 오히려 지금 장기 금리가 고공 행진하다가 좀 멈춰서 연준에 대한 신뢰가 조금 살아난다면 증시에도 옛날처럼 부담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좀 증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구간이 일정 기간 있을 수도 있겠다.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약간 부담되는 거는요. 9월 달에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해서 PPI가 좀 많이 올라갔어요.
0: 네.
1: 뭐 시장이 예상한 수준이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레벨이 전월 대비 0.4%포인트 올라갔고
0: 네.
1: 1년에 12개월인데 전월 대비 한 1, 2% 움직여야 0.12 정도가 움직여야 연간으로 2%대를 맞추는 건데요.
0: 네.
1: 전월 대비 0.4면 단순하게 연환산했을 때 4% 후반 5%까지 보는 거라서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보통 한두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로 또 연결이 될 수가 있거든요.
0: 아.
1: 그래서 이제 10월 달 물가가
0: 네.
1: 중간 선거 전에 상당히 이제 금리 향방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일본도 물가를 금리를 올렸어요.
1: 네. 네.
0: 1.25%가 됐다고 하는데
1: 네.
0: 이게 굉장히 오랜만이라죠?
1: 맞습니다. 네. 지금 1.25 수준까지 올라온 거는 95년 4월 이후 31년 만이라고 하고요. 정말 그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표현을 일본 경제에 두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정말 30년 만에 올린 수준이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사실상 1% 미만으로 상당 기간 유지를 했던 거고 일본은 오히려 이제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던 나라였는데요. 이제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고 그 원인이 엔화 약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지 경기가 좋아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0: 네.
1: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지난 30년 동안 아무리 부양하려고 해도 물가가 안 올랐던 상황과
0: 네.
1: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라는 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물가 하락을 걱정했던 게 일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 네.
0: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1: 네, 맞습니다. 그 아베노믹스라는 표현을 기억하실 거예요. 금리를 제로도 모자라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실질 금리로 낮춰놨었고 경기 부양을 하려고 했는데 물가를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안 올라가다가
0: 예.
1: 엔화 약세가 심해지고 최근에 에너지 가격 올라가는 것도 일본도 한국처럼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수입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경제의 펀더멘탈보다 물가가 더 올라가는 게 일본 경제에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되고 있고요. 일본이 디플레이션 구간에서는 오랫동안 임금도 안 올랐었는데요. 최근에는 임금 상승에 대한 이제 압박도 좀 생겨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산 비용이 올라가고 있고 수요가 아직 경제적으로 받쳐주지 못해서 꽤 어려운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지금 상황은 금리를 올리면서 엔화가 약세로 가던 것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것. 환율이 진정되는 게 지금 최우선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이번 금리 인상이 이제 엔화 약세를 좀 막을 수 있다고 전망할 수 있나요?
1: 아, 제가 여기 오면서 바로 직전에 그 BOJ가 발표가 돼서 인상 헤드라인만 봤고 내용을 아직 그 디테일은 못 봤어요.
0: 네.
1: 근데 우에다 총재가 얼마나 시장에 신뢰를 주느냐가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시장의 시각은 반반인 것 같아요. 다카이치 사나에가 그래도 경기를 좀 살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기대하는 시각과
0: 네.
1: 아베가 그렇게 오랫동안 못했던 거를 진짜 가능한 거야? 라는

0: 이제 의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고요. 환율 측면에서는 우에자 총재가 앞으로도 금리를 얼마나 인상할 거라고 매파적으로 발언하는지 그게 엔화 강세로 전환하는 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앞으로의 추이도 일본은 계속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게다가 지금 상황은요. 미국 금리 인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 더 커요. 그러니까 일본만 올리고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네. 당연히 엔화가 진정되겠죠. 그런데 미국도 올리고 한국도 올리고 유럽도 올리고 다 올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 네.
0: 엔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로 가는 거는 약세만 더 안 가도 다행이다. 라는 분위기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미국과 일본이 동시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또 원달러 환율, 원엔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0: 만약에 미국과 일본이 올리는데 한국이 인상을 주저한다면 그러면 우리 원화가 약해질 수 있겠죠.
1: 네.
0: 하지만 최근의 흐름 보시면은 이미 한국은행이 두 번 연속으로 상당히 이제 선제적 인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하고 한국의 금리 차도 옛날보다 과거보다는 좀 좁혀지고 있는 추세인 거고요.
1: 네.
0: 그리고 어쨌거나 경상수지도 상당히 흑자인데다가 반도체 기업들이 환전을 해가면서 원화 수요도 생기고 있죠. 그래서 원래 과거의 패턴이라면 미국, 일본이 다 금리 인상한다.
1: 네.
0: 그러면 미국 달러도 강해지고 엔화도 강해지고 뭐 원화는 좀 애매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원화 약세가 심각했다가 정상화되는 구간에 오면서 한국은 오히려 좀 안정되고 있다. 환율이 좀 안정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율하고 외국인 수급이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어쨌거나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매도했고 최근에도 네. 매도하다가 그래도 매도가 좀 진정되고 오늘은 또 매수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1: 네.
0: 이런 흐름이라면 그래도 환율은 상반기보다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 증시는 사실은 이제 환율보다 봐야 될 게 훨씬 많죠. 3분기 기업 실적 시즌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추석 이후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또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1: 우리 금리는 어떨 것 같아요? 일단 뭐 두 차례 연속 0.25%씩 올라서 지금 3%인가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보이나요?
0: 지금 수입물가 올라가는 게 심상치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유가 그래도 환율이 약간 진정되긴 했지만 최근에 또 며칠 사이에 또 조금 올라오기도 했고 여전히 낮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유가 영향이 상당히 미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양극화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80몇 주 지금 상승 추세지 않습니까?
1: 네.
0: 이런 부분도 경기가 좋다면 충분히 이럴 때 금리를 올려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어서 어쩌면 한 번 더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과 두 달 전에는 이렇게 두 번 연속 인상할 줄도 몰랐고요.
1: 그랬죠.
0: 그랬는데 지금 상황은 미국이 저렇게 인상하고 있고 한국도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고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올해 연내 더 인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최근에 이제 AI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고 해서 이제 개발 속도를 좀 늦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588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AI 속도 조절론이 AI 거품이 꺼진다는 신호인지 잠시 숨을 고르는 과정인지 궁금합니다.
0: 지금 AI의 속도 조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AI 아직 한참 인간보다 못한 것 같은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온 거냐.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해서
1: 네.
0: AI 회사들, 오픈 AI와 클로드를 만드는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 자체 내부에서 제일 앞서가는 모델을 만드는 걸 이제 프론티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능이 사실 진짜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출시했다가 걷어들인 사례도 있었고요.
1: 네.
0: 그리고 점점 더 외부에 출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절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I 투자 자체가 지금 속도 조절한다는 게 우리 기준으로 반도체를 덜 사주거나 뭐 데이터 센터를 덜 짓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프론티어 모델의 성능이 너무 좋아져서 나오는 얘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을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인간이 시키지도 않은 일을 인간이 시키지 않은 방법으로 과거에 없던 방법을 찾아내서 편법과 심지어 이제 불법 행위까지 자기들이 알고도 뭐 해킹도 하고.
1: 그러니까요.
0: 왜냐하면 목적만 주면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다 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거를 같이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해야지 이걸 네.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그리고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도 너무 쉽게 뚫릴 수 있다라고 지금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관점에서의 속도 조절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보안과 관련한 속도 조절 문제지 AI 생태계 자체를 이거를 더디게 간다는 건 아닌.
0: 네, 근데 물론 이제 오픈 소스로 계속 공개하던 것에 대해서는 공개를 네. 좀 줄여서 이걸 따라오는 속도를 좀 더디게 해주자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를 실제 투자하고 있는 걸 계속 공개하면 이게 충분히 그러니까 검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안뿐만 아니라 목적을 악용할 수 있는 사용자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으니 오픈하는 속도를 좀 더디게 하자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거는 미국이 지금 중국이 따라오는 걸 견제하기 위한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또 엔트로픽이랑 오픈 AI가 훨씬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3등이 구글이거든요. 네. 이런 기업들하고의 속도를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이들 기업들이 좀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1: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한때 또 반도체주가 좀 출렁였어요. 오늘 SK하이닉스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반도체 주가에는 어떤 게 반영될 거라고 보세요?
0: AI의 속도 조절론 자체로 반도체가 빠지는 거는 너무 이제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대 하락했다가 결국 다시 반등을 하게 된 겁니다. 요거에
1: 네.
0: 대해서는 시장이 생각하는 데이터 센터 투자와 반도체 수요를 줄이는 일은 아니라는 거를 이제는 인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반도체 투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1: 네.
0: 왜냐하면 주별로 정책이 다르고 여전히 환경 오염에 대한 이슈나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1: 네.
0: 특히 중간 선거에서는 주지사가 바뀔 수 있거든요. 주지사들이 어떤 정책을 펴는지 지금 이미 많은 공약으로 내가 이 데이터 센터를 못 짓게 하겠다거나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AI 모델 자체보다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 조절이 오히려 반도체 주가에는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 네. 뭐 AI 개발 늦추자는 쪽에서는 이제 인간 통제에 벗어날 위험 아까 얘기했지만 뭐 네.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을 우려합니다.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은 뭐라고 보세요?
0: 일단 우리가 이거를 인류 최초로 만들어서 아직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과관계에 의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런 의견은 좀 순진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게요. AI를 잘 교육시켜서 선한 행위를 하게 하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인간들끼리도 선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AI는 지금 학습된 데이터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적 달성을 위해 인간이 해보지 않은 것까지도 스스로 계획하는 단계에 와 있죠.
1: 네.
0: 그래서 자가 발전을 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의 사고를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 와 있다 는 게 지금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과거에 이제 원자력 발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원자력의 개발은 인류의 긍정적인 영향도 줬지만 이게 어떤 피해를 줄지 예측이 다 불가능했기 때문에 국가들 간의 협약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AI에 대해서도 지금 뭐 사이버 보안이 어딘가 뚫리면 내일 당장 전기를 다 꺼버린다든지 또 국방에 위험을 준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요. 일자리 측면에서는 엔트로픽이 최근에 자체적으로 그 연구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습니다.
1: 네.
0: 2030년 경제 전망인데요. 아주 낙관적으로 AI가 발전한 경우에 경제 성장률은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우리는 호황을 누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식인 노동자의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감소할 것이다. 실업이 폭발할 것이다. 그러면 경제 성장률은 풍요로워지고
1: 네.
0: 제품은 많아지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논의는 2030년에 바라보면서 우리가 계속 해봐야 되는 그런 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엔비디아 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엔비디아 포함한 AI 관련주의 투자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엔비디아가 꺾일 때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엔비디아가 워낙에 지금 고마진을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요. 시장은 분명히 커지는데 엔비디아의 독과점적인 지위는 약간 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구글도 자체 칩을 만들고 있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자체 칩을 만들고 있는데 특히 구글의 TPU가 상당히 성장이 가파른 추세입니다. 제미나이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엔비디아가 완전한 독점 체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젠슨 황은 지금까지도 비전을 남들보다 앞서서 보여왔고 그래서 팬덤이 뭐 테일러 스위프트급이다. AI 업계의 연예인이다. 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젠슨 황의 비전으로는 AI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시작에 불과하려면 결국에는 휴머노이드라고 얘기하는 피지컬 AI로 넘어가야 되고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갈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지금은 당장은 FOMC가 끝났고 BOJ가 끝났으니까 금리 인상 반영됐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국채 금리가 이들의 투자에 자금이 결국 들어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당분간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1: 젠슨 황은 또 내년에 판매할 칩이 올해 두 배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또 자신감을 보였는데
0: 네.
1: 또 어떻게 움직일지 네. 지켜봐야겠네요.
0: 맞습니다.
1: 자, 오늘 김열매 더 큐리어스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1부 마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 듣습니다. 어떤 이의 꿈 들으시고요. 1시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두 개 속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맞히는 것입니다. 속담 이거가 기니 짧으니 한다. 이것 그물에 기러기 걸린다. 에서 이거와 이것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두 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치마와 참새가 있었는데 정답은 참새입니다. 속담 참새가 기니 짧으니 한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만그만한 것들 가운데에서 굳이 크고 작음이나 잘잘못을 가리려고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자질구레한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속담으로 참깨가 기니 짧으니 한다도 있죠. 그리고 속담 참새 그물에 기러기 걸린다 해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작 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되지 않고 다른 일이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새망에 기러기 걸린다와 같은 뜻입니다. 또 뜻밖의 행운이나 의외의 수확을 얻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참새와 관련된 속담인 참새무리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냐는 평범한 사람이 큰 인물의 뜻을 헤아려 알기가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마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7: 현재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저녁까지 경남 동부와 부산, 울산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40,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30도에 가까운 늦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 28도, 전주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대구는 25도, 강릉 26도 등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영남과 동쪽 지역은 25도 안팎에 그치며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동풍이 불면서 서쪽 지역으로 고온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주말에도 서쪽 지역은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기온은 17도 안팎, 낮 기온은 28도에서 3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1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8: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을 감안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을 100원 할인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후티반군의 교전이 격화한 이후 사우디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후티의 강력한 공격에 사우디가 후티에 2주간의 휴전을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형사법관, 검사, 경찰 등 수사재판 담당자의 고의적인 법 왜곡을 처벌하는 법 왜곡제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경찰에 1,0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소고발 대상 등 관련 인원은 14,000명에 달했습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내일 오후 개회식을 열고 16일간의 일정에 돌입합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종합 3위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했습니다. 현행 1% 정도에서 1.25%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해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0: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텐데요. 최저치를 경신 중인 국정 지지율, 오늘 회견으로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내일 아시안게임 개막합니다. 한국 축구 이번 대회에서 아시안게임 사상 첫 4연패라는 새로운 역사에 도전하는데요. 정상까지 가는 길 어떤 관문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박문성 위원,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 그림 미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1: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구민주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3: 네,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발언을 가다듬으면서 30분 지연된 10시 30분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정된 90분을 조금 넘은 100분 동안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그리고 정치 외교, 정책 경제 두 분야로 나눠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2: 네.
3: 최근 국정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기록하던 중 열린 회견이어서인지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민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언급했습니다. 지방선거 후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많은 시간 숙고한 결과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민생 개혁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아픔에 공감하지 못했다면서 더 세심하고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지표는 개선되었다는데 왜 내 삶은 더 나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다고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변명보다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하는 데 대한 어려움도 털어놓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진영 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혐오의 언어가 사용되는 것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면서 미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더라도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친문 친노이고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기존 지지층을 향해 화합과 통합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2: 네. 김수인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4: 네, 대통령 기자회견이 지지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있는 기자회견은 처음이거든요. 그동안 했던 기자회견들은 지지율이 그래도 선방하거나 높을 때였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조금 이렇게 열심히 얘기를 하고 활달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기자회견인데 오늘은 과연 어떨까?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처음 있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시선이 집중이 됐는데 일단 주요 메시지는 저는 어떤 단어보다는 대통령의 모습 그 자체가 이번에 그 메인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자신의 부족함을 반성하고 있다.
2: 네.
4: 좀 이렇게 톤 다운된 모습 이 자체가 메시지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조금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이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좀 납득을 못하거나 이해를 못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물론 사람인 이상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어떤 원인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파고 들어가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제 그러면 국정에서 바뀌는 부분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아직 주지 않은 셈입니다. 그 점에서는 여전히 좀 긴장감이 느껴지는 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과 또 대통령이 그 방향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는 것은 아닌가 이 사이에서 좀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은 좀 발견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세간의 예상보다 여권 내 분열이나 갈등에 대해서 더 크게 인식을 하고 있구나 네.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것이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면 뭐 우리 모두 친문 친노고 친 김대중이다 얘기를 하면서 진영 내에서 갈등이 벌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신경을 토로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좀 밖에서 떨어져서 보기에는 이게 진영 내의 문제도 있겠지만 무당층이나 중도층 지지가 떨어지는 게 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근데 대통령이 또 그래도 정당의 일원이고 또 당장에 본인 지지율에 기반을 받쳐주고 있는 그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을 더 크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것을 앞으로 그러면 오늘 해답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지지층 내부에서의 분열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좀 뛰어넘어서 더 크게 나갈 것인지 아니면 이것부터 챙기고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이것은 또 기자회견 이후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2: 네.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많은 사람의 관심이 쏠렸던 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문제와 관련된 발언을 어떻게 할 것이냐였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이제 그 연임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해소가 된 겁니까?
3: 우선 연임 개헌에 대해서는 야권 중심으로 비판이 계속 나왔었죠. 오늘 그것을 의식해서인지 이 대통령이 연임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2: 네.
3: 모두 발언에서부터 나왔는데요.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을 했고요. 개헌을 통한 자신의 연임은 현행 헌법상 불가능하고 본인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야권에서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재차 요구한 부분에 대해선 마치 자신이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명시적인 선언을 하지 않았던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 예.
3: 사실 이 대통령이 연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온 건 뭐 오늘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지난주에 프랑스 순방 당시 동포 간담회에서도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선 그렇지만 더 분명하게 약속하지 않았다면서 공세를 이어왔는데요. 오늘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표명하면서 논란에 좀 더 명확하게 답한 걸로는 풀이가 됩니다.
2: 네.
3: 다만 이 대통령은 이 헌법 개헌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 추가를 했는데요.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면서 개헌의 필요성 강조했고요. 여야의 합리적인 토론과 국민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네. 앞으로는 대통령에 다시 묻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4: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응이 네. 못 믿겠다라거나 미진했다.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야당에서는 연임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또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 쪽에서도 할 말이 있는 게 봐라 얘기를 했는데도 자꾸 시비 걸지 않느냐. 앞으로 얘기 안 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2: 네.
4: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정치판에서 이렇게 오고 가는 얘기들을 서로 좀 못 믿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 주제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긴장도가 높은 주제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4: 왜냐하면 다른 문제와 달리 뭐 대통령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개헌이라는 게. 국회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뭐 한 60% 나온다. 그러면 혹시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연임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국민들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지지율을 좀 지탱해야 되는 비상상황에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대통령이 설령 생각이 있다고 해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일이고
2: 네.
4: 또 당장에 어울리지도 않는 일이다 이렇게 본다면 연임은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건지 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공소 취소 관련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3: 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는데요. 우선 김승원 후보자 거취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 예.
3: 이 대통령은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하면서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지만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지적,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인사에 대해서도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 장관 후보자 낙마권도 있었기 때문에 이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발언에서 재점검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 직접 자신의 사건을 공소 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 대통령은 명백하게 국회 측에 요구한다고 말하면서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중 기존 사건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조항들은 삭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필요한 정치적 공방이나 자신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아야 하고 특검은 오로지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조작기소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 자신을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적 수사와 기소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다면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2: 네.
4: 네. 일단 김성원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은 의외의 대답이 나온 측면이 있어요.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 말인즉슨 고심 중이라는 건데, 근데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굉장히 빠르게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거든요.
2: 네.
4: 그러면은 그때 나왔던 관측이 그러면 곧 임명을 하고 임명한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거 치고는 좀 속도를 빼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임명 안 할 생각이 없다면 그러니까 전혀 없다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겠는가. 그리고 여당에서도 그렇게 통과를 시켰는데도 이번에 이렇게 아직까지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겠는가. 이게 묘하게 좀 임명 철회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인식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음 주 초 정도에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같은 경우도 경질을 해야 된다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개각 및 청와대 인사 교체 때 처음에 포함이 안 됐다가 며칠 지나가지고 주초에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2: 네.
4: 혹시 김성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그런 경로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또 궁금증이 한편으로 드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소취소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부터가 자신이 검찰을 지휘해가지고 공소취소를 하진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남은 방안이 조작기소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였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라고 국회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좀 잠복 밑으로 가라앉을 것 같아요. 수면 밑으로 공소취소 논란이. 근데 남은 관건은 민주당 의원들이 혹시 대통령이 요구를 했지만 다르게 법안에서 처리할 가능성 뭐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진상규명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실이 불거졌을 때 어떤 주장이 제기됐을 때 이것 봐라. 이거는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이 또 나올 소지가 없진 않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 받겠다 이 워딩을 넣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그 100% 다 이게 해소가 됐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2: 네. 오늘 뭐 대통령이 서서 기자회견을 했고 한 100분 동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자신감에 찾던 앞서서의 기자회견은 다른 모습이었었고 야당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서.
3: 야당에서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 혹병이 섞인 논평을 내고 있습니다.
2: 네.
3: 네, 연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반성은 없었고 자화자찬과 남탓만 남은 회견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바로 글을 올렸는데요. 이 대통령 생각이 하나도 안 바뀌었다. 현란한 말재간만 남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친문, 친노, 친 김대중, 이재명의 동지들이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선 국민 통합이 아니라 좌파 통합이 목표라고도 나를 세웠고요. 공소 취소 부분에 대해선 여전히 본인이 정치적 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 대통령이 억울하다면 감옥에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도 나를 세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을 더 열받게 하는 게 목표였던 것 같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공지를 보니까 오후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장 대표가 예고를 했거든요.
2: 아, 그래요?
3: 여기에서 아마 좀 더 강한 비판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요. 그 밖에 박충건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면 우선 공소 취소 완수 임무를 맡은 김승원 후보자 임명부터 당장 취소하라고 나를 세웠고 연임에 대해서도 아마 계속 이제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은 게 나는 생각이 없고 야당의 입장 요구를 정치 공세다라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선 이거는 언제든지 빠져나갈 뒷구멍을 파놓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살펴보면요. 민주당도 이제 아주 짧게 김민석 대표가 이제 기자들에게 코멘트를 내놓은 게 있는데요.
2: 네.
3: 기자회견 보는 동안에 대통령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고 했고요.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다. 이런 반응을 하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2: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뭐 반성, 소통, 존중 이런 단어들이 와닿지 않은 모양입니다.
4: 네. 그리고 뭐 많은 국민들한테 익숙해져 있는 광경인데 어떤 상대방 쪽에서 뭔가 얘기했을 때 다 계속 미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정치 문화이기도 했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정책실장 경질했을 때도 국민의힘에서 만시지탄 이 정도 입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김용범 실장은 꼴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사실 이게 상호간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요즘 정치 문화에서 사과를 한다거나 잘못을 인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늦어지거나 혹은 하지 않는 문화들이 많은데 사과를 하면 오히려 그걸로 더 꼬투리를 잡혀서 공세 빌미를 제공한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 좀 각박한 정치 풍토를 일단 보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야당 입장에서 억지로 뭐 대통령이 말한 것 중에 그래도 이건 괜찮다라고 너무 억지로 찾을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이런 부정적 영향은 사실 반응은 이미 예견돼 있었던 게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도 물론 야당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또 야당 지지

0: 뭔가를 바꾸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건 없었거든요. 이제부터가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또 중요한 쟁점인 그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었나요?
2: 네, 호르무즈에 대해서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청해무 부대가 이미 파견이 돼 있는데 파견돼서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고요.
1: 네.
2: 하지만 이것이 마치 전쟁에 관여하거나 지원하는 파병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전쟁 파병은 없다. 이 원칙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1: 네.
2: 다만 우리 상선의 홍해 진입에 대해서는 진입을 하지 않다 보니 전쟁 초기에 원유 수급에 대한 상당한 차질이 있더라라면서 낮은 단계의 위험을 이유로 원유 수송을 포기하면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있으니 홍해 진입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건 제가 책임질 일이라고 했습니다.
1: 네.
2: 대미 투자 관련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고 좀 토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한다 이 문구를 합의문에 넣었었는데 투자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다 보니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다. 다만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치열하게 협의해 나가겠다 이렇게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1: 네. 호르무즈 파병 관련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내놨어요.
0: 예, 그 신중하면서도 조금 솔직하게 얘기한 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논의해야 될 주제인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투병 파병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쪽에 항행의 자유를 위해서 국제사회적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여는 하겠지만 미국과 같이 하는 그런 어떤 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글쎄요. 미국이 공식적으로 대규모 전투병 파병을 요청하고 했던 건 아니라서 국방부에서 그런 소식이 나갔을 때 부인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럼 미국하고 상의가 돼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상의는 안 됐지만 미리 미국 정부 보는 앞에서도 이 정도는 안 된다라고 선을 그은 것인지
1: 네.
0: 이 부분은 좀 알 수는 없겠지만 근데 어느 정도 너무 끌려다니진 않겠다라고 하는 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현재로서는 미국 정부 눈치 안 볼 수는 없겠지만 국내 여론에 대해서 좀 더 의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도 좀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한 건 앞으로도 좀 진통이 있을 거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점에서 좀 뭐 국내 여론에서 너무 트럼프 정부가 너무하는 거 아니냐 끌려다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론을 이재명 정부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미국 정부가 또 이번 기자회견 어떻게 볼지도 숙제가 될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허심탄회하면서도 강하게 그렇게 얘기를 서로 주고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반등하리라 보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쉽진 않을 것 같다.
0: 확 반등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V자 반등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근데 또 여기서 더 내려갈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이 코너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지율에도 이제 지지대 가 있어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하단이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50% 이재명 대통령 대선 때 지지율이 50%가 1차 하단이었었고 그게 뚫려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 대선 주자로 나섰을 때 대장동 의혹 때문에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을 때 그때가 한 지지율이 33, 35 이 정도 됐었습니다. 지금
1: 예.
0: 그 수준에 와 있는데 여기서 더 내려가는 것도 사실 지지층은 또 결속할 수도 있는 거라서 네 그래서 더 내려가기도 쉽지 않다. 근데 만약에 그게 뚫려버리면은 힘든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서 청와대나 여권 내에서 그냥 안 하면 안 될까? 추가 실점하는 거 아닐까라는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다가 33, 32선까지 뚫리면 안 된다.
1: 네.
0: 이런 위기의식이 또 대통령을 움직이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자, 두 분과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의도 현미경 구민주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0: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각본 없는 반전 속으로 진짜 스포츠를 마주하는 순간 살롱드 스포츠 코스모스.
1: 네,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카타르를 상대로 기분 좋은 첫승 거뒀죠. 4-1로 이겼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새 임시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도 국내에서 A매치 평가전 치르는데요. 월드컵 실패 이후에 쇄신 요구를 받고 있는 한국 축구, 오늘 이 시간 속 시원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이용주 외신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아시안게임 축구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죠. 카타르를 4-1로 완파한 거죠.
2: 네.
1: 당연한 결과입니까? 아니면은
2: 뭐 선수들이 노력했는데 당연하다 그러면 좀 그러니까. 근데 실력 차는 좀 납니다.
1: 네.
2: 요즘 많이 쓰는 표현들하면 체급 차가 좀 나는 팀이었죠. 카타르는 21세 이하 선수들이 나왔어요.
1: 아.
2: 우리는 23세인데다가 나이가 넘어가는 와일드카드 석장이 다 쓰였죠.
1: 네.
2: 월드컵에 나갔던 선수들이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체급차가 좀 났고 특히 뭐 엄지성 선수 보셨겠지만 정말 엄청난 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안컵 우리 아시안게임을
1: 네.
2: 조별리그를 걱정하는 거는 좀 아닐 것 같긴 해요.
1: 네,
2: 그 위에 올라갈 때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좀 문제겠죠. 네.
1: 이용주 캐스터는 카타르전 어떻게 보셨어요?
3: 아, 저는요 이번에 국가대표 경기를 본 게 이 그 월드컵 미국 월드컵 이후 남아공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국가대표 경기를 본 거잖아요.
1: 네.
3: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아 그래 이런 맛의 국가대표 경기를 보는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해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애들이잖아. 그래서 아 이거 맞나 싶기도 했습니다.
1: 예. 전반에만 엄지성 선수가 3골 넣었잖아요.
2: 네네네.
1: 엄지성 선수는 어떤 선수입니까?
2: 이제 K리그 광주에서 뛰다가 너무 잘해가지고 예. 잉글랜드 무대 갔고 지금
1: 스완지시티
2: 네, 스완지에서 뛰고 있는데 벌써 3시즌째 뛰고 있어요. 잉글랜드에서. 네. 아무래도 팀이 조금 낮고 지금 2부에 있기 때문에 덜 알려지긴 했었는데 특히나 올 시즌 소속팀에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답 중에 하나는 아 소속팀에서 잘하는 선수가 대표팀에 와도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름값만 갖고 하는 건 아니구나.
1: 네.
2: 그러니까 이번 시즌 워낙 초반에 좋다 보니까 대표팀 와서도 좋았고 엄지성 선수가 지난번 북중미 월드컵에도 멤버로 뽑혔던 선수고
1: 예.
2: 멕시코 경기 교체로 출전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사실 카타르 선수들 놓고 보면은 한참 차이가 좀 나는 거죠. 근데 폼까지 좋으니까 정말 뭐 활약이 대단하고 특히 그 약간 꺾어서 때렸던 그 슈팅은 거의 백미였습니다.
3: 맞아요. 엄지성 선수 보니까 약간 혼자서 1.5배속 해놓은 것처럼 다른 그 뭐 카타르 선수들이랑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2: 맞아요. 약간 뭐 대학생하고 프로가 싸우는
3: 맞아요.
2: 느낌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1: 열심히 뛴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2: 네.
1: 막판에 한 골 먹었습니다. 네, 이건 좀 아쉬운 장면인 것 같은데.
2: 네, 그 네. 지금 KBS에서 해설했던 이용표 위원도 그걸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1: 예.
2: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안 게임은 요 앞 대회 세 개 대회를 다 우승하고 있어요. 남자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좀 강한 대회죠 이 대회는.
1: 네.
2: 그렇게 보면 이제 조별 리그에서는 좀 더 순탄하게 가야 되는데, 물론 뭐 4-1이라는 결과는 우리가 뭐 압도하긴 했는데. 후반전에 그 실점 상황을 포함을 해서 교체가 딱 되는 순간 나머지 시간들은 사실 굉장히 좀 뭐랄까 이렇게 우왕좌왕했어요.
1: 그러니까 선수들이 후반전에 대거 교체되고 난 이후의 시간들.
2: 네, 네. 그래서 정말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이제 요거 사우디 경기까지 끝나면 8강이 올라갈 텐데
1: 네.
2: 8강, 4강 결승은 단판 승부잖아요. 뭐 저기 없습니다. 실수했으니까 다시 할게 이게 없습니다. 한 번 잘못하면 끝나는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그 집중력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지적은 전 충분히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그 우왕좌왕했다는 거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원인이 뭐였을까요?
2: 일단 임민성 감독도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소집을 하긴 했는데
1: 예.
2: 이 선수들이 손발을 맞추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는 거고 그 전에도 이 대표팀을 이렇게 모인 적이 별로 없어요. 다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9명이나 들어왔다 보니까 해외파들이
1: 그렇구나.
2: 그래서 이번에야 딱 모아놨어요. 근데 예. 대회 앞두고 딱 모아놓으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개개인들은 막 번쩍번쩍합니다. 근데 우리가
1: 그렇죠.
2: 집중력이라고 하는 건 조직적으로 탁 뭉쳐서 특히 네.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는 수비는 조직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 그런 손발이 확실히 좀 덜 맞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네 골이 터지긴 했지만은 보시는 분들은 풀타임으로 보신 분들은 이런 데서는 패스 같은 게 좀 아쉽네. 이거 왜냐하면 개개인들은 능력이 있죠. 우리가 패스를 잘한다는 건 패스를 아주 그 기술적으로 한다는 것도 있지만 내 저 패스를 받는 내 동료가 왼발잡이야? 오른발잡이야? 볼을 잡아올 때는 안쪽으로 잡아나 바깥쪽으로 잡아나 이걸 다 알면 패스가 그 선수 밖에 딱 좋게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호흡을 맞췄던 게 조금 적은 거죠. 그래서 이건 아마 경기를 흐르면 흐를수록 좀 좋아질 거라 봅니다.
1: 어떻게 보면 그 후반전은 좀 거울 삼아서 다른 경기들을 잘 해볼 수 있는 시험대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2: 네.
1: 근데 좀 저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선수 저 경기장으로 가는데 이상한 곳으로 갔다면서요?
3: 맞아요. 이 카타르전 그날 우리나라 대표팀이 그 경기장 가기 위해서 버스에 탔다고 합니다. 근데 버스가 축구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야구장으로 이제 가게 되는 일이
1: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3: 벌어졌는데
1: 있어.
3: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야구장이 실제로 그러면 아시안 게임 야구가 펼쳐지는 곳이냐? 네. 그것도 아니에요.
1: 그것도 아니야.
3: 그냥 동네에 있는 야구장으로 우리 대표팀 사람들 데리고 간 거야.
1: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3: 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무슨 진짜 그래가지고 진짜 큰일 날 뻔했던 게 진짜 버스가 조금만 늦었어도 경기가 진행이 못 될 뻔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일본 쪽에다가 분명히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는 거고 네. 또 이러면 어떡합니까? 아 진짜 중요한 경기에서 이러면 어쩔 거냐고요.
1: 아니 방무성 위원님 만약에 이런 경우에 정말 네. 버스가 늦게 도착했어. 네네. 그러면은 뭐 저
2: 아닙니다. 그거는 주최 측이 잘못이기 때문에 경기가 네. 지연됩니다.
1: 아. 경기가 지연돼서 경기는 열릴 수 아. 있는.
2: 우리 지금 프로리그,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 이런 데서도 만약에 네. 날씨나 막 교통체증이 말도 안 되게 그 도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경기가 뭐 예를 들면 뭐 15분 뒤에 시작합니다. 30분 아. 뒤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고. 근데 이날 경기는 뭐냐면 우리도 잘못 갔잖아요. 예. 우리랑 싸우는 카타르도 야구장으로 보냈어요.
3: 아니.
2: 그러니까 양팀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만 보냈으면 공정 시비가 걸릴 수 있는데 다 두 팀 다 야구장으로 보내놔가지고 뭐 그러면 이해할 수 있지 뭐 이렇게.
3: 아니 왜 자꾸 야구장으로 보내는 거야.
1: 이해하기에는. 두 팀을 다 야구장으로 보내는 건 너무 황당하네요.
2: 죽으라지만 야구하라는 거야. 다른 종목의 베트남 대표팀도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경기가 끝났대나 훈련이 끝났대나 숙소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버스가 다른 숙소를 내려주고 가버렸대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자기 짐을 다 들고 그 숙소를 물어 알아서 갔답니다. 아니. 지금 이상하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이게 저 이런 일이 네. 저 이번 처음이 아니었다면서요.
3: 맞아요. 그 경기 전날에도 이민성 감독이랑 대표팀 관계자가 공식 기자회견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기다렸다고 해요. 근데 차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사에 지각을 했대요. 아이고. 아니 말이 안 돼. 아니 네.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경기 다음날 회복 훈련 하려고 했는데 또 차가 안 와서 회복 훈련도 늦어지고 네. 지금 약간 이 나고야 아시안 게임 이 맞나 이게 지금 재정비 해야 됩니다 지금
1: 아니, 뭔가 나사가 좀 빠졌는가
3: 진짜로
1: 아니 일본 안 이럴 것 같은데
2: 아 네.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네. 속사정까지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 있는 나라인데
1: 그러니까요.
2: 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참 앞으로는 왜냐하면 이게 선수들도 좀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3: 그렇죠. 그렇죠.
1: 그렇죠. 도착했던 야구장 축구 선수들이.
2: 사실은 이런, 좀 이게 이런 게 다 이게 타전돼서 다른 나라도 알려지잖아요. 소식이. 네. 좀 망신이죠.
1: 그러게요.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이제 카타르전에 이어서 같은 조에 속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22일 날 경기를 치르는데 카타르하고 사우디하고는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2: 비슷합니다.
1: 아 그래요? 네,
2: 사우디아라비아도 21세 팀입니다.
1: 아,
2: 네, 그러니까 와일드카드도 없고요.
1: 예.
2: 그러니까 이게 물론 몇몇 나라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일드카드 쓰긴 했는데 거의 아시안 게임에 나오는 남자 대표팀들은 다른 나라들은
1: 네.
2: 23세도 안 나옵니다. 원래 이 대회는 23세 대표팀이 나오는 게 맞는데
1: 네.
2: 21세가 거의 다 나와요. 왜냐? 2년 뒤에 LA 올림픽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안 네. 게임과 올림픽은 2년 차이가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2: 여기를 21세를 출전시켜서 2년 뒤에 23세 올림픽을 나가려고 이 대회는 과정으로 삼습니다. 경험하는 대회로.
1: 네.
2: 근데 우린 다르죠. 여기 중요한 게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 유럽파 와일드카드 다 써가지고 진심으로 싸우는 대회고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체급을 낮춰 나오기 때문에 뭐는 사우디랑 우리가 싸우는데 저는 뭐. 골 차이가 안 나도 두 골 이상은 난다. 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게 걸려 있다고 말씀하신 병역 문제인
2: 그렇죠.
1: 거죠.
2: 혜택이 있기 때문에.
1: 우승을 하면?
2: 네, 아시안 게임은 우승만 됩니다. 올림픽은 금은동이지만.
1: 예.
2: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세계 대회 다 우승한 거고요.
1: 금메달을 따면 이제 병역
2: 혜택이 주어지죠.
1: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2: 네.
1: 어쨌건 뭐 사우디 이기는 건 그러면은 큰 무리는 없겠네요.
2: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조가 이 아시안 게임의 남자의 이라크인가가 어디가 출전을 포기해 버렸어요.
1: 예. 네.
2: 그래서 우리 조가 홀수가 돼 버렸습니다.
1: 세 개 팀.
2: 네, 원래 네 개 팀씩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팀, 그러니까 세 팀이 싸우고 1, 2위만 하면 돼. 한 팀만 떨어지는 구조예요, 또. 우리가 또 첫 경기를 크게 했기 때문에 뭐 8강을 못 갈 일은 전혀 없다.
1: 네.
2: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8강부터는 단판 승부고 그때 우리 시조와 붙게 되는데 시조가 지금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이렇게 있는 조인데
1: 네.
2: 거기서 1, 2위 그다음에 4강 결승까지 가는데 제가 봐서는 결국 이제 우리는 우승이 목표고 우승을 할 수 있는 전력인데 과정에서 일본을 만날 텐데 제가 이렇게 따져봤더니 사다리를
1: 네.
2: 서로가 조 1위로 올라온다면 결승전이 한일전이 걸립니다.
1: 아.
2: 그 일본과의 경기가 가장 큰 승부처가 될 것이다.
1: 그러니까 금메달을 놓고 일본과 다투게 될 것이다.
2: 그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습니다.
1: 예. 사우디와 카타르 중에서는 어느 팀이 8강에 같이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2: 그래도 사우디가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낫다. 왜냐하면 카타르가 우리에게 너무 크게 졌고 카타르 이번에 경기 보면서는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하지 할 정도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사우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예.
1: 이용주 캐스터 우리가 이번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면은
3: 네.
1: 4연속 그렇죠. 우승인 거죠.
3: 네.
1: 아시안 게임.
3: 맞습니다.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2022년 항저우 등에 이어서 이번에 또 금메달 따면은 4연속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게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좀 반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1: 어떤 반칙?
3: 아니, 자카르타 팔렘방 경기에 손흥민, 김민재 막 나오고 그랬거든요.
1: 네.
3: 아니 상대 팀은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겠어요. 아니 프리미어리그가 여기 아시안게임에 왜 나와.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뭐 어쨌거나 우승은 우승이니까.
1: 네.
3: 이번에도 우승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그 손흥민 나왔을 때 제가 뒷얘기를 들었는데
1: 네.
2: 양팀 선수들이 이렇게 경기장에 나오려고 터널을 빠져나오잖아요.
1: 네.
2: 손흥민 선수가 딱 나와서 야 우리 선수들에게 야 가자 가자 하자 했대요. 상대가 딱 보더니 손흥민을 보고 놀래가지고 여기 왜 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에서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3: 진짜로.
2: 네, 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프리미어리그가 여길 나왔을 수도 있나. 지난대는 이강인
3: 와 그런
2: 그러니까 상대가 보기에는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팀입니다.
1: 그 김에 보는 거죠 뭐.
2: 저 우리야 좋죠.
1: 예. 근데 이제 4연패를 노린다고 하지만은 사실 뭐 이 4연속 우승이라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2: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단판 승부에서 정말 한순간 삐걱하면 떨어지는 거니까
1: 네.
2: 이번 대회는 우승에 근접한 나라가 네 팀이 꼽혀요. 우리는 당연히 꼽히고 강력하고 개최국 일본이 있고요.
1: 네.
2: 그다음에 우즈베키스탄도 연령별 대표팀을 잘합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우즈베키스탄 23세 대표팀 그러니까 즉 우리가 올림픽 대표팀이라 불리는 이 팀이 아예 그 프로리그 2부 리그에 출전을 시켜버려요.
1: 그러니까
2: 우리 K리그에 이 대표팀이 들어가서 리그를 치르는 거예요.
1: 네.
2: 그 정도로 아주 그 우즈베키스탄이 연령별대 관심이 많고
1: 강하게 중국, 키우는구나.
2: 네, 네. 중국은 연령도 이번에 23세를 썼다가 와일드카드를 다 썼더라고요. 중국이 뭔가 그동안 다른 데에서 안 되니까 아시안게임을 좀 하자라고 했는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봐서는 계속 타다리 대진을 봤더니 아마 결승까지는 뭐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고
1: 네.
2: 결국 이제 일본이고 일본은 유럽파가 그래도 4명 정도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일본이 유럽파들을 다 데려오진 않았어요. 개최국이나 저는 처음에 개최국이어가지고 이거 다 쓰면 어떡하지? 일본이 지금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꾸리려고 그러면 다 꾸릴 수 있는데 일본도 그냥 요 20세를 최근에 계속 쓰거든요. 그래서
1: 네.
2: 이번에 많이 힘을 빼긴 했지만 그래도 일본이 축구를 잘하니까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해야 돼서 그것도 홈이어서 만약 결승전에 만난다면 더더욱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또 축구 덕후인 우리 이용주 캐스터는
3: 네.
1: 일본, 우즈벡, 중국 중에서 어떤 상대를 가장 위협적인 상대로 보세요?
3: 일본이죠.
1: 역시 일본?
3: 일본은 조직력이 말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거기 23명 그 대표팀 선수들 서로 집에 젓가락 몇 개 있는지 서로 다 알걸요? 그때 엄청 친해 보이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꾸준히 그 단련대에서 같이 축구해오던 팀이라서 우리 대표팀이랑은 좀 상황이 달라요. 우리는 약간 아직도 서먹서먹한 것 같아요. 패스 주는 거 보면. 근데 일본은 너무 편안하게 준다.
1: 네. 그래서 일본을 가장 요주의
3: 맞습니다.
1: 상대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이 그 기사는 우리를 좀 비꼰 걸로 봐야 됩니까? 뭐 어떻습니까? 한국이 아시안 게임에서 강한 이유로 선수들의 병역 혜택 있다.
2: 아니 뭐 굳이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현실을 그냥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를 잘 못해요. 왜 손흥민 나와? 왜 이강인 나와? 지난번도 그랬는데 왜 나와라고 했는데 그걸 그때 당시에도 일본이 특집 기사를 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해가 처음에 안 된 거예요. 왜 여기 이렇게 한국은 진심이지? 아 한국엔 이런 제도가 있어서 이렇게 해라고 했던 건데 이번에도 이제 그걸 다룬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기부여가 완전 다르죠.
4: 그렇죠.
2: 다른 나라는 여기서 메달 딴다고 해서 막 이런 게 없습니다.
1: 네.
2: 경험하는 데이니까. 근데 우리는 진짜

0: 금메달. 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니까 선수에게는 좀 다 동기부여 자체가
1: 선수들에게 충분한 동기부여가 된다.
0: 엄청나게.
2: 그래서 네. 그 인터넷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병역 면제 네. 플러스 스테로이드 합쳐가지고 병역 로이드가 분출이 된다.
1: 병역 로이드. 재밌네.
2: 네. 그런 얘기도 있고요.
0: 유럽 팀들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아시안 게임은요. 차출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선수를 보내줄 의무가 없어요.
1: 아.
0: 네. 그러니까 많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틀크 마드리드 뛰어요. 이강인 네. 선수가. 네. 만약 이강인 선수를 만약 우리가 불러요. 그러면 안 가도 돼요. 안 보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월드컵이나 국가대표 지금 모레노 감독 임시 감독이 부를 때는 와야 돼요. 그거는 피파가 규정한 니네가 차출 무조건 해줘야 돼. 그런데 네. 아시안 게임은 없습니다. 그게. 안 해도 되는데 해줘요. 또 왜 그러냐면 우리 선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한국 알아봤더니 좀 나이 좀 더 있으면 군대를 가야 된대. 그러면 왜? 너 우리 선수인데? 그랬더니 한국은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 근데 이 대회에 나가서 메달 따면 그게 없어지면 제가 같이 올라가지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또 보내줍니다.
1: 그런 걸 또 이제 이해해 주는.
0: 네, 그렇죠. 결국 그게 소속팀에게도 이득이니까 나중에.
2: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이영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합류를 안 했어요. 대표팀인데. 그래서 이 선수가 그라스호퍼라는 팀에서 뛰는데 예. 합류를 이제 오늘 내일 이제 늦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또 컨디션도 찾아야 되고 하니까 아마도 뭐 조별 리그가 아니라 조별 그 토너먼트에서 출전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0: 근데 그 선수도 왜 늦어졌냐면 네. 물론 막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는데 이영주 선수는 병역을 이미 마쳤거든요.
2: 그렇네.
0: 소속팀에서는 뭐 너 왜 맞췄는데 또 가니 그렇네. 이런 거죠.
1: 그래도 허락을 해줬네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 또.
0: 예예 논의 이야기 잘해가지고 또 푼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남자 축구에서 북한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0: 지금 일단 북한도 올라와야 되는데 북한이 중국에 졌습니다. 첫 경기에서 일단 북한이 조별리그를 통과할지를 모르겠고요.
1: 네.
0: 통과하면은 뭐 사다리 대진에 따라서는 뭐 만날 수도 있겠죠. 4강이건 어디가 만날 수 있는데. 우리한테 안 될 겁니다.
1: 통과할지 모른다는 건 북한의 전력이 그닥 좋지 않다는 거예요.
0: 근데 이미 중국에게도 졌고요. 네, 그러니까 그 조에서 뭐 꼭 1, 2위 안에 들어갈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
1: 네.
0: 붙는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를 체력 체급차로 이길 만한 팀은 없습니다.
2: 그래서 북한과 중국 경기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1: 네.
2: 둘 다 준비를 좀 많이 하고 나온 그 티가 나더라고요.
1: 네. 이용주 캐스터가 북한 축구 좀 분석 좀 해주세요.
2: 북한 축구를요? 남자 축구는요. 네. 사실 이 피파 랭킹 뭐 120위권이기 때문에 크게 뭐 우리가 위협을 가질 느낌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자 축구입니다. 여자 축구 북한 여자 축구는 세계 탑 위 순이에요. 실제로 이번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여성부에서 그 북한의 뭐 프로라고 볼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내 고향 축구단이 있는데 거기서 우승을 했어요. 우리나라 그 수원 FC 위민을 이기고
1: 기억나요.
2: 네,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선수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여성 축구는 아마 또 북한이 우승할 확률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1: 네. 21일 날 여자 축구는 남북 대결한다면서요.
0: 네. 네. 그게 아마 이번에 우리도 6대 0인가로 이겼는데 북한 여자 대표팀 8대 0으로 이겼습니다. 다른 팀은. 그러니까 이게 여자 축구계는 일본과 북한 세가 되게 셉니다. 네, 물론 뭐 독일, 뭐 미국 이런 데도 세긴 하지만 여자 축구는 아시아 옛날에는 중국이 90년대 엄청 셌고요. 근래에는 일본이나 북한이 여자 월드컵 이런 데 나가서도 막 잘할 정도로 세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북한이건 일본이건 여자 축구는 만나면 쉬운 경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1: 네. 북한은 체제상 해외에서 뭐 뛰거나 그런 선수는 없죠.
2: 없죠. 네. 네, 그래서 뭐 프로 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프로 팀 아니고 공산당 팀이라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냥 뭐 우리를 그냥 이렇게 리그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거기도 이제 근데 프로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 프로는 돈이 왔다 갔다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1: 네.
0: 근데 여자는 없는 것 같고 남자는 종종 해외를 나가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리그나 스위스 리그나 이런 이렇게 뛰는 선수들이 있죠. 홍영조 예전에 뭐 박광용 이런 선수들이 뛰는 적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예. 자, 아무쪼록 남은 또 경기들 잘 치렀으면 좋겠고 우리 또 A매치 대표팀 얘기해보죠. 로베르트 모레노 임시감독이 이제 데뷔전을 치릅니다. 어떤 감독이에요?
0: 사상 최초라는 게 세 가지가 딱 붙어있습니다. 사상 최초의 스페인 출신의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
1: 네.
0: 두 번째는 사상 최초로 공개 채용으로 선발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감독, 네. 사상 최초로 비선수 출신의 국가대표 감독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커리어나 과정하고는 되게 다른 감독이기 때문에 잘할지 못할지는 보긴 해야 되겠지만 궁금하다.
1: 아.
0: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워낙 뭐 근래 월드컵이 우리가 상처가 많아서 뭔가 상처를 좀 어루만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라든지 이런 게 같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1: 우리 대표팀에 관심도 많다면서요. 모레노 감독.
2: 그렇죠. 이번에 네. 그 프레젠테이션을 막 준비를 해오고 그리고 K리그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1: 관심보다는 애정이 많다?
2: 애정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뭐 그 입국하면서 한국말로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 팬이 좀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잘생겼어요.
0: 잘생겼어요. 훈남.
2: 맞아요. 심지어 좀 나이도 좀 어리고.
1: 안녕하세요 한마디에 그냥 여성 팬들이 갑자기 늘어난다고.
2: 진짜 잘생겼어요. 근데.
0: 약간 좀 훈남
2: 그동안 우리 한국 대표팀 감독 하면 아저씨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약간 좀 오빠야.
1: 약간 분위기가.
2: 분위기가.
1: 네. 근데 일단 그렇게 팬들이 생겼는데 경기를 잘 이제 결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 네. 일정이 어떻게 되죠 지금?
0: 지금 이제 아마 추석 연휴 시작하면서 우리 하고요. 이번에 4연전을 합니다. 네. 4경기나 있어가지고 저도 일정을 다 보긴 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30명을 뽑았어요. 근데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분석을 많이 하셨다. 애정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1: 네.
0: 이번에 30명을 뽑으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1700명의 선수들을 내가 다 분석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1: 그러니까.
0: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네. 1700명 어떻게 분석했지 싶긴 한데 근데 그 IT를 되게 잘 쓰는 감독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분석 프로그램을 돌렸겠죠. 근데 여하튼 그 정도로 일단 굉장히 분석 되게 잘합니다. 그
1: 예.
0: 스페인에서 뭐 로마라든지 많은 팀들 혹은 국가대표팀에서 수석 코치를 되게 많이 했어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뛰었던 파리 생제르맹 현재 감독. 굉장히 대단한 감독인데
1: 네.
0: 그 감독 아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오른팔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구체적인 역할이 뭐였냐. 비디오 영상 분석이 최고의 권위자라고 해서 분석가예요. 그래서 이런 거 뭔가 분석하거나 하는 걸 너무 잘합니다. 근데 감독이 자기가 돼서 밑에서 이렇게 막 보좌하면서 코치로서는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정작 감독이 되고 나서는 뭔가 보여준 게 조금 적어요.
1: 그래요.
0: 아직은. 그래서 그동안 뭐 러시아에서도 감독했고 그다음에 스페인 대표팀도 잠깐 임시 감독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약간 그런 기대와 우려가 두 개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분석을 너무 잘하고 또 현대 축구 요즘은 세계 축구계가 약간 스페인 감독의 전성시대 느낌이에요. 예. 이번에 발롱도르 감독상 후보도 5명 중에 4명이 스페인 출신이고
1: 그래요.
0: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 제일 많은 감독을 배출한 나라가 스페인입니다. 우리 이번에 5명의 최종 후보자들을 하고 공개 채용했을 때 네. 3명이 스페인 출신 감독이었습니다. 그중에 스페인 출신이 뽑힌 건데 그러니까 이런 기대 전술적으로 트렌디하다 분석에 있어서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있는데 근데 감독으로서는 어떻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1: 네.
2: 그래서 전 그 부분이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 왜냐면 이분이 절박해요. 나 감독으로 진짜 성공하고 싶은 그 열망은 이분의 커리어를 보면 느껴져요. 막 챗GPT도 옛날에 그 모델 좋지 않았을 때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금은 챗GPT도 더 좋아졌으니까 뭐 더 활동을 열심히 하겠죠.
1: 네.
2: 근데 엄청 절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지금 뭔가 그 기운이 좀 맞는다고 할까?
1: 잘해보려고.
2: 네, 잘해보려고 하는 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분이 6경기를 맡는다고 합니다.
1: 네.
2: 9월에 에콰도르, 우루과이, 10월에 베네수엘라,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11월까지도 해가지고 6경기를 총 지휘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잘하면 계약을 뭐 연장하거나 그 다음에 있을 뭐 아시안컵까지 이제 감독직을 맡게 되는 거예요.
1: 네.
2: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지금 막 눈 뒤집혀 있겠죠.
1: 그러니까 지금 그 책임을 맡은 건 9, 10, 11월에 열리는 6경기만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0: 네. 임시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시 감독이. 네.
2: 인턴.
0: 에이,
2: 영화도 개봉하는데 딱 그건 거예요.
0: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지금 대한축구협회 회장.
1: 예.
0: 이 공석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한국 축구를 이끌어 낼 수장이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정식 감독까지 다 선임해 놓으면 새로운 회장이 왔을 때 운신의 폭이 너무 좁지 않겠냐. 새로운 회장이 왔을 때 좀 정식 감독이건 아니면 집행부도 새로 꾸릴 공산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전체적인 집행부 체제에서 새로운 어떤 이런 리더 그룹을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그러면 지금 당장 있는 10월과 11월에 있는 이 6경기는 임시감독으로 치르고
1: 네.
0: 또 사실 이건 평가전이니까요.
1: 네.
0: 내년 1월에 사우디에서 열리는 아시안컵 본선이 메인 무대니 그러면 새로운 집행부가 이때부터 뭔가 본격화하는 의미로 정식 감독을 두자라고 한 거고요. 물론 이 감독이 잘하면 모레노 감독이 잘하면 정식 감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뒀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요 6경기 매우 중요하다.
1: 공개 채용을 통해서 선발된 최초 감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과정은 공정했다고 보십니까?
0: 네, 공개 채용으로 다 했고 모든 뭐 서류도 다 받았고 면접도 다 똑같이 진행했고 한 상태에서는 저는 뭐 그런 공정에 대한 문제는 이번 잡음이 없었다 보이고요.
1: 네.
0: 근데 하나는 저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체육회 상위 단체 거기서 이제 공개 채용을 할 때 다른 종목들도 그걸 그대로 받아서 진행을 했나 봐요. 그동안 자료가 없으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축구 쪽에 맞나? 라고 하는 몇 가지 가점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 채용할 때 수치를 할 때는 정량화 시키잖아요.
1: 네.
0: 근데 그게 종목마다 좀 다를 수 있죠.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전술적인 능력을 크게 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코치의 구성 여부로 크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네. 하는데 어떤 거에 좀 더 가점을 주거나 중점을 둬야지 요거는 조금 더 한 번 더 가다듬을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 모레노 감독이 선발한 그 30명 대표 선수들의 몇 면을 좀 볼까요?
2: 네.
1: 알 만한 선수들은 다 들어와 있는 겁니까?
2: 제 생각에는요. 요 그 리스트를 제가 봤더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이분이 진짜 K리그 최근에 진짜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전 감독 뭐 홍명보 감독에게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은 K리그를 잘 안 보는 것 같아. K리그에서 아무리 어떤 활약을 하더라도 대표팀이 안 뽑히는 경우가 있어요.
1: 네.
2: 근데 이번에는 이 FC서울 1위를 하고 있는 팀에서 무려 4명이나 뽑혔거든요. 근데 그 4명 다 그 FC서울 소속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성윤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대표팀과의 크게 인연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뽑혔고 최준, 정승원 뭐 이런 분들 다 그 대표팀이랑 연관이 없었는데 이번에 또 뽑히게 됐으니까
1: 네.
2: 진짜 K리그를 좀 많이 본 것 같고 동시에 뭐 우리 그동안 국밥처럼 뽑혔던 뭐 해외파 선수들도 당연히 뽑혔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좀 전 크게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1: 네. 근데 이제 모레노 감독이 선수들을 직접 이렇게 보고 테스팅하고 뽑은 건 아니잖아요.
0: 네, 그리고 물리적 시간 부족했죠. 그러니까 근데 네. 요즘은 영상들이 워낙 많으니까 또 분석을 할 수 있고 물론 또 직접 보는 건 다르겠죠. 그래서 이번에 30명을 뽑은 겁니다. 원래는 대표팀을 선발하면 한 25명 정도가 되죠. 그 안팎으로 되는데 이번 조금 최대치 정도를 뽑아서 직접 보겠다라고 한 거고요. 대체적인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북중미 월드컵에 뽑혔던 멤버를 일단 존중하는 겁니다.
1: 네.
0: 그동안 한국 축구가 이렇게 해서 뽑았을 테니 존중을 하고 근데 거기서 일부가 아시안게임으로 빠졌어요. 그럼 빈자리가 몇 개 있는 곳을 그래도 내가 나름 분석한 선수들 중에 일부를 집어넣는 거죠. 특히 이제 K리그를 했는데 잘한 선수들을. 그리고 이제 뭐 김민수처럼 스코틀랜드 레인저스 잘하고 있는 선수들도 발탁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몇몇의 조합들이 있을 텐데 아마 경기를 하면서 좀 더 가다듬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1: 이승우 선수가 합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말이 있는 것 같던데 이승우 선수로 왜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0: 이승우 선수가 만약에 이번에만 뽑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 그럼 이 감독하고 전술이 좀 다르나? 이 감독은 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나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차분하게 놓고 보자면 최근에 있었던 감독들 벤투 감독, 홍명보 감독 제가 크리스마스 뺄게요. 벤투 감독, 홍명보 감독, 그다음에 지금 모레노 감독까지 대체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잠깐 한번 뽑은 적은 있어요. 지역 예선 과정인가 한번 뽑은 적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승우 선수를 거의 다 중용하지 않았습니다. 세 감독이 연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건 이유가 좀 있겠죠. 저는 이승우 선수는 강점이 분명한 선수예요. 정말 그 에너지 레벨 확도 흔드는 거 상대를 뭐가 이렇게 좀 확 집중이 확 떨어뜨리는 그런 액션들 어떤 공격적인 성향도 굉장히 좋은 선수죠.
1: 네.
0: 근데 또 반면에 약간 부족함도 눈에 띄는 선수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피지컬적인 능력, 수비에 대한 능력.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국가대표 경기는 우리도 국가대표지만 상대도 국가대표입니다. 그 얘기는 국제적인 레벨에서 싸우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랑 싸운다 그러면 좀 다르겠지만 꼭 그렇게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평가전 네 경기를 보면 다 그래도 우리 좀 쟁쟁한 팀들입니다.
1: 네.
0: 여기랑 싸우려고 할 때 그러면 상대가 어느 정도 강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비력이라든지 피지컬 싸움이 안 되면 국제적인 레벨에서는 싸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1: 그러니까
0: 이런 것들을 좀 감독들이 감안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2: 근데 아직까지도 이승우 선수가 대표팀 승선 문제로 이렇게 기사가 다뤄지는 게 이승우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스타성을 가지고 있나 이걸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국가대표팀에 지금 거의 말씀하신 것처럼 5년 6년 거의 안 뽑혔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기사가 나온다? 정말 이 사람 스타성이 대단하다. 이분이 대표적인 이 병역 브로커 중에 한 명이거든요.
1: 네.
2: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이분이 뭐 사실 제일 활약해가지고 군면제를 받아냈습니다.
1: 네. 네. 브로커라는 의미는
0: 좀 안 좋은 의미. 좋은 의미예요.
1: 좋은 의미로
0: 최고의 활약을 했다는 거죠.
1: 겁니다. 우리 이문주 네. 캐스터는 네. 이번에 그 전술은 어떻게 모리노 감독의 전술은 뭐예요?
0: 아, 모리노 감독은 이번에 뽑으면서는 이제 4-4-2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포메이션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스페인 축구 하면 떠오르는 거 경기를 주도한다. 패스를 짧게 짧게 빌드를 잘한다.
2: 티키타카.
0: 네, 뭐 그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이런 결입니다. 그래서 경기를 좀 더 주도하는 공격적인 그러면서 짧은 빌드를 많이 쓰고 네. 이 감독이 좀 더 구체적인 특징을 놓고 보자면 뒤에서 그 미들 한 명과 센터백 두 명 트라이앵글을 잡아놓고 여기서 굉장히 패스를 잘 돌린다는 거. 그리고 양쪽에 있는 측면 쪽 수비수들의 공격 가담을 폭발적으로 시킨다는 거. 이런 게 좀 특징이고 또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축구라고 하는 점에서는 기대가 되는 게 사실 우리는 공격 이선에 선수들이 차고 넘칩니다.
2: 네,
0: 유럽파들이 거의 집중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강점하고도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기대가 좀 더 큰 게 사실입니다.
2: 그래서 K리그를 자기가 봤더니 4-4-2를 많이 쓰고 있어서 이번에 자기도 4-4-2로 시작을 해보겠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중간중간에 4-3-3으로 이렇게 바꾸는 뭐 이런 그것도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면 해외파들은 대부분 소속팀에서 4-3-3으로 뛰고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조금 섞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좀 해봅니다.
1: 네. 9월 24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는 이제 에콰도르전이 모레노 감독의 첫 심판 때가 되겠네요. 요즘 축구협회는 어떻게 잘 이제 뭐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겁니까?
0: 네, 일단 뭐 크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이제 북중미 월드컵 이후에 청문회 과정에서 좀 이해가 좀 됐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가장 현재 다뤄야 될 게 뭐냐면 회장 선거거든요, 결국.
1: 네.
0: 이제 새로운 어떤 집행부가 좀 꾸려져서 이런 개혁 작업을 구체적으로 완수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 K축구혁신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좀 해놨고 이걸 축구협회가 선관위 비슷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정관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지금 하는 거고 그래서 연말에 계획하는 것은 회장 선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는 아마 그 축구협회도 선거 체제로 좀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뭐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이시겠죠. 거기서 좀 좋은 분이 잘 뽑히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우리 또 이용주 캐스터도 한국 축구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2: 네.
1: 축구에 바라는 점
2: 네.
1: 한마디 하세요.
2: 저 최근에 많은 일들이 정말 있었어요.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갈렸는지 저는 좀 궁금한데 최근에 그 여성 축구 시합을 하다가 지소연 선수한테 말도 안 되는 발언을
1: 심판이.
2: 한 네, 심판이 나왔거든요. 전 그거 보면서 그동안 대체 어떤 식으로 이 축협이 운영이 됐던 건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자리에서 심판을 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진짜 이게 어디까지 바닥으로 떨어질 건가. 심지어 뭐 깊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뭐 성접대 문제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네. 진짜 이거 바닥 중에 바닥이었다. 이번에 다시 좀 제대로 좀 쳐냈으면 좋겠다. 이제 좀 자를 때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1: 자, 오늘 못다한 이야기는 또 다음에 모시고
0: 네.
1: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야기 고맙습니다. 박문성 축구 해설위원 이용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오늘 금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오아시스가 부른 원더월 띄워드리고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30도에 가까운 늦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 28도, 전주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반면 대구는 25도, 강릉 26도 등 흐린 날씨가 이어지는 영남과 동쪽 지역은 25도 안팎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저녁까지 경남 동부와 부산, 울산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40,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동부와 전남 섬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내일까지 바람이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까지 일부 내륙과 남해안, 제주도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시설물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동해 남부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당분간 남쪽 해상에는 강한 바람이 불며 물결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가을이 만끽하기 좋겠고요. 낮에는 늦더위가 나타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뉴스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 개헌을 통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불필요한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두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능력이 검증된 인사라며 이제는 임명할 때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임명하면 성난 민심이 덮칠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11월까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도 리터당 100원 추가 인하됩니다. 이른바 수원 좀비 영상 속 30대 남성이 결국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 남성을 마약 투약과 소지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이 떨어지고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것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사과했습니다. 또 개헌을 통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고, 조작기소특검법과 관련해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유럽 순방 성과를 브리핑한 뒤 3개월 만인데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입니다.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마련한 자리인데 답변을 가다듬기 위해 당초 예정 시간보다 30분 늦게 시작할 만큼 이 대통령은 고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사과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 국민 실망과 걱정에 당황했었다면서도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고도 했습니다. 현안에 대한 입장도 연달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여당을 향해서 모두 친문, 친노,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라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을 향해선 개헌을 통한 연임 가능성은 없다며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공세가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선 자신의 사건에 대한 처분 조항은 조작기소특검법에서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또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각과 관련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면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은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원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여야 반응부터 알아보죠. 민주당은 김민석 대표가 직접 의견을 밝혔다고요.
3: 네, 김 대표는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보는 내내 대통령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지표는 개선되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동감한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민생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 말했습니다. 지도부 반응도 이어졌는데요. 전용기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국민들 관심 사안에 명확하게 답했다. 이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솔직히 정청래 후보와 함께한다는 이유 하나로 비난받아서 아팠는데 대통령께서 상처에 공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1: 네. 반면 국민의힘은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과 남탄만 남은 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했군요.
3: 네, 그렇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내서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곧바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장 대표는 연임할 생각이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 답변에 대해서 민주당에 외주를 주고 언제든 내가 결정한 것 아니다라며 빠져나갈 뒷구멍을 파놓은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에는 고칠 생각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 공급 부족은 남 탓하고 집값 오르는 건 대출 탓했다고 직격했습니다. 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결론을 못 내린 걸 두고 결국 공소 취소에 미련을 못 버린 거 아니냐 했습니다.
1: 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소식 조금 더 알아보죠. 민주당 주도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고 이제 대통령 결단만 남은 상황인데 민주당 움직임 지금 어떻습니까?
3: 네, 민주당은 오늘도 후보자 엄호를 이어갔습니다. 부정적 여론은 무겁게 받겠지만 후보자의 능력은 이미 검증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장외투쟁을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구태정치다. 추석 전에 민심이 집중되는 시기를 노려서 정치 쟁점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녹취록을 폭로하는 등 의혹을 집중 제기했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한 저격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1: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비판에 화력을 집중했다고요?
3: 네, 국민의힘은 역대 최악의 인사청문회였다고 평가하면서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해줄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거냐, 대통령이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전 장관 임명 때와 판박이다. 임명을 강행하면 민심이 대통령을 덮칠 거다 경고했습니다. 결정적 하자가 없다는 민주당의 주장엔 해소된 의혹이 하나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연방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 한미 관계와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현지 시각 18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국제 유가 상승을 감안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이 100원 더 인하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달 말 종료되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가 15%, 경유와 부탄이 25%입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 정도의 할인 효과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0: 중동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면서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이 할인됩니다. 대상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제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이며 9월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된 가격에 유류가 판매될 예정입니다. 또 명절 기간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는 전기차 충전 요금도 할인됩니다. 한편 내일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 가격은 오늘 오후 6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고 가격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1: 이른바 수원 마약 영상 속 30대 남성이 오늘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 남성은 영상에서 마치 좀비처럼 늘어진 채 서 있어서 마약 투약 의혹이 제기됐는데 결국 필로폰 투약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 6월 경기 수원에서 한 남성이 몸을 제대로 못 가눈 채 좀비처럼 서 있는 영상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영상은 미국의 마약 좀비 거리를 떠올리게 한다며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30대 A씨. 경찰이 오늘 A씨를 필로폰 소지와 투약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영상 확산 이틀 만에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마약 간이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국과수 예비감정에선 음성 판정을 받으며 A씨는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국과수의 모발 정밀감정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고 지난 7월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선 소량의 필로폰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를 종합해 A씨에게 마약 소지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A씨를 구속했고 구속 이후 A씨는 입장을 바꿔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필로폰 투약 시점과 장소를 확인해 마약 투약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씨는 또 지인에게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해당 의약품을 건넨 지인도 불법 투약 혐의가 있다고 보고 함께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1: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담당 지휘부 등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 서부경찰서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 등 8명에 대해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 대상자 8명 전원에게 대기 발령 등 인사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우디와 예멘 후티 반군의 교전이 격화한 이후 사우디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후티의 강력한 공격에 사우디가 후티의 2주간의 휴전까지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두바이 김계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사우디 민방위대는 현지 시각 17일 후티 반군이 발사한 드론을 요격하는 과정에서 드론 파편이 지상으로 떨어져 예멘 국적자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와 후티 반군의 교전이 격화한 이후 사우디에서 처음 나온 사망자입니다. 사우디 방공망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요격 미사일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프랑스와 영국, 파키스탄, 이집트에 방공 지원을 요청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사우디는 중국에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사우디의 요청을 받은 중국이 후티의 군사행동을 억제하도록 이란에 비공개로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가 오만을 통해 인도주의적 현안 해결을 위해 후티의 2주 휴전을 제안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관련해 대규모 공격 재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미국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란 정권을 공격해 전멸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항에 직접 나가 환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긴장 수위를 낮추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산적한 쟁점을 두고 힘겨루기가 진행 중입니다. 워싱턴 김성숙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각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서 직접 맞이할 예정이라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서 직접 외국 지도자를 맞이하는 건 집권 2기 들어 처음입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 당시 중국 측은 정상회담 장소인 인민대회당에 레드카펫을 깔았는데 이에 대한 담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 측은 중국을 겨냥한 과잉 생산 추가 관세 발표도 정상회담 이후로 미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문화재와 화석 등 50여 점을 중국에 반환하는 등 긴장 수위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중 양국은 통상 갈등은 물론 이란 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 이슈까지 논의할 쟁점들이 수두룩합니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AI 규제 논의에 중국은 부정적인 상황인데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공통으로 직면한 위험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나라 외교 장관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양국이 이견을 관리하는 한편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미국과 대등한 관계임을 부각하며 힘겨루기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양국이 민감한 쟁점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11월 APEC 등을 계기로 올해 중 추가 정상회담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너지 휴전 합의 발언 이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거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했다며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러시아는 강력한 대러시아 제재 법안을 추진 중인 미국에도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5: 현지 시각 17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최대 석유시설 중 한 곳인 야로슬라블주의 정유공장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관련 영상을 공개하면서 러시아 군 공항도 정밀 타격해 군용기 여러 대에 피해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들을 공습했습니다. 주거지와 학교에까지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들어 최소 10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상대의 에너지 목표물을 타격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지만 양측의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을 향해서도 강한 경계심을 나타냈습니다. 크렘린궁은 미국 의회가 처리한 대러시아 제재 법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법안이 발효되면 종전을 위한 노력을 더 어렵게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 국가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발효됩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는 국경 근처인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러시아가 또다시 공격해 인근 공항들을 일시 폐쇄하고 공습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5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은 35년 전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다며 한반도 전역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1991년 9월 17일 북한과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백정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6: 정부가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본 전남 광주 영광군 백수읍을 어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당시 시간당 최대 107mm, 누적 579mm의 폭우가 쏟아져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번 선포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게 됩니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기존 재난 지원금에 더해 국세와 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간접 지원 혜택이 추가로 제공됩니다.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가 83조 원을 넘어서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준은 83조 1천억 원 적자로 1년 전 69조 1천억 원보다 14조 원 늘었습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가장 큽니다. 다만 올해부터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어나 올해는 적자폭이 줄어들고 내년에는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경복궁을 포함해 4대 궁과 종묘, 조선왕 릉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경복궁과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 릉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다만 창덕궁

구원은 무료 개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AEA 회원국들이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0: 현장을 능가하는 반응 행동이 필요하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담화에서 미국 주도의 퍼시픽 뱅가디 2026을 언급하며 철두철미 미국이 진영 대결을 위해 고안해낸 또 하나의 위협적인 전쟁놀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부산 북항 천수공변 해변에 상어가 출몰했습니다. 상어는 3, 4미터가량 크기로 시민들이 오가는 산책로와 가까운 경관수로까지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문자를 발송했으며 부산해경은 경비정을 출동시키기도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고 많은 곳은 80mm 이상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를, 낮 기온은 서울 29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금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혹시 세계에서 가장 멋진 이곳이 어딘 줄 아시나요? 뭐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이기도 하고 이곳이 어디냐 여쭤보니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세계적으로 멋진 곳이라고 하니까 어디 파리나 뉴욕, 이탈리아 등 유명 관광지부터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영국의 여행 문화 전문 매체인 타임아웃이 발표한 2026 세계에서 가장 멋진 이곳에서 서울 종로 3가가 단연 1위로 선정됐습니다. 대단하죠? 이 종로 3가가 1위로 뽑힌 이유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이곳으로서 익선동과 서술랍길 등 전통적인 명소와 또 공예 작업실 등 개성 있는 독립 상점들이 많은 데다 밤이면 또 익선동 한옥골목을 중심으로 종로 3가 일대 야장, 그러니까 야외 노점이 즐비하게 들어서고요. 특히 수많은 청년과 외국 관광객이 찾는 공간이라는 점을 높이 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와 밤문화 그리고 종로 3가만의 매력적인 분위기를 높이 산 거죠. 그동안 뭐 사실 서울과 부산 등이 매력적인 도시 상위권에 뽑힌 건 뭐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만 한 지역이 이렇게 세계적인 이곳으로 선정된 건 아마도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인데요. 두 글자고요. 우리 집을 중심으로 여러 집이 모여 있는 곳. 우리 집을 중심으로 여러 집이 모여 있는 곳. 늘 그렇지만 이게 풀이만 들으면 이게 무슨 단어인가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 마을이라고도 하죠. 쉽게 초성 힌트 드리면 아실 것 같습니다. 디귿 니은입니다. 디귿 니은. 자, 정답과 함께 오늘은 여러분이 사시는 이곳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또 그곳만의 어떤 분위기 또 특별한 점 이런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이용 가능하신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KBS 콩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곳에 대한 얘기 자랑 많이 해주시고 아쉬운 점 있다면 이런 것들도 이번 기회에 나눠주시면 또 개선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죠. 몇 분 선정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오늘 먼저 살펴보고 금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임초희 씨 전해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사고 등 돌발 상황 잇따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작업 중인 남김천에서 밀리고요. 이후 진남터널 부근 1차로에서 방금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0: 오전에 북대구에서 났었던 사고는 조금 전에 처리가 됐습니다. 아직 도동분기점부터 8km 구간 정체가 남아있고요. 이후 충청 수도권, 천안분기점부터 7km 구간 밀리고 안성분기점에서 교통량 많아졌습니다. 기흥동탄에서 수원까지 정체인데요. 수원에서 하위차로와 갓길 막고 작업 중이고요. 더 가서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 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후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 또 팔탄 분기점에서 모두 교통량 많아졌습니다. 좀 더 지나 매송 휴게소에서 용담 터널 그리고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사법부 독립보장을 강조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기관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판검사와 경찰 등이 고의로 법을 왜곡했을 때 적용하는 법 왜곡죄 시행 이후 6개월간 관련 사건 천여 건, 1만 3천여 명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가 83조 원을 넘어서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3천여억 원을 순매수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사자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2: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3: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4: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리고 함께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앞서 영국의 한 여행 문화 전문 매체가 서울의 종로 3가를 올해 세계에서 가장 멋진 이곳으로 선정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 선정 기준을 살펴보자면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현지 전문가들과 편집자들의 추천을 일단 받는다고 해요. 그런 뒤에 음식과 음료, 또 특색 있는 지역 상점과 거주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네, 뭐 요즘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서울 등 대도시를 벗어나서 한적한 소도시나 시골 마을을 찾는 게 유행이라고도 하는데 뭐 서울의 종로 3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곳의 매력을 한번 찾아보시면서 오늘 문자 참여해서 소개해 주시는 거 이거 어떨까 제안 드려봅니다. 자, 오늘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 그럼 몇 개 일단 살펴보고 지역으로 가보죠. 먼저 안정숙 님이 종로 3가 야장에 모인 세계인들이라 상상만 해도 즐겁네요 하셨습니다. 요즘 실제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 6182님, 택시 타고 데이트 가는 길인데요. 기사님이 라디오 전국 일주 듣고 계시네요. 어우, 훌륭하신 기사님이시네요. 저도 종로 3가 한번 꼭 가봐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참 이 극장, 서울 시내의 극장도 종로 3가 쪽에 다 몰려 있어서 이쪽이 유독 유동인구가 많고 그랬는데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요즘 좀 많이 달라지긴 했죠. 9673님. 오늘 우리 이곳 날씨가 좋아요. 햇살과 바람이 살랑거립니다 하셨는데 날씨 자랑을 해주셨네요. 5678님. 우리 이곳은 연남동인데요. 아, 연남동. 너무 소위 이제 핫해져서 관광객과 젊은이들이 많아서 활기가 넘치고 좋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햄버거, 파스타, 라면집만 즐비하네요. 한식당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뭐 한식당이 있어도 이렇게 전통 한식당보다는 약간 퓨전 한식당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잘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이곳만의 어떤 분명한 차별점 또 자랑할 만한 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지역으로 갑니다. 오늘 먼저 가볼 곳 포항입니다. 이예지 리포터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포항입니다.
4: 포항은 지금 날씨 어떤가요?
5: 네, 현재 포항은 흐리고 구름 많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3도로

0: 시작했고요. 현재 포항 기온 24도입니다. 오늘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 있겠고요. 일부 경북 동해안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네, 포항 쪽은 흐리군요.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0: 네, 건일기 좋은 계절 가을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국가유산 야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유산 야행은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국가유산을 활용해서 야간에 문화를 향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오늘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포항 국가유산 야행이 지난주에 열렸습니다. 네. 그 현장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세한 설명은 포항 국가유산 야행 담당자 박창준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2: 국가유산 야행이라는 사업은 지역의 국가유산과 그 주변에 담긴 역사와 문화를 밤에 정취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야간 문화 행사이고요. 특히 야경, 야로, 야사 등 8가지 테마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소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지역의 역사와 유산을 좀 색다르게 체험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포항에서는 올해 처음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진행이 되었는데 특히 이번 이제 흥해 지역을 이제 대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흥해 지역에 축적된 깊은 역사와 숨은 가치를 좀 이번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포항은 이제 이런 첨단 산업도시로서 이미지가 강하지만은 이제 이런 청동기 시대부터 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깊은 역사적 그런 이제 맥락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특히 이번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사업에 포항이 이번에 선정이 되면서 그동안 시민분들이 잘 이제 모르셨던 포항이 보유하고 있는 소중한 국가유산을 시민들의 일상에서 가까이 좀 생생하게 풀어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고요. 특히 이런 포항의 역사적 뿌리를 좀 재조명하고 야간 관광 콘텐츠와 연계해서 지역 경제와 문화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에서 좀 뜻깊은 이제 첫걸음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3: 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포항 국가유산 야행이라 뭐 더 특별한 의미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0: 네, 이번 포항 국가유산 야행은 월화각인 흥해를 제목으로 진행됐고요. 월화각인은 달빛에 흐르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축적된 역사적 지층들이 그동안 유구한 시절의 달빛 아래에서 쌓여왔다는 의미를 담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포항에 많은 장소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흥해를 장소로 선정한 이유도 궁금했는데요. 2300만 년 전 신생계 3기에 붙어 있었던 오도리 주상절리 그리고 청동기 시대의 칠포리 암각 과 신라시대의 중성리 신라비, 현재는 남아있지 않지만 고려시대에 축조된 흥해읍성 등 유교적 역사적 유산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네. 북천수나 입함나무 군락지와 같은 자연유산을 품고 있는 곳이라서 담당자는 역사 교과서처럼 하나의 장소가 흥해가 아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포항 국가유산 야행 현장으로 가보시죠.
4: 발견했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2009년도에 도로를 만들면서 그 수로를 만드는 그러한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돌이 거기에서 나왔고요. 그런데 이걸 화분반 침대로 사용하려고 집으로 끌고 가셨답니다. 이게 한 110kg 정도가 되는데요. 그걸 이제 가져가서 물로 씻었더니 그 당시에 신라의 한자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5: 중성리에 신라비가 있어. 중성리 신라비는 언제 만들어졌겠어? 그렇지, 신라 때. 삼국지 때 만들어졌어. 그리고 이곳 흥해의 이름이 고려시대에 지어졌어. 태조 13년에. 흥해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셔? 태조 왕건이 순실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떤 꼬마애가 코를 훌쩍훌쩍 하고 있는 거야. 지나가던 아낙네가 이 꼬마가 가엾으니까 자기 옷걸음을 풀러다가 코에다 대고 흥해! 흥해! 흥해!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 때 이곳이 흥해가 됐어.
6: 우리나라 그 전통 화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좀 몇 종류만 전시 중이거든요. 화살의 종류는 많거든요. 여기 이제 화시라든지 저 이제 예전에 이제 뭐 불을 붙여서 뭐 화공을 할 때 쓰던 화살, 그런 화살이라든지 조선 시대 대표적인 편전이라고 그러죠. 명적이라고 그 소리난 화살, 효시, 속임으로 전시 중입니다.
3: 예, 설명이 참 재밌네요. 흥해. 네. 그 각 지역별로 아주 특색 있는 국가유산을 뭐 색다르게 좀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는지도 좀 전해주세요.
0: 네, 야경, 야루, 야사, 야화, 야설 등 8개 세부 주제로 프로그램이 기획됐는데요. 네. 이번 포항에서 진행된 국가유산 야행은 흥해 농요를 비롯해 흥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또 옛 흥해 읍성의 흔적을 따라 스탬프 투어를 하며 흥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이 됐습니다. 흥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야기를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아이들과 참여해 함께 즐길 수 있는 윷놀이와 판화 체험, 또 화살 부스, 여러 만들기 체험과 다양한 공연을 통해서 흥해를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관광객 소감도 들어볼까요?
7: 저는 와이프가 알아보고 오늘 다 같이 가족들끼리 나들이 가자고 해서 그래 퇴근하는 대로 같이 와가지고 가족들끼리 산책하고 있어요. 저는 조금 늦게 참가하기는 했는데 아이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저녁 늦게 산책 가면 마땅히 갈 데도 없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가족끼리 나오니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집에 있지 말고 다 같이 가족들끼리 나와서 좋은 추억도 만들고 좋은 시간 많이 만드세요.
8: 오늘 재밌었어요.
9: 집 앞이 여기인데 진짜 흥이 행사치고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시는데요. 집 있지 말고 와서 구경 좀 하라고 전하고 싶어요.
10: 저기 휘리 부는 거 봤어요.
11: 판소리 이제 하던데 완전 멋있었어요.
10: 완전 약간 옛날 시대에 완전 저런 거 뭐 멋져가지고 계속 보게 됐어요. 막.
12: 아 너무 좋았어요.
13: 스탬프 투어하고 만들기도 하고 음식도 먹었어요. 재밌었어요.
14: 애들 데리고 와서 또 다른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어요.
0: 오늘은 처음 진행된 포항 국가유산 야행 현장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포항 국가유산 야행은 성황리에 마무리됐지만 포항을 방문하신다면 흥해도 한번 방문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2026 경주 국가유산 야행도 신라시대의 역사적 장소와 경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감상하고 역사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주를 방문할 예정이라면 참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네, 포항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예지 리포터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원주로 갑니다. 박다연 리포터.
15: 네, 안녕하세요. 원주입니다.
3: 네, 원주를 비롯한 강원도 전반적인 날씨는 어떤가요?
15: 오늘 원주를 비롯한 강원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산지는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는데요. 원주의 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선선하겠고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3: 네, 오늘은 그 원주의 한 농촌 마을의 유학원 아이들과 또 마을 어르신들이 함께 영화를 만드는 현장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15: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 부롯면 부기로에 있는 산속골 마을 이야기인데요. 이곳에서는 농촌 유학을 온 아이들에게 단순히 농촌에서 생활하는 것을 넘어 이곳에서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경험과 추억을 선물하기 위한 어린이 영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마을 공동체를 운영해온 촌장이 올해 새롭게 농촌유학 마을 꿈산을 구성하면서 기획한 건데요. 특히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곳이 적지 않죠.
3: 그렇죠.
15: 네, 산속골 마을 역시 이런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찾아온 아이들이 마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면서 이번에는 마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돌려주자는 취지에서 영화 제작에 나선 건데요. 아이들이 농촌에서 보낸 하루하루를 카메라에 담아 하나의 영화로 남기고 나중에는 주민들과 함께 상영하면서 농촌 유학의 시간을 하나의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3: 네.
15: 자세한 내용 부롯면 산속골 마을 이도형 촌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6: 꼭 농촌 유학이 뭔가 이렇게 도시를 떠나서 회피하듯이 이렇게 돌아온 거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이 농촌에 있는 생명의 가치, AI가 느낄 수 없는 모기에 물려보고 풀을 만져보고 뱀도 만나보고 이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걸 깨닫는 것, 그것이 평생에 저들의 그 자양분이 돼서 힘이 돼서 평생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또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 추억의 영상을 찍고 싶어서 이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근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너무 멋있었다. 일단은 영상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추억이 될 것인데 거기에 시니어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가지고 뭐 요리를 만들어 본다거나 뭐 미용실 체험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체험을 했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친밀함이 생겼고, 그다음에 또 영화를 만드는 것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시나리오 자체를 갖다가 아이들이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걸 갖다 스스로 오늘 촬영을 오늘 할 겁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그거를 이제 우리 감독님들이 도와주고 시니어들이 옆에서 보좌를 해주고, 또 그 자체를 전면 전체적인 또 다큐처럼 찍고 있는.

0: 게 우리 또 시니어들이 영상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꽤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1: 예. 그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시죠.
2: 네, 아이들이 단순히 카메라 앞에서는 출연자가 아니라 직접 영화의 주제를 고민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또 촬영에도 참여하는 방식인데요.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3분 영화도 제작합니다. 세 팀으로 나눠 자신들이 만들고 싶은 영화의 아이디어를 내고 1차 계획안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소재도 아이들의 실제 생활과 상상력에서 나왔습니다. 농촌 유학을 하면서 맺은 친구들과의 관계부터 부상으로 인한 부모님과의 갈등, 심지어 식인 식물이 마을을 점령한다는 기발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1: 네.
2: 지난달에는 재능 기부 수업을 진행했고 지난 주말 제가 방문했을 때는 어린이 영상 촬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10월까지 학교 생활을 비롯한 농촌 유학의 일상까지 카메라에 담아서 편집한 뒤 오는 11월 상영회를 열 계획입니다. 이어서 프로젝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3: 박수 세 번 시작!
4: 얘들아, 너희들이 연습한 내용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온 거야. 그러니까 너희 둘이 배우잖아. 한번 그날 했던 것처럼 둘이 말을 맞춰봐봐.
5: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엄마한테 선물 사드리자.
6: 좋아.
5: 어느 걸 사지?
6: 엄마가 이 책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
5: 분명 좋아하실 거야.
7: 언니 이거 어때? 농촌 왔을 때 벌레도 많고 진짜 너무 싫었을 것 같은데 싫었는데 갑자기 오니까 자연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일단은 승마를 처음 해보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들 엄청 많이 본 게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영화 촬영이 맨 처음인데 지난번에 살짝 뭔가 어렵기도 했었는데 짜는 게 근데 이번에 하니까 되게 기대되긴 해.
8: 저는 원래 경기도 일산시 내유동에서 지냈어요. 살아서 이제 5학년 처음부터 이때 이제 여기 왔어요. 좀 산이 많아서 되게 경치가 예뻐요. 다 함께 책 읽는 그런 프로그램도 즐겼고 여기서는 또 영화 찍는 그런 것도 했어요.
1: 네. 아이들이 참 귀엽네요.
2: 네.
1: 근데 그 아이들 영화 제작을 돕는 분들도 제가 듣기로는 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은퇴한 어르신들이 직접 카메라를 드셨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원주 영상 미디어 센터 시니어 영화 동아리 우리도 칸느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리는 은퇴자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 편의 작품을 직접 완성할 정도로 영화 제작 경험을 쌓아왔고 이번에는 그 경험을 농촌 유학 아이들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1: 네.
2: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은 영화 촬영에서 끝나지 않는데요. 회원들이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또 재능을 활용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영어와 미용, 캘리그라피 등 다양한 재능 기부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 과정 역시 영화의 비하인드 장면으로 기록할 예정인데요. 이어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니어 동아리 어르신 이야기 들어보시죠.
9: 아, 예. 저는 저기 교직에서 있다가 퇴직한 후에 뭘 좀 해볼 게 있을까 창의적인 활동을 해서 이제 찾은 게 영화 동아리가 되고요. 지금 아이들이 수동적인 그 교육을 많이 받고 그래서 창의적인 활동이 좀 모자란 것 같은 느낌도 들었었는데 마침 이제 촌장님께서 좋은 프로그램 하나 만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화를 통해서 창의적인 활동도 좀 해보고 또 좋은 것은 이제 아이들이 영상을 통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개성도 표현하고 여러모로 같은 농촌 유학을 온 아이들이 좀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하나의 도움이 될까 해서 영화도 찍고 또 우리 저기 회원들 중에는 다양한 또 재능을 갖고 계세요. 글 쓰는데 능력 있으시고 미장원 원장님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또 여기 와서 재능 기부도 하시고 그런 걸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보니까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 곳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물줄기가 있고 그것이 이제 시니어로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풍성해집니다.
1: 네, 뭐 영화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농촌에서 서로 다른 세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영화가 만들어질지 기대되는데요.
2: 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산속골 마을에서는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마을 구성원들이 함께 카메라를 들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열릴 상영회에서는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그 결과물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농촌의 모습은 과연 어떤 영화로 완성될지,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가 아이들에게 어떤 추억으로 남게 될지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1: 네.
2: 지금까지 원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원주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10: 우리 음식을 맛깔스럽게 느껴보는 시간. 고향 따라 맛 따라.
1: 네, 고향 따라 맛 따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행 작가이자 음식 탐험가인 이현주 씨와 맛있는 음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1: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어떤 음식입니까?
11: 상상해 보세요.
1: 또 상상 들어갑니까? 네.
11: 으릇하게 익은 달걀 사이로 얇게 썬 소고기의 결이 드러납니다. 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갓 부쳐낸 이 음식은 고소한 향을 풍겨요. 노릇한 것은 고소하고 속은 부드러운 이 음식은 우리 식탁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전통 음식입니다.
1: 예.
11: 명절이나 제사상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일상적인 별미로도 사랑받고 있어요.
1: 냉면집에서 많이 팔죠.
11: 아,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네, 조선시대의 음식 문화와 의례, 지역의 식생활이 켜켜이 쌓여 오늘날까지 이어져온 음식 육전을 만나보겠습니다.
1: 네. 네. 요즘 냉면집에서 저는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네. 뭐 어쨌든 뭐 생각만 해도 네. 고소한 기름 냄새가 코끝에 스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1: 네.
1: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육전은 최근에 좀 유행하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11: 네.
1: 그러나 뭐 조선시대 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역사는 꽤 긴가 봐요.
11: 그러니까 조선시대 궁중음식과 방가음식에서 고기를 얇게 썰어서 밀가루와 달걀 등을 입혀 지지는 음식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1: 네.
11: 다만 당시의 음식 이름과 조리법은 오늘날의 육전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육전이 특정한 어떤 시기에 만들어졌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 육전의 시작이 언제인지는 이제 정확히는 알 수 없는 거군요.
11: 네.
1: 사실 생각해보면 옛날엔 고기 자체가 귀하니까
11: 맞아요.
1: 이게 대중적인 음식은 아니었을 것도 같아요.
11: 네. 그래서 확실한 것은 과거의 육전은 오늘날보다 더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녔던
1: 예.
11: 음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1: 네.
11: 쇠고기 자체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아니었고 따라서 육전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가족이나 손님을 위한 귀한 재료와 시간, 정성을 드린다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1: 네.
11: 또 육전이 명절 음식으로 사랑받은 데에는 얇게 썬 고기에다가 달걀옷을 입혀서 붙이면 적은 양의 고기로도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11: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에 그렇게 해서 먹었던 것 같아요.
1: 얘기를 듣고 보니까 육전이라고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정성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그런 음식 같아요.
11: 네. 또 육전은 그래서 단순한 고기전이 아닌 한 점의 음식 안에 우리 조상들의 식생활과 의례, 뭐 지역문화 그리고 가족의 기억이 함께 담겨 있어요.
1: 네.
11: 노릇하게 익은 육전 한 점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맛보는 건 고기의 풍미만이 아니라 오랜 시간 이어져온 한국 음식의 문화 그 자체인지도 모르는데요. 저는 전라도에서 자랐는데 전라도가 유독 육전을 많이 부치는데요.
1: 그러니까
11: 저 순천에서 어릴 때 전을 부쳤거든요.
1: 네.
11: 그러면 육전에 소고기 육전도 부치는데 돼지 육전도 부쳤고요. 그리고 전라남도에서는 허파로도 꼭 육전을 부쳤어요.
1: 허파전.
11: 네.
1: 그렇죠.
11: 그래서 그런
1: 네.
11: 다양한 육전들을 제가 이 기사를 쓰면서도 아,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올라오더라고요.
1: 네.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육전이 좀 이 전라도 쪽에서 많이 발달을 했나 봐요.
11: 맞아요. 약간 육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 가운데 하나가 전라도인데요.
1: 네.
11: 특히 전라도에서도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지역에서 육전이 향토 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1: 네.
11: 특히 광주에서는 육전이 뭐 단순한 명절 음식이나 곁들인 음식의 범주를 넘어서 하나의 독립된 음식 메뉴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육전만 파는 식당들이 광주에는 여러 곳 있습니다.
1: 네.
11: 요즘 우리가 아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광주 가시면 광주식 육전을 드시고 오거든요.
1: 네.
11: 이런 광주식 육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광주 광역시가 소개한 지역 음식 자료에 따르면 광주 육전의 원조로 알려진 한 음식점에서 1980년대 초에 항우 아룽 사태로 육전을 만들어서 곁들인 메뉴로 제공을 했는데
1: 네.
11: 손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 이전 메뉴들을 없애고 1990년대부터 독립적인 메뉴로 이 육전 메뉴를 선보이는 식당으로 변모해서 육전을 올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응들이 좋아지니까 다른 곳들에서도 이 육전을 메인 메뉴로 올려가지고 식당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11: 네.
1: 이제는 뭐 전라도, 전라남도, 네. 광주 이게 이제 통합됐기 때문에 그쵸. 어쨌든 이제 광주시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네. 그 전라도식

0: 또는 뭐 광주식 이렇게 얘기해야 할까요? 육전만의 그 특징이 좀 있을까요?
1: 일단 전라도식 육전은 소고기를 아주 얇게 아주 얇게 썰어서 밑간한 뒤에 밀가루나 또는 가게에 따라 다르게 찹쌀가루를 이렇게 붙이고요. 그다음에 달걀을 입혀서 붙이는 방식이 대표적이에요.
0: 네.
1: 일단 고기를 두껍게 썰지 않아 부드러운 식감을 살리면서 또 달걀옷은 충분히 입혀가지고 고소한 풍미를 더하는 게 특징입니다.
0: 고기 좋아하는 분들은 좀 아쉽겠네요.
1: 두 장씩 드시면 됩니다.
0: 네.
1: 또 광주식 육전이 뭐 전라도식 육전이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음식의 위치가 다르다는 데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육전이 여러 음식, 뭐 여러 전 중에 하나의 종류이거나 상차림에 뭐 곁들임 음식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0: 네.
1: 광주에서는 육전 자체가 하나의 주요 음식 메뉴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그럼 광주에서는 육전을 전문적으로 좀 판매하는 식당들도 좀 있겠어요?
1: 여러 곳 있어요. 엄청 유명한 식당이면 체인점도 가지고 있고 육전만으로도 유명한 식당들이 꽤 있어요.
0: 네.
1: 근데 이런 식당을 저는 이제 광주광역시에서만 많이 본 것 같아요. 일단 광주식 육전은 미리 만들어두었다가 상에 올리지 않아요. 보통 전집 가면 미리 두었다가 올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0: 네.
1: 아니면 다 붙여서 내오잖아요. 근데 광주식, 이 전라도식은 손님이 보는 앞에서 고기를 팬에 올려가지고 즉석에서 붙여내는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0: 좋네요.
1: 네, 예. 이 방식은 맛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데요. 가장 맛있는 전은요. 갓 붙였을 때가 맛있고 또 남이 붙여주는 전이 가장 맛있어요.
0: 맞습니다. 네.
1: 정말 갓 붙였을 때 그 달걀옷의 고소함과 고기의 부드러운 식감을 가장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손님 앞에서 부침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음식을 내주는데 이렇게 조리하는 과정 자체가 식사의 일부가 되는 곳이 이제 전라도에서 육전이에요. 그래서 저 전라도식 육전은 완성된 음식뿐 아니라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과정까지가 포함되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이거 좋은데요.
1: 네.
0: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과정까지 음식의 범주로 생각한다.
1: 네.
0: 육전에 기울이는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뭐 그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뭐 그만큼 맛은 말할 것도 없겠네요.
1: 그리고 또 광주식, 전라도식 육전의 또 다른 특징은 사용하는 고기에서부터 좀 남달라요. 보통 그러니까 살코기 부위를 많이 사용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0: 네.
1: 이 전라도에서는 기름기가 적고 부드러운 한우 아롱사태를 얇게 포를 떠서 사용하는 방식을 하고 있어요.
0: 네.
1: 아롱사태는 소위 뒷다리 쪽 안쪽 부위로 근육과 결이 발달해 있어서 약간 이게 두께가 되게 중요해요. 너무 두꺼우면 질기고 너무 얇으면 씹는 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0: 네.
1: 그 부위를 얼마나 정밀하게 이렇게 다듬느냐가 중요한데
0: 아하.
1: 그 두께를 기가 막히게 살려서 딱 그 정형을 해냅니다.
0: 네.
1: 또 이것들을 달걀을 입혀서 적당하게 붙여내는데 정말 붙여본 사람이 안다고 왜 가장 맛있는 고기는 고깃집 사장님이 붙여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이곳에 가서 육전을 딱 먹으면 아 이게 정말 적절한 온도에 적절하게 익힘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0: 네. 아니 그럼 혹시 전남 광주 쪽에서는 육전을 먹는 방법도 좀 다른가요?
1: 아 일단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육전집에 가서 주문을 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한정식 목잔 한 상이 꽉 차려져요. 여기에는 젓갈, 나물, 뭐 다양한 채소 무침, 김치들 이렇게 막 차려지는데
0: 네.
1: 그 광주에서는 이제 전라도에서는 이 음식들을 그냥 장에 찍어 먹기도 하고 소금에 찍어 먹기도 한데 이 음식들과 어우러져서 먹어요.
0: 네.
1: 그러니까 고기를 왜 파무침에 먹듯이 뭐 새콤한 백김치나 아니면 겉절이 파무침이거나 나물이거나 갈치 속젓을 내주기도 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다양하게 나와 있고 쌈채소도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본인의 취향에 맞게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게 광주 전라도식의 육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0: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육전만 먹긴 좀 질리지 않을까요?
1: 아세 도시 전라도에서 그걸 모르지 않았겠죠.
0: 그렇죠.
1: 어차피 지져 먹는데
0: 네.
1: 다양하게 지져 먹을 수 있잖아요.
0: 네.
1: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맨 위에 육전이 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다양한 해산물 이름들이 있어요.
0: 아 역시.
1: 키조개, 굴,
0: 아하.
1: 대하, 낙지, 전복 등 제철 해산물도 얇게 점여서 전으로 부쳐주시는데.
0: 아 이것도 전으로.
1: 네, 그래서 이제 가면 아 뭘 좋아하세요? 해서 육전을 먼저 드시고
0: 네.
1: 다음에 해산물까지 이렇게 먹으라고 오늘은 뭐가 좋다고 추천해 주시는데
0: 네.
1: 그것들까지 다 그 자리에서 바로 다듬어 붙여주시기 때문에 질리지 않게 그리고 다양한 곁들임 찬들이 있어서 다양한 변주가 가능한 다양한 맛있는 갓부어낸 전을 즐길 수 있습니다.
0: 야 키조개전, 굴전, 대하전. 야 생각만 해도
1: 네.
0: 참 아유 진행이 어렵습니다.
1: 네.
0: 그 광주식 육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식당 한 곳 뭐 오신님이 추천해 주신다면요?
1: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 대땡식당이라는 곳이에요.
0: 네.
1: 워낙에 유명해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일단 이 집에 가면 몇 번 놀라게 되는데
0: 네.
1: 첫 번째는 가서 여기 카페 아니야 할 정도로

0: 공간이 되게 인테리어가 세련되어 어. 있어요. 그리고 딱 들어서면 모든 식탁 테이블에 팬이 올려져 있습니다. 전기 스토브 팬이 올려져 있고 그다음에 손님들이 택시탁에서 모든 직원들이 서서 다 먹을 때까지 그 전을 부쳐줘요.
1: 아, 마치 고깃집에서 고기 직접 네, 구워주듯이
0: 정성스럽게 직원들이. 그리고 아하. 한입 한입 바로 먹을 수 있게 미리 여러 정도 올리지 않으세요. 딱 먹는 속도에 맞춰서 부쳐주시고요.
1: 좋네요.
0: 또 이 집에서는 얇게 점인 아롱사테에다가 찹쌀가루를 묻혀서 주시는데 그래서 그 고소함이 조금 더 남달라요.
1: 네.
0: 그리고 딱 전이 익으면 직원분이 먼저 곡물소금을 찍어 먹어보라고 권하시거든요.
1: 네.
0: 톡집에 찍어서 입에 넣으면 고기를 짧게 잘 정해냈다 그랬잖아요.
1: 네.
0: 입안에서 고기가 녹아요. 다음에는 대파의 흰 부분을 쓴 뿐만 사용한 파절일 같이 먹으라고 하는데
1: 네.
0: 고기의 풍미가 파와 함께 섞이면서 맛의 각이 확 열립니다.
1: 아, 이거 순서가 있군요.
0: 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쌈을 싸서 드시라고 해요.
1: 육전을?
0: 네.
1: 어허.
0: 근데 이걸 왜 쌈 싸서 먹지 하는데 왜 광주 가면 상추튀김 있는 것처럼 튀김 상추를 싸 먹잖아요.
1: 네.
0: 따끈한 육전을 상추에 싸먹는 그 맛도 별미예요.
1: 네.
0: 그 이후에는 나와 있는 다양한 젓갈이나 김치나 뭐든 내 입맛에 맞게 내 입맛대로 약간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육전이 이곳에서는 가능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 집에서 나올 때마다 다들 이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먹은 육전은 육전이 아니었구나 라고요.
1: 저도 지금 그런 생각했어요.
0: 네.
1: 저는 그냥 간장만 찍어 먹고 했는데
0: 네.
1: 아, 이런 색다른 방법들이 있군요. 아, 지금 당장 뭐 광주로 가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지금 머릿속에.
0: 네. 그래서 고기를 준비하고 팬을 달구고 손님
1: 네.
0: 앞에서 부쳐내고 또 따뜻할 때 함께 나누어 먹는 음식 또 조리사와 식사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음식이 광주 육전 같아요.
1: 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광주에서 이렇게 먹는 방식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 경험이 되기 때문에 이 문화적 경험을 많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 오늘은 우리의 오랜 전통을 지닌 음식 육전에 대한 얘기를 알아봤는데요. 유독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현주 음식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육전 얘기하다 보니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또 됐네요. 자, 양희은 강승원이 함께 부르는 당신 생각 1부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죠.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시각 기온 충남 보령이 30.8도, 서울과 광주는 28도를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반면 대구와 강릉은 25도 안팎에 머물러 있는데요. 대체로 맑고 햇볕이

0: 일전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과 광주 29도, 대전 28도, 전주 30도로 어제만큼 올라 다소 덥겠고요. 반면 부산 25도, 강릉 26도 등 동해안 지역은 25도 안팎에 그치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저녁까지 경남 동부와 부산 울산에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40,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 동부와 전남 섬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까지 바람이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까지 일부 내륙과 남해안, 제주도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고요. 또 해상에서도 동해 남부 해상과 남해상,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 29도까지 오르는 등 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에 덥겠습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고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조작기소특검법은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으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검찰 보안수사권 부재로 생길 문제는 경찰 견제 장치로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감찰 가능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찰 내 행적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표가 있었다며 연일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은 100원 더 인하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금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출발합니다. 앞서 영국의 한 여행 문화 전문 매체가 서울의 종로 3가를 올해 세계에서 가장 멋진 이곳으로 선정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떤 나라에 이것이 순위에 올랐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2위는요, 모로코 라바트의 로션 지구가 차지했습니다. 이 모로코 수도에 있는 이 해변에는 물론 뭐 고급 호텔도 있지만 여전히 독립 상점들과 지역 문화가 아주 풍성하다고 하네요. 또 예술적인 분위기가 넘치는 그리스 아테네의 네오스 코스모스 지구가 3위에 올랐고요. 4위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차이나타운이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종로 3가를 비롯해서 근데 이곳들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특별한 유적지나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라기보다 현지 주민들의 실생활을 체험할 수 있고 무엇보다 지역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뭐 근데 잘 생각해보시면 전국 곳곳에 이런 조건을 갖춘 이곳이 많을 것 같거든요. 오늘 정답과 함께 좀 보내주십사 부탁드렸었는데

0: 어쨌든 보내주신 문자는 잠시 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순서는 화재 현장 아 서울의 이런 곳인데요. 오늘은 산책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서 서울 남산의 색다른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끝까지 방송 귀 기울여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내주신 문자 좀 보죠. 조현숙님이 친정 이곳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55년 전만 해도 26가구였어요. 아주 작은 이곳이었는데요. 근데 그 시절에도 서울대 연고대 육사 생도가 나왔다고 어른들이 아주 뿌듯해하셨어요 하셨습니다. 그 시절에 그러면 이렇게 플래카드 같은 거 걸고 그랬을까요? 예. 아, 작은 동네인데 대단한 곳이네요. 2917님. 대학 시절 종로 3가 근처에서 자주 놀았던 것 같은데 지방으로 내려와서 하니 먼 다른 나라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은 정든 이웃들 덕분에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럼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하고 좋은 곳이죠. 7951님. 우리 안산은 바다와 생태, 산업과 문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도시이자 특색 있는 이곳이 많아요 하셨는데, 오, 이렇게 자기가 사는 이곳의 특징을 자세히 알기도 힘들고 이렇게 잘 표현하기도 쉽지 않은 건데 안산에서 뭐 오래 사셨거나 정이 많이 가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립니다. 잘 자랑해 주셨어요. 0694님. 신도시나 아파트 단지로 이곳 이름이 정해지는 요즘엔 학교와 작은 가게, 오래된 식당과 문방구, 만화방, 책방, 미장원, 목욕탕이 올망졸망 어우러진 이곳은 오랜 추억을 간직한 마음의 고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아파트 단지들도 예쁜 이름들을 많이 지어서 부르고 있잖아요. 무슨 마을, 무슨 마을. 그래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본인이 살고 계신 곳에 자랑들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 또 중간중간 프로그램 말미에 시간이 남으면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 전화 연결해서 지역뉴스 브리핑 전에 듣겠습니다. 심 기자 나와 계시죠?
1: 네, 나와 있습니다.
0: 네, 먼저 지난달 말부터 많은 비가 내려서 큰 피해가 발생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영광군에는 지난달 28일부터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주택이 침수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당시 시간당 최대 107.5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백수읍의 피해액이 8억 2,500만 원을 넘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 주민에게는 전기, 무식가스, 통신요금 감면과 건강보험료 경감 같은 추가 지원도 제공됩니다.
0: 네.
1: 네, 정부는 신속하게 복구 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집행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0: 예. 자, 그리고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지방정부와 함께 지금 물가 점검에 나서는 한편 또 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도 확대한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명절을 앞두고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민생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도 추진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의 할인율을 높이고 구매 한도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석을 맞아 집중 자원봉사 기간도 운영합니다.
0: 네.
1: 네, 아울러 연휴 기간 안전 관리도 강화합니다. 교통량과 전통시장 다중 이용시설,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범정부 대응 체계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후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에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 보급 확대도 요청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가정폭력이나 뭐 교제폭력, 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가 살인이나 살인미수로까지 이어진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지난 3년여간 500건이 넘었다면서요?
1: 네, 맞습니다. 경찰청이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계성 범죄로 입건된 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이나 살인 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전국에서 501건으로

0: 기록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가정폭력이 3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제폭력 126건, 스토킹 58건 순이었는데요. 해마다 100건 넘게 발생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68건이 확인됐습니다.
1: 네.
0: 네, 문제는 이런 범죄가 반복되면서 더 강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올해도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결국 살해되는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초기에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고위험 사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보호 조치와 함께 가해자의 재범 위험을 조기에 판단할 수 있는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 네. 자, 마지막 소식은 이 소식이군요. 실제 배를 타지 않은 육상 근무자들의 허위 승무 경력을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선박관리업체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소식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부산지법은 실제 승선하지 않은 직원들을 선장이나 기관장, 항해사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 경력을 만들어 해양수산부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10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상위 직급에 필요한 승무 경력을 만들거나 회사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허위 승하선 기록을 만든 혐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운 항만 물류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승하선 기록이 형법상 공전자 기록 등 불실 기재죄 대상이 되는 권리 의무에 관한 기록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1: 예.
0: 네, 단순히 승선 사실 등을 증명하는 기록에 가깝다는 판단인데요. 다만 재판부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위계 공무 집행방해나 다른 관련법 위반 여부는 별개 문제로 이번 재판에서는 해당 혐의가 공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1: 네, 어쨌든 뭐 법적으로는 무죄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시선뉴스 심재민 기자였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이규봉 아나운서와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하는 KBS 라디오 전국 1주.

0: 네, 금요일의 마지막 순서 화제의 현장 앗 서울의 이런 곳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혜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남산으로 간다고요?
1: 네. 창밖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결이 달라진 요즘입니다.
0: 네.
1: 빌딩 숲에 둘러싸여서 바쁘게 살다 보면 아, 어디 초록빛 가득한 시골 숲길이라도 훌쩍 걸어보고 좀 걸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싶을 때가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이 서울 도심 남산에서 담양의 서늘한 이 대나무 숲부터 제주의 신비로운 곶자왈 또 울진의 붉은 소나무 숲의 정취를 단번에 만날 수 있는 곳이 생겨서 제가 다녀왔는데요.
0: 네.
1: 앗 서울의 이런 곳이 오늘은 바로 우리 고유의 멋을 살린 남산의 한국숲 정원입니다.
0: 그러니까 뭐 제주도까지
1: 네.
0: 전국에 아주 특색 있는 정원과 숲을 한 곳에 모아놨다는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러면 이 한국숲 정원 뭐 남산의 어느 쪽에 자리하고 있나요?
1: 네, 예전에 남산 야외 식물원 자리예요. 그 서울
0: 네.
1: 용산구 이태원동에 그 H호텔 바로 맞은편.
0: 아하.
1: 네. 그 육교를 이렇게 건너면 바로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지난 그 1997년에 조성된 야외 식물원 자리를 대대적으로 재단장해서 지난 6월 27일에 전면 개방을 했고요.
0: 네.
1: 면적만 무려 3만 제곱미터. 평수로 치면은 9천 평에 달하는 넓은 공간입니다. 입구에 딱 서면요. 커다란 이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서 불과 몇 분 전까지 찻길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게 만들어요.
0: 뭐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1: 네.
0: 자, 그럼 그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조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여기가 그 전통적인 한국의 미를 살려서 조성한 정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우리나라 방방곳곳에 있는 이 대표적인 전통 숲과 그리고 정원의 정수를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전통과 문화, 자연과 생태, 휴양과 휴식이라는 세 가지 주제 아래 무려 11개의 테마 정원이 올망조망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0: 네.
1: 담양의 소세원과 중농원 그리고 명옥헌은 물론이고요. 제주의 곶자왈과 강진 다산 초당의 멋까지 남산의 그 완만한 능선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녹아냈는데요.
0: 네.
1: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지역마다의 그런 특색 있는 숲을 만날 수가

0: 가 있습니다.
1: 말씀하신 곳들은 정말 일부러 또 찾아가는 곳인데 여기 네. 다 모여 있다는 거잖아요.
0: 맞아요. 아하. 그래서 먼저 가보신 분들은 여기 또 이렇게 또 조성이 됐구나 또 이런 것들을 또 아실 수가 있는데요. 네.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과에서 공원 내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김윤희 주무관부터 만나보시죠.
2: 네, 일단 한국숙정원은 남산 내에 전통적인 한국의 좀 미를 살려서 정원을 좀 조성한 곳이고요. 기존에 야외식물원이었던 자리를 정원스럽고 멋스럽게 만든 정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그 한국숙정원 내에는 그 담양의 대나무 숲을 모티브로 한 중립원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꽃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무궁화원을 또 조성해놔서 또 지당원이라는 전통 한옥 양식의 쉼터도 같이 조성을 해서 좀 다채롭게 한국숙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남산은 아마 많이 알려져 있듯이 어떻게 보면 서울의 랜드마크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도 무조건 필수로 거쳐가는 그런 공원 중에 하나이고요. 또 이 남산 안에는 다양한 생태계들을 잘 보존하고 가꾸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한테는 하나의 집처럼 그래서 다양한 새들, 곤충들, 식물들, 나무들이 다채롭게 잘 보존되고 또 가꿔 나가고 있습니다.
1: 네, 특히 다른 매력을 지닌 11곳의 정원을 돌아보는 그 재미가 상당히 쏠쏠할 것 같은데 네. 그럼 그 가운데 어디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0: 네, 먼저 소개할 곳은 바로 이 전통과 문화구역에 있는 지당원입니다.
1: 네.
0: 이곳은 담양의 소세원을 모티브로 조성을 했는데요. 과거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던 이 전통 정자를 현대적으로 감각 있게 재해석해놨습니다. 마침 이 숲 해설가와 함께 걷는 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도 함께 했는데요.
1: 네.
0: 숲 해설사의 설명을 따라서 참여자들이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1: 네.
0: 현장으로 가보시죠.
3: 네. 자, 여기 보면 물이 있는데 남산에 맑은 물이 모이는 곳이에요. 연못지 연못당이에요. 연못의 정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국적인 나무, 단풍나무도 있고요. 산단풍도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목구조 보이죠? 우리 전통의 한옥이 목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목구조 위에 뭐를 얹었죠? 유리지붕을 얹었어요. 주변에는 뭐가 심어져 있나요?
4: 대나무.
3: 예, 청량한 대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조선의 선비들의 풍류놀이예요. 대나무가 맑은 풍성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음이 편안할 거 아니에요. 바람 불 때마다 소리가 들리겠죠. 운치 있는 소리가 들리겠죠. 바깥에 보면은요, 숲이 보이죠. 그다음에 물에는 식물들이 보이고 또 물 속에는 또 다른 식물들의 모습들이 비춰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하늘을 한번 볼게요. 하늘은 그 유리로 되어있어요. 온 주변이 나의 정원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착용기법이에요. 여기는 담양의 소세원을 모티브로 했어요. 소세원. 소세가 무슨 뜻일까요? 맑고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우리 조선 중기에 양산보라는 선비가 있었어요. 자연과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세원을 지었다고 해요. 자, 그곳에도 가보면은요, 정자를 지어놓고 자연 그대로를 존중하면서 담장 너머에 자연도 내가 내 집에서 바라보면서 나의 정원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착용 기법이라고 해요.
1: 아, 뭐 설명이 쏙쏙 귀에 들어옵니다.
0: 그렇죠. 네.
1: 지당원 좋네요.
0: 네.
1: 자, 다음에 또 어디로 이동했나요?
0: 네, 그 담양 중농원을 떠올리게 하는 중립원. 으로 이렇게 바로 쫙 펼쳐지는데요.
1: 네.
0: 곧게 뻗은 대나무 사이로 아담한 이 오솔길이 있습니다. 바람이 한번 싹 불 때마다 그 사각거리는 그 댄잎 소리가 네, 마치 빗소리처럼 청량하게 귓가를 씻어주는데요.
1: 네.
0: 여기서 조금만 더 걸어가면 담양 명옥헌 원님을 모티브로 한 영지원이 반겨집니다.
1: 네.
0: 이 물에 비친 자연이라는 이름처럼 잔잔한 연못 위에 붉은 배롱나무 꽃과 그리고 주변 녹음 또 연꽃이 맑게 비치는데요. 이외에도 이끼원에 들어서면 축축하고 그 싱그러운 흙냄새가 코르스 칩니다. 제주 고자왈의 그런 신비로운 분위기를 살려서 바위와 고목 사이로 푸른 이끼가 융단처럼 깔려 있고요. 그 곁으로는 또 작은 실개천이 졸졸졸졸 흐르는데 남산 한국숲정원에 방문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들어보겠습니다.
5: 저는 다 좋았어요. 팔도 소나무 팔도의 소나무들이 어떤 건지 말 만들었지 뭐 울진 금강송이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는 거를 인제 알았어요.
4: 남산에 이렇게 규모가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해봤거든요. 신기한 느낌이고 개인적으로 이끼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끼

꾸며놓은 것도 괜찮았고 옆에 물이 흐르는 것도 인상 깊더라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연못에 그 연꽃이랑 있는 게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얘기 들은

0: 너무 좋고요. 여기가 뭐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걸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남산이라는 공간이 서울에 있다라는 게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1: 아, 정말 한 곳 한 곳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기도 하고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가보셨으니까 뭐 특히 좀 관심을 끄는 곳도 있었을까요?
2: 네, 그 입구에서 볼 수 있는 팔도 소나무 단지입니다.
1: 소나무 단지?
2: 네. 서울부터 강원도, 제주도까지 전국 16개 시, 도에서 옮겨 심은 각 지역의 소나무들이 저마다의 그 기품을 뽐내면서 자라고 있는데요.
1: 네.
2: 나무마다 어느 지역에서 온 소나무인지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1: 대표 소나무입니까?
2: 네. 그래서 이 지역별 소나무의 생김새를 비교해 보면서 걷는 재미가 또 쏠쏠하고요.
1: 네.
2: 또 여기 또 계절마다 표정을 바꾸는 공간이 있습니다. 매화원, 철축동 산, 무궁화원 그리고 은행나무들도 자리 잡고 있어서 사계절 언제 찾아와도 새로운 얼굴을 보여줍니다.
1: 아, 정말 볼거리가 가득하네요.
2: 네.
1: 근데 남산하면 또 서울 일대를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조망할 수 있다는 게 큰 매력이잖아요.
2: 네.
1: 여기서도 그럼 그게 좀 가능한가요?
2: 네. 그 산책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요. 숲 너머로 서울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멋진 전망대가 쫙 펼쳐집니다.
1: 네.
2: 바로 지금까지의 그 산책의 대미를 장식하는 남산마루인데요. 여기는 강진 다산초당의 전망 공간을 모티브로 조성된 곳입니다.
1: 네.
2: 바닥 일부가 철제와 또 투명 난간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난간 앞에 서면 그 발 아래로는 푸른 숲이 있고요. 멀리 그 저 그 산 능선이 또 펼쳐지고 또 서울 도시 심의 빌딩 숲이 보입니다.
1: 네.
2: 계속해서 김윤희 주무관에게 들어보시죠.
3: 저희 한국숲정원에서 가장 눈여겨 보실 만한 곳은 솔수번에는 한국에 남산하면 또 소나무가 떠오르듯이 이 남산에서 소나무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숲이에요. 소나무 사이사이를 오솔길을 따라 좀 걸으시면서 피톤치드를 가득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런 고즈넉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고 그 남산이라는 곳은 시민들께서 워낙에 사랑해 주시는 도심 속 있는 쉼터 같은 공원이기도 하지만 남산공원이 가을철, 단풍철에 많이 아름다워질 시기가 도래했어요. 이렇게 자연을 깊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양하고 아름다운 산책로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으니 걷기 좋은 계절이 도래했으니까 남산에 많이 방문하셔서 새로 조성된 한국숲정원도 거닐어 보시고 그 밖에도 좀 더 남산숲을 깊숙하게 느끼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하늘숲길도 새롭게 작년 10월에 개방을 해서 하늘숲길이라는 산책로도 있으니 많이들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이 한국숲정원은 연중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1: 네.
2: 다만 주차 공간이 협소하거든요.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요. 잠시 쉼표가 필요할 때 남산숲길을 천천히 거닐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1: 정말 앗 서울에 이런 곳이입니다.
2: 네.
1: 네, 남산의 한국숲정원 소개해드렸어요.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자, 끝번호 9078님이 종로 3과 편의생 알바생입니다. 라디오 전국이 쭉 방송 크게 틀어놓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인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아, 방송을 또 이렇게 크게 틀어놓고 계시다니 더 반갑습니다. 9078님께도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립니다. 그 외에 문자 참여, 콩 게시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따로 개별적으로 연락도 드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윤종신, 김필, 곽진원이 함께 부르는 지친 하루로 마무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호메로스의 위대한 서사시 오디세이아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이타카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영웅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테나는 그를 늙고 초라한 거지로 변장시킵니다. 찢어진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그는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고향을 걷습니다. 고향은 구원자들에게 점령당했고 가족은 오랜 기다림으로 지쳐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적을 쓰러뜨리는 힘만이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고 사람의 마음을 살피며 자신을 알아보는 존재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지혜입니다. 그를 가장 먼저 알아보는 존재는 늙은 개 아르고스입니다. 한때 힘차게 사냥터를 달렸던 아르고스는 이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거름더미 위에 누워 있습니다. 거지로 변장한 오디세우스가 가까이 다가오자 아르고스는 꼬리를 흔듭니다. 오디세우스는 몰래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다시 알아본 아르고스는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단 한 사람을 알아본 뒤에야 생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지로 변장한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아르고스는 냄새와 걸음걸이, 존재의 오래된 리듬을 기억합니다. 늙은 유모 에우리클레이아도 오디세우스의 다리에 남은 상처를 만지고 그를 알아봅니다. 젊은 시절 멧돼지에게 물려 생긴 흉터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전쟁의 훈장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가 그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어쩌면 우리를 진정으로 알아보는 사람은 빛나는 업적보다 숨겨둔 상처를 기억해주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오디세우스는 구원자들을 물리치고 페넬로페와 재회합니다. 아름다운 요정 칼립소는 불멸을 약속했지만 오디세우스는 함께 늙어가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내 페넬로페를 택했습니다. 완벽한 영혼보다 불완전한 하루를, 신의 사랑보다 한 인간과 함께 늙어가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의 오디세이아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고 유혹에 흔들리고 때로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타카를 간직한 사람은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끝없는 변신과 역경 끝에도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진정한 꿈을 알아보는 존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0: 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1: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고민을 적어서 우편함에 넣으면 누군가 손편지로 답장을 보내줍니다. 영화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온기 우편함인데요. 2017년 서울 삼청동에 첫 우편함을 세운 뒤 지금까지 7만 통이 넘는 답장을 보내왔고 현재 70% 이상은 20, 30대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내일은 청년의 날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청년들의 고민을 편지로 만나온 분이죠. 사단법인 온기의 조현식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조현식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 손편지 요즘 세상에 정말 받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인데 그걸 지금 7만 통 넘게 지금까지 답장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혼자는 아니시지만 일단 온기 우편함이 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1: 네, 온기 우편함은 시민분들이 익명으로 고민을 보내시면 손편지로 답장을 전해드리는 마음 돌봄 사업입니다.
0: 네. 그러니까 마음을 돌봐주는 곳이네요. 네. 병원은 우리 몸의 건강을 책임져주지만 마음이 아플 땐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이 처음에 이런 우편함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요?
1: 아, 제가 이제 온기에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요.
0: 네.
1: 대학교 4학년 때 그 히가시노게이고가 쓴 나미야자파점의 기적이란 책을 읽다가
0: 네.
1: 이제 그 책의 내용이 과거의 인물이 고민을 보내면 미래의 인물이 답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좀 현실로 옮겨보면 어떨까. 우리 사회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 이야기 진심으로 듣고 응답할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무작정 그 목공소에 가서 우편함을 만들었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0: 책 한 권 읽고 영감을 받아서 바로 우편함부터 만든 거예요?
1: 네네, 그랬습니다.
0: 그 우편함을 어디다가 설치를 했어요?
1: 아, 우편함은 처음에 삼청동에 있는 돌담길에 우편함을 예. 설치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하셔갖고
0: 그렇죠. 아무 구조물을 네. 함부로 세울 수가 없어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 찾아가서 이런 취지로 활동을 하려고 한다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주무관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아. 이제 허가를 해주셔서 그 설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0: 그 1호 온기 우편함이 삼청동 네. 어디에 세워진 거예요?
1: 그 돌담길.
0: 돌담길에 네. 아 어떤 색으로 만들었어요?
1: 노란색으로.
0: 노란색 우편함이.
1: 네.
0: 그럼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다가 편지를 넣던가요?
1: 오, 저희가 활동 시작했을 때 일주일 만에 50에서 60통 정도 편지가 도착을 했어요.
0: 오, 그러면은 지금은 얼마 나와요?
1: 아, 지금은 한 달에 한 3,000통 정도입니다.
0: 아, 그걸 답장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1: 네, 다 일일이 손으로 답장을 하고 있습니다.
0: 처음에 편지를 50통에서 70통 이렇게 수십 통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1: 네네.
0: 어떤 편지들이 들어왔나요?
1: 처음에는 아무래도 청년들이 또 그때도 편지를 많이 보냈었고
0: 네네.
1: 뭐 진로나 취업 아니면 연애, 이별 이런 이야기들 인간관계 얘기들 많이 보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예나 지금이나 그때가 뭔가 그 내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불확실할 때 제일 고민이 많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1: 네.
0: 지금은 3천 통이 넘는 편지가 한 달에 쏟아진다고 그러는데 그 답장을 누가 해주나요?
1: 저희가 온기 우체부라고 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시는데요.
0: 네.
1: 자원봉사분들이

0: 50대 대학생부터 70대 시니어분들까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조금 특이한 건 이렇게 저희 자원봉사분들 중에 한 60%는 실제로 옮길 편함에 고민을 보내고 답장을 받았던 분들.
1: 그분들이 내가 도움을 받고 나서 답장을 써준 사람으로 입장이 바뀐 거군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보고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 전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먼저 자원봉사자 신청을 해주시고 활동해주고 계십니다.
1: 네. 그게 진짜 제일 바람직한 형태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답장을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고 답장을 쓸 때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0: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원칙을 갖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경험을 통해서 공감을 전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옹기유편함의 편지를 보내시는 분들은 나만 혼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데서 위로를 많이 받으신다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민을 쓰신 고민 사연자분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 옹기유체일분이 답장을 쓰시고 그 옹기유체일분의 경험을 솔직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 더 있다면 정답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게.
1: 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네. 그건 안 한다.
0: 맞습니다. 그게 가장 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1: 예. 그러면 이제 답장 쓰시는 분들 뭐 아무나 다 뭐 뜻만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절차가 필요해요?
0: 아, 그 처음에 지원서를 써주시고
1: 네.
0: 그 지원서를 토대로 이제 두 달 정도는 교육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이렇게 답장을 쓰시는 거다라는 교육을 받으시고 정식적으로 이제 정규 활동을 하시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1: 교육도 받아야 되는군요. 예. 그러면 지금 이 그 뭐죠? 답장 쓰시는 온기 우체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0: 아, 지금 1,000명 같이 하고 계십니다.
1: 이건 순전히 자원봉사인 거죠?
0: 네, 자원봉사입니다.
1: 네. 그 교육할 때는 어떤 걸 내용을 배우나요?
0: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떻게 사실 편지란 게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1: 네.
0: 실제 편지를 써보시고 나서 그 쓰신 편지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하는 시간이 가장 깁니다.
1: 아, 그 편지 쓰고 같이 얘기해보던 거 이건 어땠어?
0: 네네네.
1: 의견도 주고.
0: 네, 맞습니다.
1: 예예. 예. 그 청년들이 주로 고민을 많이 보내온다면서요.
0: 맞습니다.
1: 예, 어느 정도나 돼요?
0: 저희가 이제 연단위로 봤을 때 한 3만 5천 통 정도 편지가 오는데 그중에 70%는 20, 30대 청년들이 고민을 보내고 있습니다.
1: 저는 3만 5천 통이나 1년에 편지가 온다는 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편지 답장 받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예. 청년들이 특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네네. 고민들이 주로?
0: 사실 정말 다양한데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학업에 대한 고민을 쓰는 청년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봤을 때는 그런 무기력함에 대한 고민을 쓰는 청년들도 요즘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돌이켜보면 10년 전에 옹기를 시작을 했을 때는 뭐 취업을 하고 싶다. 하지만 취업의 벽이 너무 높아서 힘들다. 하지만 노력하겠다. 예. 이런 편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취업도 안 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집에만 있고 싶다. 계속 실패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고 그래서 계속 무기력하게 혼자 지내고 있다라는 편지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청년들이 보내는 대부분의 편지가 양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땐 기회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1: 기회가 없다.
0: 네, 자신이 뭔가를 하고자 해도 딱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세상 우리 사회가 정해주는 기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좁아졌고 그게 없다 보니까 뭘 하나 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시도했을 때 문이 너무 좁다 보니까 실패하고 한번 실패했으면 난 안 되는구나 하고 다시 주저앉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 네네. 그렇죠. 예전에 막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성장할 때는 사회적으로는 혼란해도 기회는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는데 그런 기회라는 측면은 요즘 더 힘들지 않은가. 우리 대표님도 조현식 대표님도 지금도 청년이시잖아요. 30대 청년이시고 이 온기 우편함을 시작할 때는 20대 청년이었단 네. 말이에요. 대학교 4학년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0: 저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20대 때 이제 온기라는 거 시작을 했을 때 당연히 대학생이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이 없고 하니까 잘 안 됐습니다. 4년 동안은 이제 수익도 없고
1: 네.
0: 아예 제가 이 일을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무기력해졌던 것 같아요.
1: 아.
0: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난 못하는 사람인가 하면서 계속 혼자 움츠러들게 되고 또 고립하게 되고 그렇게 한 달 동안 아예 집에서 나오지 않은 적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조금 그 시기도 겪었던 것 같은데
1: 네. 이게 사실은 누가 강제적으로 시킨 일은 아니잖아요.
0: 네네.
1: 너무 버겁다 싶으면 그만둬도 되는 일인데
0: 네.
1: 왜 그렇게 이 일에 매달렸을까요?
0: 저도 이게 그런 따뜻한 말을 듣고 싶었던 사람이어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계속 가장 힘들었을 때도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제 친구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1: 네.
0: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를 그 듣기 전과 들은 후에 똑같이 저를 대해주는 네. 모습을 보면서 그때 참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1: 네.
0: 어쩌면 저도 그런 얘기가 참 듣고 싶은 사람이고 그런 사회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참 그런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그런 얘기를 못 듣고 있는
1: 예.
0: 네, 현실이
1: 누군가 나한테도 좀 따뜻한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0: 네, 그게 너무
1: 너 잘하고 있다고
0: 네. 심지어 저희 부모님조차도 이 일을 하는 걸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1: 부모님 입장에서 이해 못하죠. 지금 취업해야 되고 막 이런
0: 맞습니다,
1: 나이인데
0: 맞습니다.
1: 지금 제가
0: 네.
1: 무슨 손편지를 쓰고 있대. 돈도 안 생기는 일인데
0: 네. 그래도 계속했던 건 저는 오히려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하기로 마음먹었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해서 멀리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편지 쓰고 또 자고 다음에 일어나서 또 우편함 관리하고 이거를 그냥 매일 어떻게 보면 좀 버티는 시간처럼
1: 네.
0: 이렇게 지냈던 거 계획 없이 계속 해나갔는데 어떻게 또 계획 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대표님도 아직도 답장을 쓰세요?
0: 저도 씁니다.
1: 편지 안 써본 지가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많이 쓸 때는 하루에 몇 통 정도 답장을 써보셨어요?
0: 처음에 온기 시작했을 때는 일주일로 봤을 때는 한 일주일에 5통 정도 썼던 것 같아요.
1: 그게 그냥 답장이 아니라 정말 오래 고민해서 써야 되는 답장이에요. 정말 고민의 고민들이 오는 거잖아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한 번 답장 쓸 때 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쓰거든요.
1: 네네.
0: 분량도 한 3장에서 4장 정도.
1: 이야 그렇군요. 예. 그 한 달 동안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0: 네.
1: 집 밖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어요?
0: 네, 그때 저희 같이 이제 그때 아마 저희 온기호체분들이 20명인가 30명인가 정도 있으셨는데 그때 저한테 되게 먼저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자신, 그러니까 온기호체분들이 내가 그 힘이 되겠다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좀 더 힘을 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 대표님이 흔들리는 걸 알았네요.
0: 네네.
1: 알았어요. 사실 답장해주는 것만 갖고는 좀 부족한 이분 이거 걱정되는데
0: 네.
1: 그런 사연들도 만나보실 것 같아요.
0: 네, 저희는 이제 고위험군 편지라고
1: 네.
0: 얘기를 하는데 전체 편지 중에 2% 정도 극심한 우울증을 토로한다거나 했을 땐 저희가 따로 분류를 하고 저희가 답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심리 상담사 분들이 답장 저희 풀 안에 계시는 심리 상담사 분이 1차적으로 답장을 하시고 이제 2차적으로는 각 시군에 있는 보건소나 정신건강센터로 상담을 연결하는 식으로 해서 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례를 발굴해서 연결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그 전문적인 도움.

0: 도움이 필요할 만큼 되게 위기에 네. 있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다 보냈어요. 전문 상담가가 답장을 네네. 보냈는데 답이 안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1: 아, 있습니다.
0: 이분 좀 위험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1: 저희가 이거는 고위험군인데 답장이 안 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치료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는 저희가 매달 안부 편지를 씁니다.
0: 답장이 오든 말든 네, 매달 계속, 편지를 보내주시는
1: 네,
0: 거예요?
1: 보내서 누군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0: 당신을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1: 네네,
0: 거네요.
1: 주시고, 그리고 각 시군에 있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또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다는 계속 알려드리면서 안부로 편지를 매달 예. 씁니다.
0: 사실 요즘은 예전에는 친한 친구들끼리는 필체를 다 알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몰라요. 손글씨를 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근데 이 온기 우편함에 오는 편지 답장은 다 그 컴퓨터나 이런 걸로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손으로 쓰십니까?
1: 네, 다 손으로 씁니다.
0: 아, 야, 그거 참 예 보통 일이 아니고 받는 분들도 기분이 담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네.
1: 아무래도. 그게 저는 이렇게 손편지라는 게 참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어쩌면 이게 AI 시대가 돼갈수록 이렇게 마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손편지라는 게 정말 그 사람 냄새가 가장 강하게 묻어나는 네. 매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이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뭐 세 장, 네 장 되는 편지를 써줬단 말이야? 이런 정성과 진심을 좀 느끼시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서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손편지를 또 고집하는 것도 있습니다.
0: 예. 그러니까 온기 우편함이 그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네. 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실제로 이렇게 10년 동안 힘든 그런 고비도 많았는데 계속 이어오시는 것이 편지 한 통이 가져오는 어떤 실질적인 변화들을 옆에서 보셨기 때문이라고 예,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사례를 좀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1: 또 최근에 저희가 보육원, 그러니까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예. 아이들의 편지를 받아서 답장을 하는 사업도 하거든요.
0: 아이들은 무슨 얘기를 써요 거기다가?
1: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밤에 잠들기가 무섭다. 이제 아이 보육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잠이 안 오고 누군가 옆 형 누나들이 있지만 계속 이제 혼자 자야 될 것 같아. 잠이 안 오고
0: 엄마 아빠의 어떤 따뜻한 손길이 네. 밤이 되면 더 그리운
1: 네,
0: 거군요.
1: 그리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는 얘기도 정말 많이 쓰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쪽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사업 같은 좀 특이하게 저희가 갖고 싶은 선물도 편지에 쓰라고 하거든요.
0: 네네.
1: 그러면 그 이제 밤에 잠들기 무섭다라고 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안고 자고 싶은 인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선물을 받고 싶다고 쓰면 저희가 인형하고 같이 편지 답장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편지 답장은 베개맡에 두고 인형은 안고 자니까 이제 안 무섭다고
0: 아이고,
1: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이런 이 활동을 하는 게 참 의미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아픈 분들, 몸이 아픈 분들도 네. 아마 편지를 많이 보내시지 않을까 싶어요. 기억에 남는 편지가 혹시 있으십니까?
1: 이제 암투병을 하시는 분들도 편지를 많이 보내시고 그 가족분들도 편지를 많이 보내시는데 그래도 또 저희가 또 가장 좀 요즘 좀 많이 중점적으로 하는 게 소아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0: 네네.
1: 편지를 이제 주고받는데 똑같이 이제 선물하고 답장해주는 사업을 하는데 소아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좀 평범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처럼 학교도 가고 집에서 생활하고 밥 먹고 뛰어놀고 이런 거 너무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냥 그럴 때 이렇게 답장을 하면서도 저희도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이게 어떤 말을 해야지 위로가 될까라는 고민 정말 많이 하는 편지들인
0: 네.
1: 것 같아요.
0: 대표님이 마음이 정말 따뜻한 게 느껴지는 게요. 이게 사연 하나하나 얘기할 때마다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예, 그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 그 한 분 한 분이 우리 대표님 굉장히 학교 다닐 때 치열하게 공부하고

0: 고 아. 예, 막 취직하려고 열심히 준비도 하고 그랬다 그러던데요.
1: 네네.
0: 예,
1: 맞습니다.
0: 네. 어, 전학도 막 우겨가지고 이사도 경기도에서 서울로 왔다면서요.
1: 어, 예. 네. 아, 맞습니다.
0: 어.
1: 이렇게 좀 목표 지향적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0: 네.
1: 대학교 가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더 취업을 해야 되고. 근데 그때는 저도 너무 어렸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조금 더 괜찮은 일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성공하고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뭐 좋은 직장,
1: 네. 네,
0: 높은 연봉,
1: 네네,
0: 그런 그게 목표였다.
1: 맞습니다.
0: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손편지를 쓰는 사람이 됐을까요?
1: 아, 생각해보면 저는 갑자기 바뀌었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조부모님 손에서 컸는데
0: 네네.
1: 그게 저한테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컸지만 결핍이 있었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굉장히 쉽게 무기력해지고 누군가에게 더 사랑받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성인이 돼서 알게 네. 됐어요. 그런 제가 그런 성향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네,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제 성인이 됐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계기였다면 계기인 것 같아요. 그때 할머니랑 좀 많은 얘기를 더 하게 됐었는데 근데 저희 할머니가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하셨는데 그걸 잊고 살다가 아 어쩌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결국 제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그때 하게 됐었고 이게 다 제 결핍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0: 네.
1: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아까도 처음에 저도 사랑을 받고 싶고 따뜻한 말을 듣고 싶으니까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0: 네, 네.
1: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1: 네.
0: 그런 계기가 됐군요. 이 사실 그렇게 해서 10년 전에 이제 온기 우편함을 만들고 삼청동에 첫 우편함을 만들고 지금은 온기 우편함이 몇 군데나 세워져 있어요?
1: 지금은 116곳에 있습니다.
0: 어디 그렇게 있어요?
1: 저희가 우편함을 세우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0: 네.
1: 하나는 일상에서 위로가 필요한 곳, 그러니까 많이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0: 예.
1: 영화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이 많이, 시민분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우편함을 설치하고요.
0: 네.
1: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혼자 견뎌야 하는 곳, 그러니까 조금 더 외로울 수 있는 곳, 아까 말씀드렸던 소아암병동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아동 양육 시설이라든지 최근에 소방서 아니면은
0: 네.
1: 뭐 추모공원 이렇게 두 개의 기준을 갖고 우편함을 좀 설치해 가고 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이 온기를 지키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부모님도 많이 반대하셨다 그러고 이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1: 네.
0: 예.
1: 네, 그 맞습니다. 그래서 한 4년 동안도 제가 수익이 없다 보니까. 낮에는 IT 기획자로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편지 쓰고 주말에 편지 쓰고
0: 거의 뭐 주경야동처럼
1: 네.
0: 그렇게
1: 이렇게 경제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지낸 시간도 있었고 근데 정말 저는 이게 참 그 운이 좋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게 그렇게 4년 정도 버텼을 때 이렇게 후원을 받기
0: 네.
1: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0: 네.
1: 그 이 답장을 받은 분들이 온기 우편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후원을 해주시기 시작을 하시고 그때부터 이게 조금 더 온기라고 하는 단체가 더 많은 곳에 우편함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또 저는 항상 저희 자원봉사분들하고 함께였다 보니까 그 힘이 되게 크지 않았나
0: 예.
1: 싶기도 합니다.
0: 지금은 이제 사단법인이 됐습니다.
1: 네네.
0: 예. 그리고 이제 회사도 그만두시고 여기 전념하고
1: 네.
0: 계시는데 부인을 만나셨다고 이 온기 우편함을 통해서
1: 네네.
0: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1: 아, 제 아내가 그 자원봉사자로.
0: 자원봉사자로? 아니, 쑥스러우신가
1: 네,
0: 봐요.
1: 네네.
0: 예.
1: 네.
0: 편지 써주려고 봉사하러
1: 네,
0: 왔다가.
1: 네, 네, 왔다가.

0: 참, 네, 괜찮은 사람이다 싶어서 이제 또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네, 그러다 결혼까지
1: 하게 네, 되고
0: 했는데 네. 아내한테 지금도 고마운 건 이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온기에 전념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때가 결혼을 한 이후였거든요.
1: 네네.
0: 근데 그때 아내가 그렇게 해라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어쩌면 조금 더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을 많이 해주고 지지를 해줘서
1: 네네.
0: 그래서 정말 그런 지지를 받고 좀 열심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그 온기후 편함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뜻을 함께 했던 아내를 배필로 맞으셔서 예, 그만둘 뻔한 위기를 또 넘어갈 수가 있었던
0: 네네,
1: 거네요.
0: 맞습니다.
1: 예. 한 달이면 뭐 3천 통이 넘는 편지, 1년이면 뭐 3,500 통의 편지, 아, 3만 5천 통의 편지에 네. 답장을 지금 써주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많은 청년들의 편지를 우리 대표님이 읽으셨잖아요.
0: 네네.
1: 지금 청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신지요?
0: 그래도 저는 시도해보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도전하는 거에 대한 너무 어렵게 물론 기회가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온기라는 일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뭔가를 도전을 해보면 그 기회라는 게 또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1: 네.
0: 다만 한 번 두 번 했을 때 저도 없었고 저도 한 4년은 그런 계속 도전만 하는 시간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한 번 도전하고 실패했을 때 그 마음이 꺾였을 때 다시 도전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인 걸
1: 네.
0: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도전이라는 걸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어떤 청년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실패해도 괜찮은 사회였으면 좋겠다.
1: 예.
0: 우리 사회가. 그래서 더 많이 실패해도 되고 더 많은 것을 그렇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안전망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저희가 이제 온기라는 단체에서 모든 곳에 우편함을 설치하고 답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델을 뭐 다 공유해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세계 다양한 곳에서 온기후 편함이 쓰였으면 좋겠다
1: 네.
0: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공유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1: 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다 누구든지 환영하시는 거예요?
0: 그럼요. 뭐 1차 언제든 저희 이제 자원봉사자로 신청해 주셔도
1: 네.
0: 되고 저희한테 직접 연락 주셔도 되고 네.
1: 예, 많은 분들이 우리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청년들의 외롭고 힘든 마음에 한 통의 편지로 온기를 전해온 사단법인 온기의 조현식 대표였습니다. 내일 청년의 날인데 우리 주변 청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종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풍이 불어와 동쪽 지역은 흐린 반면에 서쪽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지고 낮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8.3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금세 내려가 서늘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동풍이 지속되면서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는 과정에서 서쪽 지역은 점점 더 고온 건조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9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역은 저녁까지 경남 동부와 부산 울산에 5에서 1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40,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일부 내륙과 남해안, 제주도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 주셔야겠고요. 남쪽 해상에도 강한 바람이 불며 물결이 거세게 일겠고요. 해안가에는 강한 너울

0: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과 해안가 안전 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 낮에는 대구의 낮 기온도 다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큰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기온 28.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해주시죠.
3: KB증권 김누리입니다. 코스피 시장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외국인들 8거래일 만에 순매수했고 대형주 상승 두드러졌습니다. SK하이닉스 3에서 6%대 강세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소폭 상승했고 나흘 연속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78.82포인트 상승한 6894.23에 코스닥 지수는 4.94포인트 상승한 827.12에 마감됐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반등했고 미국 10년물 국채도 4.95%대로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2.5% 넘게 갭상승 출발한 뒤 종일 강세 보였습니다. 수급에서 개인이 4조 원 넘게 순매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했습니다. 반도체 소재와 부품 장비주, 전력 설비와 전선, MLCC와 자동차 부품, 철강과 에너지주, 광통신과 통신장비주, 로봇과 화장품주, 스페이스X 관련주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반면 코웨이와 HD현대, BGF리테일과 미래에셋생명 약세였고 코스닥 시장에서 오름테라퓨틱 하한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82원 5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2: 지난 8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3천여억 원을 순매수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사자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의 외국인 증권 투자 자료를 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상장 주식 3,44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를 기록한 건 지난해 12월 1조 5천억 원 이후 8개월 만입니다. 8월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 주식 보유 금액은 2,280조 원으로 시가총액의 34.8%를 차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간 논의 중인 대미 투자와 관련해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다시 얘기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오늘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했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1% 정도에서 1.25%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해태제과가 OS와 홈런볼 등 주요 제품 가격을 다음 달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가격을 인상하는 대신 중량을 축소합니다. 해태제과는 과자와 초콜릿, 사탕, 만두 등 25개 브랜드의 제품 가격을 다음 달부터 평균 7.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칸추리콘, 오사츠, 신당동 떡볶이, 허니 버터칩, 가루비 감자칩, 빠세 등 스낵류 6개는 가격이 평균 9.8% 인상됩니다. OS, 홈런볼, 에이스, 포키, 구운감자 등 11개는 평균 9.4% 오릅니다.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는 정부가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인하하기로 한 데 대해 일반 주유소는 문을 닫으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유소협회는 고속도로 주유소에만 가격 인하를 적용할 경우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격차가 확대돼 가격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내년 회사의 취판 매량이 올해 2배로 늘었습니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슨 왕은 현지 시간 17일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주최한 스코틀랜드 인공지능 서밋 행사에 앞서 엔비디아가 내년에 올해보다 2배 많은 칩을 팔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고 미국 경제방송 CNBC가 보도했습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고 많은 곳은 80mm 이상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영남 지역 곳곳에도 오늘 저녁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지호의 경제쇼의 윤지호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전날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에 따른 급락세를 만회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오늘은 참 좋았는데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오히려 시장에 안정감을 줬을까요? 미국 10년물 국채는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AI 속도 조절론으로 국내 반도체주에 변동성이 커질지 잠시 후 함께 고민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지호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윤지호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오늘도 증시 얘기부터 해주시죠.
2: 예, 오늘 주시장 참 오랜만에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참 견조했던 편안하게 봤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2.6% 올라서 6,894에 맞췄는데요. 장 초반부터 계속 좀 흐름이 좋았고요. 오늘 장중 고점이 6,914에서 6,900을 잠깐 돌파를 하긴 했는데 끝난 지수, 그러니까 마감 지수도 6,894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뭐 뒷부분에 가서 후반에 가서 뭐 상승폭이 뭐 반납했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오늘 변동성도 굉장히 적었고 완만하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좋았고요. 0.6% 올라서 827. 다소 코스피적으로 쏠림이 있었던 건 맞는데 오늘 코스닥도 그래도 무난한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이 순매수를 하긴 했는데 조금 뒤에 가서 줄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순매수로 돌아와서 왔고요. 오늘 초반부터 유가 하락하고 국채금리 떨어지는 등 이른바 요즘에 계속 주시장에 발목을 잡았던 이 매크로 악재가 오늘은 둘 다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뉴욕 시장이 오늘 아주 가볍게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만 놓고 보면은 어제 기준금리가 올랐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오늘 양호한 흐름을 뉴욕 시장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매크로가 안정된 상황에서 AI 인프라와 관련된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신호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 또 AI 관련주들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그러니까 흔하게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들한테 안 좋다 뭐 이런 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오늘은 뭐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 AI 관련주들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줬던 그런 하루였고요. 이렇게 AI와 또 매크로 관련된 각종 노이즈들이 이렇게 동반 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랜만에 아주 편안하고 화창했던 주시장이었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랬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대형주가 좀 더 강했고 반면에 소부장이 조금 부진했는데 소부장 쪽에서는 MLCC 관련돼서 삼성전기 쪽이 좀 강했고요. 오늘 하이닉스 6% 넘게 급등을 해서 185만 원 회복을 했고 삼성전자도 3% 넘게 오르면서 26만 원 다시 좀 돌아왔습니다. 반면에 그다음에 전력 설비, 전선, 광통신 같은 AI 인프라 관련주들이 오늘 좋았던 반면에 같은 AI

0: 인프라 쪽에서도 원전과 건설은 오늘도 약세였습니다. 역시 대미 투자 협상이 계속 진통을 겪고 있다는 거.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분이 여전히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영향을 미쳤다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방산은 어제에서 오늘도 좀 좋았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화장품이 다시 좀 오늘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대부분 오늘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 어찌됐든 외국인이 지난달에 올 들어 처음으로 순매수 돌았대는데 규모는 어떻죠?
0: 크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그 지난 그 8월 달에 국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은 3,44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순매수를 했다라는 거에 의미를 둘 정도지 규모가 외국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귀환을 하나 이렇게 의미를 담기에는 아직은 규모는 작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올 1월부터 지난 7월 달까지 사실 매달 팔았고요. 뭐 여러 번 그동안에 뉴스로도 전해졌습니다만 엄청 팔았습니다. 195조 원 역대 최대치를 이 7개월 동안 불과 이때 팔았고, 대표적으로 우리 장이 굉장히 뜨거웠었던 지난 5월에 47조 원, 그다음에 고점을 찍었던 6월에 49조 원, 이 두 달 동안에만 외국인이 무려 100조를 넘게 파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폭락장이었던 지난 7월에도 31조 원을 순매도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8월 달에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면 외국인이 도대체 이렇게까지 많이 팔다가 8월 달에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뭘 샀는가? 그 대표적으로 상위권 몇 개 종목들을 살펴봤더니 순매수 1위는 ETF죠. 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이걸 샀고, 그러니까 국장 종목은 아니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셀트리온, LG전자, 한화오션, 파마리서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순서에 보면 소위 말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여기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게 눈에 특징이죠. 전체적으로 특정 업종의 종목들로 집중되지 않았던 게 특징이었고, 바이오, 로봇, 조선, 미용기기, 방산, 정유 등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반면에 8월에 가장 많이 순매도란 종목들을 보면 여기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나옵니다. 하이닉스가 1위였고 삼성전기가 2위였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3위였고 그다음에가 뭐 SK텔레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차 같은 이런 대형주들에 집중이 된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9월 달 들어서 외국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봤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아직은 뭐 순매수다 이렇게 하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9월 들어서 산 종목들만 좀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1위가 파마리서치였고 2위가 현대무벡스, 그다음에 고영, 로보티즈, 리가켐바이오 이런 종목들이었습니다. 특징적인 게 로봇 종목이 3개나 들어있다는 거. 이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1: 종목들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데요.
0: 다르죠.
1: 네, 오늘 많이 관심 있었던 게 대통령님 기자회견이었는데 네. 거기 경제 이슈가 좀 짚어볼 만한 게 있었나요?
0: 예,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무게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대통령 기자회견 이런 데에 비하면 경제 얘기가 많이 좀 줄어든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도 그중에서도 그래도 한 세 가지 정도를 대통령 경제 관련 얘기에서 좀 중요했던 부분들을 좀 가져오면, 첫 번째는 요즘에 주식시장에서도 이슈인 대미 투자 진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 언급을 했는데 이게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해서 보고를 받아보니까 본인이 직접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 이렇게 네.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는 중이야 이렇게 언급을 했고, 대미 투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그런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인정을 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오늘 대통령의 이 대미 투자 관련된 언급 중에서 주목받은 단어가 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말, 이 표현이 나왔는데요. 낯선 표현이긴 한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익을 지키는 것, 이렇게 대통령의 얘기를 이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상업적 합리성, 즉 국익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다. 그래서 협상이 좀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명을 했습니다. 정책의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했고, 보고받을 당시에는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좀 맞다고 판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지금 대안이 좀 마련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차기 정책실장, 경제보다는 사회정책 분야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언급도 함께 좀 나와서 다음 정책실장도 어느 정도 좀 분야가 좀 윤곽이 좀 잡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 얘기도 당연히 나왔는데요. 오늘도 역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언급은 주택 공급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로 그 얘기를 좀 또 했고요. 앞으로 공급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좀 추가를 했고, 그래서 요즘에 전월세 세입자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완화하기 위한 세부 대책도 좀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연휴가 시작됩니다. 네.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0: 주유소의 기름값이 인하된다고 하던데.
1: 오늘 정부가 유가 관련 조치를 두 개를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휴게소 기름값 인하 얘기고요. 두 번째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겠다입니다. 일단은 휴게소 기름값 인하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요 딱 기간 동안이고요. 대상 주유소는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만 해당이 됩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각각 리터당 어제 가격보다 그러니까 17일 가격보다 100원씩 낮추는 거니까 꽤 큰 이득이 좀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그냥 그 화석 연료만 인하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전기 요금도 전기 차 충전 요금도 인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아무래도 충전이 되는 시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만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했던 유류세 인하 조치. 이거 사실상 원래 이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고 유가만 지난번 상황처럼 70달러 정도, 60달러 후반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었어요. 아마 정말 종료가 됐을 것 같은데 계속 아시는 것처럼 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이 됐는데 일단 11월 말까지 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연장을 하고 그때 가서 다시 연장할지 아니면 종료할지 결정을 하기로 했고요.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와 LPG, 부탄은 25%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기름값으로 따지면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정도, 경유는 145원 정도, 그다음에 LPG, 부탄은 51원 정도가 하락하는 효과. 이건 지금 효과를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0: 예, 지금까지 경제뉴스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추석을 앞두고 장 보시면서 물가 정말 많이 올랐네 싶으실 텐데요. 그런데 물가가 올랐다고 해도 과일이나 채소처럼 일부 품목만 잠깐 오른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건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이걸 구분해서 볼 때 쓰는 지표가 바로 근원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우리가 일상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종합해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근원 물가는 여기서 식료품이나 기름값처럼 가격이 자주 출렁이는 품목을 빼고 물가의 큰 흐름을 살펴보는 지표입니다. 폭염 때문에 채소값이 뛰거나 국제 정세 때문에 기름값이 오르면 소비자 물가도 크게 움직일 수 있지만 이처럼 특정 요인으로 오른 가격은 상황이 달라지면 다시 안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오른데도 통신비와 기름값처럼 특정 품목에 영향이 컸는데요.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요인을 빼고도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외식비나 미용실 요금, 학원비처럼 한 번 오르면 쉽게 내려가지 않는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물가 상승세가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근원 물가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 품목 가격이 잠깐 오른 것인지 전반적인 물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지에 따라 기준금리를 올릴지 내릴지 그대로 유지할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근원 물가를 통해 일시적인 가격 변동에 가려진 물가의 전반적인 기조를 파악할 수 있는 셈이죠. 일시적인 가격 변동을 걷어내고 물가의 기본 흐름을 들여다보는 지표, 근원 물가.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윤지호의 경제쇼.
1: 어제 연준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긴축에 들어섰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나온 AI 속도 조절론까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명지대학교 겸임교수인 빈센트 김두원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의 빈센트입니다.
1: 역시 항상 스마트해 보이십니다. 여기 질문이 있는데 네. 제가 딱 뵈니까 갑자기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질문이 생각났어요. 누가 말해도 매크로 전문가시잖아요. 일단.
2: 다시 옛날에 돌아가는 거예요. 네.
1: 요즘 생각되는 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의 저금리 시대는 완전히 끝나고 이제 금리가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시대가

0: 시작된 거로 보이시나요? 네.
1: 매우 좀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예. 판이 바뀌었냐라는 예, 질문인데, 맞습니다. 네, 판은 바뀌고 있죠. 네, 패러다임 전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가 바뀌었냐라고 한다면.

0: 하지만 미국채 10년물 5% 갖고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틀과 기준점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5%가 왜 문제지? 오히려 5라는 숫자에 우리가 왜 주목하고 매달리고 있지?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5%가 모든 것에 다 항등치가 아니다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 역시 뭐 변수도 많죠. 이란 전쟁도 있고 그 뒤에 오늘 AI 속도 조절론에 의해서 생산성 제고가 정말로 많은 것들을 물가를 낮출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다 차치하더라도 판이 확실히 바뀐 것 같다. 이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금리 수준을 우리가 받아보면서 삶의 지혜와 행태를 짜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1: 누가 뭐래도 AR인 게 나와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0: 네.
1: 돈이 많이 쓰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이 나오고 뭔가 거기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면 문제가 없겠죠?
0: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금리는 비용이고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생산성이 그 전에 IT라든지 공공연에도 그걸 다 이겨왔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윤조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유동성이 많으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물가가 올라가냐에 한 80%는 맞는데 20%는 네. 여전히 이제 통화 승수죠.
1: 그렇죠.
0: 돈이 얼마나 도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풀리는 것도 많이 풀려야겠지만 돈이 적재적소에 얼마나 돌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돈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적재적소에 돌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1: 약간 큰 얘기를 시작하고 난 뒤에 당장 최근에 있었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FOMC가 기준금리를 3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3년 네. 만에. 근데 이제 이게 케빈 워시 의장이 여러 말을 했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 높아진 거잖아요. 이게 뭐 주식시장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앞으로 금리는 더 올리겠죠?
0: 올려야 되죠.
1: 예.
0: 왜냐하면 제가 왜 올려야 되죠라고 말씀드렸냐면 뒤에도 쭉 말씀드리겠지만 월가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컨센서스가 이미 올해 한 4월부터 연준은 앞으로 내년 한 1년의 정도의 터울을 갖고 100bp 금리를 올려야 될 것이다 라는 컨센서스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케빈 워시가 실제 의장이 된 다음에 한 2, 3개월 동안 그걸 계속 눌러왔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정무적인 감각도 뛰어났지만 결국 반은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높였는데 장기금리 기대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케빈 워시가 점도표에서 단언한 것처럼 올해 한 차례 더 올리고 내년에는 그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잡힐 것이다 라고 그는 연준은 주장하고 있지만 시장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 한 번 더 올릴 걸 아니 두세 번 더 올릴 걸 의구심이 좀 많은 상태입니다.
1: 그동안 지난 20년간에 한 5번 종류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는데 한 2000년과 한 2022년인가 그때 빼고는
0: 네.
1: 뭐 금리 올릴 때 주가 올랐던 기억이 전 나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좀 헤매다가 금리 올리면서 오히려 주식이 좋아졌던 게 있는데 결국 그거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면 큰 문제가 없다 보는 게 맞는 거겠죠.
0: 맞습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건 결과이고요. 네.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네. 과정의 가장 중심에는 성장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표 하나 준비했는데.
1: 그럴까요? 그림 네. 몇 번이시죠?
0: 그림 1번입니다.
1: 아 예.
0: 제가 대표님 만난다고 표 준비했습니다.
1: 아, 뭐죠? 왜 또 이런 또 준비해 놓으셔서.
0: 네, 점도표입니다.
1: 예, 그러니까 경기 그림이죠.
0: 네, 이거는 경제 전망 요약이고요. 연준이 분기마다 3, 6, 9, 12마다 이렇게 숫자를 갖고 우리가 그렇죠. 미국 경제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등등을 나타내는 건데 제가 1, 2, 3번 박스 칠해왔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 1번 포인트는 뭐냐면 GDP죠. 지난 6월 달의 전망치보다 위에 올해 9월 달의 전망치가 올해 연준이 미국 경제를 2.3%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 2.4%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그게 지난 3개월 전의 전망치보다 높아졌어요. 즉 경제가 좋아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이게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박스에 빨간색 보시면 4.1, 4.1, 4.1, 4.1 4년 동안 완전 고용 수준의 고용이다. 즉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경기가 좋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3번 보시면요. 그게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코어 PC 물가지표입니다. 올해만 고생하고 나면 내년도는 2% 중후반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많은 의미가 있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대표 1, 2번은요. 수요단의 인플레이션 압력이고요. 3번은 공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올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단에 모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란 전쟁이 트럼프 말대로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봉합되고 종전된다면 그럼 연준은 다시 금리를 내리겠네가 아니고 오히려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1, 2번 즉 수요단에 인플레이션 견인력이 있다라고 연준은 판단하고 있다.

0: 빈센트님의 의견을 들어보면 높은 금리가 주시장에 제약적이지 않다고 보시는 그런 것 같겠죠.
1: 금리 상승은 주가 하락이란 항등식은 아니다.
0: 그치. 이해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최근에 보면 그 의견들이 어찌됐든 간에 크게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점도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사실 맨날 바뀌니까요. 사실 네. 맨날 바뀌니까 그렇지만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는지 이란 전쟁 때문으로 보시는 건가요?
1: 세 가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일단 분열됐어요.
0: 아.
1: 네, 연준 내부에서 분열된 건 네. 점도표를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네. 막 이렇게 막 벌어져 있다.
1: 맞습니다.
0: 볼까요? 한번?
1: 네, 이번 그림 보시고요.
0: 예.
1: 자, 이번 그림은 지난 6월달하고 이번에 FOMC를 제가 좀 비교해 놓은 건데요. 네. 왼쪽에 2026년, 7년, 8년 롱고를 넣어놓으려고 장기입니다. 보시면 어떠세요? 올해 특히나 6월달보다 9월달이 전부 다 높아졌다. 맞아요. 금리 올리는 거. 근데 2027년 보시면 위아래로 다이버전스 즉 변화폭이 크죠.
0: 야, 이거 진짜 그러네요. 딱 네. 직관적으로 보이는데요.
1: 그러니까 이제 분열된 겁니다. 분열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한 분은 그러니까 어떤 그룹은 이란 전쟁 때문에 저거 변수다. 지금 오를지 날지 모르겠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고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이 원한다. 즉 이미 월가에서 금리 인상을 주창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부 받아들이는 연준 인사들이 있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또 다른 명분 중에 하나였던 물가죠. 물가가 기조적으로 오르는 부분도 있고 내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시죠. 이게 미국의 PC 즉 미국은 GDP에서 67%가 소비이기 때문에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PC 물가라 그러는데요. 이 녹색을 보시면 그게 뭐냐면요. PC의 세부 항목들 중에서 상승률이 3% 이상 상회하는 비중이 이제 녹색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뭐냐면 구성 항목들 중에서도 연준이 타겟팅이라고 하는 2%를 뛰어넘는 품목들이 한 6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 물가 저 높다. 저 잡아야 된다라는 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분열이 됐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논했던 세네 가지가 연준 의사 19명한테도 다 각기 다른 형태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
0: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갑자기 또 떠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우리 질문에 상관없이 나갔다. 그러니까 그날 케빈 워시가 그날 그 기자회견 하면서 주가가 흔들렸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저는 그 단어가 좀 신경이 쓰였거든요. 약간 갑자기 막 일반 메인스트리트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물경제가. 그래서 이거 워시가 원래 그런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왜 그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월가의 어떤 것보다는 메인스트리트의 좀 위안? 물가를 잡아야겠다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어떤 뉘앙스로 읽어야 되죠?
1: 그러니까 저는 케빈 워시의 이번에 기자회견을 보면 되게 담백하다 그리고 깔끔하다
0: 예.
1: 그리고 굿데이로 시작했었던 그 멘트가
0: 예.
1: 뭐 톤 앤 매너가 좀 달랐어요.
0: 예.
1: 그리고 일반적으로 요즘에 기자회견이 참 해프닝이 많은데
0: 예.
1: 어느 나라에서가
0: 예.
1: 기자가 물어보는 의도를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회피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결국 월스트리트 아니면 메인스트리트 결국 금융시장을 볼 것이냐 실물경제를 볼 것이냐.
0: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닌가요?
1: 연준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피버팅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인플레이션 서포터즈였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란 전쟁 생각보다 격화되고 있고 AI 이 자본 지출이 유동성을 확대되고 있고 더구나 배센트를 위시한 재무부가 공급단에서의 장기분을 잡는다고 바이백의 규모를 생각보다 아마 논의도 없이 늘렸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실물경제 메인스트리트 이후에 물가를 잡아야겠다는 의중이 좀 더 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아이고, 또 갑자기 배센트랑 워시랑 그래도 같이 드라켓물레 밑에 일도 하고 그랬다는데 약간 네. 둘이 말이 다르게 느끼는데 그게 맞나요? 제가 느끼는 게?
1: 목적은 같을 것 같습니다.
0: 목적은 같은데 네. 말만 다르게 하는 겁니까?
1: 서로 역할이 다를 것 같습니다.
0: 아.
1: 네, 케빈 워시도 본연의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0: 네.
1: 재무부가 할 수 있는 역할, 즉 장기 금리를 누르기 위해서 사실 누른다는 표현보다는 안정적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재무부가 해야 되는 공급 사이드에서의 역할, 연준이 얘기하는 수요 사이드의 역할, 수요와 공급 사이드에 모두 안정을 취해야지 장기물이 잡는다라는 공통된 목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행정을 필 때 이러잖아요. 하나의 목표를 가기 위해서 A가 먼저 갈 거냐 B가 먼저 갈 거냐. 결국 어떻게 보면 둘 다 자신이 없는 것 같긴 해요.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결국 자신 있으면 형님 먼저 가든 아우 먼저 가든 결국 결과가 똑같다면 그 순서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듯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서로 내가 먼저 했어야 된다 아니면 네가 먼저 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0: 하기는 트럼프 대통령도 워시가 저렇게 나오면 막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않냐 뭐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1: 그건 제가 생각이 좀 있습니다.
0: 뭐냐면 아, 어떤 거죠?
1: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죠. 그렇게 네. 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뭐냐. 네. 케빈 워시가 함구했죠.
0: 네, 그러니까. 네. 어떤 사람을 레임덕이라고 하고 저도 잘 모르겠다.
1: 맞습니다.
0: 레임덕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1: 근데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트럼프가 조금 조바심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속된 말로 엉망진창이에요.
0: 그러니까.
1: 그런데 미국은 가계 포트폴리오에서 한국과 달리 주식시장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트럼프가 정말 지금 필요한 것은 주식시장의 상승입니다. 그런데 케빈 워시가 금리를 인상하면 지금은 주식시장이 하락할 거다라는 컨센서스가 높았는데 그러니까요. 실제 케빈 워시가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아직까지의 완전한 판단하기에는 시기상조일 수는 있으나 지금 미국 경제, 미국 주식시장 뿐만 아니고 한국 주식시장도 글로벌 주식시장이 나쁘지가 않아요. 네.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게 결국 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식시장의 시세와 탄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인이 아니고 오히려 보합 아니면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는 결국에는 트럼프가 기분 좋게 한번 큰 배포를 보였던 가장 큰 의중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그 말이 맞다면 워시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네요.
1: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전쟁이 좀 오늘도 사실 주말에 이제 다음 주에 이란 대통령이 미국을 간다고 하니까 네. 또 기대가 생겼는데 이란 전쟁이 잘 안 끝나면은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좀 더 머리 아파지지 않을까요?
1: 어떤 형태로 안 끝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0: 어떤 형태로? 어떤 네. 무슨 말씀이시죠?
1: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지고 유가가 떴다, 경제가 하락했다, 주가가 재미없다라고 얘기하는 언론상의 메시지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0: 그렇죠. 네.
1: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다른 전투 상황이 또 다른 국면으로 페이즈로 전환되지 않고서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다는 거죠. 지금의 이란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만 보시면요. 최근에 이런저런 기사가 많은데 트럼프가 이전에 비해서 별로 행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조용한
1: 지금
0: 것
1: 다
0: 같아요.
1: 사우디와 네. 후티 등등. 그러니까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이란 전쟁이라는 게 좀 더 격화되고 뭔가 드론이 왔다 갔다 했다, 정유수설이 파괴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어느 정도 행태 변화가 되게 제한적이다는 측면에서 올해 되면 모두 다 불행하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이란 전쟁 진짜 장기화돼서 우리 WTI가 이제 인계치인 120불을 베라다 넘어가지고 글로벌 경제는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0: 결론적으로 이제 매크로 얘기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보통 기업은 좋지만 AI 관련된 기업들이요. 반면에 그것을 상당히 막고 있는 게 매크로 환경이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빈센트님 보시기에는 매크로 환경이 그 정도로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 보이시는지.
1: 이코노미스트가 바라보는 매크로는 잠재 성장률입니다. 그쵸? 그리고 성장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의 매크로는 금리입니다.
0: 그러니까.
1: 네, 서로 언어가 좀 다르죠. 네. 그래서 금리는 하방 요인입니다. 하지만 하방 요인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5%라는 게요. 물론 5에서 6, 6에서 7 가파르게 오르면 거기에 장사가 없습니다.
0: 빠르게 올라가면 문제가 되죠.
1: 맞습니다. 그런데 네. 그 오르는 폭에 있어서 연준이 얘기하는 게 모두 다 맞진 않죠.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물가는 트랜지토리, 일시적이라는 것에 큰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지금은 미국 연준이 미국 경제를 좋게 보지만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세부 데이터도 약간의 이견이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성장을 바탕으로 이 정도의 금리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는 저 혼자만의 주장이 아니고 모든 답은 금융시장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저께 아니 그 이전에 이틀 동안의 미국 주가 또는 글로벌 주가를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힌트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결국 이제 매크로 얘기를 좀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들어보니까 결국 매크로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AI로 시작된 이러한 새로운 혁명, 산업혁명이 속도를 내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문제는 최근에 AI 속도 조절론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저도 이거 뭔 소리인지가 잘 모르겠는데
1: 네.
0: 빈센트님이 보시는 속조절론부터 설명해 주시고 이게 네. 실체가 뭔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너무 빠르다. 컨트롤이 안 된다.
0: 네.
1: AI의 정의조차 안 돼 있다. 제가 이 문제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건 그겁니다. 대표님 AI가 뭐죠?
0: 뭐 저한테 갑자기 제가 살짝 물어보시고
1: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 AI가 뭐냐 그러면 아직까지 AI는 AI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혹자는 제미나이, GPT, 아니면 양자, 피지컬 AI, 현대차, 테슬라 등등 너무나 정의가 많아요.
0: 그래요.
1: 즉 이 산업은 아직까지 태동 단계라는 겁니다. 따라서 태동 단계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지출을 하고 그 태동 단계 속

0: 한국에서 컨트롤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여전히 모호한 상태에서 허깅 페이스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지는 이슈가 하나 있었고요. 보안이 뚫렸다는 거죠. 그쵸. 그것도 AI가 자체적으로 혼자 인식해서든 아니면 누가 시켰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것들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시기적인 문제인데 2023년부터 이 AI의 속도 논쟁은 연속적으로 이어졌었거든요. 어제 오늘만 나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AI가 우리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다.
1: 너무 공상과학이야.
0: 종말론 등등. 예.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결부되면서 약간의 시장의 노이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이게 다 규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최근에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보통 규제는요. 민간 기업이 규제 좀 풀어주세요라고 안 달라고 정부가 아 이건 좀 규제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지난 글로벌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AI는요. 오히려 민간 기업들이 우리가 이렇게 규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거꾸로 미국 정부인 트럼프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규제의 영역이요. 민간은 학원 내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던 주체에서 이제 스스로가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바뀌고 있다는 게 이전하고 좀 다른 일적인 현상인 거라는 생각입니다.
1: 그래서 나온 얘기가 어떻게 보면 뭐 증류라는 형태 중국 모델이다. 그걸 좀 밑에서 쫓아오는 걸 사다리 걷어차기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차원에서 했단 말도 있고 또 하나는 너무 투자비가 비싸니까 돈 너무 많이 드니까 좀 속도를 천천히 가려고 하는 것도 있다 이런 말도 있는데 둘 다 동의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 것 같다.
1: 그럴 것 같다.
0: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의 당위성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한 곳으로 발산하고 우리 주가지수가 상반기에 보였던 것처럼 한쪽으로 열리면 좋은 건 없습니다. 다 균형갖게 가는 게 되게 좋은데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주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요소는 아니다라는 굉장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 근데 결국 이 모든 것은 이게 뭐 죄인의 딜레마 얘기도 나오지만 미국이 중국이 쫓아오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이 둘의 어떤 경쟁 관계 속에서 결국 AI 투자가 좀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계속 투자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중간선거가 돌입했는데요. 네. 중간선거의 아젠다가 뭐냐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다 주식시장이었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즉 민주와 공화가 이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선거의 아젠다로 엮어서 특히나 버지니아와 텍사스가 되게 중요한데요.
1: 텍사스가 공화당이 질 수 있단 말이 있더라고요.
0: 텍사스가 공화당 텃밭인데
1: 그러니까요.
0: 텍사스 주의사가 이제 데이터 센터를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한 번에 엮어서 설립하는 것을 좀 더 지연시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삐걱삐걱거리는 거죠. 그런데 그 논리들은 전부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다 등등. 그러니까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차피 속도는 필요했다. 그래서 이게 생겼다.
1: 아 어차피 만들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으니까
0: 맞습니다.
1: 그냥 그게 뭉퉁결혼 잡음이 된 것이다.
0: 이게. 맞습니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또 데이터 센터가 이 초당적인 걸 넘어서서 양당의 선거 아젠다가 된 것처럼 또 이 AI 속도 조절을 갖고 민주당은 조절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또 공화당은 아니다 필요 없다. 우리가 이러다가 마가 즉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은 끝난다 등등 여전히 이것도 정치로 좀 치환되는 것 같습니다.
1: 사실. 이코노미스트들이 정치도 많이 보시잖아요.
0: 네.
1: 뭐 중간 선거에 뭐 상원, 하원 이런 얘기를 떠나서 데이터 센터 갖고 여러 잡음이 있는데 선거 끝나고 나면 좀 잡음이 가라앉을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0: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1: 저도 선거가 더 시끄러운 것 같죠.
0: 맞습니다.
1: 왜냐하면 민주당도 투자가 필요할 것 같은데
0: 아마 민주당이 말을 바꿀 겁니다. 생각해 보니 우리가 중국 때문에 하루 빨리 달려야겠다.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최근에 매크로하게 중요한 사건이 제가 보기엔 좀 이건 좀 길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은데 이게 전체를 어떻게 보고 계시며 AI 관련해서 또 어떤 말이 나올까요?
0: 이번 정상회담은 아무런 소득도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이 훗날 2, 3년 뒤에 미중 간의 큰 사건 만약에 크게 부딪힐 여건이 있었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일 것 같습니다.
1: 아, 그 대만 이슈까지도.
0: 맞습니다.
1: 이번에 어느 정도 서로 뭔가 그래도 신뢰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철저히 트럼프가 어둡게 많은 회담입니다.
1: 왜냐하면 아, 저는 반대로 생각했는데.
0: 중국이 더 어렵게 말했을 것 같아요.
1: 왜냐하면 네. 이라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네. 아,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0: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네. 트럼프한테 가장 큰 선물을 줄 수밖에 아. 없는 그런 회담이라는 거죠.
1: 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구나. 네. 예.
0: 중국이 이란 문제를 풀어주는 거고 네. 그냥 5월 달에 했던 것처럼 네. 또한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AI 논쟁 등등 결국 네. 중국의 이번에 미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AI가 아젠다가 된다는 것은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패권 경쟁으로 치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트럼프한테 불리한 아젠다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서로 만나서 얻을 게 없지만 만약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트럼프한테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회담일 거다라고 하는데 그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1: 아, 둘이 얻을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뭔가 그래도 좀 뭐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는데.
0: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네. 차트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6번입니다. 지금 서로.
1: 아, 저도 이 네. 그림을 봤어요. 네. 빈센스 님이 오늘 자료 준비해온 걸 보다가 상당히 흥미로운 차트였어요.
0: 네, 네. 이게 정확히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원하는 게 극명해요.
1: 네, 완전 디플레고 여기는 인플레고.
0: 맞습니다.
1: 완전히 다른 상황이니까.
0: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장기금리가 5%를 넘나들고
1: 이게
0: 있고.
1: 이게 6번 그림이죠. 6번 그림.
0: 네. 네. 중국은 회색인데요. 네. 장기금리가 2%를 네. 넘나들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이 뭐냐면 미국은요. 장기 투자금을 못 구해서 안달인 거고요. 네. 중국은 투자할 데가 없어서 안달입니다.
1: 하긴 금리가 이렇게 내려갔다는 거는 뭐 완전히 디플레이션이네.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돈이 남아도는데 장기적으로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다 미국 국채를 샀었는데 안 사니까.
1: 그렇죠.
0: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가 이렇게 높다는 건 장기 금리가 네. 장기적으로 투자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게 지금 딱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관세 이런 걸 차치하고 만약에 재빡이 터지려면 미국이 가장 원하는 장기 금리를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해법으로 중국이 나서야 되는데 과연 중국이 그걸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가
1: 미국 채를 사준다는 거
0: 아니죠. 미국채는 더 이상 요단강을 건넜다를 못 사줍니다.
1: 안 사줄 것 같은데.
0: 그런데 이런 게 있죠. 네. 더 이상 파는 거를 퍼즈. 조금은 미국이 맨날 원하는 거 있잖아요. 네. MOE 비슷하게 잠정적으로 좀만 2개월만 3개월만 잠시 보자.
1: 네.
0: 그것도 저는 아마 중국이 만약에 준다면 네. 손안 물고 코 푸는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근데 다시 금리 얘기를 하니까 아까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냥 넘어왔어요. 왜냐하면 또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되게 좋게 보는 분들과 최근에 반도체나 사이클 하드웨어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견해 중심에는 결국 너무나 작은 문제들이 하이퍼스케일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투자 비용이 저렇게 많이 들면 좀 의심을 하잖아요. 뭐 도대체 얘들 진짜 어느 정도 돈 쓴 거야.
0: 네.
1: 그거는 어때 보이세요? 그게 어느 정도 그래도 약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보이세요?
0: 다 엮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과대한 그러니까 네. 원래 투자는 과대하게 하는 겁니다.
1: 그렇죠.
0: 적당한 투자라는 건 없어요.
1: 네.
0: 뭐가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과대한 투자의 가장 중심에는 데이터 센터가 있고 네. 데이터 센터의 중심에는 일사천리로 딱딱딱 그 순서대로 들어간다는 즉 속도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가장 강한 가정이 있는데 네. 최근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데이터 센터 지연된다더라 전기가 없다더라 병목이 좀 더 심화된다더라 이런 것들이 하이퍼스케일러의 프리 캐시플로우에 대한 우려들을 높이는 거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돈은 많은데 잉여 현금은 많은데 결국 지금 벌어지는 돈이 현금이 부족해? 그래서 회사채를 늘리는 거야? 근데 회사채가 전부 다 장기금리 연동돼 있잖아. 연준은 지금 금리 올렸는데 인플레이션 어떻게? 등등. 이 모든 것이 안 좋게 생각하면 다 안 좋아한 답이
1: 없죠. 예.
0: 근데 거꾸로 또 생각해 볼까요? 예. 좋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1: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예.
0: 자, 이렇게 높은 금리에도 회사채가 발행이 되네요.
1: 그럼 반문을 해야 될까요?
0: 네.
1: 메타가 원화채권 발행한다는 뉴스 봐서 깜짝 놀랐는데 그건 어때 보이세요?
0: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야, 달러로 이제 못하니까 이제 원화까지 하냐? 예. 등등 있을 수 있죠.
1: 예.
0: 옛날에 뭐 일본 엔화로 하는 것처럼
1: 전등.
0: 근데 메타 입장에서는 보면요. 이것저것 가리대가 아니라는 게 일단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메타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 빌리는 과정조차도 그 전에 행태대로 안 하면 불안하다라고 보는 거죠.
1: 빌리면 됐지 왜 그런 과정까지
0: 맞습니다.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0: 그러니까 이제
1: 네.
0: 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죠. 네. 하지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 국채금리가 5%를 넘고 상당기가 오랜되면 모든 게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순간 더구나 지금의 야간 선물을 보면 미국장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과거의 틀에서 바라볼 건 아니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1: 네, 뭐 이렇게 AI 때 무너진다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어차피 우리의 미래인데 네. 좀 느리게 가냐 그 정도인데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최종적인 단에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고 엔비디아의 어떤 순환금융 이슈가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너무 쉽게 말해서 외상으로 다

0: 장사를 하고 있는데
1: 네.
0: 여기는 오픈 AI, 엔트로픽 이 생태계는 어때 보이세요?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벌써 1년 전에 월가에서 컨센서스가 미국 연준이 4번 정도 앞으로 1년 동안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게 컨센서스로 자리 잡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가 하는 벤더 파이낸싱, 즉 뱅크 오브 엔비디아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0: 네.
1: 그가 이미 최근 들어서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0: 네.
1: 월가의 컨센서스가 이미 1년 전에 연준이 스테테스라고 할까요? 금리를 100bp 올리는 것을 가정해서 이 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즉 기본적으로 그들이 고금리에도 워킹하고 있다. 순환금이라는 건 최종 대부자가 무너지면 다 끝납니다.
0: 그쵸.
1: 그런데 그렇다면 거꾸로 엔비디아가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기업이 어떤 산업의 고유명사가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해 보일 수는 있으나 지금 AI의 해자 기업은 엔비디아고 엔비디아의 매출의 92%가 데이터 센터며 그렇다면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무너진다는 것은 이 AI의 지금 시발점이 있는 이 순간에 산업이 무너진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0: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1: 제 말이
0: 그런데 네, 그건 아닌데 약간 그런 거죠. 엔비디아가 그 뒤에는 결국 또 오픈 AI가 결국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1: 네.
0: 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오픈 AI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스트라가 나왔으니까요.
1: 네.
0: 그래서 저는 단순하게 아스트라든가 뭐 클로드 이 것들이 엄청나게 돈을 잘 번다면 이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시기는 좀 한참 뒤 아닐까요?
1: 아, 근데 엔트로픽은 사실 이제 10월 말에
0: 네,
1: 10월 말에 2조 달러로 시가평을 받고 IPO한다고 네. 얘기했는데 네. 그 내부의 투자자들한테는 이미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주소환이 발송된 상태고요.
0: 네.
1: 이제 오픈 AI가 문제죠. 아스트라를 한번 써보니까 아스트라가 신경질 날 정도로 중간에 끊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제가
0: 또 다들 네. 제대로 안 쓰고서 저한테 좋다 그랬군요. 그러면
1: 좋은데요.
0: 네.
1: 그게 워낙 빠른 시간에 많은 것들을 돌아가니까
0: 네.
1: 그리고 기능이 좋으니까 더 과한 걸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월에 100불짜리 쓰임에도 불구하고 주간 단위 리밋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금 체계로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더 직설적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장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1: 네.
0: 상반기 우리 시장이 너무 달렸잖아요. 남은 하반기랑 내년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1: 내년에 전고점 넘을 겁니다.
0: 아 저도 뭐 그럴 좋을 가능성 높다 보는데.
1: 네. 근데 문제는
0: 네.
1: 한 번 더 하락했다가 갈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횡보하다 갈지가
0: 네.
1: 이제 관심사인데요. 그 어떤 경우에도 예단하기 힘들죠. 하지만
0: 네.
1: 중심에는 우리 기업이 돈을 계속해서 버냐가 일단 중요하고요.
0: 네.
1: 그게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부터 나타나는 것이고
0: 네.
1: 물론 주가는 기울기 함수니까 상반기에 폭발적인 기울기보다는 둔화될거예요.
0: 네.
1: 그래서 회복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0: 네.
1: 하지만 회복하는데 방점이 있을 것이고요. 중간중간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은 이런 변수들이 터지는 거죠. 아스트라 아니면 AI 속도 조절론. 그런데
0: 네.
1: 가만 생각해 보시면요. 아스트라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0: 네.
1: AI 속도 조절론 정말로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것도 일주일 단위로. 결국 많은 노이즈 속에서도 이 산업이 태생적으로 추세적으로 우상하는 것에 거세적인 변화 그 속에서 우리 증시도 여전히 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그건 오빠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 저도 맞다 하는데 이제 고민이 아주 주시장이 있다 보니까 누가
1: 네.
0: 사주냐에 대한 질문이 들어가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많이 지쳐 있는 것 같고 외국인들이 사줬으면 좋겠는데 외국인들의 행보는 아직 더딘 것 같거든요.
1: 네.
0: 왜 그렇다 보세요?
1: 외국인들이 살려면 이제 이런 거죠. 데이터로 외국인들의 심리, 수급을 설명하기가 참 어렵죠.
0: 어렵죠. 알 수도 없고.
1: 그 외국인이 이 데이터를 안 볼 수도 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달러원이 좀 강해졌죠.
0: 네.
1: 원화가 강해지면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약할 때보다 강할 때 원화가 좀 더 살 유인이 있다. 과거 통계를 보면 한 6개월 정도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 된다라고 나이브하게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그 6개월 동안에 우리 기업들이 매력적으로 계속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근데 첫 단추가 잘 깨졌는데 우리 기업이 생각보다 기스가 되는지 원화가 강하니까 수출 기업들 다 감이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이 끝나면 4분기에 살 수 있는 거죠. 즉 기본적인 방점은 매크로 베이스니까요. 아마 원화가 강세 기조 이전보다 강할 것 같다 강해졌다라는 기조가 깐다면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저희 주장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요. 모든 수급은 상대적인 겁니다. 한국한테 투자를 하려고 그래도 바로 옆 나라가 좋으면 우리한테 올 게 덜 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피어그룹 대비 좋냐라고 봤을 때 저는 AI 병목 그중에서도 우리 기업들 앵커링할 수 있는 시가총액 1, 2, 2D 설비 기업들이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외국인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 하여튼 다 오늘도 더 질문하고 싶어요. 환율 마지막에 좀 물어보고서 넘어가겠는데
1: 네.
0: 원화가 강세로 다시 갈 확률은 좀 있다 보이세요. 다시.
1: 다시.
0: 네. 다시, 다시 1300원.
1: 1300원 밑으로.
0: 1000 밑으로도 갈 확률이 있다 보이세요. 어때 네. 보이세요?
1: 데이터를 보면 아래를 가리키고 있죠.
0: 그렇죠.
1: 하지만 심리를, 네, 네. 심리를 보면 위를 가리키고 있죠.
0: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네. 상황만 보면 이 1300원 한번 깨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1: 맞습니다.
0: 그렇게는 안 보시는군요.
1: 그러니까 환율 전망은 참 무의미할 수 있는데 네. 제가 그냥 그동안 한 15년 동안.
0: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1: 그러니까 한번 말씀드리면 펀더멘털이 아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위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0: 1400원을 다시 넘어가기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으니까.
1: 대미 투자가 어떻게 일어났다는 다른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넘나든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1400원을 넘으면서 1500원 이상을 바라보는 두려움보다는 1400원 넘었으면 다시 한번 워낙 강세 압력이 이쯤 하면 나타나지 않을까 시장의 해석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0: 그럼 뭐 주식시장도 별 영향 없겠네요. 그 정도면 평균환율 보는 거니까.
1: 환율의 영향은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면 아마 많이 해소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이건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올해 어쩌면 개인 투자 분들과 가장 앞스테에서 대화를 해오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렇다면 그런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은 지금부터 지금 딱 리셋하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1: 지금부터 리셋.
0: 리셋해서 딱 이 시점부터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겠습니까?
1: 네. 일단 눈에 보이는 것.
0: 네.
1: 눈에 보이는 것 딱 리스크 요인 기대 요인.
0: 네.
1: 딱 두 개만 보면 리스크 요인. 금리.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적응하기 나름.
0: 적응하자.
1: 네. 그리고 기회 요인. 싸다.
0: 싸다.
1: 네.
0: 좋은 기업이 적절한 가격에 와 있다.
1: 네.
0: 그게 우리나라의 AI, 저희 하드웨어 기업들인가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토탈리 해서 네. 만약에 이 앞에 전략적인 제목을 본다면 네. 저는 지금부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 말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의 주식을 사야 됩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정의는 아직 안 돼 있다 하더라도 AI 시대다. AI 시대의 주식을 모아가자.
0: 전 빈센트님 최근에 어떤 영상에도 굉장히 좀 저도 여의도의 선배로서
1: 네.
0: 참 큰 싸움을 하고 있다 느꼈던 게 한국에도 장기 투자가 성공한다는 걸 보이고 싶다.
1: 그 말씀을 들으셨군요.
0: 좀 눈물 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1: 네.
0: 한국이 장기 투자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이유가 어쩌면 주도주가 자주 바뀌었기 때문인데 요번에 그런 시작된 사이클은 정말 길게 보시는 거네요.
1: 네, 꽤 길게 보고 있습니다.
0: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 거예요?
1: 그 어느 정도는요. 네. 애석하게도 네. 주도주이지만 한국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네. 앵커링하는 주도 기업이죠. 그런데
0: 네.
1: 그 기업의 운명을
0: 네.
1: 미국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이 주도주가 어디까지 갈 거는 또 빅테크와 하이퍼스케일에도 정책을 봐야 되는데요.
0: 네.
1: 적어도 트럼프 임기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적어도.
0: 근데 동시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 여쭤보시는 게 어찌 됐든 간에 워낙 좋은 사이클인데 앞으로 물량이 엄청 늘어나는 소위 캐파 투자가 또 시작되고 있잖아요. 하드웨어 기업들도. 그 영향은 어떨 것 같아요? 과거와 다를 거로 보이세요?
1: 엄청
0: 중국도
1: 무섭죠.
0: 쫓아오고 있고.
1: 네. CXMT, 양쯔.
0: 그러니까요.
1: 양쯔는 DRAM, CXMT하고 다릅니다. 네. 랜드셰에서의 마켓이도 되게 크고요.
0: 그러니까 놀랐어요 저는.
1: 어마어마한 하방 압력입니다. 과거의 잣대로 보면
0: 그거 보고 계시는구나.
1: 그럼요.
0: 네.
1: 그런 걸 다 보고 스스로 백문 한 다음에 제가 결론을 드리는 거예요.
0: 네.
1: 엄청난 하방압력이고요. 네. 과거의 잣대로 보면 중국이 이 시장에 들어오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0: 네.
1: 그냥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없어집니다.
0: 네.
1: 다 절름발이가 되거나 손이 없어지는데요. 지금은 과거의 문법으로 시장을 볼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싼 거는 안 팔립니다. 과거의 논리는.
0: 그렇죠. 싸져야 이제 더 확산되니까.
1: 맞습니다. 근데 비싼 게 팔립니다. 그럼 중국은 뭐냐? 중국도 팔릴 겁니다. 다만 그 안에 시장이 구액이 내수용으로 지어질 거다.
0: 하여튼 제가 들은 결론은 오늘 우리나라에도 장기 투자할 기업이 생겼고 그거는 지금 아직 초기다.
1: 네.
0: 그런 말씀을 저도 오늘 잘 듣고 저도 앞으로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빈센트 하나증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윤조의 경제쇼 저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빨간 불, 오늘은 파란 불. 흔들리는 코스피에 내 마음도 요동칠 때 잠시 화면을 끄고 마음을 들어보세요. 쏟아지는 세상의 정보 속에서 숫자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나의 중심입니다. 저 윤인구와 함께 마음의 쉼표를 찍어보세요. 매일 찾아오는 평일 점심 100분의 시간, 당신의 멘탈을 지켜줄 가장 따뜻한 이정표,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두 개 속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맞히는 것입니다. 속담 이거가 기니 짧으니 한다. 이것 그물에 기러기 걸린다. 에서 이거와 이것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두 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치마와 참새가 있었는데 정답은 참새입니다. 속담 참새가 기니 짧으니 한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만그만한 것들 가운데에서 굳이 크고 작음이나 잘잘못을 가리려고 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자질구레한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속담으로 참깨가 기니 짧으니 한다도 있죠. 그리고 속담 참새 그물에 기러기 걸린다에도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작 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되지 않고 다른 일이 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새망에 기러기 걸린다와 같은 뜻입니다. 또 뜻밖의 행운이나 의외의 수확을 얻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참새와 관련된 속담인 참새무리가 어찌 대붕의 뜻을 알냐는 평범한 사람이 큰 인물의 뜻을 헤아려 알기가 어려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 영남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5에서 20, 그 밖에 동해안에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제주도 동부에는 강풍특보도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영남 해안에는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도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해상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대체로 쾌청했습니다. 한낮에 햇볕이 내리쬐면서 보령과 정읍의 낮 기온이 31도, 서울도 28.4도까지 오르는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금세 내려가 서늘해지겠는데요. 주말 동안에도 아침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평년보다 더운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19도, 광주 18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29도, 대전 28도, 광주 30도로 서쪽 지역은 오늘만큼 덥겠고 강릉과 울진은 24도, 대구 26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광주와 전남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5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연임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연임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전쟁 파병은 없다며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고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2차 개각 이후 불거진 인사 논란 전반과 관련해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언제나 부족하다며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은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만 남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공소 취소 완수 임무를 맡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부터 당장 취소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연임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될 일인데 대통령은 그 요구를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IAEA 회원국들이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IAEA는 현지 시각 17일 제70차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IAEA와 북한 간 NPT 안전조치협정의 이행에 관한 결의를 찬성 103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채택했습니다. 러시아, 중국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한국이 동참한 미국 주도 아태지역 연합군사훈련에 또다시 반발하며 비례성을 능가하는 반응 행동이 필요하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어제 담화에서 미국 주도의 퍼시픽 뱅가드 2026을 언급하면서 대조선 적대성의 신기록들이 창조되고 있다며 자신들의 반응 행동에서도 신기록이 창조돼야 한다고 말해 강력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부패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현지 시각 17일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일가의 부패 의혹이 최대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의 감독위원회는 연방정부 전반을 광범위하게 감시 조사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로 가르시아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조사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경북 구미시의 한 중학교 교문에서 한 30대 교사가 전기 충격기를 들고 학생들을 위협하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다친 학생이나 교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 교사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지역병원에 긴급 입원 조치했고 이 교사가 평소 학생들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이미 5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올해 1월에서 8월 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525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10월 15일에야 5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보다 한 달 반가량 빠른 셈입니다. 2005년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는 물론 1945년 박물관 개관 이래 최단 기록입니다.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까지 10에서 50mm의 비가 내리겠고 많은 곳은 80mm 이상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영남 지역 곳곳에도 오늘 저녁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5도에서 22도를 보이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7.5도입니다. 윤인구였습니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정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 언제나 국민은 옳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임기원 논란에 대해서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고 공소취소 논란 관련해선 조작기소 특검 필요성은 유지하면서 특검 법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은 빼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 관련해선 최종 결론 내리지 못했다면서 국민 눈높이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 민주당은 대통령과 같이 더 겸손하게 경청하겠다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성은 없고 남탓만 남았다. 연임기원도 공소취소도 입장을 명확히 한 게 아니라 얼버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대통령 기자회견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국회 외통위원장을 전화 연결해서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네팔 구조 상황 등을 들어봅니다. 주말엔 문화 코너에선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 수상한 이창동 감독 작품 세계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어떻게 시작부터 좀 보셨나요? 기자회견.
2: 봤습니다.
1: 오늘 보셨죠?
3: 아니, 저희가 하는 일이 네. 이재명 대통령 국정 평가하고 평론하고 하는 일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1: 끝까지.
3: 봤죠. 아. 한 글자 한 도시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왔습니다.
1: 그러셨군요. 네. 자, 이제 취임 이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이었는데 하나하나 쟁점별 사안별로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총평부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가장 하고 싶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건지 좀 짚어주시고요. 오늘 기자회견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동학 최고위원님.
2: 우선 톤앤매너에서 좀 무거움이 느껴졌고요. 네. 진중함이 느껴졌고 또 겸손함이 느껴졌고.
1: 그전에는 네. 밝은 표정이 많았는데 좀 표정이 이렇게 밝지는 않았어요.
2: 그렇죠. 그 자신감이 무표정? 묻어날 네. 때가 많았는데 네. 오늘은 사실 그런 부분들은 뒤로 이제 쏙 숨고 국민들의 어떤 모습, 뭐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하는 태도와 자세가 좀 보였고요.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전반적인 그 상황에서 국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듣겠다. 그리고 남 탓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야당 탓, 언론 탓, 뭐 탓 이게 탓하기 뭐 그런 문구나 이렇게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일절 없었고 네. 본인의 어떤 책임이다. 그래서 무한 책임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국민들도 일정 부분 이제 변화가 시작되려나라고 이제 기대감을 좀 갖게 만드는 그런 회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그래요. 지금 이동학 최고위원님은 내 탓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는 아주 바짝 머리를 숙이고 몸을 낮게 낮춘 그런 그 회견이었다. 이런 이제 전체 느낌까지 다해서 해주셨고요.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3: 지난 여섯 번의 기자회견과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의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굉장히 느리게 하시더라고요.
1: 아, 그랬나요? 네,
3: 말을 아주 느리게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 최근의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무겁게 사안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 행보였다 이렇게
1: 영어로는 봤어요. serious
3: 그렇죠.
1: 그죠. 네,
3: 뭐 네. 그런 것도 있는데 아까 남 탓이 없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다 자기 탓이고 더 낮게 많이 듣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기서는 완전히 남 탓하던데요. 오세훈 시장이 2021년에 보궐선거 당선되고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네.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감했다. 그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푸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 2022년, 23년 이 시기에는

0: 주택시장, 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게 전혀 언론상에 보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네. 안정적인 시기를 보냈거든요. 결국에는 2025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아파트값 상승에 대해서 네. 그러면 본인이 2025년 6월에 취임했으니까 이 정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썼어야 되는데 세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에 본인이 했던 얘기를 뒤집음으로써 시장에 대한 신뢰를 불식시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전 정부 탓을 또 한 것은 제가 뭐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일 하고 싶었었던 말은 연임과 공소 취소와 관련한 얘기일 텐데
1: 네.
0: 저는 국민의힘에서 공식 논평을 낸 것에 대해서 이제 공소 취소와 관련한 거는 국민의힘이 의심하는 바를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연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나름의 본인의 의사를 표명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제가 안 그래도 연임을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녹취 들어보고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가장 주목했던 부분이 역시 말씀하신 대로 연임 개헌 문제, 그다음에 공소 취소. 어떻게 언급할지 이제 우리가 많이 주목했는데 우선 본인의 연임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 이재명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2: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1: 자, 이동호 최고위원님.
3: 네.
1: 헌법상 불가능하다.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라고 했거든요.
3: 네.
1: 그리고 이제 그동안 왜 이렇게 명확히 안 했냐 이런 부분도 조금 설명을 했는데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걸 대답한다는 자체가 마치 할 생각이 있었던 사람처럼 억지로 끌려나와서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프레임에서 안 했다.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 얘기로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이 발언으로서 연임 논란은 종식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3: 저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주장을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는 인정 못한다.
1: 예예. 예.
3: 대통령이 더 확실하게 얘기해야 된다. 또 이런 투로 지금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 거거든요.
1: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네. 연임하지 않겠다가 더 확실한 네. 거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얘기거든요. 네.
3: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석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애초에 불가능한 거고 할 수도 없는 사안이고 더더군다나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거에 대해서 단 한 사람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애초에 혼자 무슨 개헌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연임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안 가능한데 그거를 가능한 것처럼 만들어놓고 저 사람이 할 거다라고 이제 덮어 씌웠던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선 확실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추가적으로 부당한 문제 제기를 또 하거나 또 연임하려고 한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 그거는 언론이 오히려 거꾸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 이제는. 예, 네. 아니 도대체 뭘 근거로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걸 안 받아들이고 왜 또 그런 주장을 하는 거냐? 이거는 이제 기사에 실지 않겠다 이런 정도까지 저는 언론이 이제 좀 나서서 그걸 좀 구분해줄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1: 그래요. 자 아까도 이미 거의 비슷한 얘기를 이제 그 정광기 대변인이 하셨기 때문에
3: 예.
1: 뭐 그래도 한번 다른 각도에서 좀 여쭤보면 이 정도 얘기면
3: 예.
1: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 그때는 생각만 한 거고. 아,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난 연임하지 않겠다고 그때 안 했거든. 근데 사실 그렇게 이거를 치환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을 거예요.
3: 예.
1: 사실 현실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언론과 야당이 계속 문제를 제기했나를 뭐 굳이 짚어보자면 뭐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좀 뭐 완화하거나 그렇죠. 없애기 위해서 지금까지 집권 여당이 보여온 행태 있잖아요. 공소 취소 모임을 만들어서 뭐,
3: 네.
1: 뭐 대부분의 의원들이 거기 들어간다거나 뭐 공소 기각 관련해서 뭘 어떻게 한다거나 사심제를 어떻게 한다거나 법 왜곡제를 어떻게 한다거나 그러다가 연임 개헌 얘기가 나오고 김민석 얘기하죠. 그다음에 국회의장 얘기하죠. 이런 연장선상에서 더 의심했던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 정도 워딩으로 얘기했다면 이 부분은 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뭐 좀 나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저도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는 문제를 삼고 있는 두 가지 부분은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임과 관련한 내용과 공소취소와 관련한 내용. 근데 연임과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 공소취소와도 관련이 있는 일입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연임에 대한 요구가 욕구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헌법 개헌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저도 이 정도쯤 발언이면 이제 국민의힘도 연임 문제보다는 공소취소 문제로 공세를 선택과 집중을 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연임 뭐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민주당에서도 연임과 관련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개헌을 두 차례나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이거를 뚫고 갈 정도의 이재명 대통령의 강고한 국정 동력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견계는 하되 경계는 해야겠죠. 그러나 이걸 자꾸만 문제 삼는 것은 역시나 뭐 국민의힘이 그냥 말꼬투리 잡아서 공격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국민적인 시각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얘기한 건 여튼 연인과 관련해서는 기존보다는 진일보한 답변을 내놨다는 점을 평가하는 거죠.
1: 네네. 자, 연인과 관련해서는 기존보다 진일보했다. 이동욱 최고위원님은 이거는 연임 관련 논란은 해소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고요. 자, 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소취소 관련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뭐 조작기소 특검은 필요하다 하면서 어떤 설명을 했냐면 그건 꼭 내 문제가 아니고 그건 뭐 언론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이른바 정치검찰의 부당한 수사로 인해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있을 테니까 꼭 내 문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억울함을 풀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면서 뭐 그 특검을 하는 거를 그걸 뭐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다. 유지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논란이 되니까 특검이 기존 기소 사건을 이송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우리가 줄여서 그냥 쉽게 말해서 공소취소 조항 삭제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국회 쪽에 얘기를 했어요. 자, 이동욱 최고위원. 네. 이로써 공소취소 논란은 없어지는 겁니까? 여전히 논란은 남는 겁니까?
3: 아니, 이것도 없어지는 거죠. 이것도 연임하고 구조는 비슷해요.
1: 네네.
3: 인위적인 공소취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무장관 후보자도 그거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엄청난 국민의 유탄을 맞게 될 거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공소시소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고 오로지 저희들이 얘기했었던 부분이 이 수사를 통해서 조작 기소, 조작 수사가 드러난 경우 이제 그 드러난 것도 수사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 재판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재판에 의해서 이거 조작이야 라고 이제 분명하게 판단이 된 것에 한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단계를 몇 단계를 더 가야 됩니다. 지금 가지도 못한 상황인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꺼내는 것은 애초에 연임도 불가능한데 공소취소도 이것도 불가능한 건데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럼 재판받겠다는 왜 말 안 했냐. 저는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헌법에 대통령이 되면 소추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면 이건 당연히 재판이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이 재판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없앱니까? 지금 독재국가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과도한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의혹은 해소되는 게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공격을 할 거라고 봅니다.
1: 네. 자, 공소취소 논란 남았습니까? 해소됐습니까?
0: 그러니까 제가 연임에 대해서는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진보한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데 공소취소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 네.
0: 사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바로 직전인 6월 2일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검찰총장 대행에게 검찰 잘못한 거 있으면 취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6월 3일 지방선거에 뭐 15대 1로 이긴다 14대 2로 이긴다 그랬다가 12대 4로 본인들은 일부에서 뭐 패배했다고 하고 일부는 뭐 상처뿐의 승리라고 평가하는 정도의 성적을 거뒀잖아요. 저는 12대 4로 가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소취소 관련한 얘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특검에는 그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서 해결할 문제라고 했는데 네. 이 법과 원칙 상식이 권력자에게는 왜곡돼서 적용되는 것을 그동안 누차 봐왔던 겁니다.

그리고 특검이 조작 기소와 관련한 것들을 이제 수사를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이참에 특검 추천을 야당에서 해라. 그동안 뭐 특검 구성과 관련해서 항상 권력형 범죄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때 야당에서 하라고.

0: 그래도 왜 공소 취소 안 하냐. 근데 공소 취소에 대해서 김수근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은 정치인으로서는 그런 생각했지만 지금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네. 실제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그 약속 지킨다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전히 그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는 부족했다라고 봅니다.
1: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뭐 약간 관련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뭐라 그럴까요? 조작 기소 뭐 이런 거에 가장 집중했던 부분이 대북 송금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박상영 검사 그쪽에 뭐 술 많이 미니 뭐 이런 부분으로 약간 뭐라 그럴까 그 법 용어로는 이제 탄핵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게 이제 잘 안 되고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이 아니라 그랬는데 또 여기 쌍방울 관계자들이 국정조사 나와서 이거는 방북 비용이라고 또 그러고 그래서 상당히 그게 이제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사실 조작 기소를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동학 최고위원.
2: 근데 오늘 약간 범위가 좀 넓어진 측면이 있는데 예, 예. 기존에 대통령 것만 이렇게 뭐 한다 그래서 자기 거를 자기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게 아니고 저희는 그 예를 들면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할 때도요 엄청난 이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뭐 범위와 관련돼서 너무 광범위하고 무슨 100여 명이나 압수수색을 하고 실제로 뭐 이게 제가 내부적으로 있었던 일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너무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겪기 어려운 그런 일들까지도 많이 겪었고 이제 그게 그냥 개인적 감상에서 지나는 게 아니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었던 부분들
1: 누구 한 명을 저기 털기
2: 위해서 네. 그 주변까지 괴롭히면서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정말 안 좋은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건 꼭 야당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론인들도 당하는 걸 봤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일반인들까지 당하는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폭넓은 이야기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 구체적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언급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그래요. 그리고 오늘 뭐 비판하는 쪽에서 뭐 유체이탈식 화법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약간 좀 언급될 만한 게 뭐 이렇게 레버리지 ETF 상품도 있었지만 레버리지 ETF 상품에서 누군가 결정했겠죠. 결정 과정 잘 몰라 뭐 이런 것도 있었듯이 공소 취소 이 부분도요. 사실은 대통령 문제거든요. 대통령이 뭐 시켰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문제로 그 공소 취소 문제로 얼마나 그 국정의 에너지가 소모됐으며 우리 정치권에 그 수많은 에너지와 딴 데 쏟아야 될 그것들이 많이 소진된 측면이 있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아 정치 쟁점이 돼서 그 안타깝다. 그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자꾸 이렇게 제기되니까 그러면 그 거기서 그거 조항 하나 빼달 이랬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과연 남의 얘기입니까?
0: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그 당선된 것은 국민의 선택이었으니까 당연히 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시게 된 거죠. 그런데 애초부터 문제가 됐던 것은 사법 리스크라는 게 상존하고 있다.
1: 네.
0: 그래서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정이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왜곡돼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걱정했던 거잖아요. 그것이 빌미가 돼갖고 범야권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비판할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일수록
1: 네.
0: 본인에 관한 문제일수록 더 추상같이 적용해서 나는 재판 받겠다. 이거 공소 취소와 관련한 것도 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뭐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노웅래 전 의원이라든가 송영길 전 의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법 그 증거 수집이었지만 다 재판을 받은 과정에서 무죄를 증명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인도 임기 끝난 후에 재판을 통해서 나는 무죄를 받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이런 소모적 논쟁은 정치권에서 불거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1: 그런데
0: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는 본인도 법률가거든요.
1: 네.
0: 그럼 굉장히 엄한 벌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 두려움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입니다만.
1: 네. 네. 그래서 아까 어떤 여당 패널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인데 그분은 어쨌든 아니 이게 본인의 문제로 이렇게 국정 에너지나 나라의 에너지가 소진이 됐으면 아니 내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문제 때문에 참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아니 국민 여러분께 참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한마디 딱 던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 뭐 잘 이렇게 오해 없이 풀렸으면 좋겠다. 이게 순서 아니냐는 게 일부 그 평론가의 얘기더라고요. 그런 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 근데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 같고.
1: 네.

0: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고개를 숙이셨고 그분과 관련돼서 다 내 책임이다라고 네네.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1: 있다? 네. 네네. 자 그리고요. 이번에 또 우리가 주목했던 부분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부분 어떻게 할까. 그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서 봤는데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역량 국민 눈높이 종합해서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정광리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2: 좀 예상 밖의 답변이었습니다. 네. 저는 어제 민주당이 그 인사청문 보고서를 일방 채택했잖아요. 그것을 계기로 사실 어제 밤에도 임명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네. 어젯밤 임명하지 않았고 여기서도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이상 나는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임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1: 그리고 이제 여당이 그렇게 저기 청문 보고서 채택을 그렇게 했을 때는 교감이 있었겠지.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하잖아요.
2: 그런데 예상 밖에 이거 국민 눈높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예. 국민 눈높이를 좀 더 살펴보겠다라고 한 거는 지금 국민 눈높이는 딱 정답이 나와 있거든요. 김승원 후보자가 적격하냐 부적격하냐에 대해서는 네. 모든 여론조사의 어떤 방법들을 다 그 차치하고 대략 적격하다고 한 사람이 한 명이면 부적격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두 명. 그러니까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수치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는데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판단하겠다라면 이거 임명 안 해야 돼요. 임명을 철회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놓고 당장 뭐 이번 주말에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겠다면서 이틀밖에 안 돼서 다시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 후보자를 임명한다?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왜 이런 답변을 했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떨어지는 국정 지지율이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공포로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1: 그래요.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회 뜻을 지금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임명권자도 이런 얘기가 아니라 되게 유보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와 정말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저도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0: 저도 좀 다른 시그널을 읽었습니다. 예. 정 대변인께서 얘기하신 대로 임명을 안 할 수도 있겠다.
1: 이건 지금 FF다. 안 할 수도 있다.
0: 안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예.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전체적으로 자세를 낮추는 시간이었고 국민들께도 단순히 이제 말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나중에 행동으로까지 보여줘야 이 신뢰가 아 진짜 변하네 이렇게 해서 이 시그널이 갈 테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그럼 뭐 다른 것들도 한번 믿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그 측면에서 국민의 눈높이 말씀도 하셨고 또 청와대 역시도 그랬던 것 같고 저희 여당도 상당히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문제 제기했었던 부분들 그러면 과도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그와 못지않게 이거는 아, 무조건 자세를 낮춰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청와대 인사 이 검증 과정에서 알았었는가 몰랐었는가 알았다면 왜 임명했지? 몰랐었다면 진짜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적지 않게 당황스러운 어떤 항목들이 있었는데
1: 네.
0: 청와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뭐 결과가 혹시라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1: 그래요.
2: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네. 가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임명 철회가 아니라 자진 사퇴로 다시 방향을 바꾸겠죠.
0: 근데 이제 고민은 이런 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0월 2일 날 저희가 뭐 중수청장도 이제 중수청도 출범해야 되지만 공수청도 출범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 법무부의 수장이 없는 상태로 지금 뭐 부처는 출범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면 그 안에서 사법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령이 제대로 설 것인가, 이제 정부로서의 어떤 고민 지점도 조금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네. 그 기관이 출범하는 그 문제도 또 걸려 있군요. 네. 파병 관련해서는 전쟁 파병은 없다. 다만 우리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 생명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광규 대변인.
2: 이건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뭐 최선의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연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수준의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설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정부 비대칭성이 있는 일반 국민은 미국이 요구하는 것 그러니까 한미동맹의 그 가치

0: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의 협력은 네. 불가피하다고 생각할 거고요. 미국이 이 정도 선에서 요구하고 있다라면 충분히 뭐 그러니까 비전투 분야에 전쟁에 참전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선에서의 파병 정도는 검토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 같고 그것도 네. 진보 진영 내에서는 단 한 명의 뭐 비전투 요원도 파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강경 세력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라면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일정 부분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고 지금 정부가 생각하는 파병과 관련한 계획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이게 논의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파병과 관련해서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1: 네.
0: 이때 야당과 아주 투명하게 정부를 공개한 차원 공개한 상태에서 이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1: 그래, 오늘 대통령 말씀을 보니까 어쨌든 전쟁 파병은 없다. 군사적인 어떤 것들은 없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 보호하기 위한 거는 각국이 다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더 이렇게 하는 거 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인데 다시 말해서 뭐 트럼프가 막 압박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기 싫은데 끌려가는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미국을 미국 혼자 하는 거에 기여하는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우리 국민 보호에 좀 중점을 둔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읽혔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셨어요?
2: 국민들에게 일종의 이제 명분이라고 할까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안전 우리 상선도 거기를 다니기 때문에
1: 네.
2: 이거를 그냥 미국에만 맡겨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설명하고 지금 이미 그 이제 청해함이 나가 있잖아요.
1: 네.
2: 이제 그런 측면에서의 작전 뭐 이 범위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완해가지고 인원수를 좀 늘리는 문제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지금 프랑스 군도 하고 있고 지금 다른 유럽 국가들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도 지금 미국 내에서 인기도 좋지 않고 미국 내에서 그 이 전쟁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꽤 높은데
1: 네.
2: 우리나라가 굳이 그 전쟁에 개입할 필요도 없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 전쟁 명분은 이거는 온당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일종의 가이드를 좀 제시한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국회에서의 투명한 논의를 위해서 당연히 네. 정보는 다 제공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여야가 함께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도 당연히 살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뭐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근데 저기 이기헌 의원 외통위원인데 아 국방위원인가요? 여기 출연해서 한 30분 동안 얘기했는데 아주 대표적인 파병 반대론자더라고요. 이기헌
2: 네.
1: 의원이 그러면서 지금 어떤 비전투 파병도 이란의 시각에서는 우리가 전쟁에 발을 담근 걸로 인식을 하고 굳이 우리가 그 파병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돕는 그거를 해야지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그 자원부국 이란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잘못하면 저렇게 막 트럼프의 압박에 넘어가면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2: 그렇죠.
1: 민주당 내에서도.
2: 예, 그런 면들도 아마 토론이 돼야 될 것이고요.
1: 네.
2: 그 과정에서 국민들도 아마 마음이 어쨌든 기울어지시는 쪽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그런 쪽으로 잘 가름말을 타서 해야 된다 봅니다.
1: 그래요. 저 초당적으로 이런 문제는 좀 초당적으로 하고 정부와 국회가 잘 머리를 맞대고 서로 지렛대를 이용하면서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인 만큼 퇴근길 정체가 일찍부터 시작됐고요. 지금 서울 시내도로는 많이 막힙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1시간 10분 이상 걸립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세종 포천 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운학터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이후로 북용인에서 강남까지 또 초이부터 5km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대저분기점 2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한 번에 17km 꽉 막혀 있고요. 더 가서도 팔탄분기점에서 팔곡터널까지 또 광명에서 금천 구간 정체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0: 방송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K 정치 토크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 특집이네요. 계속 이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대 난제죠. 부동산 문제. 이 정부는 합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말했습니다. 자, 공급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부 오세훈 시장 언급했습니다. 이동욱 최고위원님. 네. 야당에서는 왜 이 정부 탓부터 책임부터 얘기하지 않고 왜 전 정부 서울시장 얘기하냐 남탓하냐 이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2: 이거는 건조하게 팩트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집값을 올랐다. 근데 우리 저희 진짜 화들짝 놀랐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갑자기 해제한다 그래가지고 본인들도 깜짝 놀랐고 뭐 누구를 잘라야 된다는 등 저희가 얘기한 게 아니고 본인들 내부에서 서울시에서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들썩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요인으로 지목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아무리 대타지라고 한다 한들 네,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이게 어쨌든 끝까지 하겠다 해보겠다라고 이제 의지는 천명을 계속 하셨거든요. 네네. 이게 아마 진영에서도 원하는 것일 테고 이게 꼭 진영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계속 서울에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는 정상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서울의 볼륨을 지금 좀 빼려고 하는 측면들 그러니까 네.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맞춰가지고 지금 이것들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큰 계획 속에서 그런 네. 것들이 이제 국민들께 적절하게 앞으로도 설명되어져야 될 것들이라 봅니다.
1: 그래요. 참 난제예요. 부동산 문제. 근데 이제 뭐 야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왜 그 대선 때 약속과는 달리 그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 그러냐 뭐 이런 지금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 국회 어떤 입법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조율이 될지 우리가 봐야겠는데 오늘 그 부동산 관련 언급은 정광재 네.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3: 모두 말씀드렸지만 네. 왜 전 정부 탓을 하느냐라는 문제의식 하나 있고요. 네. 100번 양보해서 초기의 발화가 2025년에 있었던 서울시에서의 토지 허가 구역을 해제했다. 여기서 시작됐다고 봐요.
1: 했지만.
3: 그게 초기 발화라고 보자고요. 네. 그러면 그 초기 발화 이후에 그 토지 허가 구역을 그래서 다시 조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집값이 불안하구나. 이걸 빨리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부동산 잡겠다고 한 게 대책들이 여러 번 나온 거예요. 그런데 네. 그 대책들을 내놨는데도 잡지 못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집권한 지 1년 4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뭐 집값이 오른 것에 대해서 전 정부 탓을 한다? 이러면 전형적인 뭐 남탓이라고 생각하고 국정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가. 이재명은 합니다. 능력 있고 일 잘한다고 했는데 부동산 하나 못 잡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2024년까지는요. 네.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이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보수 정권이 들어섰을 때 집값이 안정적으로 가는 것은 인위적으로 미래에 있는 수요를 앞당겨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보수 정권에선. 왜냐? 대강 이 정도의 집값 상승률을 보일 거고 보수 정부에선 예상 가능한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데 진보 정권에서는 집 가진 사람들을 투기꾼으로 생각하고 집을 많이 가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자산을 갖게 되고 정치적으로 보수화 된다고 생각해서 공공임대주택만 공급하려고 한다. 이런 인식을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한 미래 수요를 앞당겨서 갖고 오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러면 단기간에 급등하는 거예요. 네. 이 문제를 인식하지 않고 부동산 정책을 계속한다 그러면 여전히 이 서울 부동산 잡을 수 없을 건데 지금 보여준 인식은 지금 부동산 시장을 잡을 네. 수 없다라는 그런 그 확신만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1: 네. 하나 그리고 약간 살짝 주목되는 부분이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전세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전세가 없어져야 한다고 하지 한적 없다. 전세가 없어지고 있다고 했지 하고 질문이 성립 안 하니까 넘어간다 하고

0: 이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느낌을 이제 그 장면을 보는 사람들은 뭐 일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아 이거 일부러 막 긁으려는 질문에 조금 순간적으로 불쾌하셨나 이런 그 느낌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네. 사실은 지금의 뭐 전세 절벽이라든지 극심한 월세화라든지 이제 빠른 월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으로 좀 약간 되게 서민들 주거 안정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구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또 지적도 있어요.
1: 약간 뉘앙스가 네.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니고 전세를 다 없애버리겠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 아니었고
0: 네.
1: 지금 상황으로 가면 전세는 자연스럽게 사그라드는 것일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예측을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기자분의 질문이 대통령께서 의지를 얘기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오인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0: 네.
1: 지금 이제 공급이나 아니면 규제, 세제, 정책을 그래도 이제 국민들께 좀 제대로 더 알리고 더 소통해가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모두 발언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름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장광희 대변인님은 그 순간 보셨어요?
2: 뭐 보긴 했는데
0: 예.
2: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었어요.
0: 그 워딩을?
2: 예, 워딩을.
0: 네.
2: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에 어떻게 정확히 얘기했었는지 한번 네.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뭐 전세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
0: 네, 네.
2: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0: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이게
2: 네,
0: 이제 좀 사라질
2: 된다.
0: 것이다.
2: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네. 당위성을 얘기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받아들였을 때는 이제 그 전세라는 제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0: 우리도 미국처럼 거의 월세로 가나?
2: 그런데 네. 네. 월세와 전세 중에
0: 네.
2: 부동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월세가 상당히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0: 네. 네.
2: 왜냐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가격은 월세 전환율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해서 그 가장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월세가 더 귀해지겠구나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자, 이번엔 이걸 한번 저 말씀드려볼게요.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자,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 이상을 꿈꾸며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고 친 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다.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진 데 수많은 원인과 동인이 있겠지만 저희 책임이 가장 크다 하면서 멸칭하지 말고 싸우지 말자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자, 최민희 의원 대표적인 친청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좀 치유받았다 좋은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자 민주당 내 진보 진영 내 약간 뭐 갈등 해소에 좀 요 말이 효과가 있을까요?
1: 네, 이동학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1: 결국 큰 틀에서의 기조는 목표가 같으니까 같이 가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작은 차이로 이렇게 싸웠지만 이제
0: 네.
1: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집권을 했지만 제대로 된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미들이 좀 내포해 있었다고 보고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층위에서 뭐 특히나 검찰개혁에 대한 시각이 서로 완전히 달랐잖아요.
0: 네.
1: 그리고 방법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서로 좀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대통령의 시야에서 뭔가 이 기관이 새로 탄생하는 것이고 이것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 성공의 틀은 국민 피해 최소화라고 하는 측면에 부합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0: 네.
1: 측면까지 다 보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인데 또 이 당에서는 세세하게 이 인물은 과거에 어떻게 했었고 저렇게 했었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보다 보면 그 차이점이 이제 극명하게 그렇게 드러난 것이 아니냐. 근데 서로 소통을 좀 하고 그런 취지에 대한 이해를 좀 서로 한다면 그런 갈등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0: 그래요.
1: 네.
0: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런 모든 비판이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뭐라고 비판했냐면 장동혁 대표 얘기입니다. 아니 본인이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좌파들에게만 손을 내밀었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좌파 통합이 목표인 모양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2: 아니 사실 저도 예. 오늘 그 기자회견 전체를 보는 과정에서 제일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0: 네.
2: 이 발언을
0: 예.
2: 질문 과정에서 한 것이 아니라 모두 발언에서 했다는 점이에요.
0: 아, 모두 발언에서.
2: 모두 발언에서 본인이 준비한 얘기를 하는데
0: 예.
2: 대국민 그 기자회견을 하는데 우리 모두는 친노고 친문이고 친DJ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0: 보수 이쪽은 빠져 있어요?
2: 그렇죠. 아니, 이 모두 적어도 이 답변 과정에서 나오는 발언이었다면 우리를 전통적으로 지지해왔던 민주진영에서는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분열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다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모두 발언에서 우리 모두는 친노요 친문이고 친DJ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절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럼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었는지 아니면 네. 민주당 당대표가 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그 모두 발언이었는지 헷갈릴 정도로 저는 모두 발언에 이걸 넣은 그 속내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0: 아,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아니었고 모두 네. 발언에 그걸 넣었는데 보니까 뭐 물론 그 당내 갈등 보수 진영 갈등 요즘 조국 혁신당도 이렇게 되게 그 날석에 그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는 것 같긴 한데 국민 전체 입장에서는 어떤 진보 진영의 대통령인가 뭐 이런 또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아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1: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는 포함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어제까지도 다. 왜냐하면 아, 이게 그럴 정도로 국민들이 이미 내부의 뭐 분열상에 대한 부분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야당만 자기네들끼리 장동혁파 한동훈파 이렇게 싸우는 줄 알았더니 여당도 지금 싸우네. 친명파 반명파 뭐 이렇게 싸우네 그런 구도를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그거를 아우르는 메시지 또는 뭐 성찰하는 메시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됐었던 거고 네. 그게 이제 개혁의 목표 이런 것들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그 개혁의 동력을 만들고 함께 가보자라고 충분히 저는 얘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0: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당 야당 반응을 내놨는데 아까 뭐 제가 오프닝 멘트에 얘기했지만 김민석 대표 같은 분은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겠다. 이제부터는 민생을 살피겠다. 회견 내내 대통령과 나는 같은 마음이었다. 뭐 이런 얘기하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과 남탄만 남았다. 뭐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앞으로 궁금한 게 오늘 기자회견으로 하락하는 국정 지지율이 좀 반전될 수 있을지 어떤 국정 수행에 있어서 어떤 새로 동력이 만들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지 이동욱 최고위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1: 저도 확 반등을 할 거다. 이제 완전히 꺾여가지고 올라갈 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적어도 네. 이제 하락세를 좀 멈출 수 있는 정도의 계기는 만들 것 같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말로만 해서는 아직은 좀 이렇게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국민들께서. 예. 그럼 결국 행동으로 이거를 옮겨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지적했었던 부분 정책적인 측면 인사의 측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측면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에 화답을 여당에서도 해야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지금 갈등의 언어 서로를 멸칭하는 언어 이런 것들 이제 써가면서 국민들이 아 여당이 분열됐으니까 상당히 정권이 위태롭구나 네.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변화가 가시적으로 국민들 눈에도 보여야 이게 시너지가 날 거라고 봅니다.
0: 그래요. 자 앞으로 어떻게 그 국정 지지율 회복 아니면 저 국정 동력 회복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2: 관건은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것이냐 아니면 임명 철회된 자진 사퇴가 이루어지게 조율할 것이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0: 네네.
2: 예, 공소 취소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또 김승원 후보자의 지명 여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김승원 후보자가 뭐 오빠 독양 로비 이건 네. 차치하고라도 처음에 네. 임명이 됐었을 때 왜 임명됐느냐 공소 취소 모임에 국민 그 국회의원 대표 모임을 했기 때문에 임명됐다고 보거든요.
0: 네네.
2: 그리고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본인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나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면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인식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국민들께.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 지금 이 상태로는 못 잡습니다. 다른 분들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 민간 부문의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상업용 부동산과 부동산 시장 지금 주거용 부동산에 있는 그 불균형 네.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과감하게 주거용 부동산으로 전환해 줘서 민간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여기엔 2주비 대출이라든가 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건설사가 거기에 돈을 안 댑니다.
0: 네.
2: 그러면 공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의 정책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딱 하나 기술적으로 반등할 만한 요인은 있어요.
0: 뭐죠?
2: 갈라치기. 그러니까 진보 진영 내의 갈라치기와 관련해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이러다 다 죽는다라는 위기의식이 지금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건드려줬기 때문에
0: 거기에서 진보 진영 내 통합 가능성?
2: 네. 진보 진영 내에서 아, 내 이재명 대통령 요건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했던 사람도 아유 그래도 국민의힘보다는 낫지. 이런 식의 이제 정서들을 자극할 수는 있겠죠. 그걸 약간의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0: 이게 이른바 코어 지지층 나갔던 집 나갔던 코어 지지층이 다시 온다 이거고 또 혹자는 코어 지지층이 왜 나가냐? 그건 코어 지지층이 아니지. 이 논란도 있긴 있는데. 자, 근데 요거 하나 짚어보고 다음 마지막 주제로 갈게요. 그래서 정말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지금 정광재 대변인도 김승원을 어떻게 할지가 되게 정말 분수령이 될 것 같다 하는데 지금 뭐 이렇게 뭐 그 국민적인 여론조사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가면 이건 민심을 역행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 만약에 여기서 또 밀렸는데 누군가를 하고 이제 중수청 공소청 개청하는 거하고도 이제 맞출 수도 없고 당연히 근데 누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또 문제가 생긴다? 그런 상황까지 생각을 할 거예요.
1: 그렇죠.
0: 되게 네. 고난도죠.
1: 네. 그러니까 인사 시스템을 당연히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근데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는 약간 유보적인 거였잖아요. 저도 약간 시그널이 좀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0: 네.
1: 그래도 확고하게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 여지는 뭔가 하면 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가 나온 게 없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여론조사 나온 게 있는데 그거는 청문회 날 포함된 여론조사 전날부터 돌아간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을 뿐이에요.
0: 네.
1: 그래서 그 뒤에 양 씨의 뭐 그 인터뷰라든가 그러니까 반박하는 내용들이 일정 부분 청문회 이후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걸 좀 보고 여론의 어떤 뭐 반등이나 혹시 변화가 있을까? 이제 그런 네. 부분들까지도 일단 다 살펴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기울어진다라고 하면은 네. 저도 선택을 하기에는 오히려 그쪽으로 더 기울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0: 네.
1: 그 이후의 인사에 관해서는 당연히 정말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정무적 판단,
0: 네.
1: 도덕적 판단, 뭐 정책적 판단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이 정도면 됐다. 그리고 네. 시간도 없고 빠르게 2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일어날 정도의 인물로
0: 네.
1: 선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0: 그래요. 마지막 질문은 이걸 드릴게요. 시간 한 2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김민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반박도 하고 그랬는데 추미애 경기지사 와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약간 놀라운 멘트는 대통령을 향한 원색적인 표현 내란 세력의 등에 업혀서 막 하면서 연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물론 이제 공소청 중수청장 후보자 그 부분은 이제 고리로 그렇게 한 거고 뭐 김영민 강경파 의원도 이제 얘기하고 했는데 자 이런 부분이 과연 지지율이 이만큼까지 떨어져서 더 이 초반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건지 본인이 벌써 대선 행보를 하는 건지 여러 가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자, 당 전체로서는 범여권 전체로서는 이건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이동학 최고위원님.
1: 이것도 계속 대통령이 개혁을 하고 있고 개혁 의지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 네.
1: 마치 개혁을 안 한 것과 같은 효과를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도 큰 틀에서의 어떤 시각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인물 개개인을 다 판단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네. 그 기관이 빨리 출범을 해야 되고 또 안정적인 리더십과 영을 세워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체계를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체계보다도 인물의 어떤 과거에 뭐 했니 이런 걸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실제로 뭐 이게 안 살펴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까지 다 계산을 했던 거라서 이미 제도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명백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 인지수사를 또 못하게 될 수 있는 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이제 큰 틀에서 견제하는 것으로 이제 보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정광재 대변님 죄송합니다. 딱 네. 20초 남았네요.
2: 정말 깜짝 놀랐어요.
0: 네.
2: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혀 무섭지 않고 우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뭐 이재명 대통령과 그 원래 구주류 간의 권력투쟁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0: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뉴스레터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서준이는 야구부 유격수로 뛰고 있습니다. 타율 상위권의 뛰어난 실력으로 프로야구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감독님도 실력을 인정할 만큼 야구에 대한 꿈이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하지만 가족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사업 실패 후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아빠는 혼자 두기 어려운 상황이고, 엄마 역시 3년 전 자궁암 진단을 받고 수술과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치료비와 생활비를 위해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는 엄마. 늘어만 가는 훈련 비용에 석준이가 야구를 계속할 수 있을지 엄마의 마음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어 가족을 책임지고 싶다는 석준이. 석준이가 꿈을 놓지 않고 더 큰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동풍이 불어와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과 제주도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제주도에 5에서 20,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 5에서 1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동부는 내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고요. 영남 해안에도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에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수도권과 충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힘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낮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19도, 대전 17도, 광주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 서울 29도, 대전 28도, 광주 30도, 강릉과 울진은 24도로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고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특검 법안에 공소 취소권 조항도 없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으며 불가역적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투기 세력이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찰 내 행적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표가 있었다며 연일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은 100원 더 인하됩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현행 1% 정도에서 1.25%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1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정부가 중동 호르무즈에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호르무즈 파병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국회 외통위원장 맡고 있는 국민의힘 송석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주요 외교 현안과 남북관계, 당면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송석준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네. 예. 외통위원장 취임 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4: 예, 감사합니다.
3: 많이 바쁘실 예, 거예요.
4: 네네. 예, 많이 바쁘고 예, 현안도 많습니다.
3: 네네. 예. 위원장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예. 지지율 하락, 각종 악재 속에서 오늘 열린 기자회견입니다. 제가 이제 예. 외교 안보 현안은 뭐 쭉 하나하나 질문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총평해 보면 오늘 기자회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4: 예, 뭐 일단 국민들의 뜻을 이제 존중하고 그동안에 본인의 아직과 뭐 독선을 좀 적겠다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3: 네.
4: 실제 그 결론적인 상황을 보면은
3: 네.
4: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김승원 법무부 장관 이렇게 네. 많은 여론의 질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철회한다는 구체적인 말씀이 없었고
3: 네.
4: 또 부동산 문제라든가 농지 문제 사실 현실이 얼마나 지금 들끓고 있는데
3: 네네.
4: 에, 어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은 사실은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3: 네.
4: 예, 그래서 예, 뭔가 좀 현실적으로 그 겸손치 못한 본인의 모습이 이런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인데
3: 네.
4: 이런 근본적으로 보면은 좀 그런 그 아직까지 독선적인 그 모습이
3: 네.
4: 그 아직도 말미에까지도 좀 남아있다. 좀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3: 그래요. 예. 아직과 독선이 남아있다. 아쉽다. 말씀하셨고요. 네. 자, 이제 외통위원장이시니까 저 주로 외교 현안, 안보 현안 위주로 좀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4: 예.
3: 파병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전쟁하는 그 파병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만
4: 예.
3: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해야 한다 예.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4: 예, 뭐 우리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안전,
3: 네,
4: 예, 그리고 또 우리 뭐 자원 공급망의 확보라는 그 목표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는 건 좋았던 것 같아요.
3: 네네.
4: 그렇지만 미국이 현실적으로 파병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교체에 대해서 사실은 뭐 당초에는 뭐 마치 파병을 할 것 같은 그런 이런 뉘앙스를 풍기다가
3: 네.
4: 요새 이제 뭐 시민단체들 이런 데서 많이 그렇게 반발 또 정치권에서도 이렇게 문제제기 있다 보니까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좀 약간 또 그런 파병에 대해서는 또 허리를 내리는 모습이에요.
3: 네네.
4: 근데 이 지금 미국의 요구와 또 우리 저 현실적인 우리 대안 이런 것들이 좀 만족스럽게 제시되지 않는 한 또 계속 압박은 있을 건데.
3: 네네.
4: 좀 더 좀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무조건 딱 물을 자라서 자르듯이 얘기를 하는 건 외교적으로 상당히 또 다른 이런 압박을 받는 빌미가 될 수

0: 수 있죠.
1: 네네.
0: 예,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지혜로운 다양한 목소리를 좀 반영하고
1: 네.
0: 또 우리만이 아닌 또 주변 국들과의 이러한 공조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얘기 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1: 저 위원장님 그리고 어저께 예. 이제 외통위 회의를 했잖아요. 그 보니까 예. 여당 의원들도 좀 반대 목소리를 내던데 파병 자체에 네,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여기에 그렇죠. 대해서 외교부 네. 박윤주 1차관이 한미관계 예. 측면보다도 항행의 안전이나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우리 지역 국민의 안전 차원에서 이 문제 바라보고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0: 예.
1: 그 오늘 대통령의 말씀 그다음에 이 박윤주 1차관의 얘기 이렇게 종합을 예. 해보면 뭐 미국의 압박 때문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우리 에너지 수송 뭐 이런 것들 예. 보호하러 간다 이런 취지로 예. 읽었거든요. 어떻게 예, 보셨어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0: 예.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1: 네. 네.
0: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미 관계는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 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예. 그래서 북미회담도 거론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또 우리가 그 대미 통상
1: 네.
0: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미 대미 투자 문제도 현실적인 압박으로 다가오고 예. 그래서 우리가 경제 문제로든 안보 문제로든 미국과의 관계를 뭐 그야말로 저 사선으로 또 이렇게
1: 최우선으로?
0: 우선이 네. 아닌 최우선이 아닌 그런 그 변수로 보게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또 새로운 도전을 맞게 되겠죠.
1: 네네.
0: 예, 그래서 한미 관계 측면보다도 또 파병보다도 이런 식의 표현보다는
1: 네.
0: 한미 관계를 중시한다. 아 그리고 또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기본적인 인식하에 우리의 노력,
1: 네. 네.
0: 그리고 또 그로 파생될 수 있는 뭐 이란 측으로부터의 그런 뭐 여러 가지 압박이라든가
1: 네.
0: 또는 그런 저 생길 수 있는 제3의 문제를 같이 네. 신중하게 같이 다루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잘라서 대미 관계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한미 관계는 네. 뭐 이런 또 파병 문제도 뭐 무조건 안 돼. 라고 하는 것도 당초 입장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1: 그래요.
0: 네, 그래서 항상 이 애교라는 것은 좀 일관성 있고 또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좀 신중한 언어 선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1: 네네. 네,
0: 근본적으로는 아마 최종적으로도 한미 관계가 기본 최대 최우선의 변수가 될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전략과 여러 가지 또 우리의 대응 대안을 좀 신중하게 선택해서 잘 조합을 해가는 노력이 필요하죠.
1: 네네. 정점식 예.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신뢰를 잃고 뒤늦게 파병 검토에 착수한 건 명백한 실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0: 예.
1: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혹은 뭐 오락가락하면은 아무것도 외교적으로 얻는 게 없다. 이런 뜻인가요?
0: 그럼요. 그럼요. 왜냐하면은
1: 네.
0: 우리가 지금 대미 관계는 가장 기본 축이거든요. 남북 관계 문제라든가 주변 국가의 관계, 특히 이렇게 예민한 중동과의 관계에 있어서
1: 네.
0: 우리는 미국과 또 한미 동맹과 또 경제적인 또 최대 우리 협력 국가 아니겠습니까?
1: 네네.
0: 그래서 바로 미국의 입장을 우리하고 수시로 서로 가감없이 소통을 하면서 뭔가 상호 어떤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이 생겼을 때 공동 대응을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1: 네.
0: 필요하면은 우리가 적극적인 우리 자세를 취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군사적인 문제 이런 거는 또 제2, 제3의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측의 양해를 구해가면서
1: 네.
0: 이렇게 좀 서로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얻어낼 건 얻어내고 또 우리가 또 적극적으로 또 도와줄 거 도와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1: 네.
0: 그동안에 이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한미 관계는 사실은 굉장히 소원해졌고 지금 강경화 대사가 주미 대사로 가 있지만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1: 네네.
0: 오히려 갈등 한미 연합훈련 축소, 쿠팡 사태, 입틀맞고 정보통신망법,
1: 네.
0: 대미 투자 이행 지연 이런 갈등적 요소들만 부각되고 있어서
1: 네.
0: 오히려 한미 간에 미국과의 그 신뢰 회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압박을 받는 모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예, 중범을 한미 우리 관계의 그 개선, 신뢰 회복이 아주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위원장님, 요 부분만 한 번 더 예. 여쭤볼게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뭐라고 전망 관측하는 분들이 있던데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상선 보호하러 가고 또 뭐 이게 예. 여러 가지 미국과도 이렇게 힘을 보태기 위해서 가는데 이란은 예. 우리가 다른 그런 식으로 가는 걸 비군사적인 어떤 파병 이런 거

0: 조차도 미국과 같은 예. 편에 참전한 걸로 이제 간주해서 우리 상선이 예. 공격받고 또 어쨌든 예. 우리 젊은이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건 되게 예. 이제 예민한 문제인데
1: 그렇죠.
0: 그래서
1: 예.
0: 그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직접 예. 전투병력 파병 이 부분 예. 그다음에 예. 비전투적인 예. 어떤 파병 예. 혹은 예. 파병이 아닌 다른 모습이 예. 어떤 해법 물론 이게 더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면 어떤 예. 식으로 조금 저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계세요?
1: 예, 저는 네. 그래서 외교라는 것은 복잡하고 네. 또 이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면이 같이 공존하면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우선 대미 관계가 굉장히 주고 기본이 돼야 되고 대미 네.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 이런 협력 관계
0: 네.
1: 그리고 또 한 이란 관계도 우리가 적대적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러면 한 이란과의 그 우국 그릇의 여러 가지 그동안에 쌓여온 신뢰를 잃으면 안 되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예, 예.
1: 어쩌면은 이제 양자 관계를 우리가 또 잘 양쪽에 신뢰를 잃지 않게끔 조심스러운 접근과 노력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0: 네.
1: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막상 이란과 우리가 가까운 두 나라가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 그거를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주변국들 그래서 다자 외교적 접근이 굉장히 또 중요한 시기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혼자 어느 특정 그 나라에 서 있는 모습보다는
0: 네.
1: 주변국들과 잘 공존을 이루면서 어느 한편에 치중하지 않으면서도 전체적인 서로 양쪽에 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뢰를 주는 그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한 거죠.
0: 네.
1: 그래서 다자 외교적인 노력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예. 또 약간 언더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의 또 양자 관계 또
0: 네네.
1: 보이는 측면의 양자 관계에도 소홀함 없이 아주 그 복잡 자기한 이런 외교에 지혜를 총동원해서
0: 네네.
1: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죠.
0: 그러니까요. 이런 네. 문제야말로 정말 민감한 이런 문제야말로 뭐 여야가 좀 초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1: 예.
0: 정부하고도 아주 머리를 맞대고 또 서로 필요하다면 여당 야당이 서로를 지렛대로 이용하면서 또 저쪽 대외적으로 교섭력도 높이고 뭐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1: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0: 네.
1: 여당이 야당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0: 네.
1: 본인들이 좀 힘든 부분은 야당이 주장해 줄 수 있고 특히 외교,
0: 네.
1: 그 정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위해서는 여야가 서로 정말 좌우 날개를 잘 펼쳐가면서
0: 네.
1: 저쪽에서 부담스러운 말은 우리 또 야당 입장에서 해줄 수 있고
0: 네. 네.
1: 야당에서 또 할 수 없는 부분은 또 여당이 또 성의껏 또 해줄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이게 여야의 이런 정말 서로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협력이
0: 네.
1: 특히 이런 국제정세가 요동칠 때는 출시되어 되는 거죠.
0: 그러니까요. 예. 여야 예. 협력은 우리 외통위로부터 자,
1: 그렇습니다.
0: 갈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주제를 예. 위원장님 조금 바꿔볼게요.
1: 예, 예.
0: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 지금도 이제 예. 현지에선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정부가 예. 국회 외통위원회에 보고한 뭐 최신의 현지 예. 상황 같은 것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1: 예, 뭐 일단 이번 상황이 터졌을 때 그래도 네.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이제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을
0: 네.
1: 현지에 바로 다음 날 보냈고요. 그리고
0: 네.
1: 이어서 또 그 현지 또 구조를 위한 KDRT 1진 44명 또 2진 8명을 저 보낸 적이 있죠.
0: 네네.
1: 예, 그래서 그 동안에 뭐 이렇게 고립된 10명을 구하는 성과도 이뤄냈고 또 중국인 생존자를 또 구출하는 그런 성과도 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그 연락 두절된 9분의 그런 생사 확인과
0: 네.
1: 또 유류품 발견이라는 이런 그런 수색 성과를 못 내서 가족들이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는 상황입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시간이 이제 뭐 2주 이상 도가 돼서
0: 그러네요.
1: 지금은 이제 현실이 또 굉장히 현장이 굉장히 이렇게 수색 그 이런 구조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0: 네.
1: 그래서 현실에 맞게 우리가 이제 투입됐던 이제 대응팀들도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이제 KDRT 2진이 이제 귀국을 하고 현재로는
0: 네.
1: 당초 신속 대응팀으로 구성됐던 정부합동 팀이
0: 네.
1: 이제는 정부합동 대응팀으로 이제 조정이 돼서 주네팔 대사가 이제 팀장으로 해서
0: 네.
1: 현재는 이제 이후에 그 네팔 주가자를 협의하면서 수색 구조 활동이 계속 좀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0: 그래요. 워낙 이게 예상하기 힘든 급작스러운 일이어서 손 쓰기 힘든 그렇습니다.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홍수가 터졌을 때는 대홍수가 터졌을 때는 근데
1: 맞습니다.
0: 이게 이제 뭐 그래도 고군분투했고 현지 뭐 저 외교관들이 고군분투했고 했을 텐데 그래도 좀 지나고 보니까 아 요게 요런 부분은 조금 더 시스템을 정비하면 더 좋겠다 요런 부분이 좀 발견된 게 있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정부가 그 당시 정말 과거에 없던
0: 네.
1: 그 우리 세계 지구의 지붕이 무너지는 이런 황당한 기상 변화에 의한 사고였지만
0: 네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응하시는 건 최선을 다했어야죠.
0: 네네.
1: 예, 좀 아쉬웠던 거는
0: 네.
1: 초기에 우리 주 네팔 대사가 부재했었다는 겁니다. 초기에 그 골든타임 특히 그 생존자들이 예를 들면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인근 숲속이나 주변으로
0: 네.
1: 탈출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초기에 어떻게 대응에 따라서 우리가 연락 수절된 분들의 종족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었지 않나 라는
0: 네.
1: 것이 사실 가족들로부터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초기에는 대사가 좀 뭐 이게 5일 만에 다시 이제 이렇게 임명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0: 네.
1: 그래서 초기에 이제 그런 약간 외교상에 조금 허점이 있다 보니까
0: 네. 네,
1: 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초기에 네팔 측의 협조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0: 네네.
1: 그래서 초기에 실질적 수색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0: 네.
1: 이런 지적들을 하고 계십니다.
0: 그래요.
1: 예, 그거는 뭐 우리 정부 측에서는 또 그건 아니라고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0: 예.
1: 예, 어쨌든 이런 그 애교 초기에 좀 일부 공백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0: 네.
1: 예, 또 정부는 특히 그 이런 얘기치 못했던 재난 이런 사고들이 해외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0: 애교
1: 그 공백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0: 예.
1: 항상 그런 대응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예. 이번에 이제 저 계기로 이렇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공관장 공석돼 있는 곳이 세계적으로 좀 제법 있나 보죠?
1: 네. 이번에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
0: 네.
1: 굉장히 인사가 지체되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그 뭐 임명된 대사들도 또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0: 네네.
1: 좀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예. 외교력의 여러 가지 그 공백,
0: 네.
1: 예. 좀 결함이 좀 있는 거 아닌가
0: 예.
1: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래요. 이번 같은 자연재난 포함해서 좀 더 큰 틀에서 재외국민 보호 안전 위한 조치들
1: 예.
0: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번이.
1: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아마 기상이변
0: 네네.
1: 또 이런 국제적으로 또 새로운 여러 가지 AI라든가 뭐 핵무기 가장 파괴력 있는 새로운 신문명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0: 네네.
1: 예기치 않은 정말 과거에 없던 새로운 사건, 사고, 재난,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가능성을 대비한 그 새로운 매뉴얼을 좀 더 보강하고
0: 네.
1: 거기에 대한 그 대응 시스템을 아마 외교부 차원에서도 강화해야 될 겁니다.
0: 네. 지금부터는 남북 문제, 네. 북한 문제 좀 짚어볼게요.
1: 예.
0: 송석준 위원장님께서는 국토부 대변인 지낼 때부터 주요 부처 대변인들과 언론계, 학계, 탈북민들 두루 참여하는
1: 예.
0: 외교안보 공부 모임 통일 포럼을 만들어서
1: 예.
0: 활동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 예, 예 자. 그렇습니다.
0: 이제 그 이런 오랫동안 좀 그 외통위원장 맡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1: 예.
0: 이거는 의원 막 되시기 한참 전부터 이제 쭉 그런 모임을 해오고 공부를 하셨는데
1: 예. 예.
0: 자
1: 예.
0: 지금 그 국회 외통위원장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한 정책 어떻게 평가하세요?
1: 예, 저는 뭐 정말 이재명 정부가 목표하는 것은
0: 네.
1: 정말 활발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지난 정부에서는 북한과 좀 대립각을 많이 세웠으니까 이재명 대립각을 좀 없애고 보다 더 적극적인 대화 협력 교류 협력을 하자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건 뭐 상당히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네.
1: 하지만 그것이 상호 이렇게 호응이 되는 상호 또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돼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혼자 뭐 짝사랑 하시기 식의 이런 대북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 네네.
1: 예, 지금 북한은 오히려 최근 들어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우리 정부는 더 가깝게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0: 네.
1: 대북 전단 살포라든가 무슨 확성기 이런 거를 철거
0: 네.
1: 이런 대북 그런 경계 태세에 약간 좀 완화 이런 것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 네.
1: 오히려 북한은 더 두 개의 적대 국가론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대남 도발을 더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뭐 미사일 도발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을 넘는 그 꼴로 지금 진행이 되고 심지어 이 군사분계선을 이렇게 그 침

평범한 네. 도발이 최근 8월부터 한 달간에 20회 이상이 있을 정도로 네. 정말 심각한 도발을 일삼을 정도로 우리의 불행과는 달리 북한은 적대적 행위로 일관하고 있다는

0: 현실적으로 그런 거 아니냐는 스탠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자, 이런 예. 통일부 장관의 스탠스는 특별히 어떻게 평가하세요?
1: 예, 저는 뭐 정동영 장관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허심탄회한 얘기도 해보지만,
0: 네.
1: 이분은 뭔가 좀 본인도 답답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은 좀 파격적인 우리의 그 태도 변화, 우리의 네. 자세 변화를 통해서 북한의 이런 어떤 변화를 유도하고 싶어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거죠.
0: 네. 네,
1: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현실에 맞게 북한의 실체를 제대로 보고 북한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현실적인 우리 접근 방법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1: 지금은 오히려 이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도 그분들을 북향민이라고 이제 그분들이 참 싫어하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0: 예, 예.
1: 탈북민이라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약자적인 위치지만 또 달리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 가장 또 두려울 수도 있는 분들이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분들을 마치 그냥 북향민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소홀하는
0: 네.
1: 그분들을 제대로 예우하지 않는 그런 거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0: 네.
1: 예, 뭐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그 주변 국가의 관계
0: 네.
1: 그런 것을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는 단순히 우리만의 그런 뭐 애걸 짝사랑식 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동안에 쭉 봐왔지 않습니까?
0: 네네. 네,
1: 지금이라도 현실적인 대북 접근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0: 그래요. 남북 교류가 네. 끊긴 상황에서도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중 기타 경제협력사업 관련 예산이 1,500억 원대 규모로 이제 편성돼서 그동안 적절성 네. 논란도 좀 일었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1: 그러니까요. 뭐 이제 교류협력을 위해서 충분한 여유 예산을 한번 편성해 놓는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그렇지만 그것이 올해 금년에도 1,789억 원을 편성해 놓고 현재까지 지금 뭐 1.6억을
0: 네.
1: 집행률이 1%도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뭔가 네.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하고
0: 네.
1: 또 저 대북 이런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남북관계 그 개선을 위한 그런 예산 편성과
0: 네.
1: 현실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0: 네.
1: 지금 북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번에 의료장비 지원을 뭐 100억 규모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박준근 의원님께서 어제 그 대통령전체위에서도 지적했지만
0: 네.
1: 그것이 소위 북한의 그 약자들을 위한 그 의료 지원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군사 이런 저 그 고위층들
0: 네.
1: 군 고위층들을 위한 이런 그 의료 장비 지원이 돼서 오히려 우리에게 더 역으로 칼이 돼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0: 네네.
1: 예,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우리가 그 북한도 필요하지만서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북 협력의 하나의 물꼬를 칠 수 있는
0: 네.
1: 예, 그런 예산을 우리가 잘 편성하고 그런 것을 북한에게 또 어떤 공감을 받는 받지 않은 그런 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도와주는 게 북한의 권력층으로 가냐, 이제 진짜 북한 인민들에게 가냐, 요 문제 그쪽에
1: 예.
0: 힘을 가진 사람들이 결정을 하니까 우리가 한계는 있지만 그거하고도 좀 관련되는 마지막 북한 질문은 하나 해볼게요.
1: 예,
0: 북한
1: 예.
0: 인권법 시행 10주년 맞았는데도 핵심기구 예. 북한인권재단은 여야 간 이사 추천 지연 등으로 여전히 출범 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예. 있습니다.
1: 예,
0: 최근
1: 맞습니다.
0: 인권단체들이 국회의원 전원을 향해 재단 이사 조속 추진 추천 촉구하는 의견 회신도 이제 요구했고요. 자, 예.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된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까?
1: 예, 사실 북한 인권이라는 거는 국제사회에서의 네. 관심사고
0: 네.
1: 또 우리가 또 북한이라는 현실을 보면은 북한 인권이라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바로 북한의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보고
0: 네.
1: 거기에 맞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북한 인권은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이슈잖아요. 그러다
0: 네네.
1: 보니까 북한이 싫어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덮어두자. 그것도 오히려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거든요.
0: 그래요.
1: 우리가 북한이 싫어하는 거는 최대한 자제하면서 대화 노력을 하는 건 필요하죠.
0: 네.
1: 그렇지만 북한의 인권의 근본은 그 열악한 경제 환경이지 않습니까?
0: 네네.
1: 예. 그리고 또 북한 사회의 어쩌면은 개혁 노력.
0: 네.
1: 우리가 북한의 체제는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0: 네.
1: 북한 사회가 좀 더

0: 다원화되고 개방화되고 보다도 경제적으로 좀 더 이렇게 향상될 수 있게끔 우리 직간접 서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 네네.
0: 예. 그냥 덮어두고 그냥 그들이 원하는 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끌려가게 될 것이고
1: 네.
0: 나중에는 어쩌면 핵을 이고 사는
1: 머리에
0: 그래서
1: 이고. 네.
0: 어쩌면은 우리가 더 강력한 그 국가력을 갖고 있고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더 비대칭적고 핵무기에 끌려다니고
1: 네.
0: 북한의 어떤 그 독재 국가의 어떤 시스템에 우리가 오히려 끌려다니는 굉장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우리가 협상할 때는 강하게
1: 네.
0: 또 우리가 힘을 기반으로 하는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건 얻어내고
1: 네.
0: 또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하는 정상적인 대북관계의 복원이 좀 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요.
0: 예.
1: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예. 질문 잠깐 할게요. 그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이렇게 그 조금 평가하시면서 뭐 부동산 네. 농지 조사 이런 데 대해서도 네. 현실성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0: 네. 네. 네.
1: 그 이천이 아무래도 그 농촌 지역이 네. 많으니까요. 농지 조사가 맞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네. 있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0: 예, 네. 지금 농지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불법 뭐 전용
1: 네.
0: 그리고 불법 뭐 임대차 예. 뭐 그다음에 이런 뭐 휴경
1: 네.
0: 이런 무단
1: 그렇게 예, 농사를 짓지 예, 않으면서 예, 갖고 휴경. 있는 거 뭐 이런 거죠.
0: 예, 예. 예.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1: 네네.
0: 예. 그런데 이제 그건 문제 있는 건 맞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예.
1: 네.
0: 그래서 무적정적인 단속 위주로 심지어는 처분명령까지 내리겠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농지 정책이 오히려 규제 완화를 좀 하면은 그 불법 요소는 다 없앨 수 있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불법 전용, 불법 뭐 임대차 이런 불법 소유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면 다 해결할 걸 그걸 규제 개혁을 통해서
1: 네.
0: 불합리를 해소할 생각을 안 하고 현재 잘못된 이걸 바로잡겠다.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거를 그대로 처분 명령을 내서라도
1: 네.
0: 우리 국가가 다 장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굉장히 위험한 사회주의적 발상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 반발과 분노가 지금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겁니다. 저도 내일
1: 네.
0: 제가 이제 오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1: 네.
0: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은 이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 그래요.
0: 예.
1: 마지막 질문은 제가
0: 예.
1: 이걸 드릴게요. 이게 이천하고 예. 약간 관련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0: 예.
1: 우리 송석진 위원장님이 과거 인터뷰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서희처럼 예. 싸우지 않고 문제를 푸는 신뢰 외교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0: 예.
1: 10월 초에 이천에서
0: 예.
1: 그 서희 외교문화재라는 행사가 열리더라고요.
0: 아, 예.
1: 그래서 아마 고향이 예. 거기신가 보죠. 이 서희 그 고려시대 외교가 서희.
0: 맞습니다.
1: 그렇죠.
0: 서희 선생의 고향이 바로 제 이천이고요.
1: 네네.
0: 예, 이천에는 그 서희 선생 동상도 있고 테마파크도 있고 또 문화재도 열립니다. 예.
1: 그래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서희처럼 싸우지 않고 문제를 푸는 실리 외교 중요하다 예. 하셨는데 지금 저
0: 예.
1: 어떤 뭐 미중 갈등 있고 우리나라 파병 예. 문제 있고 뭐 중동 리스크 있고 막 여러 가지 현안 많을 때
0: 예.
1: 그렇다면 우리가
0: 예.
1: 외교 전략을 만약에 그 서희 그 외교가를 생각하면서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된다고
0: 예.
1: 보세요?
0: 저는 서희 선생의 정신은
1: 네.
0: 기본적으로 승생과 조화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0: 거란 82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다들 무서워하면서 무조건 항복하자 원하는 걸 다 들어주자 이랬을 때
1: 네.
0: 이분은 담대하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해서 혼자 적진에 들어가서 적장과 단편을 하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 장면이 제 그 국회의통이 소회의실에 지금 제가 벽면에
1: 아 그러셨군요.
0: 걸어놨거든요.
1: 네.
0: 바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깨뜨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뭔가 줄 수 있는 담대한 그 전략과 그런 지혜와 용기가 있다면은
1: 네.
0: 우리는 얼마든지 만족 서로 만족시킬 만한 대안을 제시함으로 해서
1: 네.
0: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얻어낼 수 있거든요.
1: 그렇군요.
0: 바로 서희 선생의 그런 상생과 조화의 정신이 그걸 가능케 했던 거였죠. 지금 이번에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또 대일한 접근 방법도
1: 네.
0: 그런 상생과 조화의 정신을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뭔지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거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주변국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준다면
1: 네.
0: 얼마든지 기분 좋게 서로 오히려 우리가 미국과 이란을 갈등을 부추기고 더 키우기보다 우리가 한편을 들어서 더 양쪽을 더 키우기보다는 갈등을
1: 네. 네.
0: 우리가 오히려 두

0: 우호 국가들이기 때문에 양쪽이 다 오히려 중재 주종재자적인 조종자적인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우리는 충분한 국가 역량이 있고 그런 또 인재들도 많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제대로 우리가 자원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이제는 따라가는 나라 그렇게 꼭 그런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1: 네.
0: 오히려 우리가 이끌어가는 나라 그 바로 예교역량을 서희 선생의 상생과 조여 정신에서 배워야 될 때가 지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서희 선생의 상생과 조화의 정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서현정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서현정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첫 소식은 이겁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장바구니 물가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올해 차례상 비용 얼마나 올랐어요?
1: 네, 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이달 9일 서울 전통시장, 대형마트, 가락몰 등 25곳에서 차례상 성수품 34개 품목 가격을 조사했는데요. 6인 가족 기준 차례상 차림 비용이 지난해보다 평균 5.1% 오른 그래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가락몰이 22만 8천 원으로 가장 저렴했고요. 전통시장은 약 24만 원, 대형마트는 약 29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대비 가격 상승폭은 대형마트가 가장 컸습니다.
0: 그래요. 자, 어떤 마트나 이런 시장 이런 별로의 그건 얘기했는데 품목별로 보면 어떤 게 가장 많이 뛰었어요?
1: 네. 채소류가 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여름철 기록적인 폭염과 잦은 비로 인해 채소가 귀해진 거죠.
0: 네네.
1: 품목별로 보면 애호박이 44% 급등했고 무는 25%, 도라지는 23%씩 올랐습니다.
0: 네.
1: 돼지고기나 소고기 국거리 같은 축산물도 평균 7% 올랐고요. 수산물도 6% 올랐습니다. 특히 동태살이 20%나 뛰었습니다.
0: 네.
1: 반면 과일 가격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는데요. 사과는 지난해와 비슷했고 곶감 대추는 오히려 12%, 15% 내렸습니다. 어디서 사느냐,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큰 만큼 구매처를 나눠서 이용하시면 장보기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는 추석 약 2주 전 가격이라 추석 직전에는 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0: 그래요.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 오늘 정부에서 관련 발표를 했습니다. 기한 연장 이런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그 재정경제부가 오늘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에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0: 네.
1: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11월 말까지 지금처럼 휘발유 15%, 경유, 부탄 각 25%의 인하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게 적용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는 698원, 경유는 436원, 부탄은 152원입니다.
0: 네.
1: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올려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0: 네. 추석 연휴에 기존 귀경길 오르는 분들 대상으로 기름값 얘기도 좀 언급한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구부총리는 오늘 추석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제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가격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씩 인하가 되고요. 추석 연휴 낮 시간대에는 이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만큼 전기차 충전 요금도 할인해 준다고 해요. 내일 0시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 가격도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그 휘발유는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으로 기존 지금 시행되고 있는 9차와 같은 가격으로 이제 동결이 됐습니다. 그 석유 최고 가격제는 기름이 너무 뛰지 않게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석유 제품에 가격 상한을 두는 제도인데요.
0: 네.
1: 정부는 국제 유가 상황뿐만 아니라 추석을 앞둔 민생 물가 부담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한 걸로 보입니다.
0: 네. 자, 2억 원 금융위원장이 국내 증시 변동성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1: 네, 오늘 이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9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최근 국내 자본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코스피가 올해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면서도 지난 6월과 7월에는 특정 업종 쏠림, 그리고 차입을 통한 투자 확대, 그리고 남에 비해 다만 뒤처진 것 같아서 불안한 이른바 포모 심리 현상이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커졌고 그리고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겪었다고 진단했습니다.
0: 네.
1: 이제 여기에 중동발 국제유가 폭등,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 그리고 AI 반도체 업종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 대외 여건도 좀 만만치 않다고 봤습니다.
0: 그래요.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까?
1: 네. 우선 국내 증시에 장기적인 수급 기반을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단기 매매 그리고 비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제 국민 자산 형성과 연계된 장기 기금이 증시의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0: 네.
1: 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 자립펀드 그리고 생산적 금융 ISA 같은 상품을 내놓고 오래 보유할수록 유리한 방향으로 금융세제도 좀 손보기로 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주주친화적인 지배구조로 개혁하겠다고 했고요. 또 800선에 지금 갇혀있는 코스닥에 대해서는 좀 시장구조를 개편하고 투자자금도 좀 더 확충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 신용융자 같은 증시 레버리지도 촘촘히 관리하기로 했고
0: 네.
1: 비상상황에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시장 안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도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0: 그래요. 오늘부터 육아 지원 제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 달라집니까?
1: 네. 그동안 임신 출산 관련 남성 근로자 지원 제도가 출산 이전으로만 있었는데 그거를 확대하는 게 이제 골자인데요.
0: 그래요.
1: 네.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정작 임신 중 위험한 상황이 생기거나
0: 네.
1: 유산 사산을 겪을 때는 배우자를 돌볼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조치입니다.
0: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조치다. 그렇다면 이제 많이 젊은 부부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바뀌는 게 있습니까?
1: 네. 우선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에 허용됩니다.
0: 네.
1: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만 쓸 수 있었는데.
0: 아, 임신 중 가능하다?
1: 네. 그런데 이제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같은 건강상 위험이 있다면 출산 이전에도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휴직 시작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고 이 기간은 전체 유직 기간에서 차감되지만
0: 네.
1: 또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유산 사산 휴가가 새로 생겼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한다면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만 하면 최대 5일까지 휴가를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도 이제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번 제도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배우자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수급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나 늘어나는 등 남성의 육아 참여는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0: 그래요. 서울 강남 개포동에 이제 구룡마을에 불법 막루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구룡마을 주민들이 행정 인력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감시대를 이렇게 높게 세운 건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강제 철거가 시작됐어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 네, 맞습니다.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에는
0: 네네.
1: 이제 재개발을 둘러싼 주민들 그리고 SH 사이의 갈등이 몇 년간 이어져 왔는데요.
0: 그렇죠.
1: 그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막루는 2024년 11월 구룡마을 총통합주민자치위원장 위원회 위원장인 유모 씨 등이 이제 SH 그리고 강남구청 같은 사람들이 마을 일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력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세운 대형 철제 구조물입니다.
0: 네.
1: 이제 높이가 11.4m에
0: 네.
1: 면적은 78m에 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0: 그래요.
1: 네, 법원이 지난달 12일에 해당 구조물을 허가 없이 세운 유 씨에게 징역 1년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막루를 자진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0: 판결이 나왔군요.
1: 네. 한 달 이내에 철거를 하고 있었는데
0: 네.
1: 유 씨 측이 이를 거부하고 버텨온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법원은 오늘 집행관들을 투입해서 철거 작

0: 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요. 철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1: 그래요. 오늘 드디어 at least 철거 작업에 돌입한 건데 그렇다면 재판부는 이 망루를 뭐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0: 네, 이게 재판부는 유 씨 등이 재개발 사업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조직적 그리고 계획적으로 망루 설치를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1: 네.
0: 그래서 사업이 시행되면 무허가 거주민들의 입주권이 규정대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형 망루를 세웠다는 건데요.
1: 네.
0: 그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위험성에 비춰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구룡마을 얘기를 좀 해보자면
1: 네네.
0: 서울시가 지난해 토지 24만 제곱미터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했어요. 그래서 SH가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재개발을 추진 중인데요.
1: 네.
0: 현재는 전체 가구의 83%가 SH가 제안한 재정책 대책을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주민들과는 보상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제 철거 이후에 이제 남은 갈등이 어떻게 좀 풀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서현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매주 다양한 문학의 전문가와 흥미롭고 유익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주말엔 문화. 이창동 감독이 영화 가능한 사랑으로 이탈리아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은사자상입니다. 이번 수상의 의미와 이창동 감독의 영화 세계. 허남웅 영화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허남웅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이게 쭉 그동안에 지내온 거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네. 영화가 베네치아 영화제 네. 꽤 오랜 인연을 맺어왔더라고요.
1: 인연도 깊고요.
0: 그러니까요.
1: 그리고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또 한국 영화에 드리는 공도 굉장히 커요.
0: 아, 실제로요?
1: 예, 그래서 그 한국 영화 관련한 그런 영화제를 네. 이탈리아에서 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도 예, 베네치아 영화제가 주관해서 열기도 하고
0: 아, 그래요?
1: 예, 그럴 정도로 관심이 많습니다.
0: 그래서 네. 그동안 이제 쭉 어떤 것들이 우리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이렇게 또 수상을 했는지 그거를 소개해 주시면서
1: 네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사위원 대상을 탄 거는 또 네. 한국 영화 최초라고 하네요.
1: 그러니까 이탈리아 베네치아 영화제 보면 네. 일종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제 황금 사자상이 있죠.
0: 네네.
1: 예전에 이제 김기덕 감독이 피에타로 네. 받은 적이 있죠.
0: 네네.
1: 그리고 이창동 감독이 오아시스로 감독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0: 네네.
1: 예,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이 한국 영화 최초로 은사자상을 받았다. 일종의 2등에 해당하는
0: 상 중에 2등.
1: 예, 2등에 해당하는 상을
0: 거네요.
1: 받은 거.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게 보도되는 거에 의하면 뭐 네. 1등, 2등을 나누긴 하는데 네. 이런 베네치아 영화제는 우리가 흔히 세계 3대 영화제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로 속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상을 받았다. 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뛰어난
0: 거의 다
1: 부분이고.
0: 메달 딴 건데 메달.
1: 네. 뭐 예. 그런 셈이긴 하죠. 네.
0: 그래요. 자, 베네치아 은사자상에 네. 이어서 캐나다 토론토 영화제에서 감독상 받았습니다.
1: 네네네.
0: 자, 이창동 감독 그동안 네. 해외 영화제에서 여러 차례 수상했는데 이번에는 또 네. 국직한 기록이 추가됐다고
1: 그쵸.
0: 봐야 되겠네요.
1: 그러니까 베네치아 영화제에서 지금 은사자상을 받았는데 그 전에는 네. 이제 토론토 국제 영화제를 먼저 또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에버트상을 수상을 했는데
0: 네.
1: 에버트상이 무엇이냐? 그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로저 에버트라는 영화 평론가가 있어서요.
0: 네.
1: 있었어요. 지금은 작고했는데 영화 평론으로 퓰리처상을 받기도 했거든요.
0: 그랬군요.
1: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제 평론가인데 캐나다에서 그 로저 에버트를 기르기 위해서 토론토 영화제에서 에버트상을 만들었고 이 상은 무엇이냐? 자기의 세계를 일관적으로 유지하면서 독창성을 계속 가져가는 거장들에게 주는 상이거든요. 그걸 베네치아 가기 전에 또 수상을 하기도 했어요. 이창동 감독이 가능한 사랑으로. 그러다 보니까 야 가능한 사랑. 예전에도 이창동 감독은 이 만드는 작품마다
0: 그러니까요.
1: 국치관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잖아요.

0: 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가능한 사랑은 또 어떤 그 방식의 또 영화일까라는 궁금증을 많이 일으키고 있죠.
1: 그러니까요. 네. 그 전에 보니까 이창동 감독 2002년에 오아시스 네. 감독상이고 1987년.
0: 네네.
1: 와 거의 40년 전에.
0: 네.
1: 그럼 그 강수현 씨가 거의 한 20살 때네요.
0: 예, 그거는 이제 임권택 감독.
1: 영화죠. 감독.
0: 네, 그렇죠.
1: 야,
0: 그게 이제 최초로 이 베네치아에서 한국 영화가 수상한
1: 그러네요.고요.
0: 네. 그 한국의 이제 국직한 상들은 보통 이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에 이뤄지고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서 이제 이창동 감독은 오아시스를 또 시발점을 해가지고 2007년에는 밀양이라는 작품으로 칸 영화제에서 네네. 전도연 배우가 또
1: 그렇죠.
0: 그 배우상을 받기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창동 감독은 칸 영화제에서 시로 각본상을 받기도 했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계속 만드는 작품마다 이렇게 국제 영화제에서 상을 받기도 하는데요.
1: 네.
0: 근데 이게 상의 어떤 색깔이라든지 뭐 네. 1등, 2등을 떠나서 이창동 감독의 작품은 일단 발표가 되면
1: 네.
0: 세계 영화제나 그리고 네. 영화계에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들로부터 과연 어떤 영화일까?
1: 주목을 받는 거예요?
0: 맞아요. 네.
1: 거장의 반열에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나요?
0: 일찍이 들어갔죠.
1: 일찍이 네. 일찍이 거장의 네, 반열에 들어가 있는.
0: 네, 다만 네. 그런 건 있죠. 근데 이 거장이라는 칭호를 받긴 하지만 이 가능한 사랑이라는 작품이 이번에
1: 네.
0: 그 투자를 받은 곳이 한국의 영화사가 아니에요. 네, 그 N사 이제 OTT에서
1: 네, 네.
0: 이제 전액 투자를 했는데
1: 네.
0: 아 이런 거장의 작품인데 한국 영화의 상황이 지금 녹록지 않다 보니까
1: 그러니까.
0: 거장의 작품이 투자를 받기 힘들다.
1: 이야,
0: 네,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버니 이후에 이제 8년 만의 신작인데요.
1: 네.
0: 네, 이렇게 개봉도 전부터 국직한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역시라는 그런 감탄사를
1: 역시 듣고
0: 있기도
1: 하죠.
0: 네네.
1: 추상 소감에서
0: 네.
1: 영화의 역할을 질문해왔고 그 질문을 계속하겠다.
0: 그렇죠.
1: 무슨 뜻인가요?
0: 그러니까 이 이창동 감독의 작품들을 보게 되면 흔히 우리는 이제 영화라고 했을 때는 뭐 블록버스터가 주는 오락 영화도 있지만 이창동 감독의 작품 같은 경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굉장히 풀기 힘든 어떤 미묘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가령 밀양에서는 어떤 살인범을 용서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용서가 이 당사자 피해 당사자에게 그렇죠.
1: 매우 철학적인 문제죠.
0: 맞아요.
1: 용서.
0: 용서와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진가? 그것이 가능한가를 묻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이런 일종의 인간관계의 난제 같은 것들을 영화로 가져와서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건 아니죠. 해답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느냐라는
1: 네.
0: 것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감독들의 작품보다는 훨씬 더 심오하고 깊이가 있고 무엇보다 성찰적이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가능한 사랑에서요.
1: 네네.
0: 이 은사자상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거기서 이제 시상자로 나온 사람이 그 홍콩의 두기봉 감독이에요. 두기봉 감독은 홍콩의 액션 영화를 만드는 감독으로 유명한데 상을 주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1: 네.
0: 아 자기는 이창동 감독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번 영화는 그중에서도 가장 성숙한 작품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1: 그래요.
0: 예, 그렇다면 이 성숙한 작품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전의 작품들도 다 성숙한 작품인데
1: 네.
0: 가장 성숙했다고 했다는 건 이창동 감독의 어떤 세계관이
1: 네.
0: 지금 훨씬 더 무르익었다라는 표현으로 들리거든요.
1: 그래요.
0: 예, 그래서 훨씬 더 지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1: 그래요. 아까 용서, 밀양 용서하니까
0: 네.
1: 달라이라마의 용서는
0: 네.
1: 남들을 어떻게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나를
0: 그렇죠.
1: 놔주는 거기 때문에
0: 맞아요.
1: 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0: 네네.
1: 야 영화 질문하고 그
0: 네네.
1: 답을 찾는다 영화다 인생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맞아요. 맞아요.
1: 자 네. 이창동 감독의 신작
0: 네.
1: 가능한 사랑 어떤
0: 네네.
1: 영화입니까?
0: 가능한 사랑은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하면
1: 네.
0: 크리스토프 키에슬롭스키라는 이제 예전에 거장이 있는데요. 그 10계명 연작이 있어요. 데칼로그라고.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1: 네.
0: 근데 이것은 이제 재해석 하는 프로젝트로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모티브를 삼은 거죠.
1: 네.
0: 그래서 여기에는 두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회사에서 해고된 노동자 부부.
1: 네.
0: 그리고 이 노동자 부부의 사연을 다큐멘터리로 만들려는 그 아내와 또 남편이 등장하거든요.
1: 네.
0: 이제 많이 노출된 건 아니에요, 이야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1: 네.
0: 어느 부분까지 그 사연들을 방송으로 그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1: 네.
0: 그 방송을 통해서 또 영화를 통해서 사연을 드러냄으로써 얻는 이득이 과연 올바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또 질문 던지는 작품이거든요.
1: 그래요.
0: 네, 이 작품이 그래서 그리고 이창동 감독이 지금까지 해온 작품 중에 또 가장 긴 상영 시간을 갖는 작품이더라고요.
1: 그렇군요.
0: 거의 3시간에 이르는 작품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0: 어떤 형태 갈릴지 지금 궁금한데 일단 상을 받았잖아요. 국내에는 다음 주 월요일에 기자시사회를 가져요.
1: 네.
0: 네, 그래서 오전에 기자시사회를 갖고 영화가 끝난 후에는 이제 감독과 배우가 참석하는 그런 인터뷰 자리도 예정이 돼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마 다음 주쯤에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히고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사의 이제 OTT에서 네. 투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그렇다면 이 극장에서 볼 수 없는 것인가?
1: 네.
0: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은 일단 2주 정도의 상영을 먼저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9월 23일에 개봉을 해요.
1: 9월 23일 개봉?
0: 네. 오. 개봉을 하고 그리고 OTT에서는 11월쯤에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이창동 감독은 그렇잖아요.
1: 개봉이라는 거는 뭐예요? 네,
0: 극장에서.
1: 상영관?
0: 네, 상영관에서.
1: 이거는 기본은 네. 그 N사잖아요.
0: 그렇죠? N사인데 네. 이창동 감독이 이제 작품을 하면서 조건을 건 거죠.
1: 아,
0: 네.
1: 극장에서도 조금 그 긴 기간이 아니라도
0: 아니더라도 극장에 상영하는 거고
1: 좀 걸어라.
0: 그리고 네. 이창동 감독이 상을 그 은사자상을 받은다면 이런 말씀하셨죠. 영화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겠다라고 했을 때 네. 우리가 영화라는 것의 매체를 가장 최적에서 볼 수 있는 곳이 극장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렇기 때문에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이창동 감독이 말한 또 인터뷰의 내용들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1: 그래요. 네. 설경구 전도연 주연했습니다.
0: 네네네.
1: 이 두 배우는 이창동 감독의 이전 네. 영화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0: 네네.
1: 유달리 케미가 맞는 감독과 배우가 있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두 감독이 네. 그러니까 두 배우가 말하자면 네. 이창동 감독의 영화 세계를 완성하는 일종의 좀 알파 오메가라고 해야
1: 그렇군요.
0: 될까요? 그러니까 설경구 배우는 박하사탕에서
1: 네.
0: 나 다시 돌아갈래라고 했던 이제 명대사 있잖아요.
1: 네, 네.
0: 근데 그게 다른 배우가 있을 때 그 느낌이 살 수 있었을까?
1: 아, 어렵죠.
0: 그렇죠. 네. 뭐 박하사탕에도 나왔고 오아시스에도 나왔고 이번 이제 그 장편으로만 따지면
1: 네.
0: 이창동 감독 영화 설경구가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그 지금 상태이고 전도연 배우는 밀양으로 이미 칸에서
1: 네. 네,
0: 상을 받았잖아요. 그 배우상을 받았기 때문에 뭐
1: 네.
0: 이창동 감독의 세계를
1: 네.
0: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1: 네.
0: 그 세계를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배우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1: 그래요.
0: 설경구 배우와 전도연 배우는 함께 출연한 영화들이 꽤 많아요. 벌써 이번 가능한 사랑이 여섯 번째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부부로서의 케미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맞아왔기 때문에 이들의 케미가 또 어떤 점에서 이창동 감독의 성숙한 세계를
1: 네.
0: 훨씬 더 깊이 있게 구현할 수 있을까라는 점도 이번 가능한 사랑의 또 관람 포인트이기도 하죠.
1: 네. 박하사탕, 오아시스, 밀양. 네. 한국 영화사의 획을 그은 굵직한 작품들.
0: 그쵸.
1: 자, 허남웅 평론가님이 꼽는
0: 네.
1: 이창동 베스트는 이거다.
0: 네.
1: 뭡니까?
0: 저는 시. 입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왜냐하면 시라는 세계는
1: 네.
0: 그 행과 행의 그 행간에서 나오는 의미들을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1: 네네.
0: 예, 그런 점을 저는 시에서 이 이창동 감독이 가장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국영상자료원에서 항상 10년마다
1: 네.
0: 최고의 한국 영화를 뽑아요. 그럴 때마다 1위에 오른 작품. 보통은 우리는 이제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칸에서 최고상 받았으니까
1: 네.
0: 기생충 1위일 거다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많은 영화 전문가들은 시를 또 최고작으로 꼽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저이기도 합니다.
1: 자, 시간은 네. 거의 다 됐지만 짤막하게 이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0: 네네.
1: 이번 추석 연휴에
0: 네네.
1: 바로 이 영화다. 어떤 영화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0: 이번에 한국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1: 그래요.
0: 허진호 감독이면 이제 멜로의 장인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 암살자들이라고
1: 네.
0: 정치 드라마로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석 시즌에 일종의 그 시그니처
1: 암살자들은
0: 같은
1: 문세광.
0: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0: 예, 예, 맞아요,
1: 예.
0: 맞아요. 그 사건을 이제 다룬
1: 네.
0: 내용이고 타짜는 또 추석 시즌 3종이잖아요.
1: 네.
0: 타짜
1: 네네.
0: 4편, 타짜 벨제붐의 노래가 있고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 인턴을 리메이크했고요. 그다음에
1: 네.
0: 최민식 배우와 한소희 배우가 출연한 인턴이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작품이 이번에 추석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한국 영화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이 작품 중에 장르도 다양하고 또 배우들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어떤 작품이 가장 예, 많은 그 관객들의 선택을 받을까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허남웅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이무진의 에피소드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서쪽 지역은 청명한 하늘에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더웠습니다. 동풍이 지속되면서 주말 동안에도 서쪽 지역으로는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들어서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광주 30도까지 올라 덥겠는데요. 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금세 내려가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하겠습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니까요. 계속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도에 5에서 20,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울산에 5에서 10mm 정도로 비의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동부에는 내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고요. 영남 해안에도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광주와 전남의 안개가 자욱하겠고요.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대기가 점차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19도, 대전 18도, 광주 18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5.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서 연임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선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범위를 분명했습니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과 남탓만 하는 회견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과 같은 마음이라며 당에서도 민생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단층을 다시 활성화시켰다는 한국과 중국의 공동 연구 결과가 과학저널 사이언스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국제유가 상승을 감안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석유 10차 최고 가격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 호르무즈 파병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2차 개각 후 불거진 인사 논란에 대해선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예정보다 30분 늦...

0: 늦게 시작된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20분간 모두 발언을 통해 취임 1년 3개월간 느낀 소회를 밝혔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이 대통령은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 언제나 국민은 옳다라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거센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선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선 국회에 계류된 특검법안에 있는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존 기소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최근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시스템 논란과 관련해선 대비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다며 재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면서도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시나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중심 과제라며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 정부는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약 100분간 진행된 오늘 회견은 이전 회견과 달리 이 대통령이 연단에 서서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여야도 일제히 반응을 내놓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같은 마음이라며 당에서도 민생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과 남탓만 하는 회견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원희 기자입니다.
2: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회견 내내 대통령과 같은 마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지표는 개선됐지만 국민이 체감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대통령 말에 공감한다며 입법과 예산으로 돕겠다 약속했습니다. 지도부 의원들의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전용기 최고위원은 연임과 파병, 공소취소 등 여러 논란에 대통령이 입장을 분명히 밝힌 만큼 이제 소모적 논쟁을 끝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친청계로 꼽혀온 한민수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강조한 진영 내 통합을 언급하며 하나가 되자고 화답했습니다. 같은 기자회견을 봤지만 야당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마디로 국민 포기, 민생 포기 선언이었다고 요약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고심하는 건 공소취소 포기 못한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연임과 공소취소 논란을 정면 돌파한 걸 두고선 지지율 떨어지니 등 떠밀려 한 말을 어떻게 믿냐고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주식, 농지 등 국민의 자산을 수탈하는 정책에 전혀 반성이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입니다.
1: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에서는 6차례 핵실험이 진행된 이후 자연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계속되는 지진 발생에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 실제로 북한의 핵실험이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단층을 다시 활성화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오늘 새벽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발표됐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017년 9월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여섯 번째 핵실험을 감행합니다. 당시 폭발 충격으로 규모 5.7에 해당하는 강력한 인공 지진파가 관측됐고 이후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랐습니다. 지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잦아들기 마련인데 오히려 더 많아지는 이상 현상이 최근까지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관측망을 동원해 상세 분석한 결과 6차 핵실험 이후 지난해 5월까지 지진 발생은 1,300건을 넘어섰습니다. 부산대 김광희 교수팀과 중국 공동연구진은 2000년 넘게 활동을 멈췄던 단층이 다시 활성화된 데다 더 큰 지진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복된 핵실험이 주변 안반을 손상시켰고 지각의 응력 상태를 바꿨다는 설명입니다. 북서 방향으로 잇따라 발생한 지진은 두 개의 단층이 활성화됐다는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2017년 포항에서도 지열 발전을 위해 땅에 물을 주입했다가 지진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단층을 활성시켰다는 이번 연구는 오늘 발표된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1: 국제원자력기구 IAEA 회원국들이 북한은 핵확산 금지조약 NPT에 따라서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IAEA는 현지시간 17일 제70차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0: IAEA와 북한 간 NPT 안전조치 협정의 이행에 관한 결의를 찬성 103표, 반대 6표, 기권 14표로 채택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35주년을 맞아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현재 시간 1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35년 전 대한민국과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다며 한반도 전역의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말 제주와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흐리고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커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입니다.
1: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강원 산지와 영남 동해안, 제주도는 오전까지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5에서 20mm, 강원 산지에 5에서 10mm, 그 밖에 울산과 동해안은 5mm 미만입니다. 제주와 영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주 동부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와 영남 해안은 모레까지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한 바람에 제주 해상과 남해 먼바다에는 파도가 높게 일겠고 동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올 것으로 보여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9도, 대전 18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에는 서울이 29도 등 대부분 지역이 24도에서 30도까지 올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까지 크게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진 대체로 맑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거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0: 정부가 국제 유가 상승을 감안해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적용되는 석유 10차 최고 가격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2: 정부는 오늘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가 15%, 경유와 부탄이 25%입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45원, 부탄은 51원 정도의 할인 효과가 유지됩니다. 정부는 최근 들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중동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면서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이 할인됩니다. 대상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이며 9월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된 가격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또 명절 기간 낮 시간대에는 전기차 충전 요금도 할인됩니다. 내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 가격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할 때 최고 가격을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황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고 가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틈타 정유사들의 유가를 담합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석유를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 기업들의 전현직 경영진들이 담합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가 이 업체들의 구체적인 담합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입니다.
3: 국내 석유화학 업체 전현직 대표들이 담합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OCI와 하나솔루션, LG화학 등 7개 기업 전형직 경영진 8명, 가성소다, 하이포 등 8개 품목의 가격을 협의한 혐의입니다. 가성소다는 종이 등을 제조할 때, 하이포와 염산, 염소는 소독과 살균에 쓰입니다. KBS 취재 결과 담합 기간은 2021년부터 지난 3월까지 5년 동안 최소 31차례, 임원들끼리 음식점에서 만나거나 통화를 하며 가격 인상 폭, 시기, 거래처 납품량, 투찰 가격 등을 협의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가성소다는 중동전쟁 직후에도 담합을 이어가면서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을 노렸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성소다는 18차례, 하이포는 9차례, 염산은 4차례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업 간 모임에서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경쟁사가 비협조적이다. 가격이 너무 떨어졌으니 함께 인상하자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관계자 진술과 녹취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특정한 담합 규모는 역대 가장 큰 규모인 15조 원대.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0: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 직접 나가서 환영할 전망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긴장 수위를 낮추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산적한 쟁점을 두고 힘겨루기가 진행 중인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각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에 도착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공항에서 직접 맞이할 예정이라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서 직접 외국 지도자를 맞이하는 건 집권 2기 들어 처음입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 방중 당시 중국 측은 정상회담 장소인 인민대회당에 레드카펫을 깔았는데 이에 대한 담례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 측은 중국을 겨냥한 과잉생산 추가 관세 발표도 정상회담 이후로 미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문화재와 화석 등 50여 점을 중국에 반환하는 등 긴장 수위를 낮추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미중 양국은 통상 갈등은 물론 이란 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 이슈까지 논의할 쟁점들이 수두룩합니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AI 규제 논의에 중국은 부정적인 상황인데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공통으로 직면한 위험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나라 외교 장관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양국이 이견을 관리하는 한편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는데 미국과 대등한 관계임을 부각하며 힘겨루기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양국이 민감한 쟁점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11월 APEC 등을 계기로 올해 중 추가 정상회담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의 대통령 등 고위급 대표단이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란의 핵심 대표단과 수행원들에 대한 입국 비자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단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포함된다고 익명의 당국자들이 전했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남자 농구 대표팀이 이란을 꺾고 결승 진출에 성공하며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소식 이성훈 기자입니다.
5: 남자 농구 대표팀이 12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열린 준결승전에서 양팀 최다인 26득점을 넣은 에이스 이현중을 앞세워 이란을 77대 51로 크게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은메달을 확보한 우리나라는 2014년 인천대회 이후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우리나라는 모레 일본 중국전 승자와 금메달을 다툽니다. 정구 대표팀은 남녀 단체전에서 나란히 4강에 진출하며 동메달 2개를 확보했습니다. 남자 대표팀은 6강 토너먼트에서 필리핀을 2대0으로 꺾고 4강에 올랐고 여자 대표팀은 조별리그 2위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정구는 3위 결정전 없이 준결승 진출팀 모두에게 동메달을 줍니다. 이미 일부 구기 종목을 시작한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은 이번 주말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20번째를 맞은 이번 아시안게임은 내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종합 3위를 목표로 하는 우리나라는 본격 메달 레이스 첫날인 모레 사격과 수영 근대 5종에서 대회 첫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KBS 뉴스 이성훈입니다.
0: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오늘 정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해 11월 황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난해 21대 대선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후보직을 유지한 채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는 형사 법관과 경찰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제 시행 이후 6달 동안 경찰에 1,000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이 가운데 725건은 불송치 등으로 처리했고 32건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종별로 보면 경찰이 전체 접수 인원의 약 28.5%를 차지했고 검사와 판사도 961명, 734명 각각 접수됐습니다. TBS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TBS는 오늘 서울시가 홍보기획관과 재정기획관을 협의체 참여자로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신임 TBS 대표가 선임된 뒤 협의체 참여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 참여자를 추천하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TBS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북한이 한국이 동참한 미국 주도 아태지역 연합군사훈련에 또다시 반발하며 비례성을 능가하는 반응 행동이 필요하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어제 담화에서 미국 주도의 퍼시픽 뱅가드 2026을 언급하면서 대조선 적대성의 신기록들이 창조되고 있다며 자신들의 반응 행동에서도 신기록이 창조되어야 한다고 말해 강력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8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 3천억여 원을 순매수하며 올해 들어 처음으로 사자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의 외국인 증권 투자 자료를 보면 지난달 외국인은 국내 상장 주식 3,44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순매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12월 1조 5천억 원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오늘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정책금리를 현행 1% 정도에서 1.25%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31년 만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내년 회사의 칩 판매량이 올해의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는 5에서 10mm, 동해안은 5mm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9도 등 전국에 15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취재 기자의 시선으로 여의도 정치권을 분석해보는 여의도 프레스룸 시간이죠.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사 논란과 공소취소 문제, 연임 개헌 논란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부동산 문제까지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는 현안이 적지 않았는데요. 청와대가 예고했던 민생개혁 통합의 이 메시지는 과연 어떻게 구체화됐는지, 또 민감한 현안들에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놨는지 오늘 기자회견 내용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0: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토론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 먼저 듣고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1: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 저의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의 반발에도 당연한 일인데 왜 그렇게 반발하나라고 하면서 애써 외면하려 했던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0: 네,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듣고 왔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이나 1주년처럼 뭐 특정한 계기가 있는 회견은 아니었죠. 청와대도 국민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원하는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더 늦추지 않고 회견 열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분의 기대를 충족했던 기자회견이었는지 궁금해요. 직접 기자분들에게 이번 기자회견은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선문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저는 분위기를 좀 고루 물어봤거든요. 정치권 네. 분위기 고루 물어봤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뭐 혹평일색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존의 기조에서 바뀌는 것이 없다. 그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나 뭐 솔루션이 없다. 요걸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네. 이어가지고 이제 김승원 후보자는 결국 임명하지 않겠느냐 이걸 연결해가지고 좀 혹평을 하고요. 민주당 내부는 뭐 아주 많은 사람을 물어본 건 아닌데 한 7명 정도 이제 얘기들을 쭉 들어봤는데 네. 전반적인 평가는 그래도 좋았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일단 비명계 쪽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걸 좀 물어봤는데 얘기하는 게 뭐 인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굉장히 좋게 봤다. 태도와 자세 확실히 예전보다 낮은 자세를 보였고 그다음 초기에 사과하는 모습도 진정성 있게 보였다. 그리고 이제 연임 개헌하고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지없게 말한 것도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비판적인 얘기는 좀 국민의힘 쪽 얘기하고 좀 비슷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뭐였냐면은 그 역시 말하는 건 이제 솔루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어렵고 특히 사실 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기대했던 거는 가장 원했던 그림은 반전을 만들어주는 그림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을 줘야지만 보통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네. 이제 연임 개헌 문제나 아니면 공소취소 관련된 언급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걸 언급하는 수준에서 좀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0: 예상하는 반전은 그러면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2: 사실은
0: 뭐 예를 들어서
2: 비명계 쪽에서 예. 얘기하는 거는 네. 막판까지 기자회견도 미루고 했으니까 혹시 물론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김승원 후보자를 예를 들어 임명을 안 한다거나 이러면은 예측을 완전히 뒤집는 그림이고 이거 외에 또 얘기 냈던 거는 모 인사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와대 3실장을 교체해야 된다. 근데 3실장이라는 거는 정책실장은 이미 교체했으니까 그 부속실장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를 교체하는 어떤 대책 같은 거 이런 걸 내놨으면은 그러면 이제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에 반전까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렸어요.
0: 그런 의미에서 반전은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소리도 있군요.
2: 어쨌든 전반적으로 민주당 평가는 그래도 우호적이라고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0: 박수문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2: 저요?
0: 기자회견이니까 기자분의 생각도 좀 궁금해서.
2: 아 저는 사실 이제 좀 주목됐던 거는 일단은 그 텐션이 조금 올라가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0: 텐션이 오히려 대통령의 텐션은 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2: 처음에 굉장히 낮게 그러니까 사과하고 좀 이렇게 약간 침울한 듯한 모습까지 좀
0: 맞아요,
2: 보였다가
0: 맞아요. 네.
2: 중간에 이제 정책 설명할 때는 조금 더 이제 강경한 태도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부동산 정책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사실 기자들이 많이 주목했던 거는 이제 전세에 대해서 그 전세 좀 없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모 기자가 했는데 전세가 사라지는 것이 뭐 맞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봤는데
0: 네.
2: 전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면서 약간 그 긴장감이 좀 높아졌었거든요.
0: 그 정확한 건 이건

0: 냄새가 사라져야 할 제대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사라질 것이다, 사라져야 한다라고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1: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걸로 그냥 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이제 글로 보면은 막 그렇게 긴장감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이제 기자회견 내용으로 보면은 네. 꽤 긴장감이 있었고 사실 이거는 정치권 인사도 모 인사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사과하다가 점점 자신감이 올라가다가 마지막엔 약간 싸우는 것 같은 그림도 살짝 나왔던 것 같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서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0: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의 기자회견의 모습은 아니었다가 부동산 이야기할 때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좀 나왔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좀 그 웃음기가 많이 사라졌죠.
0: 전혀 없었죠.
1: 네, 이게 네. 그 미리 많이 얘기했던 게 민주당 인사들이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를 어차피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면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태도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여길 좀 신경 많이 쓴 것 같고 그다음에 말 너무 답변이 길다라는 지적도 내부에서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돼서 답변도 좀 짧아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김종인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기자회견.
2: 그 오늘 기자회견의 목적이 뭐였는지가 제일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0: 목적. 기준을
2: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라고 보면 네. 오늘 기자회견의 목적은 단연 지지율 반전이었어요. 그럼 지지율 반전을 가져올 만했냐라고 두루두루 물어보면 특히 여권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극적인 반전은 쉽지 않다. 근데 방금 박순봉 기자 말씀하셨던 공소취소나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연인계연. 근데 저는 오늘 좀 다른 그 면을 가장 부각해서 보고 싶은 게 오늘 저희 같은 정치 고관여층 여의도를 출입하는 정치 기자들 뭐 이게 진행하신 앵커 이런 제외하고 네. 일반 국민들 일반 서민들 시민들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한마디 뭐였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네. 저는 평탄화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0: 평탄화면 역시 부동산 이야기로 이어지네요.
2: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전월세, 주식,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한 답변들이 과연 충분했다라고 느낄까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앞에서 공소취소나 연임개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길게 자세하게 설명했던 것과 앞서 그 뒤에서 일반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태도와 메시지가 되게 달랐어요.
0: 네네.
2: 그 부분이 지지율 반전의 가장 중요한 변수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0: 알겠습니다. 기자로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여쭤볼 수 있을까요?
2: 네, 저도 반전은 결코 쉽지 않다.
0: 반전은 그러니까 지지율의 반전은 쉽지는 네. 않을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인한.
2: 네.
0: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철 한겨레 기자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다녀오셨나요 혹시?
3: 아 다녀오진 않았습니다.
0: 아 다녀오지 않았군요.
3: 오늘 쉬는 날이어서
0: 네.
3: 네 이게 라디오 출연하기 위해서 보고 있었는데
0: 네.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3: 네. 네. 저도 사실 관전평이 비슷할 수밖에 없고 앞에 두 분이 말씀해주신 그런 특징들을 느끼긴 했는데
0: 네.
3: 그 민주당 관계자들이랑 통화를 해보면 일단은 주어진 퀘스트는 다 깼다. 기본 퀘스트. 예를 들어서 뭐 연임 관련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공소취소.
0: 그렇죠.
3: 뭐 공소취소 관련해서는 뭐 일부 비판을 하는 야당도 있지만 어쨌든 그 두 개의 퀘스트는 깼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저도 좀 보려고 커뮤니티들을 좀 돌아다녔어요.
0: 반응이
3: 특히
0: 어떤가요?
3: 이제 네. 친여 커뮤니티. 근데 뭐 이제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나 이런 데가 아닌데도
0: 네네.
3: 다 부동산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대부분이
0: 네.
3: 비판적인 얘기였습니다.
0: 그
3: 아까 말씀하신 평탄화 관련한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 전월세 얘기를 좀 피해가는 그 이제 질문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전월세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도 많았고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고관여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커뮤니티를 이용하신 분들이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부동산 문제나 경제 문제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일 관심이 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0: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경제 문제가 제일 관심이 갔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그렇게 없었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3: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건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였지 이 정도로 네. 대부분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내용들이 나온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부동산은 사실 3개월 전에 했던 이야기나 작년에 했던 이야기들이나 뭐 크게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라는 내용을 제외한다면 네. 그 내용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정책의 기조나 방향성이 크게 달라져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3: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0: 아는 말씀이시죠?
3: 뭐 개파색이 뚜렷하지 않은 이제 원내 관계자랑도 통화를 해보면, 네. 그냥 가겠다고 하는 거지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기자분 질문하실 때 굉장히 돌직구 날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자회견은 약간 좀 글쎄요. 변화구 정도 이렇게 좀 돌려서 이야기하는 모습들 많이 봤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가 느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직구를 던진다? 그냥 직접적으로 질문한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2: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0: 그래요?
2: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간 제일 중요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하고 네. 그 텐션이 당연히 취재진 언론한테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0: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좀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좀 질문을 많이 하신 거였군요. 신현주 기자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4: 저는 들으면서 느낀 게 굉장히 저는 감정적인 기자회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0: 감정적인 기자회견이요?
4: 그러니까 그 텐션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 질답 부분에서 진짜 많이 올라갔는데 아쉬웠던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아쉬웠어요. 그 이유는 본인의 억울함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간 거는 결과잖아요. 근데 억울한 건 본인의 이야기고 결과는 국민들의 평가인데 이게 보통은 이 기자회견 자체가 뭔가 자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라 설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란 말이에요.
0: 그렇죠.
4: 그러면 이 듣는 사람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대고 억울한 뭐 예를 들어 밤잠을 설치고 있다 뭐 힘들다 이런 식의 단어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건 모 인사가 말하기로는 그냥 그 진보층을 겨냥한 기자회견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진보층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뭐 감정적 억울하다 힘들다 뭐 이래도 이해해요. 그런 이해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저도 사실 오늘 휴무였거든요. 휴무였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네. 집에 설치 뭐 기사님이 와 있어서 같이 봤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봤는데
0: 너무 과한 정보 아닙니까?
4: 아니, 근데 그러니까 TMI인데 이걸 얘기한 일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일 얘기하던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누군간 결정했겠죠. 아니면 전세 관련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발언하지 않았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그럼 질문이 성립하지 않죠. 이러고 넘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에 있어서는 그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아무래도 경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인사 이슈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책 기조를 변화시키겠다가 아니라 뭐 박원순 시장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윤석열 정부 때와 오세훈 서울시장 뭐 이후에 뭐 착공률이 줄었고 등등의 이 이야기들이 꽤나 좀 시원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0: 그 말씀은 제가 그냥 정확한 단어로 표현해도 됩니까? 남 탓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4: 뭐 반은 맞아요.
1: 네. 국민의힘의 임의자 정책이 위장이
4: 낸 정상이에요. 감사합니다.
1: 제가 들었던 표현 중에 그냥 좀 전체 요약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뭐 비교적 친명계 인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압도적으로 훌륭하다. 그런데 새로운 건 없다. 뭐 이 정도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완전히 나쁘진 않지만 아까 좀 얘기한 대로 또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예상을 벗어난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 네. 뭐 이런 정도.
0: 굉장히 황희종승 같은 표현법을 쓰셨네요. 아니 근데 박 기자님 그 애초 네. 예고됐던 시간보다 30분 늦게 시작했잖아요. 이거는 네. 이유가 좀 있는 건가요?
1: 네, 이게 일단 공식적으로 설명을 한 거는 그 마지막까지 다듬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취지로 지금 청와대에서 설명을 했고 근데 좀 이례적이에요. 네. 원래 목요일로 예정했다가 하루 미뤘다가 그다음에 기자회견 시간을 또 10시에서 10시 30분으로 미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근데 그만큼 좀 뭐 아주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이게 좀 들리고 아주 찐명계 인사한테 들어보니까 같이 일도 해본 찐명계 인사한테 들어보니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막판까지 고쳐서 예전에 뭐 선거 때 얘기 들어보니까 차 동선을 바꿔야 되는 내용인데도 그걸 막 밤에 바꿔가지고 고칠 정도로 그런 정도로 마지막까지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0: 차 동선까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1: 바꿔야 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라도 늦게라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네. 이번에도 아무래도 그랬을 걸로 보이고 근데 그만큼 좀 신경을 많이 썼을 거라고 이제 예측들을 하는 게 이건 이제 해석 내용인데 앞부분에 보면은 뭐 유감 표명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 같다. 뭐 이제 죄송하다라는 취지로 써 있는 내용이 있는데 뭐 친명계 인사가 하는 표현은 이거는 본인 아니면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이 고쳤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모들이 대신해서 내가 잘 못했어요. 이걸 쓰는 일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마 다듬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거고 또 다른 치명계 인사도 하는 말이 일잘러들이 딱 표현을 전해드리면 일잘러들이 그걸 인정하기

0: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일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일 열심히 하는 거는 뭐 주변 참모들은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지지율은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렸고 이 상황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수용을 하는 그 표현을 쓰는 그 과정이 되게 괴로웠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신중하게 아무래도 좀 준비를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일 때문에 일을 잘한다라는 평가 때문에 지지율이 굉장히 고공행진이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지지율이 약간 하락세다 보니까 그러면 일을 잘 하는 건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기가 좀 괴로웠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이것도 친명계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네. 일 못한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래 성골 진골이 아니고 우리는 일을 잘해가지고 여기 자리까지 온 사람들인데
1: 맞네요. 네.
0: 만약에 일을 못한다는 공격을 받으면 그거는 견딜 수가 없고 수용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되고 근데 이제 그만큼 일부분 인정하는 것도 많이 어려웠을 거다.
1: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을 좀 일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지적을 받아온 적은 거의 없지 않나요?
2: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네.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 두 명의 이재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 무슨 말씀이죠?
2: 예. 집권 1년 차의 이재명과 집권 2년 차의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공존했다라는 거고 집권 1년 차의 이재명 대통령은 뭐냐라고 하면은 민주당 정부에서는 늘 탈원전을 얘기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원전 기조로 돌아섰잖아요. 이게 민주당에서 결코 하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첫 행선지로 미국이 아니라 일본을 거쳤다가 미국에 가요. 근데 기존의 민주당 정부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되게 반일 정서가 강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는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집권 2년 차에서는 세금으로 집값 찾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바꿨고 보안사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강경파에 대해서 뒤로 물러섰잖아요. 이 집권 1년 차 이재명과 집권 2년 차 이재명이 공존했고 국민들은 집권 1년 차 이재명을 더 바랬을 것이다. 그게 일을 잘한다라고 평가했다. 국민들은 그게 유연하고 일을 잘하고 실용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집권 2년 차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오늘 조금 더 많이 나왔던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1: 그렇게
0: 그 텐션이 좀 높았던 네. 게 보여졌던 게 그 청와대 기자한테 물어봤는데 원래 이제 기자회견이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나면은 뭐 저도 지금 정부는 아니고 예전 정부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어쨌든 참석했던 기자들하고 다 악수를 하고 동선을 그렇게 의전해서 짜가지고 악수를 쭉 한 다음에 퇴장하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1: 원래 그렇죠.
0: 근데 이번에는 의전 비서관 쪽에서 의전에서 이렇게 기자들하고 악수하는 쪽으로 동선을 안내를 했는데 그걸로 가지 않고 바로 나가는 길로 나갔고 이제 그 와중에 몇몇만 거기 있는 몇명 기자들하고만 악수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뭐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이제 기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그만큼 이제 오늘 기자회견이 좀 힘들었거나 아니면 이제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게 있고 기자들이 좀 텐션이 높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불만들이 좀 지금 많이 생긴 게
1: 기자분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네, 지금 현재
0: 일부 매체 기자가
1: 네네.
0: 질문 기회를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은 당연히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여태까지 기자회견이 총 7번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일부 매체들은 한 번도 기회가 없었던 매체들이 상당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150명이나 참석을 하니까 당연한 거긴 한데
1: 네.
0: 이제 주요 매체 중에서는 세 번씩 받은 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곳들은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들이 좀 생겨가지고 뭐 이제 기자단 차원에서 뭐 얘기도 좀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들도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1: 네. 어디가 못 받았습니까?
0: 그거 뭐
1: 이거 좀 써주세요.
0: 끝나고 말씀해주세요.
3: 그거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래서 골고루 가게 하려고 뭐 기억 나실지 모르지만 뽑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1: 네네.
3: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기계적으로 배분을 해서 막 나중에는 지역지만 막 세 네. 번씩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좀 그냥 강유정 대변인이 지목하는 식으로 됐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목을 하다 보면 눈에 익은 사람을
1: 아는 분
3: 할 수밖에 없. 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보통 첫 번째는 간사를 시키는데 오늘도 새로 뽑힌 이제 간사 기자가 이제 했고 그 다음. 맨은 제가 봐도 좀 여러분 했던 분들이 지목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좀 기자분들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럼 기자분들의 질문이 좀 셌다라고 표현을 해봐도 되는 겁니까? 박승범 기자님?
0: 근데 이거는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 정확한 거는 사실은 왜 그렇게 지목이 됐는지는 이제 대변인 심정을 봐야 되니까 마음까지
1: 그러니까
0: 봐야 되니까
1: 질문을 좀 세게 하시는 분을 피해 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0: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일부 기자들은 아마 대변인과 좀 가까운 사람이 지목된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뭐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1: 확실히 기자분들이랑 이야기가 재밌네요. 그 뒷이야기들은 전혀 몰랐었거든요. 이게 보도된 것도 아니고 이 기자분들의 그 대통령 기자회견 뒷이야기들 들어보니까 또 굉장히 좀 새롭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기자회견 안에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임 개헌 문제부터 좀 보겠는데 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 저는 이 소식이 가장 큰 소식이다라고 보는데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또 개헌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김종인 기자님.
2: 네.
1: 그러니까 연임 개헌 관련 그간의 논란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그었다라고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까?
2: 야당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1: 네.
2: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봅니다.
1: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다.
2: 예, 왜냐하면 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없다라는 이 메시지는 모두 발언에서 나왔어요.
1: 맞아요.
2: 모두 발언에서 나왔다라는 건 사전에 준비됐던 메시지고 철저히 계산하고 다듬은 메시지라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이야기했으면은 이것보다 더 어떻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것이다. 연임에 네.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론이 났다.
2: 네, 일단락됐다.
1: 다들 같은 생각이십니까? 다른 기자분들도?
0: 예, 이건 뭐 기자들 생각뿐이 아니고 정치권에서도 네.
1: 정치권에서도
0: 다 이렇게 수용하는 네. 것 같아요.
4: 국민의힘 빼고는
1: 국민의힘과 다른 얘기잖아요. 왜 또 말을 돌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예.
4: 국민의힘에서는 좀
1: 다르게 이야기를
4: 말을 바꿀 거다라고 보더라고요.
1: 아, 말을 바꿀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4: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아까 김종일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조금씩 바꿔온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왜 개헌에 이렇게 부정적이냐라고 원내 핵심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1: 네.
4: 말을 바꿀 거라는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 개헌을 연임 관련해서 개헌을 하지 않고 다른 거를 건드려서 개헌이 생각보다 쉽네라는 인상을 준 다음에 좀 막판에 바꿀 거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논리의 구조거든요.
1: 네.
4: 그래가지고 오늘 장동혁 대표도 기자회견을 해서 연임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연임을 할 생각이 없다. 다만 국회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개헌은 진행이 된다라는 그 단서를 달았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래서 계속해서 뭐 말을 바꿀 거다. 뭐 이게 다 좀 현란한 말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연임 안 할 거다가 아니라 연임할 생각이 없다이기 때문에
4: 네, 연임할 생각이 나는 없는데 네. 개헌은 국회와 국민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다라는
1: 그러면 지지율이 반등하면 다시
4: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국민의힘의 네. 시나리오죠.
2: 그게 네. 국민의힘에는 네. 국민의힘은 결국 불신이라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던지고 싶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프레임을.
1: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임에 대해서 대통령이 밝히면은 아 이거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거 벌써 박혀버렸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4: 근데 일단은 연임뿐만이 아니라 연임은 일단 그렇게 뭐 말재간이다 바꿀 수 있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임기 끝날 때까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밝혔어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불신은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뭐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거나 이런 민생 관련해서 좀 이슈를 조금 더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민감한 현안인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였는데 이 대통령이 오늘 조작기소 의혹 자체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대신 특검이 기존 기소 사건을 이송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아예 삭제해달라. 뭐 이렇게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박수문 기자님, 그러니까 네. 공소취소 논란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0: 일단은 의도 자체는 네. 그런데 좀 계속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도 결국에는 그 조작된 기소로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고
1: 네.
0: 그래서 오히려 이제 민주당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면 기준이 생길 거는 같은 게 대체적으로 이 얘기도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해줬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1: 네.
0: 다만 이제 아쉬워하는 뭐 친명계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기자회견 자체가 지지율 반전 뭐 상황 반전이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 친명계 의원은 제가 이제 기자회견 하기 전에도 물어봤었는데 하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사과도 해명을 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다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선 자체를 확 뒤로 물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 네네.
0: 그리고 다른 뭐 친명계 인사 표현도 좀 전해드리면 지지율 빠지는 만큼만 숙이면 안 된다. 그것보다 좀 더 숙여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1: 네.
0: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이제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약간 아쉽다.

0: 라고 하면서 제목 자체가 능동형으로 뽑혔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 사건, 저는 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할 생각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뭐 임기 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능동형으로 뽑혔으면 그게 만점이었을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이제 국회에다가 이렇게 좀 조항을 없애주세요 하는 수동형에 가까워서
1: 그렇죠.
0: 그거는 약간 아쉽다. 근데 이제 민주당 평가는 대체적으로는 어쨌든 우려했던 내용을 얘기해줘서 좋다. 뭐 이게 좀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1: 근데 한편으로는 신영철 기자님 이게 향후 특검 결과에 따른 법적 판단의 여지는 좀 남겨둔 것으로 보이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2: 네. 그래서 야당에서도 그렇게 일단은 비판을 하고 있고 물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그게 실제로 가능은 한 거죠. 그래서 특검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기소는 잘못됐고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공수처에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저도 이제 통화를 해본 원내 관계자들은 할 수 있는 만큼 그 리미트까지는 한 것 같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예 특검법을 뒤엎는다면 우리 쪽 지지자들이 이걸 수긍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적정선의 판단 그러니까 답변을 찾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네. 나올 수 있는 반론에 대해서는 안 해서 요건 이제 제 생각인데 당연히 검토를 했겠고 생각을 했겠죠. 그럼에도 이 정도의 이야기를 끌어낸 거는 네. 아까 그 원내 관계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지지자들을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1: 지지자들을 위한 생각이라면 어떤 생각을
2: 네. 말씀하시나요? 만약에 이걸 특검법을 아예 뒤집어 엎고 안 하게 된다면 이제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들이나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다는 알겠습니다. 해석이었습니다.
1: 네, 어쨌든 연임처럼 완벽하게 여기는 마무리 짓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3: 왜냐하면 이 문제는 김승원 후보자 임명과 연동돼 있거든요.
1: 그러니까요.
3: 예, 김승원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양 가능성을 다 열어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소취소 관련해서도 깔끔하게 아까 우리가 살펴본 연임 기한처럼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느낌이죠.
1: 국민의힘에서 어떻습니까?
4: 국민의힘에서는 일단은 그냥 공소 취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짚고 있는 그 맥락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 취소를 빼달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결론적으로 특검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특검의 임명권자를 보면 대통령이 어떻게든 이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직간접적으로라도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고 네. 모 의원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해라든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 본인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 사건은 재판을 받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로서는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악의적인 수사에 있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지자들을 달래는 한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본인은 느껴졌대요. 이게 국민의힘의 총평이랑 연관이 되는 게 진보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만 보고 가겠다라는 좀 하나의 선언이라고 느껴졌다라는 게 야권의 좀 주된 평가입니다.
1: 그러니까 중도나 보수층을 어울러서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진보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그런 말이었다라고 네, 그렇죠. 해석하는군요.
4: 그 검찰개혁이나 공소취소 특검 같은 거 있어서 지선을 앞두고 한번 정부가 이제 좀 정부 여당이 좀 이렇게 전선을 뒤로 물러났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강성 지지층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1: 그렇죠.
4: 근데 그게 좀 지지율 하락에 또 영향이 조금은 있었을 거라고 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탄탄하게 좀 다져놓고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그 전략이 조금 깔려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이었고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2: 민주당은 앞서 뭐 통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은 많이 나왔지만 공개적으로는 대통령이 민감한 현안에 직접 대답을 했고 이제 당이 민생 성과로 뒷받침할 시간이다 정도의 이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했고 박성준 수석 대변인도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회견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통화를 해본 사람들도 처음 이제 총평을 할 때는 네. 이런 공개적으로 나온 총평과 크게 결이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1: 총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고 다음은 검찰개혁 방향과 수사기관 간 견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셨는지 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5: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공격들도 있죠.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검찰의 폐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

0: 고통을 겪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접니다. 조금 화나는 게 있더라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향과 가치를 향해서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모두 발언이나 국민 댓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좀 강조됐던 내용이 검찰개혁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2: 네,
1: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의도되고 설계된 메시지였고 기획이었다고 생각해요.
1: 네.
2: 오늘의 기자회견은 방금 신현주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타겟팅이 명확했다라고 생각해요. 정치권의 문법, 특히 민주당의 문법으로 보면은 저희가 쓰는 표현대로 이제 여의도 사투리인데 초식대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지지율이 위기일 때 가장 빠르게 지지율을 위기를 탈피하는 방법은 뭐지? 우리 편을 가장 크게 뭉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편이 누구냐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흔히 얘기하는 코어 지지층, 올드민주당 왼쪽인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불안, 불만, 불식을 이제 가라앉히고 다스리는 데 오늘 주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내각제냐 이원집정부제냐 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원들이랑 골프로 치냐 이래서 약간의 강성지지층들이 갖고 있던 우려들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한 메시지를 많이 냈어요.
1: 네. 그러면 뭐 이제 지금까지 취했던 중도 실용 노선은 약간은 좀 사그러든다라고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까?
2: 저는 그거는 투트랙으로 갈 거라고 보는 게 정치적으로는 일단 우리 편. 일단은 검찰개혁이나 이런 거에서 지금 불만들을 다스리고.
1: 집토끼는 잡아놓고.
2: 그렇죠. 네. 네, 경제정책적으로는 그 집권 1년차 때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유연한 실용주의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박순봉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지금 김종일 기자 얘기한 거랑 흐름 비슷한데 그러니까 모두의 대통령을 지지율이 이제 높을 때는 추구할 수가 있었던 건데 뭐 대표적으로 뭐 인유한 전 의원을 뭐 적십자 회장에서 포기한 거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일단은 보수 확장 노선은 일부 포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여권 내부에서도 뭐 용해인 후보자 지명을 하면서 약간 넓히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아진 상황이고 지지율이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집토끼부터 강하게 잡고 가자 이 그림 안에서 이 검찰개혁 문제를 좀 강하게 언급한 걸로 이렇게 다들 해석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에 경찰의 권한이 커진 것만큼 경찰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도 뭐 중요한 후속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신영철 기자님. 근데 이게 경찰개혁이나 수사기관 견제장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4: 경찰개혁 같은 경우는 그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모두의 대통령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1: 네.
4: 사실 모두의 대통령이 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 양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최근에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떠난 게 20대, 30대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보안수사권 폐지나 이게 경찰 개혁이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이날 메시지를 봐도 방향성은 분명했는데 또 디테일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모두 발언에 담겼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제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있지는 않아서
1: 안 나왔죠. 네.
4: 네, 그 이미 떠나간 이미 떠나갔다고 뭐 30% 남아있지만 네. 2030 여성들이 이걸 보고 정말 충분히 이해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거군요.
3: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정책에 대한 평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좀 디테일하게 있진 않았다는 게 다들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1: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5: 시간이 부족했다기에는 지난번에는
1: 3시간 했죠.
5: 네. 그 본인이 이제 넘쳐서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짧았고 질문도 많이 적었어요.
1: 맞아요.
5: 지난번이랑 네.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뭐 이렇게 시간이 짧았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5: 방법론이 없어서.
3: 그러니까 이 대통령 입장에선 그래서 뭐 친명계 인사의 표현으로는 되게 혼란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계속 열심히 했고 그다음 초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지지율이 높았는데 왜 이렇게 떨어진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게 자꾸 이제 청와대 인사 문제로 넘어가는 게 그 인사 내부에서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대표적으로 경찰청장 너무 오랫동안 임명 안 한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3: 인사 적체가 굉장히 정체가 심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조 변화 이런 것까지는 아직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아쉽다고 하고 그래서 뭐 친명계 인사한테도 이 문제를 좀 물어봤어요. 오늘 솔루션까지는 없는 것 같더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이제 아마 차차 내놓는 방식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차차면 언제쯤입니까? 이거 지금 시작하면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월 달이면?
2: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메시지는 네. 태도였거든요. 국민이 옳다. 민심을 거스르지 않겠다. 지금 여권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긴장감이 엄청 팽배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그 요새 친구들 말로 멘탈이 완전히 붕괴돼 있어요. 왜냐하면 1년 4개월 만에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더 단기적으로 보면 3, 4개월 만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거지?
1: 왜 이렇게 된 거지는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2: 그래서 그러니까 기자들 의견을 많이 물어보는 거죠. 저희가 네. 정치국 관여층이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꾸로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주력한 메시지는 겸손한 태도였던 거죠.
1: 많이 혼란스러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3: 되게 어렵다고 네.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모 민주당 의원은 제가 인상적인 게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한 번에 지지율을 올릴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지고 올리는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하는 얘기들은 이제 만약에 지지율이 역시 20%대로 간다. 그러면 장관도 공무원들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 정치인들 출신들은 너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 출신밖에 못 쓰고 이렇게 되면은
1: 차관에서 이렇게 올리는
3: 그런 식의 시기죠? 인사가 많게 되면 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한방 카드는 또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정책만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러네요.
3: 그리고 당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보통 당정협의를 해서 당이 주도하는 식으로 다 넘겨주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그거 좀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충분히 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빠졌는데 그냥 서서히 유지되는 그것만 봐야 돼?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또 이제 혼선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일단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았다. 그건 이제 차차 좀 두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또 굉장히 좀 핫한 이슈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호르무즈 파병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해석의 여지를 굉장히 좀 많이 남겨둔 게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면서도 또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 안전을 위한 활동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투 참여는 아니더라도 상선과 수송의 수송로 선의 이게 보호는 사실상 파병 아니냐라고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5: 저는 일단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느낀 것 첫 번째 인상은 정부 내에서도 아직 이 노선이 결정이 되지 않았구나.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구나라고 느꼈고요. 왜냐하면 전쟁에 엮이진 않지만 선박 수송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내부적인 이야기고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간접적인 방향으로는 하겠다는 건데
1: 그렇죠.
5: 네, 그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 정도로 읽히고
1: 그러니까 활동 범위를 좀 넓히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가 있는 곳에
5: 그렇죠,
1: 대해서.
5: 그렇죠. 네, 네. 네. 그리고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미북 관계에 관련해서 이제 한국이 들어갈 틈이 있다라는 걸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이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그 전통 지지층에게 소구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게 일단 진보층에서는 그 부분에게 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그럼 북미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좀 이야기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태도에 관련인 거죠. 이야기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약간 안심을 시켜주는 정도라고 저는 읽혀졌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신영충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진보 측의 이제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4: 네. 그래서 이제 파병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터진 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1: 네.
4: 청와대랑 소통하는 민주당 의원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보면 청와대는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면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병이라는 이슈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1: 네.
4: 그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범위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전투병을 보내고 이런 건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고
1: 아, 그렇죠.
4: 최대한 낮춰서
1: 예.
4: 미국의 소위 말해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을 정도로 돕고 싶은데
1: 네.
4: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측 인사를 이란으로 파견을 했던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의 행보들이 시간을 끄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갔을 때는 파병 수준에 이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소위 여태까지 그 보여왔던 그런 흐름의 일환이지 않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1: 네, 파병까지는 아니더라도
4: 네.
1: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내는 건 보내는 거잖아요.
2: 이거 관련해서 네. 청와대나 최근에 그 청와대 아니 그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 국방위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파병이라는 단어보단 기여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1: 기여라는 그냥 말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 근데 이제 이게 외교안보에선 전혀 다른 거거든요.
1: 네.
2: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랑 청와대에서 고려하는 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 노무현의 길을 가겠다. 옛날에 자이툰 부대 보냈고 그 전에 사실상 비군사 전력을 보내서

0: 이제 뭐 지뢰 그런 활동들, 그러니까 상대 군과 우리 군이 맞붙는 방향을 피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파병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의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1위였는데 이라크 파병 때 국내 반발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1: 아유, 난리 났었죠.
0: 그래서 제 주변에 지금 올드민주당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야 그래도 종이라 돌던지로 안 가도 되겠다. 시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1: 그렇군요.
0: 저는 이 메시지도 왼쪽을 겨냥했던 메시지라고 봅니다.
1: 그렇군요.
2: 그 뭐 인사가 좀 비판적으로 보던 인사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평가할 부분이 있다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연임 안 한다. 두 번째는 공소취소 그 조항 없애달라. 세 번째는 요 파병 관련된 명확한 정리. 이렇게 세 가지를 평가를 하더라고요.
1: 네.
2: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이 파병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민주당 내에서 걱정했던 거는 뭐냐면 제2의 전당대회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노선이 명확하게 갈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뉴이재명 세력 같은 경우에는 뉴이재명 쪽에서는 대통령이 만약에 이쪽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한다면 실용적인 면을 좀 강조해서 미국과의 관계도 좀 고려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이런 입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전통 민주당 지지층에서 완전 반대 입장인 거잖아요.
1: 부딪히죠.
2: 당이 완전히 또 갈라지게 되면
1: 네.
2: 그럼 또 대통령이 지지율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30%대 뭐 초중반 이런 지지율에서는 핵심 지지층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이제 김종인 기자 얘기해 준 대로 이쪽을 좀 정리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부는 더 없도록.
1: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계속 좀 논의가 되어야겠죠. 예, 아직 뭐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도 계속 좀 팔로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 역시 뭐 중요한 이슈였는데 근데 해석의 여지가 역시 이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성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오시죠.
3: 나름의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건 저도 돌리지 않고 한번 직접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결론 내지 못했다라는 건 임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박순봉 기자님. 제일 어려운 질문만 드려서 항상 죄송합니다.
2: 아니에요. 네. 쉽습니다. 이거.
1: 아, 쉽습니까?
2: 이거 아니, 네. 이 답변 자체로 볼 건 아니고 그냥 맥락상으로 무조건 임명한다라는 게 그냥 뭐 100%라고 보면 되고요.
1: 아, 그래요?
2: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답변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흐름상으로.
1: 흐름상.
2: 김성환 후보자는 무조건 임명을 할 건데 그럼 왜 답변이 일단 이렇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권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지금 기자회견 하는 게 좋냐 안 좋냐 이 문제가 있었어요.
1: 네네.
2: 왜냐하면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반전을 하거나 아니면 하락 추세를 막는 정도의 효과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큰 이슈가 김승원 후보자인데 대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한테 첫 번째 질문이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네.
2: 대통령이 김승원 후보자는 그래도 임명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첫 번째 답변부터 국민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거다. 이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을 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설명을 충분히 하고 나서 나중 시기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연임 개헌이나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1: 네.
2: 근데 결국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기자회견을 했으면 이 문제를 김승원 후보자 임명할 거예요. 이걸로 시작할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이 기자회견 자체를. 근데 다만 흐름상으로 봤을 때 그제 국회에서 인사청문 요청 보고서를 이제 민주당이 뭐 국민의힘 배제하고 처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만약에 반전 카드로 쓸 거였으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1: 아.
2: 근데 만약에 임명하지 않을 생각이 있다면 난 임명을 안 하겠습니다라는 카드는 굳이 가져온다면 기자회견 때 얘기를 했어야 됐다는
1: 그쵸.
2: 거예요.
1: 그래야 더 큰 이슈가 되죠.
2: 결국 어제 이번에 오늘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1: 네.
2: 일단은 기자회견 때 언급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고 추후에는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역시 기자님들의 생각은 좀 저와는 좀 달랐네요. 저는 보면서 저 임명 안 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4: 저는 임명을 하기 위한 양해를 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아, 임명을 하기 위한 양해를 구한 것이다.
4: 네. 왜냐하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임명을 네. 하지 않겠다 빼곤 임명하겠다라는 사실 돌려서 얘기한 거랑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 발언 중에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뭐 그런 것까지 대비하지 못한 건 우리 잘못이다.

0: 하면서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라고 하면서 끝에 완벽하게 앞으로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 정도 급은 아니야라고 저는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좀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전선을 너무나 뒤로 미루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단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 현실적으로 법무장관을 빨리 임명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맞는 것이고.
0: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는 좀 늦춰질 수 있겠으나 네. 임명의 가부에 있어서는 임명을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2: 정치공학적으로만 바라보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우리 지지층을 가장 키우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도층, 무당층, 일반 국민 다수를 설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주당 내 코어에서는 어쨌든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된다. 당연히 임명해야 된다. 이제 와서 방금 현주 기자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후퇴하면 우리 내부 코어 지지층 다 무너진다. 네. 라는 게 있지만 아주 소수의 참모들, 그다음에 여권의 소수의 관계자들은 바닥을 치고 가장 빠르게 다시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의 고점으로 접근하려면 김성은 낙마시켜야 된다.
1: 임명하면 안 된다.
2: 예, 의견이 없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박순봉 기자가 이야기한 게 100% 다 맞거든요. 저 초식대로 오늘 이렇게 모두 발언에 안 넣고 기자회견 질답에서 한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불과 다음 주에 김성은 후보자 임명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위기의 본질은 불신이거든요. 임명을 하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모든 게 다시 리셋될 수 있어요.
1: 다 덮일 수 있다.
2: 그렇죠.
1: 다음 주에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노력했던 게 헛수고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까?
2: 그렇죠. 국민들이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그것 봐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1: 알겠습니다.
3: 신우초 기자님은
4: 예. 아, 어떻게 뭐 예. 이런 흐름이 이제 말씀해 주신 그 흐름이 맞고 근데 이제 아주 코어 쪽 가까운 분도 김성은 후보자 낙마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다른 코어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을 누군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분은 근데 현실을 좀 잘 모르는 거. 이건 임명을 안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 무슨 진위는 알고 국민들의 뜻은 잘 알고는 있는데 임명을 안 하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임명을 안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 한 명한테 네. 정부 자체가 무너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다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거칠 거냐. 그때는 이제 나오는 건 공직자들을 그냥 공무원 출신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그림은 좀 네. 어렵다라고 보는
1: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더 이상 후퇴할 곳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만약 임명하면 오늘 기자회견했던 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마지막 신영철 기자님. 네, 어떻게 뭐 보십니까?
5: 마찬가지인데요. 또 예.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분은 그 오늘 특검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기소 취소 권한이 공소 취소 권한이 특검에 없다면 그거를 결국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게 법무부 장관이 될 텐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김승원이 더 필요하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일단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2: 그러니까요.
1: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요. 아 기자회견은
2: 시간을 늘려주세요.
1: 네. 기자회견은 한 2시간 해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6: KBS 열린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1: 네, 황현희가 진행하는 KBS 열린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박순봉 경향신문기자, 신현주 한국일보기자, 신영철 한겨레신문기자, 김종일 시사저널기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와 있는데요. 노용식님께서 아, 이게 저랑 참 비슷하시네요. 순대국밥 먹으면서 열린 토론 듣고 있습니다. 혼밥하지만 육회상쾌 통쾌 명쾌하게 토론해 주셔서 외롭지 않고 즐겁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 방송 끝나면 집에 가서 국밥 같은 거 하나 시켜가지고 이렇게 오늘 있었던 방송들 다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거든요. 토론이 사실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뭐 보지 않아도 들으면서 이렇게 하루를 그렇죠. 정리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잘 정리될 수 있게 열심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토론 이어가시죠. 부동산 이야기 반드시 해야겠죠.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에 기조가 가장 변하지 않는 곳은 그래도 부동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호 기자님.
2: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네. 저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일반 국민들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 뭘까라고 하면은 평탄화라고 생각하고
1: 평탄화.
2: 예.
1: 그 집값 그러니까 강남이 내리고 예, 외곽이 오른 게 평탄화됐다는 표현을 써서 청와대 쪽에서 다시 이제
2: 해명을 했죠.
1: 해명을 했죠. 네. 네.
2: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그 시장 이후에 착공이 급감한 탓을 했어요.
1: 네.
2: 또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지 강제 매각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강하게 되게 오해다. 이거 되게 강하게 자신의 이제 입장을 피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방의 농심이 불타고 있거든요.
1: 그건 맞아요.
2: 네, 제가 예. 취재하기에 네네네. 따르면은
1: 네.
2: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강원도에 계신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심각해요. 그 지방의 어르신들이 지금 갖고 계신 그 불만이라든가
1: 그 농지가 네. 팔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2: 그렇죠.
1: 그 농사 짓는 분들은 아세요 그거를.
2: 네.
1: 그 지점을 건드렸다라는 거잖아요.
2: 그래서 오늘 이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되게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기를 되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과 상반되는 메시지가 나온 거잖아요.
1: 네.
2: 그래서 제 생각에 농심은 더 불타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하나와 그 평탄화라는 메시지가 주는 그러면은 이렇게 집값이 키맞추게 하는 거에 대해서 대출 막아놓고 이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이 있을 거고 또 하나 메신저랑 메시지가 겹치면 폭발력이 생기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집을 팔았잖아요.
1: 네.
2: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팔았잖아요. 그 부분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매우 부정적으로 다가갈 거예요.
1: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신영철 기자님은 부동산 관련 이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5: 저도 아까 말씀을 해주신 그 농지랑 평탄화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1: 네.
5: 농지도 저도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이 얘기를 먼저 묻지 않았는데도 지역구 의원들이 할 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게 보통 강원도나 뭐 호남이나 경남 뭐 경상도나 이런 쪽을 농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만 민심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생각보다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겠지만
1: 네네.
5: 예를 들어서 뭐 고양시나 화성이나 이런 데들이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면 바로 그냥 논밭이거든요.
1: 예, 예.
5: 그리고 거기도 농민들의 힘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1: 그러네요.
5: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민원 전화 받느라고 일을 못할 정도라고
1: 네네네.
5: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강한 선으로 청와대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농지 관련 이야기도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그 판단이 있었을 텐데 아까 김종인 기자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취지는 그대로 간다거든요. 우리의 지금 이제 조사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였어가지고 안에서는 이렇게 썩 100% 마음에 드는 답변은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기자회견에 대해서.
0: 저는 이게 좀 일반 국민들과 정부 사이의 괴리를 좀 가장 잘 많이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 괴리를 표현했다.
0: 네, 그러니까 이 정부는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굉장히 목적지향성 발언인데 지금 국민들이 진보 정부나 이재명 정부에게 바라는 건 과정의 정당성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과정이 모든 게 다 맞다고 보여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남 3구가 내렸어요. 내려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준 서울의 집값의 기준점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도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산에 타격을 입고 실제로 지금 전월세 뭐 이사 가는 사람들이 매물이 잠겨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달래어야 했는데 이게 아니다. 오해다. 이제 이 정부는 하지만 하겠다. 되게 불굴의 의지를 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1: 그러니까 요즘 전월세 문제가 좀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0: 네.
1: 전월세에 대한 질문이 나오려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좀 줄어든 내용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0: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이전의 발언들을 보면 간접적으로 그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거든요.
1: 네.
0: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금융이고 이것이 없어지는 상황이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봤을 때 모든 경제는 심리의 싸움이고 그 신호의 싸움인데 거기에서는 전세를 없애겠다라는 의미로밖에 저는 읽혀지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근데 그런 와중에 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할 법한 그 대처는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전 정부에서 뭘 했어도 지금 내가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어도 이런 불안을 이해를 한다. 전세

0: 관련해서는 이런 정책을 할 거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탓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 국민 입장에선 그 키워드만 남거든요.
1: 그렇죠.
0: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치적으로 아쉬웠다고 전 봅니다.
1: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으로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박수문 기자님 부동산 문제가 사실 제일 달라진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이렇게 농민들의 그 심리를 건드렸다라고 하는 농지 부분도 그냥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이거는 그대로 뭐 유지시킨다라는 대통령의 의지가 보이는 거겠죠.
2: 그렇게 해석이 되고
1: 네.
2: 모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두 발언에서는 국민에게 처절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질의응답으로 가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는 순간에 언뜻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다.
1: 아.
2: 진심은 부동산 왕국이 되면 좋겠냐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게 맞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아까 뭐 신현주 기자님 얘기해 주신 대로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 살려고 하는데 뭐 대출이 안 되고 그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 여권의 인사들 중에서 이렇게 뭐 자식들 집 사주고 이런 사례들은 좀 많잖아요. 뭐 강남에 집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괴리가 생기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아직 채워지지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1: 알겠습니다. 오 시장도 살짝 좀 언급이 됐어요.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공급 얘기 나오면서 국민의힘과 오 시장 반응은 어떤지 이거 짧게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0: 남탓. 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와 정동주 원내대표와 이제 이미자 정책이 이제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래도 착공률이 줄지 않았어요라고 이제 나이브하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착공하기 전에 인허가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그 일련의 과정, 그 도장 찍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땅을 파기 전에.
1: 그렇죠.
0: 근데 그 도장 찍는 과정을 너무 간과하고 그것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2025년에는 전년보다 20% 이상 늘었대요. 착공률이.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취임기는 그 이전에 박원순 시장에 있었을 때 그 도장 찍는 과정이 늦어졌기 때문이었고 그렇게 볼 거면 그 둘의 이 결과를 볼 거면 2024년, 2025년의 결과를 봐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착공률이 늘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이게 좀 이전 정부를 좀 비판을 하려는 용도로 그냥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게 좀 야권의 반응입니다.
1: 네, 오 시장의 해명을 들어봤고요. 자, 부동산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거 마지막으로 또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돼요.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답변에 대한 평가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기자님, 이게 대통령이 레버리지 ETF 정책 문제점 직접 인정한 거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대통령 이게 사실 제일 민심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 중에 하나인 거고
1: 그럼요. 네.
3: 원론적으로는 ETF에 대해서 ETF 뭐 사태라고 하면 사태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정책 설계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1: 그러니까 책임자에 대해서는 네. 정확하게 이 얘기가 안 나왔다라는 네. 거잖아요.
3: 그렇죠. 근데 사실 뭐 물밑에서나 아니면 여태까지 기사들로나 방송에서나 김용범 실장이 이거를 설계한 사람이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많이 나왔던 일인데 뭐 오늘 이제 김용범 실장 전 실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이미 그만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사실 그걸 누가 설계한지 대통령이 모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좀 의아한 반응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로서는.
1: 네네. 그렇죠. 대통령이 결정권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4: 그렇죠. 네. 오늘 대통령이 도입 과정의 세부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게 이 당시에 그 레버리지 ETF에 들어가서 많은 피해를 봤던 혹은 반대 면배까지 당했던 그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나 특히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대답이 충분하다고 느꼈을까 아쉬웠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나간 일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여론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엄청 안 좋아요.
0: 그 워딩을 보면 뭐 나중에 보니까 그때가 주가 상승기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 주가의 운명 아무도 모르잖아요. 알면 모두가 부자가 됐겠죠라는 발언이 약간 좀 그러면 뭐 대통령님은 주식 안 하시나?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지에 관련해서 좀 조금 더 청와대 쪽에서 인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원래 목표는 5천 선이었잖아요. 그걸 이제 그렇죠. 충분히 돌파를 한 것이고

9,000선까지 갔다가 뭐 만을 바라보다가 지금 약간 7,000 밑으로 좀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레버리지 ETF까지 가세가 되면서 청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0: 있는 구조도 안 되고 안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대통령이 설명을 했는데 네. 만기칠남 진짜 하고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왜냐하면 이제 세세하게 너무 지시도 많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발언들도 많이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 자체가 다 만기칠남인데 그게 또 안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고 좀 아예 확실하게 좀 인정을 하는 그림이 나았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그냥 다 내 탓이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는 그림이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1: 그러면
0: 있어요.
1: 대통령이 ETF에 관련된 걸 본인 탓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0: 그래도 국장의 최종 책임자는 저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용도 보고를 일부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어쨌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 저도 오늘 얘기 들었던 의원들이 제일 많이 아쉽다라고 얘기했던 게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왜 청년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피해를 봤냐. 부동산 때문이다. 이 부동산 민심의 악화 때문에 결국에는 그 청년 세대들이 그 너무나 큰 좌절의 절망에 큰 돈을 쉽게 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레버리지 ETF 들어간 건데 그리고 정부가 사실상 머니무브라고 해서 어느 정도 물꼬를 그쪽으로 유도하지 않았냐. 그랬는데 오늘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민심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라에서 일한 어떤 분께서는 집 팔아서 뭐 주식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거를 실제 기사도 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래 목표가 5천선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했었는데 9천선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아니 어떻게 더 보여줘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0: 아니 근데 실제로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신명계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5천 달성은 임기 내 달성이었는데 이미 임기 1년 차에 다 달성을 했고 네. 물론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그 사이에 좀 손해를 본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걸 가지고 일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건 좀 억울하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죠. 네.
3: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또 결과론적인 건데 그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의 언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할 때는 무조건 엎드리고 사과하고 심심한 사과의 말씀이라도 전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정치인의 언어로서는 그게 좀 포용적인 제스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사실 정부 여당이 코스피가 이렇게 쭉쭉 올라갈 때 그 부분을 언급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얼마나 주가나 이런 증시 심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더 봐야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지율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만회의 자리인데 네. 이제 인정을 하면서 네,
3: 자리의 역할을 좀 봐야 됐던 것 같습니다.
1: 자기 역할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좀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한 1분 한 20초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이번 기자회견 기자분들의 시선으로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될까요? 예, 네, 한마디로 좀 표현해 줄 수 있는 이게 질문이 없는 질문이라
2: 네, 저 순봉을 일단 보고 있겠습니다.
1: 자, 박순봉 기자님부터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0: 아, 그래도 민심을 수용한 기자회견
1: 6마디 해주신 거 알죠? 예. 그래도 민심을 수용했다라고 네. 평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김종인 기자님요?
2: 이제는 실행력이 중요하다.
1: 아,
0: 저렇게 시간을 확보하고 잘하는 게
1: 제일 선배님이시라 제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신현주 기자님.
3: 저는 그 방법이 궁금해지는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아요. 방향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방법에 대해서 말이 없어서 어떻게 앞으로 할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앞으로 방법에 대해서 네. 이제 국민들에게 설명해 줘야 된다라고 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신영철 기자님.
4: 대통령에게서 위기의식이 처음 보였다.
1: 이번에 위기의식을 처음 느낀 것은 아닌가라는 네.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분들과 함께한 열린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끝났지만요. 국민들의 질문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다음 회견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온다면 답변보다 실천을 점검해야겠죠. 민생개혁통합, 회견장에서 자주 듣는 만큼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은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아시안게임
4: 양궁을 제일 그래도 야구를 좋아해요.
3: 배드민턴이 관심이 있었고
4: 자기 목표를 향해서 직진하는 거 정말 존경스럽거든요.
5: 제20회 IT나고야 아시안게임 특집 다큐멘터리 1회 승부사들.

0: 다시 아시안 게임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시아 최대 스포츠 축제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내일 저녁 개회식을 시작으로 16일간의 열전, 그 출발을 알립니다. 이 순간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한국 선수단. 이제 피땀 흘린 노력의 결실을 얻을 시간입니다. 1초를 줄이기 위해 찰나의 순간과 싸웠고 메달의 시작이 될 1승과 1점을 위해 패배의 눈물을 삼키기도 여러 번. 치열한 경쟁을 뚫어도 장담할 수 없는 1위의 영광을 위해 혹독한 시간들을 이겨냈습니다. 시작이자 목표이며 그래서 영원히 도전이라는 의미가 되는 숫자 1. 그 숫자 1에 인생을 건 대한민국 승부사들, 그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지금부터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저는 이들의 도전 뒤에 흘릴 땀과 눈물까지도 응원하는 전 양궁 국가대표 선수이자 KBS 양궁 해설위원인 기보배입니다. 16일간의 여정에 나설 우리 선수들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볼까요? 여기는 선수들의 꿈과 희망, 노력이 담긴 곳 진천 선수촌. 여자 레슬링 선수들이 훈련하는 레슬링 연습장입니다. 메달은 물론이고 메달의 시작인 1승에 목말라 있는 곳이기도 하죠. 아시아의 맹주로 위세를 떨쳤던 한국 레슬링.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 극심한 침체에 빠졌고 특히 역사가 짧은 여자 레슬링은 세계 수준의 일본, 북한의 벽을 넘어 메달로 가는 길이 더 험난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자 레슬링 대표팀은 그동안의 경기 경험과 혹독하게 견딘 훈련량을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시안게임 출전을 준비하는 천미란 선수와 박현영 선수는 첫 출전의 실패가 더 큰 자산이 될 것 같은데요.
1: 데뷔를 하고 적응을 시켜놨는데 해외 나가게 되면은 힘이 더 센 애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주춤하게 되는 것 같아요.
2: 진짜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몸이 안 움직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에는 제가 한번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 처음보다는 더 나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뭘 쓰고 어떤 기술을 잘하고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기술이 들어오고 이런 거는 다 파악을 해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0: 그리고 선수들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또 한 가지. 단 1초의 승자와 패자가 뒤바뀔 수 있고 그래서 소중한 1승을 위해 1초를 버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단 조수빈 선수에게는 잊을 수 없는 1초가 있다고 하는데요.
3: 1차 선발전 때 제가 진짜 5초 남겨놓고 1점이 딱 뺏겨가지고 졌는데 아 진짜 그 1초로 승패가 갈리고 그 승패를 위해 저희가 운동을 하는 거잖아. 그 1초를 위해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레슬링 매트에서의 치열한 승부를 20년째 이어오는 선수도 있습니다. 20대에 시작해서 40대를 바라보는 시점에도 선수촌 한켠에 자리한 끝나지 않는 도전이라는 문구를 가슴에 새기는 선수. 이미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고 포디엄에선 기쁨을 맛봤지만 황운주 선수에게는 1위라는 목표가 남아있기에 포기도 있을 수 없습니다.
4: 모든 선수들이 그 단 하나의 메달을 위해서 그 간절한 꿈을 위해서 노력하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트장 보면 그 역대 이제 메달 선수들 이렇게 있고 하잖아요. 하다 보면 이게 많은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해보고 싶다. 나도 저기 걸리고 싶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오랜 생활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저 말고도 모든 선수들이 그만큼 자기가 노력한 만큼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한 만큼 그런 1위에 대한 약간 성취감과 목표를 다들 갖고 있으면서 아 메달 따면 다들 너무 기뻐하지 않을까요?
0: 한국 여자 레슬링에 롤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황운주 선수가 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5: 롤모델이 한 명이 대표하는 그런 선수가 있더라면 그 사람을 따라하려고 이렇게 갔으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한 경기라도 이기기로는 본인이 뭔가 자기 기술을 써가지고 하면은 분명히 자신감도 얻을 수가 있고 분명히 그게 시합의 그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한 게임 두 게임 이기면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 보이고 근데 그 기세가 절대 무시를 못합니다.
0: 보기가 돼줄 선배와 1승이 중요하다는 정지현 레슬링 미래 국가대표 전임 감독의 이야기였습니다. 중요한 목표를 가슴에 새기고 여자 레슬링은 이번 아시안게임에 6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낮은 시력의 단점을 극복해낸 천미란. 갑작스럽게 아버지와 언니를 떠나보내고 엄마와의 행복만이 운동의 목표가 된 권영진. 지는 게 너무 싫어 이겨야 한다는 박서영. 부상이 많아 몸에 미안하다는 박현영. 패자부활전이 있는 레슬링처럼 포기란 없다는 조수빈. 레슬링이 자신의 청춘이자 인생이라는 황운주. 그리고 이들을 원팀으로 만들어준 유베이 감독과 박삼열 코치까지. 이들이 흘려왔던 땀과 눈물이 여러분의 1승으로 나아가 포디엄으로 이끌어주길 바라봅니다.
2: 진짜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뒤엔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 시합이 진짜 내 모든 걸 쏟아붓자 약간 이런 마음이에요. 저는.
1: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그게 또 다른 것 같아요. 상대방을 이제 점수를 딴다 이거죠. 그런 거에 재미도 느끼고요. 정답이 없으니까 계속 뭔가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밌어요.
6: 시상 때 진짜 서보고 싶죠. 진짜 아시아 선수권 뭐 세계 선수권뿐만 아니라 진짜 아시안 게임인데 진짜 이렇게 큰 대회에서 메달 따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목표는 일단 메달권이죠. 너무 진짜 눈물 흘릴 것 같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기쁨의 눈물.
7: 결과로 좋은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8: 얘들아 고생 많았고 우리 한번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도전 한번 해보자. 파이팅!
9: 울고 웃고 고통스러운 훈련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박수를 쳐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레슬링 여자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0: 우리 선수들의 후회 없는 경기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0: 10점.
1: 아, 10점. 네.
2: 너무나도 익숙한 소리네요. 자타공인 세계 1위 대한민국 양궁 선수들의 경기 현장입니다.
3: 8점입니다.
4: 금메달.
3: 금메달입니다.
4: 21세기 대한민국 리커브 여자단체 네. 금메달은 역시 공식이고 과학입니다.
2: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리커브 종목에 걸린 5개의 금메달 중 4개를 쓸어 담은 한국 양궁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모든 종목 1위, 전 종목 석권에 나섭니다. 스포츠에서 당연한 1위는 없다지만 항상 1위를 기대하고 또 기대받는 종목, 그 부담을 이겨내고 1위를 사수해내기 위해 한국 양궁은 성장과 진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 시작점은 국가대표 선발전 아닐까요? 이번 아시안게임 선발전만 해도 지난해 9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리커브와 컴파운드 선발전이 남녀 각각 100여 명의 선수로 시작해서 종목별로 3명이 선발되는 데까지 무려 8개월의 여정이었는데요. 베테랑 강채영 선수에게도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겁니다.
5: 정말 고생을 많이 하지만 이제 경기가 끝난 후에는 너무 후련하고 항상 경기를 할 때는 후회 없이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2: 그 후련함 저도 잘 알죠. 그리고 지금 느끼고 있을 선배로서의 부담감도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여자 리커브는 오예진, 이윤지라는 국가대표 새내기들이 선보이는데요. 종합대회 경험이 없는 두 후배를 이끌어야 하는 강채영 선수의 어깨가 무거워 보이네요. 남자 리커브 종목에서는 김우진, 김재덕, 이우석, 2024 파리올림픽의 3총사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함께합니다. 특히 김우진 선수의 꾸준함은 동생들에게 롱런의 교과서가 되고 있지 않을까요? 이 선수가 처음 태극마크를 단 게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이었는데 18살 고등학생, 대표팀 막내였답니다.
0: 남자 양궁의 막내 18살 김우진이 이번 대회 우리 팀의 첫 번째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신궁 탄생이 예고되면서 양궁 전 종목 석권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6: 30m 같은 경우도 만점을 쌓아가지고요. 기분도 상당히 좋고 이 기분 그대로요. 이제 본선인 단체전이나 개인전에 가서도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2: 와, 김우진 선수에게도 이런 앳된 시절이 있었죠. 고등학생이었던 김우진 선수가 16년 전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처음으로 국가대표가 돼서 선수촌에 들어오던 날 저도 그곳에서 있었거든요. 함께 훈련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그 사이 김우진 선수는 한국 양궁 선수는 한 번도 어렵다는 올림픽에 3번이나 출전해서 금메달을 5개나 수집했죠.
7: 오늘 딴 메달도 이제는 과거입니다. 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또다시 이제 전진하겠습니다.
2: 김우진 선수의 멘탈 관리와 자기 관리는 진천 선수촌에서도 유명합니다. 김택수 선수총장님도 새벽 야간 가리지 않고 홀로 나와 트랙을 뛰는 김우진 선수를 자주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8: 국가대표 선발전 하잖아요. 여기 훈련하다 이제 선발전 하나 나가잖아요. 딱 그러면 총장님 저 살아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진짜 뭐 이렇게 그 처절한 얘기예요. 저 경쟁에서 LA까지 가겠습니다. 그 처절한 승부를 나는 경쟁을 통해서 하겠다는 그 집념과 의지가 남다르잖아요. 선발전 하는 기간에도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한 시간 반씩 개인 훈련하고 훈련 때도 개인 훈련을 선배가 제일 많이 하니까 후배들이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2: 역시 우리의 김우진, 진심으로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번 양궁 대표팀에서는 30대 중반의 김우진 선수도 있지만 14살 중학생 강현서 선수도 있습니다. 최연소 양궁 국가대표 선발 기록을 세운 강현서 선수는 도르래가 달린 활을 쏘는 컴파운드 종목에 나섭니다.
9: 제가 양궁 경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회가 훨씬 더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끝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0: 된 거에 되게 기쁩니다.
1: 14살 소녀의 거침없는 도전, 그 기세가 나고야에서도 빛나길 함께 기대해 주시죠. 양궁 대표팀의 남다른 훈련 방식도 화제죠. 스포츠 기자들에게는 특별한 취재 현장이 되기도 하는데요. 매일경제 김지한 기자를 통해서 들어볼까요?
2: 그동안의 양궁 대표팀 하면은 다른 이 종목에서는 아마 혀를 내두를 정도로 참 이 아주 이색 훈련이 눈길을 많이 모았었는데요. 뭐 야구장에서 관중들이 모인 상태에서 뭐 소음 같은 그런 실전 훈련을 한다든가, 항저우 아시안 게임 때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 용산의 전쟁 기념관에서 아예 대회를 하나 열었었어요. 뭐 예전에는 뭐 해병대 극기 훈련, 또 공동묘지 왕복 행군, 번지 점프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많이 또 담력을 키우기도 했었고, 최근에 로봇과 1대1 대결을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선수들이 로봇한테 졌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세계선수권 끝나고 한 대회에서 양궁 대표팀 선수들이 로봇하고 단체전 이벤트 경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양궁 선수들이 로봇을 이겼습니다.
1: 작은 하나의 변수도 놓치지 않겠다는 철저한 준비. 대회 당일조차도 팀 내 1위를 해야만 혼성 단체에 출전이 가능한 오늘의 명국만이 살아남는 양궁 국가대표팀의 시스템. 한국 양궁이 1위를 수성하는 가장 강력한 엔진이 아닐까요? 이제 나고야에서 다시 한번 금빛 활시위를 시동을 겁니다. 후배 여러분, 이번 아시안게임을 위해 열심히 앞만 보고 준비했을 후배들을 보니 제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메달 색깔에 관계없이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0: Take them off.
1: Up! 1점의 짜릿한 승부를 준비하는 이곳은 근대 5종 훈련장입니다.

0: 점수 하나하나가 그냥 점수 하나 쌓아서 이제 포디움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그 계단처럼 내려오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근데 시합 때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아직 긴장을 많이 하고 시합에 뛰는 것 같아요.
1: 성승민 선수의 이야기처럼 근대 5종은 1점이 쌓이기도 또 1점을 잃기도 하면서 메달의 주인공이 가려지는 종목입니다. 1점의 승부가 이어지는 펜싱과 1초 차이에 따라 5점까지 오가는 수영. 한 번의 실수가 큰 실점으로 이어지는 승마 대체 종목 장애물 경기. 턱까지 차오르는 숨을 가다듬고 쏘는 사격 한 발이 순위표를 요동치게 하는 레이저런까지 5개 종목을 하루에 모두 소화합니다. 레이저런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까지 1점으로 희비가 엇갈리면서 긴장감 넘치는 승부가 이어지는 만큼 근대 5종 대표팀의 김성진 감독은 동계훈련부터 체력훈련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2: 마지막 종목이 레이저런이고 마지막 핸디캡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10초 뒤에 이상 늦게 출발하더라도 내가 잡을 수 있는 그런 체력적인 요인이 있어야 이 선수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자기가 지금 벌써 체력이 바닥나는 상태에서 아무리 10초, 5초 차이가 난다 그래도 잡을 수 없거든요. 그만큼 체력적인 요인이 중요하고.
1: 그런데 근대 5종에 큰 변수가 생겼어요. 승마 대신 장애물 종목이 새롭게 채택됐거든요. 다행히 장애물 종목 전문 외국인 코치에게 받은 훈련이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2: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장애물 출발점이 좀 늦긴 했어요. 그래도 2025년도, 6년도 치르면서 선수들을 장애물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고.
3: 저는 근데 이 빨간 색깔 플라잉옵스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하면서 이제 점프를 무조건 해야 되는 구간이 있으니까 기술이 없으면 넘어갈 수가 없는 장애물. 둘 다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승마보다는 장애물은 이제 저가 훈련한 만큼 하면 되니까.
1: 철심을 빼는 수술로 장애물 종목 훈련을 늦게 시작한 전웅태 선수도 자신감을 찾아가는 후배들 덕분에 더욱 힘을 냈다고 하는데.

0: 같아요. 그래도 가끔 주장의 어깨가 무겁다고 느껴질 때는 은퇴한 정진아 선수를 떠올리지 않을까요?
1: 진아 형 생각나요. 굉장히 자주 연락 오고 또 사는 곳이 근처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또 주장으로서 애들을 챙겨야 되는 그런 덕목과 이런 걸 좀 배우고 왔습니다.
2: 은퇴야,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 긴장이 많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걸 잘 이겨내고 가장 잘하는 선수가 바로 전은퇴 아니겠습니까?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담감은 좀 더 덜어놓고 우리가 전웅태가 잘하는 거 하자. 파이팅!
0: 참고로 근대오종 메달이 개회식 다음 날인 9월 20일에 나옵니다.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이 여기서 탄생할 수도 있겠는데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0: 남자 400m 릴리 결승 출발했습니다.
1: 아, 서민준 좋습니다.
0: 서민준
1: 자 스타트 굉장히 좋았습니다.
0: 곡선 매끄럽게 부드럽게 빠져나가고 조혜진 그렇죠.
1: 자, 조혜진 잘 받았습니다.
0: 조혜진 넘깁니다. 이재성 받았습니다. 이준영
1: 금메달 좋습니다.
0: 대한민국 남자 400m 릴레이에서 아시아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대한민국 선수입니다.
1: 아.

0: 나고야의 육상 트랙에서는 1초의 기적이 출발을 기다립니다. 지난해 5월 아시아 선수권에서 한국 궤주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한국 육상은 무대를 아시안게임으로 옮겨 또 다른 기적을 꿈꾸고 있는데요. 육상의 유일한 단체전, 배턴 터치만으로 최대 1초가량 기록을 단축시킬 수 있는 종목. 그래서 한국 육상은 남자 400m 계주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1: 올해 랭킹으로 본다면 지금 중국이 37초 8대, 37초 8대면 거의 올림픽 나가도 가끔은 메달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경기력이거든요. 또 일본이 38초 0대 기록을 갖고 있는데 사실 개인 경기력으로 본다면 저희보다 한 수 위는 맞습니다. 다른 거는 내가 열심히 뛰어도 0.1초 줄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4명이기 때문에 0.05초씩 줄이면 0.2초가 돼요. 그러면 1등이냐 3, 4등이냐 이런 차이거든요.
0: 4명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뭉치면 강해진다는 육상 단거리 대표팀 하경수 감독의 얘기입니다.

0: 다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남자 육상 400m 계주팀은 각자의 장점이 뚜렷한 선수들이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시온, 이재성, 비회사 다니엘 가사마, 서민준, 나마디 조엘진으로 구성된 대표팀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고 있죠. 특히 비회사 선수와 조엘진 선수의 100m 공식 기록이 나란히 10초 13, 역대 한국 2위 기록이라고 하니까 숙명의 라이벌이 보여주는 시너지가 대단하겠는데요.
1: 함께 이렇게 경쟁하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계속해서 저 스스로 발전하게 만드는 선수인 것 같아요.
0: 하지만 이 경쟁자들을 원팀으로 묶는 것이 쉽지는 않으셨죠, 감독님?
3: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본인들이 이제 서로 노력을 좀 많이 해줬죠.
4: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 저도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3층인가 4층에서 모여갖고 정말 여기가 막 떠나가라 막 소리를 내면서 막 웃으면서 깔깔대면서 이제 그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아, 이제는 그래 한 팀으로서 가고 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더 들었죠.
0: 선수들도 스스로 느끼고 있지 않을까요? 서민준 비회사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5: 아무래도 이제 바통을 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예리 형한테 이제 손이 예리 형이 어디로 이렇게 들지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2: 뭐 이제 첫 걸음 나가는 건 봐도 여기서 팔을 들겠구나 하는 거는 이제 느껴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작전인데요. 어떤 순서로 뛰어야 가장 시너지를 낼까가 중요해 보입니다. 감독님의 구상을 미리 들어볼까요?
4: 사실 정해져 있는 건 나마디 조엘진 선수랑 다니엘 선수가 둘이 최대 스피드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지속하는 능력도 둘 다 좋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는 직선에서 뭔가 경기력을 펼쳐줘야 되는 선수고 서민준 선수나 이재성 선수 그리고 김시훈 선수는 스타트 그리고 코너에서 자기 스피드를 굉장히 잘 발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당장 내일 만약에 시합을 뛴다 내일 아시안게임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서민준 선수 1주자고요. 2주자는 다니엘 선수가 아마 2주자 들어갈 것 같고 3주자는 이재성 선수 그리고 4주자는 나마디 조혜진 선수가 들어갈
0: 것 우리 대표팀 한국 육상의 새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6: 중국과 일본이 양강 체제를 꾸준하게 이제 구축을 했었고 최근에는 또 카타르라든가 바레인 같은 이런 중동 국가들이 귀화 선수들을 앞세워서 많은 메달들을 또 휩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 육상이 필드 종목에서 그것도 계주에서 금메달을 목표로 한다.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으로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한동안 꽤 정체기가 좀 깊었는데 이 정체기에 있던 우리나라 육상의 좋은 활력, 아주 긍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0: 주자가 바뀔 때 주고받는 배턴 터치로 1초를 줄일 수 있다는 육상 단거리 계주. 한국 계주 대표팀은 원팀의 기적을 믿고 있습니다.
1: 형이랑 저랑 여기 오면서 같은 목표를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서로 계속 집중하면서 계속 형들이랑 연습도 많이 하고 계속 믿음을 계속 서로 믿어가면서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 같은 팀이라 무서울 게 없습니다.
7: 저희가 맡은 바 구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또 가장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 중입니다.
0: 하경수 감독도 새 역사의 주인공들을 지켜봐달라고 말합니다.
4: 역사적인 순간을 저는 계속 만들어 갈 거고 그 주인공이 우리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이 꼭 주인공 되라. 파이팅!

0: 레이스는 1위 1.1초에 모든 걸 건 대한민국 승부사들. 그들의 땀과 노력의 무게가 멋진 결실로 돌아올 시간.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이제 곧 막을 올립니다. 선수 여러분, 경기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부상 없이 정정당당하게 후회 없는 경기를 치르고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1: 송세라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뭐 개인 은메달, 단체 금메달이라는 좋은 결과가 있어서 너무 좋게 마무리했는데 그 결과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새롭게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준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시장선수 황선우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때 정말 많은 메달을 걸었던 만큼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출전하는 모든 종목에서 메달 걸고 있습니다.
3: 일본에 가서 뛰는 우리 선수들 국내에서 뛰는 것보다 더 많은 응원, 더 많은 관심을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4: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5: 평소 하던 대로 열심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6: 10점 시원하게 꽂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양국 국가대표팀 금빛 명중 화이팅!
7: 대한민국 선수들 화이팅!
8: 국민들에게 더 큰 감동을 주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늘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화이팅!
9: 우리 선수들 힘내라! 화이팅!
10: 안 다치고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 화이팅! 팀 코리아 자신감 있게 즐기면서
12: 대한민국 선수들 화이팅!
0: 제20회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특집 다큐멘터리 1회 승부사들. 연출 주하영, 구성 이유미, 내레이션은 아시안게임 KBS 양궁 해설을 맡은 기보배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주말인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큰 일교차에만 유의하시면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서 산불 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니까요. 나들이 가신다면 큰 일교차에 대비해서 얇은 겉옷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내일 오전까지 적은 양의 비가 약하게 내리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 동부에는 내일 오전까지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겠고요. 영남 해안에도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와서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광주 전남에는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19도, 대전과 강릉 18도, 광주도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9도, 광주 30도, 강진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반면 강릉과 울진은 25도로 동해안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 건 본인의 부족 때문이라며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이 부족했다고 사과했습니다.
1: 또 연임 논란과 관련해선 자신은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먼저 손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 첫마디는 반성이었습니다.
3: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입니다.
2: 4주 연속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지지율. 본인 탓이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3: 배려도 부족하고 섬세함도 부족하고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2: 4년 연임제를 포함해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 이 대통령. 연임 입장 표명 요구는 야권의 정치 공세라면서도 연임 가능성에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3: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2: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하다 진정성을 의심받았지만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는 말아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당내 갈등과 지지층 분열에 안타깝다며 서로를 비난하는 현실 역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3: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2: 이 대통령은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0: 이 대통령은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던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 특검법에서 공소 취소권 조항을 빼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김승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공소 취소 논란에 이 대통령은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특검법안에서 공소 취소권 조항을 삭제해달라 국회에 공개 요구했습니다.
3: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너무 큰 특검이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3: 악의적 수사,

0: 조작에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1: 최근 이탈 흐름을 보이는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듯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내세웠는데 보안수사권 부재 우려엔 철저한 보안책과 고강도 경찰개혁을 약속했습니다.
0: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안 장치로 해소하겠습니다.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습니다.
1: 용의인 후보자 낙마 등 2기 개각 인사 논란은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약속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0: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또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1: 대법관 재지청을 둘러싼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갈등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국가기관들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2: 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원유 수송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지만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이희연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 정부가 검토에 들어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쟁 파병은 없다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0: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습니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습니다.
3: 다만 우리 국민 안전과 원유 수송로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0: 청해 부대가 파견돼서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군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강화하는
3: 북미 대화 성사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한반도 평화 안정에 단초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권하고 있고 또 북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전 조정 작업을
3: 그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거란 이른바 패싱 우려는 일축했습니다.
0: 초기에는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3: 막판 협상 중인 대미 투자는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0: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너무 큰
3: 이 대통령은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이 중요한 기준이란 점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2: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패 신화를 벗어나는 게 중심 과제라면서 공급 확대 등으로 시장이 점차 안정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선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도입 경위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규영 기자입니다.
4: 부동산 불패 신화와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정부 핵심 과제라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0: 어렵습니다.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죠.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합니다.
4: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난 정부의 공급 부족을 지적하며 최대한 신속히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0: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상을 확인하고 있어요.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4: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할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농촌 현장에서 반발이 일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는 오해로 인한 비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 편을 늘리기 위해서 당신도 농사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 이렇게 선전하는 거죠.
4: 국내 증시를 흔들었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론엔 세부 도입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0: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결정을 했겠죠.
4: 당시 환율 방어 등을 위한 정책이었지만 보완책이 부족해 불완전성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 후임 인선은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2: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은 앞선 회견보다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농담도 자제했습니다. 이 회견을 본 정책

0: 특권 반응까지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이 대통령 특유의 농담, 웃음기 없이 차분한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2: 첫 질문부터 엄청 어려운 질문이네요.
3: 세심하지 못한 게 매우 큰 문제인 걸 이제 많이 아프게 깨닫게 됐습니다.
1: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 재차 추가 질문을 받았던 앞선 회견들과 달리 시간도 질문 수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대신 질문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단칼에 차단했고,
4: 아직도 전세는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
3: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었겠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1: 각종 정책에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개입한다는 지적엔 적극 해명했습니다.
3: 만기 칠남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만기 칠남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습니다.
1: 실시간 댓글 소개에선 말을 줄이고 국민의 귀 기울여라 비판도 가감 없이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한 진솔한 시간이었다 호평했는데 국민의힘은 반성 없이 남탓만 늘어놓은 나 홀로 찬가라고 폄하했습니다.
5: 국민 포기, 민생 포기 선언이었습니다. 어떤 변화도, 어떤 통합도 기대할 수 없음을.
1: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시 강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0: 북한 핵실험장에 있는 풍계리 일대에서 수년째 지진이 잇따르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인 학술지에 발표됐습니다. 이 핵실험이 잠자고 있던 단층을 깨웠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입니다. 이세엄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6: 북한의 핵실험장에 있는 함경북도 풍계리입니다. 이곳 만탑산 일대에선 지난 2006년부터 핵실험이 진행됐는데 이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건 2017년 마지막 6차 핵실험입니다. 당시 건축된 지진파는 규모 5.7 강진에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상현상이 포착됐습니다. 이전 핵실험에서 지진이 수일 내에 잦아든 것과 달리 6차에는 2에서 3주 뒤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8년 동안 관측된 지진 횟수만 무려 1,300여 건에 이르고 빈도와 규모 모두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핵실험은 물론 자연현상에도 없었던 이례적인 양상입니다. 이 지역은 이전엔 자연지진이 없었던 곳입니다. 2000년 넘게 잠잠하던 단층이 반복된 핵실험으로 깨어나면서 다시 지진 활동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곳의 지진 발생 위치를 지도 위에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이어진 단층의 구조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핵실험 이후 단층이 최소 24km 이상에 걸쳐 재활성화된 걸로 보인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큰 지진의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7: 규모 6.4 정도의 지진이
8: 김강희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7: 기존에
8: 교수입니다.
7: 알고 있던 단층의 연장선상에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단층이 동쪽에서
6: 2017년 포항에선 지열 발전을 위해 땅에 물을 주입했다 지진이 났고 미국에서도 석유 수출 과정에서 폐수를 주입하다 지진으로 이어지는 등 인간 활동에 의한 지진은 꾸준히 보고돼 왔습니다. 다만 풍계리처럼 수년간 이어진 건 학계에 보고된 첫 사례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오늘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KBS 뉴스 이세영입니다.
0: 북한은 2017년 6차 핵실험을 끝으로 지금까지 핵실험을 하지 않았고 풍계리 갱도를 폭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부 갱도를 복원한 상태로 핵실험 징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풍계리 핵실험장은 해발 2200m가 넘는 만탑산을 비롯해 높은 산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화강암 안반으로 방사성 물질 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아 북한이 핵실험 최적지로 여기는 곳입니다.
10: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9: 1차 때만 해도 폭발 위력은 0.8킬로톤에 불과해 히로시마 원폭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핵 능력을 고도화한 북한이 6차 때 보여준 위력은 최소 50킬로톤으로 수소탄 시험을 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6차 이후 풍계리 일대에선 부산대 연구진 관측으론 1,300여 건, 기상청 관측으론 규모 2.0 이상 지진이 100차례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2018년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기존 폐쇄된 1번 외에 나머지

0: 2, 3, 4번 갱도를 공개 폭파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3번 갱도가 슬그머니 복원된 사실이 확인됐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2022년 이곳에서 핵실험 활동 징후가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특성상 소형 전술핵 실험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1: 3번 갱도는 이제 기폭실의 깊이가 한 400m 남짓이어서 소형 전술핵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 전술핵은 아직까지 북한이 실험한 적이 없습니다.
0: 핵실험이 6차례 이어지는 동안 북한은 방사성 물질 누출은 없었고 주변 생태 환경에 악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2: 해가 지고 선선해진 바람에 가을 정취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맘때 고궁의 밤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경복궁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손은혜 기자, 지금 경복궁 분위기 어떻습니까?
3: 네, 짙은 어둠이 내려앉으면서 경복궁의 모습은 낮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경회로와 주변 정각에 조명이 켜져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많은 관람객도 이곳을 찾아 여유롭게 거닐며 관람하는 모습입니다. 한쪽에서는 국립국악원에서 준비한 궁중음악과 무용공연이 진행 중인데요. 고궁의 밤풍경과 어우러져 가을밤의 운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경복궁 안쪽에서는 경복궁 별빛 야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수라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음식을 맛보기도 하고 국악 공연을 즐기기도 합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4: 새로운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인 친구들 여행 와서 한복 다 같이 체험했으면 좋겠어서 너무 이뻐요. 한국 최고.
2: 네, 추석 연휴에 찾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3: 네, 경복궁 하반기 야간 관람은 앞으로 2주 정도 더 남았습니다. 별빛 야행은 이보다 좀 더 길게 다음 달 24일까지 이어집니다. 추석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은 경복궁을 비롯한 4대 궁과 종묘, 조선 왕릉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다만 긍정전 일대는 석조물 보호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출입이 제한됩니다. 지금까지 경복궁에서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2: 네, 오늘 제주와 해안 곳곳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에도 한낮 기온은 높겠고 제주와 남해안은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자세한 날씨 전망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하늘을 수놓은 뭉게구름 사이로 제법 강한 가을 볕이 내리쬐입니다. 들판 가득 핀 억새가 바람에 살랑이며 깊어가는 가을을 알립니다. 한낮 기온은 28도를 웃돌아 평년보다 높았습니다.
6: 햇빛이 있을 때 너무 더웠어요. 그러다가 또 햇빛이 없고 바람이 부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하늘도 보게 되고 이렇게 좀 힐링도 되면서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5: 한낮에는 이렇게 햇볕이 내릴지 다소 덥게 느껴지는데요.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떨어져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반면 제주와 남해안 지역으론 강한 바람과 함께 곳곳에 비가 이어졌습니다. 제주와 동해안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5에서 20mm가량 비가 더 이어집니다.
7: 전라남해안과 제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보분석관입니다. 19일 토요일까지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5: 일요일부터는 동풍이 잦아들며 추석 연휴로 접어드는 다음 주 초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주말 내내 29도에 머물겠고 월요일엔 30도까지 치솟는 등 당분간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기상청은 연휴 후반엔 구름 많거나 흐린 날이 많을 거로 보고 있지만 강수 가능성 등 상세 예보는 다음 주 초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2: 이렇게 한낮엔 여전히 뜨겁지만 산행에 나서는 분들은 방심해선 안 되겠습니다. 대낮에 등산객이 저체온증을 보여 헬기로 이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주비 기자입니다.
8: 지난 11일 제주 한라산에서 20대 남성이 소방 헬기로 구조됩니다. 제주의 한낮 기온이 28도를 웃돌던 시각 정상에 오른 뒤 내려오다 심한 오한과 팔다리 경련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탈수에 저체온증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이 구조된 등산 코스를 가봤습니다. 고도가 100m 높아질수록 기온은 0.6도 정도 낮아지는데 바람도 더 강해졌습니다.

0: 현재 해발 1500m 지점인 진달래바 대피소까지 올라왔습니다. 산을 오르며 땀에 젖은 상태에서 바람을 맞으니 금세 한기가 느껴집니다.
1: 이때 제주 시내의 기온은 25도 정도였는데 대피소 주변은 13.6도로 10도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반소매 차림으로 올라왔던 등산객들은 체온을 유지해줄 점퍼를 덧입습니다.
2: 이렇게 올라갈 때는 굉장히 덥고 이랬는데 잠깐 쉬는 동안에 이렇게 저체온증이 와가지고 항상 여분의 옷을 준비하고 다니고
1: 땀을 많이 흘리거나 비를 맞은 뒤 강한 바람에 노출되면 열이 증발하면서 체온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3: 기온이 약 10도 이상 낮기 때문에 건조한 여벌의 옷으로 꼭 갈아입고 이제 수분 보충을 하시고
1: 최근 5년간 제주에서 저체온증으로 신고된 산악사고는 10건, 올해도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가을철을 맞아 등산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KBS 뉴스 강주비입니다.
4: 부산의 한 수변공원에 난데없이 3.5m 길이의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산책로 바로 옆 수로에서 발견돼 시민들이 크게 놀랐는데요. 상어가 어떻게 이곳까지 간 건지 김옥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수면 가까이 드러난 뾰족한 등 지느러미, 길게 뻗은 꼬리가 물살을 가르더니 거대한 몸통이 수로 벽을 따라 움직입니다. 시민들을 놀라게 한 건 다름 아닌 상어. 길이는 어림잡아 3.5m 정도로 다 자란 개체에 해당합니다.
6: 엄청 큰 상어가 여기 부딪히니까 소리가 진짜 엄청 크게 첨벙첨벙첨벙해서 계속 파닥파닥파닥 거려가지고 놀라서 제가 소리쳤거든요.
5: 상어 목격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9시쯤.
7: 상어가 발견된 이곳 북항 친수공원은 부산 앞바다에서 흘러온 물이 가운데서 흐르고 있고 좌우로 시민들의 산책로가 있습니다. 수심은 3m 정도로 상어가 살기에는 얕습니다.
5: 해경과 소방 특수구조대는 상어를 바다로 돌려보내려 전류 퇴치기까지 동원했지만 상어가 공격성을 보이거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 스스로 나가도록 놓아뒀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현장 확인을 통해 난류성어 종인 무태상어로 추정했습니다.
8: 남해 동해를 전연 안에서 현재 여름철에 보존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난류성어 종인 먹이를 따라가지고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이번에 발견된 무태상어는 백상아리 같은 아주 위험한 상어는 아니지만 인간에 대한 공격성이 여러 차례 보고된 적이 있어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KBS 뉴스 김옥찬입니다.
4: 오늘 오후 인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현재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원동희 기자, 불길이 좀 잡혔을까요?
9: 네, 불이 난 곳은 인천 서해구 경서동 경인 아라뱃길 인근에 있는 물류센터입니다. 불이 시작된 게 오후 2시 40분쯤이니까 벌써 7시간 가까이 된 건데요. 여전히 진화 작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직후 물류센터에 있던 30여 명이 대피에 나섰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불이 커질 것을 우려해 대응 2단계까지 상향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1단계로 하향된 상태입니다. 불은 창고 외부 상자에서 시작돼 지상 2층짜리 건물로 옮겨붙었습니다. 창고 내부에는 가구류와 화장품류가 쌓여 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을 뜯어내면서 진화 작업을 진행했는데 지금은 일부 인원이 창고 내부로 진입해 잔불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 아시안게임이 드디어 내일 공식 개막합니다. 현재 분위기나 여건이 생각보다 좋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남자 농구팀이 결승에 진출하며 메달을 확보했습니다. 이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나고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만 아시안게임 안내센터는 한산합니다. 이곳을 들르는 사람보다 자원봉사자 수가 더 많습니다.
12: 계속 사람은 와요. 내일은 더 올 수도 있는데 장담은 못합니다. 하루에 100명은 오나요? 그 정도는 안 와요.
11: 개회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지 시민들의 관심도 뜨겁지 않습니다.
13: 솔직히
12: 실감은 안 나네요. 인형 등 여러 가지를 보고 대회를

0: 하는구나 하는 정도입니다.
1: 조직위의 비상식적인 대회 운영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선수단 4천 명의 숙소로 사용 중인 크루즈선 입항 행사에 임...

0: 승리해서 기쁘지만 정말 말씀대로 아직 한 경기 더 남았고요. 냉정함 더 유지하고 몸 관리 더 잘해서 한 경기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여러 잡음 속에 막을 올리는 아시안게임. 우리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실력으로 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나고야에서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2: 오늘 이런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출전한 하키 경기 직전 애국가가 아니라 북한 국가가 나왔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남자 하키 대표팀의 예선 첫 경기 시작을 앞두고 장래 아나운서가 애국가 연주를 안내합니다.
4: First national anthem for Republic of Korea.
3: 그러나 경기장엔 애국가가 아닌 북한 국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선수들의 표정엔 당혹감이 묻어났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주최 측의 실수로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를 재생한 건데 일어나선 안 될 황당한 대형사고였습니다.
5: Terribly sorry.
6: 정말 죄송합니다. 대한민국 국가가 아닌 다른 나라 국가를 재생했습니다.
3: 도요토미 히데요시 등장에 이어 애국가 재생 실수까지. 반복되는 잡음에 대한체육회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7: 우리 선수단은 조직위원회 측에 강한 유감을
6: 이상현
7: 표명했습니다.
6: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선수단장입니다.
7: 오늘 사고에 대한 해명과 더불어서 정식 사과와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3: 미숙한 대회 운영뿐 아니라 손님 대접도 엉망입니다. 입국 절차가 길게는 7시간 넘게 걸리는 등 각국 선수단은 나고야 공항에서부터 진이 다 빠졌습니다. 걸핏하면 버스 배차에 문제가 생겨 공항에서 40분 거리에 숙소까지 가는데 6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8: 9시 반쯤에 도착해서 3시 반에 들어온 거면 빨리 도착한 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크루즈 사용하시는 선수는 12시 반에 공항 도착했는데 저녁 12시 반에 크루즈 들어갈 수 있었다고.
3: 우리 사격 대표팀을 태운 버스의 운전기사는 지도를 보며 목적지를 찾아가는 모습으로 우려를 키웠습니다. 개막을 채 하기도 전에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잡음이 아시아인의 스포츠 대축제라는 대회 이미지에 흠집을 내고 있습니다. 나고야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2: 이번 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도 조직이 잘못으로 1시간 반이나 입촌식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금메달 후보인 북한 여자 축구팀은 예선 두 경기에서 모두 대승을 거두고 우리 팀과의 남북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황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9: 북한 선수단의 입촌식이 예정된 가든피어. 그런데 행사 시작이 기약 없이 늦춰지더니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반이 지나서야 박천종 선수단 당분 5명의 임원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6: 이사회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길어져서 지연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9: 대회 조직위의 운영 미숙이 이어지는 가운데 힘겨운 입촌식을 치른 북한은 여자 축구를 앞세워 승승장구 중입니다. 북한 여자 축구 대표팀은 방글라데시전 10-0에 이어 미얀마도 8-0으로 대파하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오사카 나가이 경기장을 찾은 북한 조총련 응원단은 익숙한 우리말로 북한 선수단의
10: 승리를 불어넣었습니다.
11: 이제 관심은 남북 대결로 향합니다. 한국과 북한은 조 1위 자리를 두고 오는 21일 맞대결을 펼칩니다.
12: 다음 경기에 한국 팀과의 좀 경기가 남아 있는데 뭐 경기에 임하는 각오 같은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 네, 그 다음 경기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 앞서 일본에서 열린 두 차례의 아시안게임엔 참가하지 않았던 북한. 이번엔 14개 종목에 107명의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 리성금과 기계체조 이관왕 안창옥 등 우리에게도 익숙한 스타들이 총출동해 양보 없는 열전에 돌입합니다. 나고야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6: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찰 내 행적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표가 있었다며 연일 공개 비판에 나섰습니다. 판검사와 경찰 등이 고의로 법을 왜곡했을 때 적용하는

어배국제 시행 이후 6개월간 관련 사건 천여 건, 1만 3천여 명이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본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25%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31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코스피가 뉴욕 증시 강세와 외국인의 복귀에 힘입어 2% 넘게 올라 6,890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8일 이후 8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섰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고민을 적어서 우편함에 넣으면 누군가 손편지로 답장을 보내줍니다. 영화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온기 우편함인데요. 2017년 서울 삼청동에 첫 우편함을 세운 뒤 지금까지 7만 통이 넘는 답장을 보내왔고 편지의 70% 이상은 20, 30대 청년들이라고 합니다. 내일은 청년의 날인데요. 지난 10년 동안 청년들의 고민을 편지로 만나온 분이죠. 사단법인 온기의 조현식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조현식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 손편지 요즘 세상에 정말 받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인데 그걸 지금 7만 통 넘게 지금까지 답장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혼자는 아니시지만 일단 온기 우편함이 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1: 네, 온기 우편함은 시민분들이 익명으로 고민을 보내시면 손편지로 답장을 전해드리는 마음 돌봄 사업입니다.
0: 네. 그러니까 마음을 돌봐주는 곳이네요. 네. 병원은 우리 몸의 건강을 책임져주지만 마음이 아플 땐 어디 갈 데가 없는데 이 처음에 이런 우편함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요?
1: 아, 제가 이제 온기에 시작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요.
0: 네.
1: 대학교 4학년 때 그 히가시노게이고가 쓴 나미야자파점의 기적이란 책을 읽다가
0: 네.
1: 이제 그 책의 내용이 과거의 인물이 고민을 보내면 미래의 인물이 답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좀 현실로 옮겨보면 어떨까. 우리 사회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곳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 이야기 진심으로 듣고 응답할 곳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무작정 그 목공소에 가서 우편함을 만들었던 게 시작이었습니다.
0: 책 한 권 읽고 영감을 받아서 바로 우편함부터 만든 거예요?
1: 네네, 그랬습니다.
0: 그 우편함을 어디다가 설치를 했어요?
1: 아, 우편함은 처음에 삼청동에 있는 돌담길에 우편함을 예. 설치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하셔갖고
0: 그렇죠. 아무 구조물을 네. 함부로 세울 수가 없어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찾아가서 이런 취지로 활동을 하려고 한다 해서 이제 한 달 정도 주무관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를 해주셔서 그 설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0: 그 1호 온기 우편함이 삼청동 네. 어디에 세워진 거예요?
1: 그 돌담길.
0: 돌담길에 네. 아 어떤 색으로 만들었어요?
1: 노란색으로.
0: 노란색 우편함이.
1: 네.
0: 그럼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다가 편지를 넣던가요?
1: 오, 저희가 활동 시작했을 때 일주일 만에 50에서 60통 정도 편지가 도착을 했어요.
0: 오, 그러면은 지금은 얼마 나와요?
1: 아, 지금은 한 달에 한 3,000통 정도입니다.
0: 그걸 답장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1: 네, 다 일일이 손으로 답장을 하고 있습니다.
0: 처음에 편지를 50통에서 70통 이렇게 수십 통이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1: 네네.
0: 어떤 편지들이 들어왔나요?
1: 처음에는 아무래도 청년들이 또 그때도 편지를 많이 보냈었고 뭐 진로나 취업 아니면 연애, 이별 이런 이야기들 인간관계 얘기들 많이 보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예나 지금이나 그때가 뭔가 그 내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 불확실할 때 제일 고민이 많은 시기 아니겠습니까?
1: 네.
0: 지금은 3천 통이 넘는 편지가 한 달에 쏟아진다 그러는데 그 답장을 누가 해주나요?
1: 저희가 온기 우체부라고 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계시는데요.
0: 네.
1: 자원봉사분들이 20대 대학생부터 70대 시니어분들까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조금 특이한 건 이렇게 저희 자원봉사분들 중에 한 60%는 실제로 온기 편함에 고민을 보내고 답장을 받았던 분들.
0: 그분들이 내가 도움을 받고 나서
1: 네.
0: 답장을 써주는 사람으로 입장이 바뀐 거군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아보고 나도 누군가에게 위로 전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먼저 자원봉사자 신청을 해주시고 활동해주고 계십니다.
0: 네. 그게 진짜 제일 바람직한 형태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답장을 아무렇게나 쓸 수는 없고 답장을 쓸 때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1: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원칙을 갖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경험을 통해서 공감을 전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온기 우편함의 편지를 보내시는 분들은 나만 혼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돼서 위로를 많이 받으신다고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민을 쓰신 고민 사연자분과 비슷한 경험을 하신 온기유체의분이 답장을 쓰시고 그 온기유체의분의 경험을 솔직하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 더 있다면 정답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게
0: 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네. 그건 안 한다.
1: 맞습니다. 그게 가장 또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0: 예. 그러면 이제 답장 쓰시는 분들 뭐 아무나 다 뭐 뜻만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절차가 필요해요?
1: 아, 그 처음에 지원서를 써주시고
0: 네.
1: 그 지원서를 토대로 이제 두 달 정도는 교육을 받으신 이후에
0: 아.
1: 이제 이렇게 답장을 쓰시는 거다라는 교육을 받으시고 정식적으로 이제 정규 활동을 하시는 형식을 예. 하고 있습니다.
0: 교육도 받아야 되는군요. 예. 그러면 지금 이 그 뭐죠? 답장 쓰시는 네. 온기 우체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나요? 아,
1: 지금 1,000명 같이 하고 계십니다.
0: 이건 순전히 자원봉사인 거죠?
1: 네, 자원봉사입니다.
0: 네. 그 교육할 때는 어떤 걸 내용을 배우나요?
1: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떻게 사실 편지란 게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0: 네.
1: 실제 편지를 써보시고 나서 그 쓰신 편지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하는 시간이 가장 깁니다.
0: 아, 그 편지 쓰고 같이 얘기해보던 거 이건 어땠어?
1: 네네네.
0: 의견도 주고.
1: 네, 맞습니다.
0: 예예. 그 청년들이 주로 고민을 많이 보내온다면서요?
1: 맞습니다.
0: 예, 어느 정도나 돼요?
1: 저희가 연 단위로 봤을 때 한 3만 5천 통 정도 편지가 오는데 그중에 70%는 20, 30대 청년들이 고민을 에이, 보내고 있습니다.
0: 저는 3만 5천 통이나 1년에 편지가 온다는 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편지 답장 받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야? 예, 청년들이 특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네네. 고민들이 주로?
1: 사실 정말 다양한데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진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학업에 대한 고민을 쓰는 청년들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봤을 때는 그런 무기력함에 대한 고민을 쓰는 청년들도 요즘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돌이켜보면 10년 전에 온기를 시작을 했을 때는 뭐 취업을 하고 싶다. 하지만 취업의 벽이 너무 높아서 힘들다. 하지만 노력하겠다. 예. 이런 편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취업도 안 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집에만 있고 싶다. 계속 실패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고 그래서 계속 무기력하게 혼자 지내고 있다라는 편지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청년들이 보내는 대부분의 편지가 양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땐 기회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기회가 없다.
1: 네, 자신이 뭔가를 하고자 해도 딱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세상 우리 사회가 정해주는 기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좁아졌고 그게 없다 보니까 뭘 하나 해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시도했을 때 문이 너무 좁다 보니까 실패하고 한번 실패했으면 난 안 되는구나 하고 다시 주저앉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0: 네네. 그렇죠. 예전에 막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가 성장할 때는 사회적으로는 혼란해도 기회는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는데 그런 기회라는 측면은 요즘 더 힘들지 않은가. 우리 대표님도 주현식 대표님도 지금도 청년이시잖아요. 30대 청년이시고 이 온기 우편함을 시작할 때는 20대 청년이었단 네. 말이에요. 대학교 4학년이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1: 저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사실 20대 때 이제 온기라는 걸 시작을 했을 때 당연히 대학생이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이 없고 하니까 잘 안 됐습니다. 4년 동안은. 수익도 없고
0: 네.
1: 아예 제가 이 일을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도 정말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계속 무기력해졌던 것 같아요.
0: 아.
1: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시작을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난 못하는 사람인가 하면서 계속 혼자 움츠러들게 되고 또 고립하게 되고 그렇게 한 달 동안 아예 집에서 나오지 않은 적도 있을 정도로 조금 그 시기도 겪었던 것 같은데
0: 네, 이게 사실은 누가 강제적으로 시킨 일은 아니잖아요. 네네. 너무 버겁다 싶으면 그만둬도 되는 일인데 네. 왜 그렇게 이 일에 매달렸을까요?
1: 저도 그러니까 이게 그런 따뜻한 말을 듣고 싶었던 사람이어서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계속 가장 힘들었을 때도 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제 친구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었는데
0: 네.
1: 친구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를 그 듣기 전과 들은 후에 똑같이 저를 대해주는 네. 모습을 보면서 그때 참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0: 네.
1: 어쩌면 저도 그런 얘기가 참 듣고 싶은 사람이고 그런 사회에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참 그런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그런 얘기를 못 듣고 있는
0: 예.
1: 네, 현실이
0: 누군가 나한테도 좀 따뜻한 말을 해주면 좋겠는데
1: 네, 그게 너무
0: 너 잘하고 있다고
1: 네. 심지어 저희 부모님조차도 이 일을 하는 걸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0: 부모님 입장에서 이해 못하죠. 지금 취업해야 되고 막 이런
1: 맞습니다.
0: 나이인데 지금 제가 무슨
1: 네.
0: 손편지를 쓰고 있대. 돈도 안 생기는 일인데
1: 네. 그래도 계속했던 건 저는 오히려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하기로 마음 먹었고 그러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해서 멀리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편지 쓰고 또 자고 다음에 일어나서 또 우편함 관리하고 이거를 그냥 매일 어떻게 보면 좀 버티는 시간처럼
0: 네.
1: 이렇게 지냈던 거 계획 없이 계속 해나갔는데 어떻게 또 계획 없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대표님도 아직도 답장을 쓰세요?
1: 저도 씁니다.
0: 편지 안 써본 지가 제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많이 쓸 때는 하루에 몇 통 정도 답장을 써보셨어요?
1: 뭐 처음에 온기 시작했을 때는 뭐 일주일로 봤을 때는 한 일주일에 5통 정도 썼던 것 같아요.
0: 그게 그냥 답장이 아니라 정말 오래 고민해서 써야 되는 답장이에요. 정말 고민의 고민들이 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보통 한 번 답장 쓸 때 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쓰거든요.
0: 네네.
1: 분량도 한 3장에서 4장 정도.
0: 이야 그렇군요. 예. 그 한 달 동안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1: 네.
0: 집 밖에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때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어요?
1: 네, 그때 저희 같이 이제 그때 아마 저희 옹기호체분들이 20명인가 30명인가 정도 있으셨는데 그때 저한테 되게 먼저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자신, 그러니까 옹기호체분들이 내가 그 힘이 되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좀 더 힘을 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예. 대표님이 흔들리는 걸 알았네요.
1: 네, 네.
0: 알았어요. 사실 답장해주는 것만 갖고는 좀 부족한 이분 이거 걱정되는데 네. 그런 사연들도 만나보실 것 같아요.
1: 네, 저희는 이제 고위험군 편지라고
0: 네.
1: 얘기를 하는데 전체 편지 중에 2% 정도 극심한 우울증을 토로한다거나 했을 땐 저희가 따로 분류를 하고 저희가 답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심리 상담사 분들이 답장 저희 풀 안에 계시는 심리 상담사 분이 1차적으로 답장을 하시고 이제 2차적으로는 각 시군에 있는 보건소나 정신건강센터로 상담을 연결하는 식으로 해서
0: 예.
1: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례를 발굴해서 연결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만큼 되게 위기에
1: 네.
0: 있는 분들이신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다 보냈어요. 전문 상담가가 답장을
1: 네네.
0: 보냈는데 답이 안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1: 있습니다.
0: 이분 좀 위험하신 것 같은데
1: 네네.
0: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1: 저희가 이거는 고위험군인데 답장이 안 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치료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는 저희가 매달 안부 편지를 씁니다.
0: 답장이 오든 말든
1: 네,
0: 매달
1: 계속,
0: 편지를 보내주시는
1: 네,
0: 거예요?
1: 네. 보내서 누군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0: 당신을 기억하고
1: 네.
0: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1: 네네,
0: 거네요.
1: 주시고, 그리고 각 시군에 있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또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치료도 받을 수 있다는 계속 알려드리면서 안부로 편지를 매달
0: 예.
1: 씁니다.
0: 사실 요즘은 예전에는 친한 친구들끼리는 필체를 다 알았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몰라요. 손글씨를 볼 기회가 많지 않아서. 근데 이 온기 우편함에 오는 편지 답장은 다 그 컴퓨터나 이런 걸로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손으로 쓰십니까?
1: 네, 다 손으로 씁니다.
0: 아, 야, 그거 참, 예, 보통 일이 아니고 받는 분들도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네.
1: 아무래도 그게 저는 이렇게 손편지라는 게 참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0: 네. 그러니까
1: 어쩌면 이게 AI 시대가 돼갈수록 이렇게 마음의 영역에 있어서는 더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손편지라는 게 정말 그 사람 냄새가 가장 강하게 묻어나는 네. 그 매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이게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뭐 세 장, 네 장 되는 편지를 써줬단 말이야? 이런 정성과 진심을 좀 느끼시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서로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손편지를 또 고집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0: 그러니까 온기 우편함이 그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네. 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실제로 이렇게 10년 동안 힘든 그런 고비도 많았는데 계속 이어오시는 것이 편지 한 통이 가져오는 어떤 실질적인 변화들을 옆에서 보셨기 때문이라고 예,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사례를 좀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요.
1: 또 최근에 저희가 보육원, 그러니까 아동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도 예. 아이들의 편지를 받아서 답장을 하는 사업도 하거든요.
0: 아이들은 무슨 얘기를 써요 거기다가?
1: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밤에 잠들기가 무섭다. 이제 아이 보육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잠이 안 오고 누군가 옆 형 누나들이 있지만 계속 이제 혼자 자야 될 것 같은 잠이 안 오고
0: 엄마 아빠의 어떤 따뜻한 손길이 네. 밤이 되면 더 그리운 거군요.
1: 네, 그리고 엄마 아빠가 보고 싶다는 얘기도 정말 많이 쓰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네, 쪽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 사업 같은 좀 특이하게 저희가 갖고 싶은 선물도 편지에 쓰라고 하거든요.
0: 네, 네.
1: 그러면 그 이제 밤에 잠들기 무섭다라고 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안고 자고 싶은 인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선물을 받고 싶다고 쓰면 저희가 인형하고 같이 편지 답장을 이렇게 전달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그 편지 답장은 베개맡에 두고 인형은 안고 자니까 이제 안 무섭다고
0: 아이고,
1: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아, 참 이런 이 활동을 하는 게 참 의미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아픈 분들, 몸이 아픈 분들도 네. 아마 편지를 많이 보내시지 않을까 싶어요. 기억에 남는 편지가 혹시 있으십니까?
1: 제 암투병을 하시는 분들도 편지를 많이 보내시고 그 가족분들도 편지를 많이 보내시는데 그래도 또 저희가 또 가장 좀 요즘 좀 많이 중점적으로 하는 게 소아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0: 네네.
1: 편지를 이제 주고받는 똑같이 이제 선물하고 답장해주는 사업을 하는데 소아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좀 평범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처럼 학교도 가고 집에서 생활하고 밥 먹고 그냥 뛰어놀고 이런 걸 너무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냥 그럴 때 이렇게 답장을 하면서도 저희도 어떤 말을 해야 되지? 이게 어떤 말을 해야지 위로가 될까라는 고민 정말 많이 하는 편지들인
0: 네.
1: 것 같아요.
0: 대표님이 마음이 정말 따뜻한 게 느껴지는 게요. 이게 사연 하나하나 얘기할 때마다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예, 그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 그 한 분 한 분이 우리 대표님 굉장히 학교 다닐 때 치열하게 공부하고 예, 막 취직하려고 열심히 준비도 하고 그랬다 그러던데요.
1: 네네.
0: 예,
1: 맞습니다.
0: 네. 전학도 막 우겨가지고 이사도 경기도에서 서울로 왔다면서요.
1: 예.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좀 목표 지향적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0: 네.
1: 대학교 가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더 취업을 해야 되고. 근데 그때는 저도 너무 어렸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조금 더 괜찮은 일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성공하고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뭐 좋은 직장,
1: 네. 네,
0: 높은 연봉,
1: 네네,
0: 그런, 그게 목표였다.
1: 맞습니다.
0: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손편지를 쓰는 사람이 됐을까요?
1: 아, 생각해보면 저는 갑자기 바뀌었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이제 조부모님 손에서 컸는데
0: 네네.
1: 그게 저한테는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컸지만 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굉장히 쉽게 무기력해지고 누군가에게 더 사랑받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성인이 돼서 알게 네. 됐어요. 그런 제가 그런 성향이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근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제 성인이 됐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계기였다면 계기인 것 같아요. 그때 할머니랑 좀 많은 얘기를 더 하게 됐었는데, 근데 저희 할머니가 이렇게 사람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하셨는데 그걸 잊고 살다가 어쩌면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결국 제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을 그때 하게 됐었고, 이게 다 제 결핍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0: 네.
1: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아까도 처음에 저도 사랑을 받고 싶고 따뜻한 말을 듣고 싶으니까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해주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0: 네, 네.
1: 저는 그렇게 정리하고 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네. 그런 계기가 됐군요. 이 사실 그렇게 해서 10년 전에 이제 온기 우편함을 만들고 삼청동에 첫 우편함을 만들고 지금은 온기 우편함이 몇 군데나 세워져 있어요?
1: 지금은 116곳에 있습니다.
0: 어디 그렇게 있어요?
1: 저희가 우편함을 세우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0: 네.
1: 하나는 일상에서 위로가 필요한 곳, 그러니까 많이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뭐 지하철역이라든지
0: 예.
1: 영화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조금 사람들이 많이, 시민분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우편함을 설치하고요.
0: 네.
1: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혼자 견뎌야 하는 곳, 그러니까 조금 더 외로울 수 있는 곳, 아까 말씀드렸던 소아암병동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아동 양육 시설이라든지 최근에 소방서 아니면은
0: 네.
1: 뭐 추모공원, 이렇게 두 개의 기준을 갖고 우편함을 좀 설치해 가고 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이 온기를 지키는 과정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부모님도 많이 반대하셨다고 그러고 이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1: 네.
0: 예.
1: 네, 그 맞습니다. 그래서 한 4년 동안도 제가 수익이 없다 보니까 낮에는 IT 기획자로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편지 쓰고 주말에 편지 쓰고
0: 거의 뭐 주경야동처럼
1: 네. 그렇게 이렇게 경제 생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지낸 시간도 있었고 근데 정말 저는 이 참 그 운이 좋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게 그렇게 4년 정도 버텼을 때 이렇게 후원을 받기
0: 네.
1: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0: 네.
1: 그 이 답장을 받은 분들이 온기 우편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셔서 후원을 해주시기 시작을 하시고 그때부터 이게 조금 더 온기라고 하는 단체가 더 많은 곳에 우편함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네.
1: 그래서 또 저는 항상 저희 자원봉사분들하고 함께였다 보니까 그 힘이 되게 크지 않았나
0: 예.
1: 싶기도 합니다.
0: 지금 이제 사단법인이 됐습니다.
1: 네네.
0: 예.

0: 네. 그리고 이제 회사도 그만두시고 여기 전념하고 네. 계시는데 부인을 만나셨다고 이 온기 우편함을 통해서 네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1: 아, 제 아내가 그 자원봉사자로.
0: 자원봉사자로? 쑥스러우신가 봐요. 네, 네.
1: 예. 네.
0: 예, 편지 써주려고 봉사하러 네, 왔다가.
1: 왔는데, 네, 왔다가. 아, 참, 네. 괜찮은 사람이다 싶어서 이제 또 많은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네 그러다 결혼까지
0: 하게 네, 되고
1: 했는데 예. 아내한테 지금도 고마운 건 이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온기에 전념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때가 결혼을 한 이후였거든요.
0: 네네.
1: 근데 그때 아내가 그렇게 해라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어쩌면 조금 더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을 많이 해주고 지지를 해줘서
0: 네네.
1: 그래서 정말 그런 지지를 받고 좀 열심히 더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온기우편함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뜻을 함께 했던 아내를 배필로 맞으셔서 예, 그만둘 뻔한 위기를 또 넘어갈 수가 있었던
1: 네네.
0: 거네요.
1: 맞습니다.
0: 예. 한 달이면 뭐 3,000통이 넘는 편지, 1년이면 뭐 3,500통의 편지에, 아, 35,000통의 편지에 네. 답장을 지금 써주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많은 청년들의 편지를 우리 대표님이 읽으셨잖아요.
1: 네네.
0: 지금 청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신지요?
1: 그래도 저는 시도해보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도전하는 거에 대한. 너무 어렵게 물론 기회가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온기라는 일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뭔가를 도전을 해보면 그 기회라는 게 또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0: 네.
1: 다만 한 번 두 번 했을 때 저도 없었고 저도 한 4년은 그런 계속 도전만 하는 시간을 겪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움직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한 번 도전하고 실패했을 때 그 마음이 꺾였을 때 다시 도전하는 게 너무 힘든 일인 걸 잘
0: 네.
1: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도전이라는 걸 멈추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런 어떤 청년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실패해도 괜찮은 사회였으면 좋겠다.
0: 예.
1: 우리 사회가. 그래서 더 많이 실패해도 되고 더 많은 것을 그렇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안전망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1: 저희가 이제 온기란 단체에서 모든 곳에 우편함을 설치하고 답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델을 뭐 다 공유해서 뭐 한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세계 다양한 곳에서 온기우편함이 쓰였으면 좋겠다
0: 네.
1: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공유 모델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 목표. 입니다.
0: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 나도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다 누구든지 환영하시는 거예요?
1: 그럼요. 뭐 1차 언제든 저희 이제 자원봉사자로 신청해 주셔도
0: 네.
1: 되고 저희한테 직접 연락 주셔도 되고 네.
0: 예, 많은 분들이 우리 고민을 함께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청년들의 외롭고 힘든 마음에 한 통의 편지로 온기를 전해온 사단법인 온기의 조현식 대표였습니다. 내일 청년의 날인데 우리 주변 청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넸으면 좋겠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주말 동안 대체로 맑겠고 낮 최고기온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다음 토요일 전남, 경남, 제주도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일부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제주도 산간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울산은 내일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수량 5mm 내외고 제주 산지는 최고 20mm, 강원 산지는 최고 1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동부 내륙 지역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모레는 전국이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경상권 해안은 모레까지, 제주도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약간 세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광주 19도, 전국적으로 15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광주 30도, 서울, 대전 29도, 대구, 부산, 제주 27도, 강릉 25도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2.9도, 습도 52%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근매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야권에서 제기하는 연임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연임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자신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연임을 생각해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전쟁 파병은 없으며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후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과 삶을 더 살피겠다는 대통령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하고 민생과 개혁, 국민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에 이 대통령 기자회견은 현란한 말재간만 남은 회견이었으며 더 이상 이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말이 맞다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부터 취소하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내일부터 적용되는 석유 10차 최고 가격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내일 0시부터 4주간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할 최고 가격을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한 점과 서민 물가 부담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어제 대비 리터당 100원 내리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서비스 혁신에 대한 국민 기대에도 부응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는 일반 주유소는 문을 닫으라는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협회는 고속도로 주유소에만 추가 가격 인하를 적용하면 국도와 도심의 일반 주유소까지 고객 이탈과 판매량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남자 농구 대표팀이 결승에 올랐습니다. 대표팀은 오늘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이란을 77대 51로 크게 이겼습니다. 대표팀은 중국과 일본의 준결승전 승자와 모레 금메달을 놓고 대결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56년 만에 자신이 세운 투자사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로이터와 AP

0: 비통신에 따르면 버크셔는 현지 시간 17일 성명에서 버핏이 회장직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으로 임명됐다고 전하고 명예회장으로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남을 것이며 가치 있는 판단과 관점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임 회장에는 버핏의 아들인 하워드 버핏이 임명됐습니다. 1930년생으로 올해 96세가 된 버핏은 1970년 버크셔 회장으로 취임한 지 56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는 5에서 10mm, 동해안에는 5mm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에 이르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가혜란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설우입니다. 이른바 9월 이른 독감 환자가 요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대요. 질병관리청이 지난주 의료기관을 방문한 전체 외래 환자 대비 인플루엔자 환자의 백분율을 한번 집계해봤는데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무려 4.6배나 높은 수치인데요. 특히 초등학생들 독감 의심 환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고요.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도 일주일 새 40%가 증가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보건당국이 생후 6개월에서 14세 중 1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의 국가 예방접종 시작일을 오는 21일로 일주일 앞당겼고요. 고령층의 접종일도 연령대별로 최대 엿새까지 앞당겼다고 하네요. 관련 소식 잠시 후 밤참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이제 내일부터 2026 아이치나고의 아시안게임이 시작되는데 입국과 숙박 문제 등으로 선수단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네요. 이 소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정보와 음악이 있는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9월 18일 금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이에로의 노래 Midnight Blue.

0: 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잠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먼저 인천 물류센터 화재 소식부터 좀 살펴볼게요. 네. 오늘 오후에 불이 났고 9시 뉴스 보니까 아직도 좀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던데 네. 현재 상황 어떤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1: 네. 불이 난 곳은 인천 서해구 경서동 경인 아라뱃길 인근에 있는 물류센터인데요. 불이 네. 2시 40분쯤 시작이 됐으니까 7시간이 넘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직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화재 직후에 물류센터에 있던 30여 명은 대피를 했고요. 아직까지 뭐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인데 한때는 이제 불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서 소방당국에서 2단계로 대응 단계를 상향했다가 지금 다시 1단계로 하향이 된 상황이고요. 불이 외부에 있던 상자에서 시작돼서 지상 2층짜리 건물로 옮겨 붙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창고 안에 가구류나 화장품류가 있어가지고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이어가지고 뜯어내면서 진화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일부 인원들이 내부로 진입을 해서 잔불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 지고 있습니다.
0: 네, 인명 피해 없이 좀 빨리 진화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추석 연휴를 이제 기다리면서 네. 직장인들이 또 계획을 세우실 텐데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이잖아요. 네. 기업들 대부분 이제 나흘을 쉬기는 하는데 또 직장인들이 기대하는 추석 상여금을 주는 기업은 또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1: 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의 기업 600여 곳을 조사했는데 추석에 쉬는 기업의 77%가 나흘간 휴무를 하고요. 네. 그리고 5일 이상 쉬는 기업은 예. 14.2%, 그러니까 10곳 중에서 한 곳이 조금 넘습니다.
0: 아, 적군요.
1: 예. 네네. 반대로 이제 사흘 이하만 쉬는 기업도 있는데 납기를 맞춰야 되는 그렇죠. 나름의 사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5일 이상 쉬는 기업들도 추가로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이 있어서 쉬는 거지 일본에 특별히 뭐 미리 계획을 해서 쉰다 이런 거는 아닌 것으로 네, 전해지고 네.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인들의 추석 상여금을 기대하게 되는데 보통 명절 떡값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렇죠. 추석 상여금을 올해 준다는 기업은 61%로 작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이 상여금이 그 기업이 잘 돼서 추석 때 기분 좋게 이렇게 보너스를 더 주시면 좋겠지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기존에 정해진 정기 상여금을 요 시기에 지급을 하는 경우들이 네. 많았고요. 명절을 맞아서 별도로 상여금만 지급하는 기업들.

0: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1: 그러니까 추석이 아니어도 주는 상여금인데 네, 추석에 맞춰서 그냥 네, 주니까.
0: 지급을 하는 걸로.
1: 야, 이렇게 상여금 주는 기업이 줄었다는 거는 아무래도 기업들의 사정이 좀 좋지 않다. 경기가 별로다. 이런 이유겠죠?
0: 우선 경기를 어렵게 보는 기업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좋아졌다는 기업은 9.1%밖에 안 됐으니까 10곳 중에 1곳 정도이고요. 조사 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추석 경기가 올해가 지난번보다는 좀 나빠졌다라고 45.2%, 비슷하다 45.7%였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어려웠고 올해도 여전히 어렵다. 작년에는 어려웠는데 작년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 기업들이 많아졌다는 건데요. 다만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지난해 조사랑 비교하면 경기가 나빠졌다는 응답 자체는 꽤 줄었는데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렵죠. 그렇지만 조금 나아졌다고 보는 기업들이 좀 상대적으로 지난해보다는 다소 나아진 것으로 보는 기업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1: 그래요.
0: 근데 이게 저는 이 부분을 되게 눈여겨서 봤는데요.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그래요.
0: 규모가 큰 기업은 경기가 악화됐다. 이 응답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300인 미만 기업에서는 여전히 절반 가까이가 지난해보다 어렵다.
1: 이것도 양극화네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절 상여금은 조금 줄고 경기 회복을 체감하는 정도도 기업에 따라서. 큰 기업들은 좀 상대적으로 방어가 좀 잘 되는 반면에 네. 중소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서민들의 삶, 중소기업들의 그 자금 여력 이런 것들은 네. 참 팍팍하게 이를 데가 없는데 네. 좀 경기가 좋아져서 설에는 이제 좀 반대되는 뉴스를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0: 네.
1: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씩.
0: 네.
1: 정부가 낮춰주기로 했다고요?
0: 네.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17일, 오늘이 18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리터당 어제보다 100원 싸게 판매를 합니다.
1: 오.
0: 그리고 이달 말에 유류세 인하도 끝날 예정이었는데 두 달 더 연장해서 네네. 1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휘발유가 15%, 경유와 LPG 부탄이 25% 현재 인하율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연장을 하는 거라 막 체감하시긴 좀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연휴 기간에 태양광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에는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 요금을 할인해 줄 예정인데요. 최근에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진다라는 그렇죠. 소식이 들리면서 국제유가가 많이 올라서 정부에서 추석에 귀성 귀경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인데 네. 다만 민자고속도로 주유소 34곳은 이번 할인에서 제외가 됩니다.
1: 이 소식을 들으니까 저만 해도요. 어디 뭐 고향 갈 일은 없지만 가까운 고속도로 가서 기름을 넣고 와야 되나?
0: 그쵸?
1: 그 생각이 언뜻 들 정도로 이제 네. 굉장히 매력적인데 100원씩이나 낮춰준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제가 다니던 그냥 일반 주유소들은 손님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0: 맞습니다.
1: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요.
0: 예, 한국주유소협회가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일반 주유소는 문 닫으란 얘기냐라면서 반발하고 네. 있는데요. 추석에는 어쨌든 장거리 이동 차량은 고속도로에 집중이 되는데 고속도로 주유소만 리터당 100원을 추가로 낮추면 국도나 도심에 있는 일반 주유소는 가격 차이가 생기니까
1: 그렇죠.
0: 손님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일반 주유소들도 경영 부담이 좀 커진 상황인데 특정 주유소에만 가격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주장인데요. 정부에서는 어쨌든 24일부터 27일까지만 100원을 할인해 준다. 이거는 민생 대책이다 이런 입장이고 주유소 업계에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비용을 일반 자영 주유소가 떠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국 주유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지원과 손실 보전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 그런가 하면 수시 원서 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교육부가 피해 학생들을 구제하기로 했잖아요.
0: 그런데 네.
1: 반대로 정상적으로 원서를 낸 수험생들도 반발을 하고 예. 집단 행동에 나섰다고요.
0: 그 입시가 굉장히 예민한
1: 민감하죠.
0: 문제이고. 예. 예. 그리고 그 수험생들의 앞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네. 문제인데요. 수시 원서 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가 내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사태는 원서 접수 마감 시간이었던 오후 6시 이후에 제출된 원서는 다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마감 시간 10분을 앞두고 원서

0: 접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을 하면서 마감 시간이 1시간 연장이 됐는데 수험생 연대의 주장은 이겁니다. 대학이 사전에 공지한 시간을 믿고 6시 이전에 정상적으로 원서를 낸 학생들이 규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마감 시간을 연장하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 이후에 접수된 원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연장 접수 현황과 그 당시의 대응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 일단 교육부가 경쟁률을 이제 직접 확인하고 원서를 낸 세 건에 대해서는 취소를 권고했는데
0: 네.
1: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게 그 시간 내에 접수한 수험생들의 말인 거죠.
0: 네. 그러니까 시스템 장애가 있을 때 원서 작성이나 결제 시도를 그 한 기록이 확인된 사람들을 구제해 주고
1: 그렇죠. 네.
0: 연장된 시간에 경쟁률을 확인하고 이제 지원을 한 것으로 확인된 세 건은 취소를 권고했는데요. 근데 수험생 연대에서는 이거 몇 개 가지고 공정성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교육부의 설명은 전체 대학의 경쟁률 변화에 0.001% 정도의 그 경쟁률 변화가 있을 뿐이 0.001 수준의 변화가 있을 뿐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1: 네.
0: 수험생들 얘기는 좀 다릅니다. 전체 평균이 문제가 아니라 각각 그 모집 단위에서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명만 추가 지원자가 있어도
1: 그럼요.
0: 특정 학과에서는 합격과 불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반박을 하고
1: 쉽게
0: 있는데요.
1: 쉽게 말해서 내 앞에 한 명만 있어도 내가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0: 예. 그래서 네. 이번 사태가 학생의 응시 기회를 시스템 장애로 지금 피해를 본 건데 어디까지 보장해 줄 것이며 동시에 마감 시간을 지킨 학생들과 형평성을 어떻게 네. 확보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 아무튼 어느 쪽이든 피해보는 학생이 없어야 될 텐데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0: 네.
1: 금요일 오늘 밤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20분 지나고 있고요.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 밤참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독감 얘기.
0: 네.
1: 9월인데 독감 유행이 심상치가 않다. 특히 초등학생 환자가 많다고요.
0: 네, 요즘에 저희 그 딸아이 반에도 다 독감 환자라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체감을 좀 하고 있는데 예년보다 너무 빠릅니다. 최근에 일주일 동안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독감 의심 환자가 31명이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독감 유행 기준보다 2배 많고 작년에 비슷한 시기와 비교하면 4배 이상 많은 건데
1: 네.
0: 특히나 제일 많은 게 이제 초등학생 연령대인 7세에서 12세입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지금 평균이 31명인데 요 연령대는 약 80명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1: 엄청 많네요.
0: 이게 이제 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1: 네,
0: 이런
1: 네.
0: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기도 한데 어린이들만의 유행이 아니라는 게 최근에는 성인과 65세 이상의 고령층의 환자도 빨리 늘어나면서 전 연령대로 확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은 이제 가족들이 한 명 걸리면 다 어른들까지 옮게 되는
1: 그렇죠.
0: 상황이니까 어린이들은 또 어린이들대로 힘들지만 고령층은 이제 취약 그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이 좀 많아질 수 있고요. 최근에 독감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한 달 동안 계속 빨리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비율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1: 특히나 아이들이 걸리면 이제 그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도
0: 그렇죠.
1: 예, 걸리기가 굉장히 쉽던데
0: 예.
1: 그래서 이제 정부가 예방접종 일정을 당기기로 한 거잖아요.
0: 네. 어린이들 접종이 28일부터였는데 일주일을 당겨서 2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고요.
1: 예.
0: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 올해는 조금 늘어나서 14세까지 어린이와 임산부가 대상입니다. 고령층도 75세 이상의 경우에는 다음 달 6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후 연령대는 순차적으로 접종에 들어가게 되는데 면역 저하자를 포함한 고위험군들의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다음 달 6일부터 의료진과 상담하면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은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백신이 들어온 대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이럴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위생 수칙을 잘 지키시는 거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물류센터 화재, 인천 물류센터 화재 앞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7시간 만에 초진이 됐습니다. 큰 불길은 잡힌 것으로 지금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소식 전해드리고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개막도 하기 전에 선수단 숙박 문제로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데
0: 네.
1: 이게 웬일입니까? 남녀 선수가 같은 방에 배정이 네. 될 수도 있나요 이게?
0: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1: 이런 일이 있나?
0: 네, 이번에 예. 아시안게임의 그 운영 방침이 친환경 비용 절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별도의 선수촌 안 짓고요. 크루즈선 컨테이너형 임시 숙소 시내 호텔에 선수를 나눠서 수용하는 방식을 네, 선택을 네. 했는데 참가자가 예상보다 많아져서 숙박 계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표팀 내에서도 남녀 선수가 같은 방 선수와 지도자가 한 방 쓰도록 배정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네. 이 실의 선수 3명이 배정된 나라의 선수들도

0: 뭐 숙소를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네. 발생을 했습니다.
1: 아무튼 경기에만 집중해야 되는 선수들이 뭐 시작도 전에 고생이 많은데 예, 집중력을 잃지 않고 우리 선수단 경기 잘 치르고 건강하게 돌아오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이연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 보내드릴게요. 브라이언 맥나이트 Back at One.

0: 금요일 밤 촉촉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립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기행 지계명기 이미윤 음악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어떤 아티스트의 명반을 가져오셨을까요?
1: 네, 주다스 프리스트. 영국의 세계적인 락밴드이고 뭐 헤비메탈의 뭐 선조들 중에 한 명이다. 한 명은 아니죠. 한 그룹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최근에 독특한 다큐멘터리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공개를 앞두고 있어요. 록 음악계에서의 성소수자들의 존재와 그 편견 이런 것들을 담아낸 락 아웃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요.
0: 락계에서?
1: 그렇죠. 오. 그래서 아마 이 제목의 락 아웃이라는 게 락 뭐 커밍 아웃 이런 것들이 합쳐진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현지 시간으로 20일부터 한 OTT 플랫폼 통해서 공개될 예정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다큐가 뭐 저도 아직 지금 뭐 한국에선 볼 수가 없어서 내용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일단은 비틀스를 스타덤에 올렸던 너무 유명한 매니저죠. 브라이언 엡스타인도 성소수자로서

0: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숨기면서 이 고뇌 같은 것들을 이번 다큐에서 이제 측근 인터뷰를 통해서 담아냈다. 그리고 잘 알려진 성소수자들 엘튼 존부터 시작해서 퀸의 프레디 머큐리
1: 이거 알죠 우리가 이거.
0: 그렇죠 네. 뭐 데이빗 보위 그리고 블루스의 조상 중에 하나인 뭐 베시 스미스 마레인이 또 바로 주다스 프리스트의 라펠퍼드 그리고 네. 근래로 들어와서 래퍼 릴라스 엑스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트로이 시번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런 성소수자 아티스트들을 이 다큐멘터리에서 다뤘습니다. 이제 락 음악계에서는 이 라펠포드 스토리가 지금은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주다스 프리스트라는 밴드 자체가 이미지부터가 뭐 가죽 의상에다가 모터사이클 타고 무대에 막 등장하고 이런 굉장히 마초적인 이미지가 강한 그룹이라서
1: 헤비메탈이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네. 이런 헤비메탈에 있어서 마초성이 극대화된 이미지를 사실상 구축한 그룹이고 네, 네. 사운드도 굉장히 강렬해서 이 메탈 밴드 주다스 프리스트 라펠포드가 본인 성소수자다라는 사실 스스로 1998년에야 공개를 합니다. M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 공개를 하는데요.
1: 네.
0: 이 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활동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어요. 최근에 블러스톡 페스티벌이라는 아주 대형 야외 축제에서 헤드라이너로 공연도 했고 주다스 프리스트 단독 투어도 이어가고 있고요. 올해 베스트 앨범도 내놨고 그리고 올해 2월에 또 다른 다큐멘터리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이건 주다스 프리스트만 다룬 다큐멘터리 더 발라드 오브 주다스 프리스트라는 다큐멘터리고요. 이것은 유명 밴드 또 레이저 어게인스트 더 머신의 기타리스트 톰 모렐로가 공동 연출자로 참여해서 주다스 프리스트의 또 역사를 담아낸 이런 다큐멘터리도 공개가
1: 네.
0: 됐습니다.
1: 이런 뭐 성 정체성 이야기하고는 별개로 사실 이 주다스 프리스트는 메탈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메탈의 신이라고 불릴
0: 맞아요.
1: 정도로 엄청난 그룹이잖아요.
0: 맞아요.
1: 네, 일단 어떤 음악가인지 음악가로서 좀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0: 네. 1969년에 결성이 되었고요. 잉글랜드 버밍엄 인근에서 보컬 앳 앳킨스, 기타 존 페리 등등을 주축으로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 버밍엄이라는 도시가 이제 중요한데
1: 버밍엄.
0: 네. 영국에서 음악의 성지 같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뭐 런던은 말할 것도 없고 리버풀, 비틀스의 고향이죠. 또 맨체스터, 오아시스를 비롯한 또 많은 밴드들이 나왔는데 이 버밍엄은 헤비메탈의 고향 성지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주다스 프리스트도 나왔지만 블랙세버스도 버밍엄 출신이거든요.
1: 네, 네.
0: 어쨌든 밴드 이름 주다스 프리스트 이게 좀 특이한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미국 그 싱어송라이터 전설이죠. 밥 딜런의 노래에서 왔습니다. 밥 딜런이 1967년에 냈었던 The Ballad of Frankie Lee and Judas Priest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 노래에서는 이제 Frankie Lee 그리고 Judas Priest라는 두 명의 어떤 가상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굉장히 초현실주의 시처럼 이들의 스토리를 뭐 삶과 죽음과 이런 것들을 좀 은유적으로 담아낸 이런 노래였었는데요. 여기에서 따온 그 밴드 이름이 바로 Judas Priest입니다. 1973년에 그 결성 4년 만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데 그게 바로 천부적인 보컬리스트 랍 헬퍼드가 이제 들어오게 되고 또 이듬해죠 74년에는 기타리스트 글렌 팁턴까지 합류를 하면서 지금 많이 알려지는 슈퍼 라인업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글렌 팁튼, KK 다우닝 이 두 명의 전기 기타리스트가 마치 쌍두마차처럼 나서는 이 트윈 리드 기타 체제 그리고 폭주족 의상 무대 위로 오토바이 타고 그대로 나옵니다. 이런 연출. 이런 것들이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거였고요.
1: 네.
0: 이게 바로 헤비메탈이라는 한 장르의 전형을 제시한 선구자다. 이런 평가와 함께 별칭이 바로 주다스 프리스트의 별칭 자체가 메탈 가시예요. 메탈의 신이다 이런 별칭을 얻었고요. 뭐 브레이킹 더 로, 페인킬러, 리빙 애프터 미드나잇 이런 곡들을 히트시키면서 지금 까지 세계적으로 약 5천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1: 네. 지금은 뭐 조금 덜해졌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우리 연예계에서도 커밍아웃을 하고 나면
0: 네.
1: 그 소위 잘 나가던 연예인들도 부침을 겪잖아요.
0: 그럼요. 네. 네.
1: 이 러브 헤브러드의 커밍아웃 때문에
0: 네.
1: 주다스 프리스트도 좀 어떻게 힘들었었나요?
0: 그런 측면도 있었죠. 사실은 이제 좀 내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69년에 결성이 됐고 사실 라페드포드의 인터뷰들을 들어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본인의 성 정체성을 인식을 했다고 해요.
1: 그래요.
0: 그런데 워낙에 이제 마초적인 음악을 대표하는 아이콘이었기 때문에
1: 숨겼구나 이렇게
0: 숨겼죠. 네. 1998년에야 스스로 이런 사실을 밝혔을 때 세계 음악 팬들 사이에 정말 큰 화제가 되었었고요. 뭐 엘튼 존도 있고 많은 아티스트들이 있지만은 사실 주다스 프리스트야말로 구시대적인 어떤 남성상을 상징하는
1: 마초
0: 예 네. 밴드였기 때문이죠. 헬퍼드는 이제 훗날에 다른 인터뷰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 많이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메탈계에서 성소수자로서 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런 고뇌들을 사실 주다스 프리스트의 작사가로서 여러 곡에 은유적으로 많이 담아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이 랍 헬퍼드의 커밍아웃이 음악계의 성소수자들의 권리와 어떤 그들을 대한 인식에 대해서 새롭게 환기시키는 큰 계기가 된 게 사실입니다. 랍 헬퍼드가 영국 음악 전문지죠. 클래식 락 과 최근에 인터뷰를 또 했는데요. 1970년대 80년대 내내 이제 밴드가 박살 날까봐 성 정체성을 숨기면서 그것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약물과 술에 또 의존하다가 큰 슬럼프를 겪기도 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1: 마음고생을 많이 했겠네요. 네. 네. 일단은 첫 곡을 하나 좀 추천 받아볼까요?
0: 국내에서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은 발라드곡. 메탈 너무 시끄러워서 듣기도 싫어하는 분들까지도 사로잡았던 그런 아름다운 러브송을 준비했습니다.
1: 예.
0: 1978년 정규 5집 킬링 머신이라는 앨범에 실렸고요. 이게 미국 그 앨범명은 이 킬링 머신이 너무 좀 제목이 세다 그래가지고 Hellbent for Leather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진 그 앨범에 실린 Before the Dawn. 새벽이 오기 전에라는 곡입니다. 가사를 보면 오랫동안 기다려온 새로운 사랑을 이제야 만났지만 날이 밝고 새가 울기 시작하면 그가 떠날 것이라는 예감 이것 때문에 슬퍼하는 어떤 사람의 처절한 노래인데요.
1: 약간 우리 민요 같은 느낌의
0: 어떻게 보면
1: 이미 가신다 날이 밝으면 그렇죠. 달가 울지 마라 뭐
0: 맞아요
1: 이런.
0: 맞아요 그런 노래가 전개가 되면서 네. 사실 가사 중에 그를 데려가지 마세요. 라는 가사가 등장해요.
1: 애절하다.
0: 힘이라는 네. 남성 3인칭 대명사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나왔을 당시 그리고 오랫동안은 당연히 어떤 상대방 여성의 입장에서 쓰여진 가사 이련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랍 헬퍼드 커밍아웃 이후에 이것이 사실 70년대 투어 미국 투어를 하면서 만났던 한 남성에 관한 그러니까 남성 연인에 관한 얘기였다. 그러니까
1: 자신의 자전적인 그런
0: 그렇죠.
1: 이야기였다.
0: 이런 것들이 이제 뒤늦게 좀 그 발굴이 되면서
1: 네.
0: 오히려 노래가 더 슬퍼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1: 그러네요.
0: 있습니다.
1: 애절하네요.
0: 네. 네. 발표 후 무려 20년 뒤에 헬퍼드가 커밍아웃을 한 셈이고요. 여기서 다시 17년이 더 지난 2015년에야 인터뷰를 통해서 이 Before the Dawn이라는 곡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를 했었는데 생애 첫 이별에 관한 곡이다. 그리고 성소수자도 당연히 이별 앞에서 마음이 네, 찢어진다. 네. 이렇게 덤덤히 밝혔습니다.
1: 와, 그러니까 이 노래의 그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무려 37년이
0: 맞습니다.
1: 네. 걸렸네요. 네. 그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Judas Priest, Before the Dawn.

0: Judas Priest Before the Dawn 함께 들으셨습니다. 첫 한 소절 들었는데 아, 이 노래 할 정도로 너무 유명한 그렇죠. 노래인데 네, 이렇게 맞아요. 설명을 듣고 들어보니까 이게 무슨 메탈의 신의 어떤 슬픔, 아픔을 노래한 그런 곡처럼 들리기도 하고
1: 그렇죠.
0: 아무튼 굉장히 차분한 곡이에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0: 그 원래 음악풍하고는 좀 다른?
1: 그렇죠. 그 주다스 프리스트가 알려져 있는 정말 그 모터사이클 타고 무대 위로 질주하면서 네, 네. 이렇게 아까 트윈 리드 기타 체제라고 했는데 기타리스트들이 지금은 약간 메탈의 클리셰처럼 되어 있지만 나란히 서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긴 머리를 아. 헤드뱅이하면서 기타 같이 숙이면서 예, 예. 그런 것들을 완성한 사실 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밴드의 전성기에는 사실 그때만 해도 그때의 사이 인식도 그렇고 본인 성소수자라는 것을 밝히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던
0: 그렇죠.
1: 이제 가요 작곡가들도 댄스곡 잘 쓰면 발라드도 잘 쓰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질주하는 메탈 곡들도 잘 쓰지만 발라드 곡들도 잘 쓴다. 네. 이런 밴드가 주다스 프리스트이고요. 이 라펠퍼드 참고로 어린 시절부터 문학에 굉장한 관심을 가졌고 어린 시절부터 신화, 전설부터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책 읽기를 즐겼고요. 팝 음악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 인터뷰 보면은 반세기 넘는 이 작사가로서의 창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주다스 프리스트의 가사들을 꿰뚫는 키워드를 보자면 신과 악마, 전사들이 장대한 서사적 전투를 벌이는 드라마틱하고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얘기야, 통해서
0: 예, 예.
1: 심리적 철학적 트라우마를 표현하려 했다. 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 굉장히 심오한 것 같네요.
1: 굉장히
0: 네.
1: 심오하죠. 네. 그래서 뭐 고전이죠. 서양의 뭐 초서, 셰익스피어부터 시작해서 이 머빈 피크라는 작가의 고딕 판타지물입니다. 고맨가스트 3부작 네. 굉장히 네. 많은 영향을 받았고 아이작 아시모프의 SF 소설까지 이 문학 작품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서 가사를 썼다고 얘기를 하고요. 정말 가차 없는 그런 메탈에 태어날 때부터 신인 것 같지만 어렸을 때부터 비틀스, 게리 앤 더 페이스메이커스, 그리고 데이빗 보이, 제니스 조플린 이런 메탈 밖에 있는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좋아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0: 문학에도 조예가 깊고.
1: 네.
0: 그러니까 그 이들 노래 중에 Last Loves of Summer 있잖아요. 그것도
1: 네.
0: 원래 뭐 같은 가사는 아니지만 토마스 무어의 시니까
1: 맞아요.
0: 거기서 또 제목을 또 이렇게 따왔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1: 맞습니다.
0: 하네요.
1: 네. 네.
0: 오늘 집중할 앨범은 뭔가요?
1: 1977년 그러니까 초기 작품인데 정규 3집이기도 하고 메이저 데뷔 앨범이에요. 그러니까 1집과 2집은 작은 음반사에서 냈고 드디어 뭐 미국의 컬럼비아 레코드라고 하는 또 영국의 CBS 레코드라고 하는 큰 음반사에서 처음 발매를 한 이 Scene After Scene이라는 앨범 준비해봤습니다. 이 프로듀서가 또 대단한 사람인데 딥퍼플 멤버예요. 베이시스트 로저 글로버가 프로듀서를 네. 맡았고요. 이 록 음악의 역사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앨범입니다. 이 녹음하기 직전에 이 드러머 원래 드러머였던 앨런 무어라는 분이 탈퇴를 하게 되면서 급하게 앨범 녹음을 위해서 대타 드러머를 구합니다. 근데 이 대타 드러머가 누구냐면 사이먼 필립스라는 드러머예요. 이 사이먼 필립스가 누구냐면은 1990년대부터 해서 토토라는 슈퍼그룹의 드러머로 또 활동하게 되는 드럼의 정말 대단한 그 전설인데
0: 네네.
1: 사이먼 필립스가 당시에는 좀 비교적 신인이었죠. 이 사이먼 필립스가 이 앨범 녹음, 이 앨범에서 드럼을 다 치는데 마지막 곡에 Dissident Aggressor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에서 이 더블 베이스 킥 드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베이스 드럼 궁짝 궁짝 할 때 궁에 해당하는
0: 네.
1: 이걸 이제 좀 과격한 메탈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치 질주하는 것처럼 구구구구구구구 이렇게 예, 밟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지금은 구사가 되는데
0: 어떤 기법이군요. 예.
1: 그렇죠. 이게 뭐 훗날 메탈리카, 메가데스 이런 밴드들 비롯해서 슬레이어라든지 많은 네네. 밴드가 전형적으로 구사하는 이런 테크닉인데
0: 네네.
1: 정말 성구적으로 구사됐던 이 곡이 이 앨범에 담겨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바로 이 Dissident Aggressor라는 곡으로 훗날에 이 2010년에 라이브 버전, 이 곡의 라이브 버전으로 밴드가 또 주다스 프리스트가 첫 번째 그래미 트로피를 수상한 그런 인연도 이 앨범이 갖고 있습니다.
0: 네네.
1: 그리고 이 앨범에는 어떤 곡이 담겨 있냐면은 Diamonds and Rust라는 곡, 지금까지도 공연에서 굉장히 많이 부르는 곡인데 이 밥 딜런의 노래 제목에서 밴드 이름 따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밥 딜런의 한때 연인이기도 했던 포크의 전설 존 바에즈의 곡이에요.
0: 너무 좋아하는데.
1: 네, 이 존 바에즈의 포크 곡을 또 하드락풍으로 재편곡해서 담은 곡도 이 앨범의 대표곡이고 앨범을 여는 첫 곡이죠. 시너라는 곡도 뭐 너무 유명한 메탈 클래식이 된 그런 음반입니다.
0: 네. 그러면 이 앨범에서 두 번째 곡 한번 들어볼 거죠?
1: 네, 맞습니다. 이 역시 질주하는 이미지하고는 조금 이질적일 수 있는 아름다운 네. 발라드를 또 밤이기 때문에 준비했어요. 바로 Scene After Scene에 담겨 있는 Last Words of Summer 아까 그러니까 잠깐 언급하셨던
0: 이 곡이 있더라고요.
1: 맞아요. 네. 근데 이게 그 토마스 모어의 시하고는 뭐 다른 제목만 거지만. 같은 곡이긴 한데 이 가사가 굉장히 좋아요. 이를테면 이제 8월의 부드럽고도 영원할 듯한 날들을 지나서 이제 어느새 그림자는 훨씬 길어지기 시작하고라고 하면서 이 가을의 초입으로 들어서는 마치 지금 같은 계절을 다룬 그런 곡이고요. 특이한 거는 아까 들었던 이 Before the Dawn 굉장히 명곡으로 알려져 있지만 밴드가 지금 반세기 넘게 하면서 공연장에서 한 번도 연주하지 않은 곡입니다. Before the Dawn 아까 Last Words of Summer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공연 무대에 올린 적이 없는 곡이에요.
0: 왜 그랬을까요? 팬들은 여기, 네. 원하는 게 와 이런 거여서 그런가?
1: 다양한 설이 있는데 네. 일단은 주다스 프리스트의 그 질주하는 그 곡들과 분위기가 갑자기 너무 찬물을 끼얹는 것 같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네. 뺀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너무 큰 아픔이 개인적인 아픔이 담겨 있는 곡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곡들은 공연장에서는 부르지 않고 남겨두리 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0: 내 마음에만 묻어두리 그런 네. 곡이군요.
1: 라는 예. 설도 있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름의 마지막 장미를 사랑의 증표로 바칠 것이다. 언젠가 겨울이 오고 모든 대지가 잠들어도 따뜻하고 생명이 가득했던 그때를 기억해다오 이렇게 노래하는 곡입니다.
0: 낭만적이네요. 네. 들어볼게요. 주다스 프리스트 Last Rose of Summer.

0: Judas Priest, Last Rose of Summer 함께 들으셨습니다. 드러머가 굉장히 많이 바뀐 밴드로 또 유명하더라고요.
1: 네, 맞아요. 이제 특히 초기 저 1970년부터 한 10년 사이에 9번이 교체가 됐는데 9번이 드러머가 다른 멤버들은 거의 교체가 안 됐는데 드러머 유독 이렇게 많이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뭐 그 각 교체 때마다 사연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묵직하면서도 질주하는 리듬 이런 것들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드러머가 한정적이고 녹음하거나 공연할 때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완벽주의 이런 갈증 이런 게 컸다는 방증 아닐까 싶고요.
0: 네.
1: 예를 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오늘 소개하는 3집 Scene After Scene 앨범에 임시로 참여해서 아까 이제 명연을 남겼던 이 사이먼 필립스 같은 경우에
0: 네.
1: 워낙에 이제 드럼 실력이 훌륭하다 보니까 정규 멤버로 좀 붙잡아두려고 했는데 이 사이먼 필립스가 이 베이스 명연주자죠. 잭 브루스의 앨범에 이제 참여를 하게 돼서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에 소개해준 레스핑크스라는 그 드러머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자리를 지켰고 많은 교체 끝에 열 번째 드러머인 이 스콧 트래비스라는 드러머가 1990년 이 컴백작이 쾌작인데 페인킬러부터 현재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0: 굉장히 장수하셨네요. 그렇죠?
1: 그러니까요. 네.
0: 뭐 이제 그 밴드 활동을 오래 하다 보면
1: 네.
0: 해체 위기도 있고 뭐 부침이 있기 마련인데 주다스 프레스트는 어땠나요?
1: 네. 1991년에 일단 밴드 얼굴이 저 간판 러펠퍼드 네. 탈퇴를 하게 돼요. 그래서 96년도에 특이하게 예전에 전이 저희가 소개할 때 네, 필리핀에서 찾아냈다.
0: 네, 네.
1: 전이 커버한 거 보고 똑같아요. 이 1996년에 주다스 프리스트 헌정 밴드 주다스 프리스트 흉내내던 밴드의 무명 보컬이었던 팀 오웬스를 발탁을 합니다.
0: 네.
1: 그래가지고 재결성을 해서 활동을 또 한참 해요. 그러다가 네. 2003년에 11년 공백 깨고 라펠포드가 마침내 복귀를 하면서
0: 세상에.
1: 이 화려한 제2의 어떤 전성기를 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2024년까지도 정규앨범 내면서 19장의 정규앨범 내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예. 이제 끝곡을 하나 추천해 주시겠어요?
1: 네, 이 곡도 이 Scene After Scene 앨범에 들어있는 발라드 곡인데요. 사랑을 꿈꿨지만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이런 청년의 고뇌 같은 것들을 그린 곡이고요. 실제로 26살 때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대던 자신을 이 노래에 담아냈다. 라펠 보드가 이렇게

0: 수료하게 됐습니다. Here Come the Tears라는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이렇게 그 메탈 밴드의 네. 차분하고 좀 사색적인 곡들만 쭉 연결해서 듣는 맛도 좋네요.
0: 그러니까요.
1: 밤 팀은, 분위기랑도 잘 어울리고.
0: 맞아요. 네. 그들도 밤에는 누군가의 발라드 곡을 들었을 거예요.
1: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뭔가 그 앞에서 보이는 거 말고 내면의 뒷면을 약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
0: 그렇죠. 네, 그런 진짜 일기장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1: 그 곡 마지막으로 준비하고요. 임희훈 기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명반기행 지계명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임희훈 음악 전문 기자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금요일 오늘 밤 일라디오도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은 주다스 프리스트의 Here Come the Tears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김승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남부 동해안과 울산 지역에서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고 그 밖에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 지방과 제주도 산지 중산간은 내일 오전까지, 울산은 낮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강수량 5mm 내외고 제주도는 최고 20, 강원 산지는 최고 10mm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부산과 경남 동부 내륙, 제주도 해안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모레는 전국이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제주도 내일 오전까지, 경상권 해안은 모레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수도권과 충청권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가운데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광주 19도, 부산 21도 예상입니다. 낮 기온은 광주 30도, 서울, 인천, 대전 29도, 세종 28도, 대구, 부산, 제주 27도, 울산은 26도가 예상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2.5도, 습도 53%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근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밥은 먹고 다니는지. 내가 궁금한 것은 오래 앓던 병이 끝나고 듣게 되는 새소리는 어떤 것인지. 내가 궁금한 것은 유도 선수가 상대를 당길 때 그의 가족들은 무엇을 함께 쥐고 있는지. 내가 궁금한 것은 갓 나온 떡을 식칼로 썰 때 날에 붙은 떡의 찰기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은 인연이나 가족에 비할 만한지. 소금색 고집은 얼마만큼의 바다인 건지.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것은 이런 게 아니다. 내 머리칼과 외투에서 감자탕 냄새가 나는 것. 망한 가게 간판에 눈길이 가는 것. 나를 꼭 안아준 이들이 썰물이 되는 것. 왜 꽃은 자신을 찢는 방식으로 향기로운지. 늙은 선은 벼스치는 소리를 어떻게 듣는지. 우거지를 한 움큼 쥐고 쿡쿡 자를 때 당신 코에서 어떤 들판이 펼쳐졌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거기에서도 멸치로 육수를 내서 국수를 끓이는지. 땀을 뻘뻘 흘리며 이마를 훔치다 아가들 얼굴을 면포로 닦아주는지. 가끔 내 생각은 하는지. 거기에서도 새순 보듯 내 얼굴 보고 싶은지. 불가에서는 소매만 스쳐도 세 번의 생을 연달아 스치듯 만난다 한다. 한 번은 새와 그림자로, 한 번은 비와 싹으로, 한 번은 너와 나로서 만나고 싶구나. 좋은 육아는 입에 넣자마자 한복 스치는 소리가 난다. 당신이 말했다. 녹차를 곁들여 먹자. 나란히 앉아서 육아를 씹을 때, 옷깃이 녹을 때, 어금니에 금맥이 자라고 있을 때, 나는 왜 사랑한다고 말 한번 못했지. 당신 귓불을 보면서 새들의 울 때가 또렷해지는 걸 보고만 있었지.

0: 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작가의 방. 저는 소설가 성인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고명재 시인의 신앙송으로 문을 열었어요. 작가님의 시는 너무 다정해서 읽다 보면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지곤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2020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명재 작가님이 최근 두 번째 시집 어깨에 머리를 기대던 시절을 냈는데요. 제 방에 놀러온 고명재 시인님 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아, 저희가 이렇게 첫 인사를 네. 스튜디오에서 할 줄은 몰랐는데요. 그 제 방에 놀러 오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1: 아, 저는 좀 떨려가지고. 왜냐하면 오늘 이 녹음하는 것도 되게 항상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도 좀 했고. 근데 또 여기 대본에 보면은 작가님이 방이라고 써주셨더라고요. 네. 그걸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확 놓이는 게 있었어요. 방이 되게 가진 내밀함이 있고 또 안온감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즐거운 마음으로 와 있습니다.
0: 아, 다행입니다. 신앙송도 너무 좋았어요. 네, 시인의 낭송은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이제 작가의 방에 문을 여는 저희가 공통 질문이 있어요. 네. 내 책장의 일렬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명재 작가님의 책장 제일 앞에 있는 책 혹은 요즘 가장 손이 많이 닿는 책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 그 저는 이렇게 책장이 네. 있으면 그러니까 책장에 있는 거 말고 책상에 놓는 작은 책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저의 일렬로 항상 생각을 하는데 보통 거기 놓는 책들은 너무 손이 많이 간 책도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어떤 읽었는데 그 뭐랄까 독서를 하고 난 뒤 잔여감이 되게 좋은 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책들을 또 꽂아두고 괜히 그걸 보면서 좋아해요. 혼자 그 중에 하나를 지금 골라서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맥스 포터라는 작가의 네. 샤이라는 소설인데요. 되게 반짝반짝하죠. 이게 뭐. 그래서 이게 막 반사가 되는 그게 되게 있어요. 근데 웃는 이 모습인데 안을 이렇게 펼쳐서 좀 보면 되게 찡그리고 있는 아이 표정이 이렇게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얼마 전에 오은 시인이랑 그 김원비 작가가 하는 뭐 방송을 보다가 이 소설을 얘기하는데 너무 읽어보고 싶다 네. 이 생각이 들어서 바로 구매해서 읽기 시작했는데 작가 스스로가 이야기하기를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읽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종류의 책들이 있잖아요.
0: 네.
1: 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자 해서 앞뒤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두고 이 책을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이 제목이 샤이라는 소설인데요.
0: 네.
1: 샤이라는 16살짜리 청소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첫 장면이 보면은 이 친구가 가방에 아주 낡은 가방에다가 이 그 부싯돌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둔 상태로 끙끙거리면서 어디를 걸어가는 내용이에요. 네, 사실 이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문제를 일으켰거나 엄청난 폭력적인 행위나 뭐 마약을 하고 이랬던 어떤 어린 시절에 좀 엇나간 학생들을 어떻게 하나 뭐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소설인데 특히 이 주요 장소가 뭐냐면 라스트 찬스라는 이 학교 이름이에요. 이게
0: 네.
1: 이 학교에 정말 인내심 강하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선생님이 이 샤이라는 아이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라스트 찬스라는 이름만큼이나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학교는 엄청나게 오래된 고저택이거든요. 문화재로 등록될 만큼. 그런데 이 학교가 곧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호들이 이 지역을 사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 중에 샤이가 겪고 있는 어떤 내면적인 혼란이나 고통이나 그 안에 또 있는 사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느끼는 되게 입체적인 마음을 그리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일렬 책으로 최근에 제가 읽고 너무 좋아서 계속 이렇게 세워두고 보게 되는 책이에요.
0: 되게 반짝반짝 거려서 책장에서도 네. 빛날 것 같아요, 유독. 그 낭독해 주실 부분도 있을까요? 아, 그 책 네. 안에서?
1: 네, 제가 일부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 이 부분은 좀 전체를 읽긴 어려울 것 같고 네. 어떤 부분인지만 좀 하나를 얘기해 드릴게요. 네. 이 샤이라는 친구가 너무나 이런 막 폭력적인 행위나 마약이나 이런 걸 하면서 막 반항을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어떤 그 스티브라는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샤이에게 계속 설득의 말들을 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의 일부예요. 그래서 샤이의 서술한 부분과 선생님이 들려드리는 이야기이고 짧은 부분을 그냥 낭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차 뒷좌석 젖은 매트에서 나던 냄새, 통나무 밑에서 나던 냄새, 어느 여름부터 다음 여름까지 그의 장난감 요새가 썩어갔던 차고 안쪽 구석의 냄새, 젖은 나무 냄새. 우선은 믿고 가야 해. 타임머신이 나오기 전까지 말야, 들어봐. 너는 지금의 너, 1995년의 샤이로 규정되지 않아. 나중에 그 아이는 기억도 잘 안 날 거야. 2005년의 샤이는 이 시간을 돌아보며 내 말에 동의할 거야.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할 거야. 샤이, 모퉁이만 돌면 내가 있어. 그냥 이 시기만 넘기면 돼. 그러면서 스티브 말이 맞았다고 할 거야. 네, 이렇습니다.
0: 좋아요. 작가님 시에 나오는 할머니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네. 지점들이.
1: 네, 그 어떤 그러니까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가족 같다라고 하는 말은 비유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의미에선 이런 뜻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의 남루함이나 비천한 모습을 기꺼이 보여줘도 좀 덜 부끄럽고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채우고 싶어서 안달내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마 샤이의 경우에도 지금 자기가 어떤 삶을 살지도 모른 채로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막 벌이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어른들이 바라봐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저는 이게 가족 같은 상황이고 사랑이고 태도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정말 네.
0: 와, 진짜 너무 좋습니다.
1: 작은 서점.
0: 여러분은 지금 작은 서점 작가의 방에 놀러 오셨는데요. 저 성혜나가 초청한 오늘의 손님은 고명재 시인입니다. 저는 작가님 시를 읽을 때마다 그 마음에 동화를 품은 사람이 이런 시를 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시 읽으신 분들은 다 동감할 텐데 그만큼 맑고 다정한 시들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시가 하나쯤 있다면 이런 시구가 나와요. 수군대는 것들, 쥐구멍을 넓히는 것들, 그러다 운동의 날 돗자리를 펼치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어버렸다. 왜 울었지? 속상해서요. 뭐가 속상했는데? 소나기 때문에요. 소녀가 안 돼서요. 상황을 모면하려 거짓말했는데 선생님이 친구들 앞에서 나를 불렀다. 이 친구는 어제 문학 때문에 울었다. 훌륭하지? 바로 이런 사람이 서정시를 쓰는 거다. 저 이 시 너무 좋았는데 사실 다 좋았어요. 근데 좀 우리가 허투루 풀어낸 말들 그런 것들이 누군가한테는 시가 되고 또 구원이 되고 꿈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시에 나오는 아마 명재 시인님일 수도 있고 어떤 소년일 수도 있는 그 소년의 말처럼요. 그래서 이 시를 읽으면서 그 시인 고명재의 기원이 궁금했는데요. 작가님에게는 언제 시가 찾아왔는지 아니면 작가님이 시를 불러온 건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1: 에이. 이게 되게 저도 질문을 보고 되게 오묘한 질문이다 네.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질문처럼 그러니까 시는 되게 이상하게 시와 사람이라는 이 둘이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구나를 전 처음 알았어요. 이 질문을 받고.
0: 네.
1: 그러니까 작가가 능동적으로 찾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시가 작가를 찾아오는 것이기도 하다는
0: 네.
1: 어떤 인식이 이 질문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0: 네. 네루다의 말처럼.
1: 맞아요. 네루다 그래서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태도가 이렇잖아요. 망치, 못, 가위 이런 건 우리가 필요에 의해 찾거나 만들게 된 어떤 것일 텐데 이상하게 시는 그렇지 않은 그걸 벗어난 느낌 서로가 쌍방향적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 그래서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여기 써봤어요. 그래서 네. 첫 번째가 노래, 시, 뭐 민주주의, 회화, 뭐 놀이 이런 건 그것과 어떤 그걸 수행하는 사람이 서로를 필요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저는 좀 드는 생각이 물론 이 시를 썼을 때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시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긴 했었어요. 그런데 항상 좀 저함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먹고 사는 일도 되게 두려웠고 어릴 때는 그걸 되게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저는 그냥 국어국문학과를 갔는데 저는 이제 문학을 정말 많이 배울 줄 알았는데 국어 국문이면 다로로 디리 다로 쌍화점 막 이런 거 외우고
0: 네.
1: 뭐 아니면 형태소 분석 막 이런 거 하고 하니까 이게 맞나 나랑 이 생각을 되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군대를 다녀와서 복학을 했는데 새 학기에 새로 부임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이 오셔서 시를 읽어주셨는데 그게 허수경 시인의 시였어요. 근데 선생님 음성이 너무 아름다운 선생님이셔서 그걸 읽는데 그게 너무 놀랐어요. 뭐냐면 한마디도 한 구절도 이해가 안 되는데
0: 네.
1: 좋은 거예요. 그냥 이게 뭐지? 먼저 도착부터 해버리고 이걸 이제 내가 해명해 가야 되는 이 시차랑 이 느낌을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심장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아까 제가 시와 사람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했지만 그 관계는 필요한데 항상 시는 먼저 사람한테 오는구나.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다들 어떤 사람의 작가의 글들을 통해 자기가 소설과 시라고 부르는 무언가를 경험하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 시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그 처음은 아마 대학 시절의 그 선생님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네.
0: 좋다.
1: 네.
0: 너무 좋은 말이었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나한테 소설이 언제 찾아왔나 이게 되게 저한테는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1: 네.
0: 사실 그게 확 기억나진 않잖아요. 쉽게. 근데 그걸 가지고 계신다는 게 그런 경험을 좀 부럽기도 하고
1: 네.
0: 저한테 이제 좀 가물가물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 이제 작가님께서 여러 가지 그 좀 주제를 가지고 시를 쓰시지만 그 명재 작가님이 쓴 가족 시를 볼 때마다 진짜 눈시울이 너무 붉어져요. 좋은 시들이 많은데 이 시들이 다 인생의 어느 순간, 어느 때를 가장 환한 빛으로 밝히는 시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 시가 남양집 같거든요. 남양집은 그 추운 겨울에도 빛이 이 안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좀 그 그늘 속에서도 항상 빛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러니까 따뜻한 시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마냥 또 따뜻하지만 않고 큰 울림을 주는 그래서 1집 시들도 그렇지만 그 2집 시들이 저는 더 슬프고 마음에 오래 그 잔향들이 남았어요. 그래서 뭐 팥죽에 관한 시 이거는 제가 진짜 주위에 많이 말했어요. 이런 시가 있다? 근데 나 이거 시 읽고 울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할머니에 관한 시 아버지와 그 가죽나무 순에 대한 시 이런 시편들을 읽으면서 아, 이 사람이 정말 티끌없이 맑은 이유는 왜냐면 제가 이제 저희가 몇 번 DM은 나눴잖아요. 네, 작품 잘 읽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근데 그때마다 되게 맑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맑은 이유는 이렇게 사랑으로 가득한 가족들과 함께여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께 가족이란 어떤 존재인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1: 네. 아유, 저도 참 그게 뭐 귀하고 생각하면 가슴 아픈 게 가족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하냐면 요즘도 헤어져서 살았던 시기들이 있다 보니 지금도

0: 같이 누워서 이제 뭐 일하고 들어오면 엄마 아빠랑 지금도 같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그게 너무 행복해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막 새근새근 숨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냥 같이 있구나, 아직은 아직 우리한테 남은 게 있구나, 이거를 내가 너무 즐기면서 보내야지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나한테 가족이 어떤 의미일까 이 생각을 저도 질문 받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가족이 정말 이상한 게 모든 처음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사랑도 가족과 처음 하게 되고 친구이기도 하고 가족은 첫 네. 애인이기도 하고 첫 꿈을 같이 꾸기도 하고 모든 형태의 처음을 가족과 함께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진짜 재밌는 건 첫은 우리 마음에 되게 아로새겨질 만큼 분명한 어떤 사건적인 것들인데
1: 네.
0: 그와 동시에 가족은 가장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반복되어야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네. 강력한 희소성과 희귀한 처음을 같이 하는 관계이자 동시에 그걸 이제 끝없이 되풀이해 가야 되는 관계라는 게 되게 이상한 개념이다. 이 가족 개념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그 해나신 작가님 말씀해 주셨듯이 저도 보면 사랑을 받는 게 되게 빼곡하게 받았어요.
1: 네.
0: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사랑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에도 썼지만 뭐 수박 화채 먹을 때 할매가 이렇게 와서 야야 꽃 화채는 꽃 화데이 하면서 장미 꽃잎을 이렇게 뜯어와서 화채 위에 이렇게 쫙 뿌려주면 이 화채 위에 장미 꽃잎이 이렇게 쫙 번지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애한테 사실 안 해줘도 될 일인데 그걸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그래서 제가 생각엔 제가 맑고 뭐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사랑받았는데 내가 적어도 그렇게 막 살면 안 되겠구나. 혹은 함부로 살면 이 사랑의 가치가 되게 번박해질 수 있겠다. 그래서 항상 더 조심하게 만들고 저를 더 허리를 고추세우게 만드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네.
1: 너무 아름다운 정이에요. 아, 저는 어디 갈 때마다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면은 가족이요? 가족 뭐 아름다운 환상이죠. 이러면서 집단 환상이죠. 뭐 그냥 뭐 박제된 표본 같은 거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나도 이제 그렇게 해야겠다. 아,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되게 좀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작약이라는 시를 네. 읽으면은 그 밭에 물을 주다가 돌연 이제 손자 바지에 그 물을 뿌리는 할머니가 나오잖아요. 손자가 아 할머니 왜 그래 이러면은 할머니가 아, 꽃 같아서 그래요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 할머니가 후에 다른 시에서 내가 네 평생 친구가 돼줄게 라는 말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참 너무 마음이 아릴 정도로 좀 슬프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시들의 이어짐이 되게 슬프면서 서사 같기도 했어요. 그 문학이 꼭 우리 삶이랑 연결돼 있진 않지만 저는 시 읽으면서 그 작가님 할머니 이야기도 되게 궁금했어요.
0: 네.
1: 그래서 어떤 분이셨을지 저도 할머니랑 얽힌 일화가 되게 소중하고
0: 네.
1: 또 할머니 생각만 하면 눈물 날 때도 많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듣고 싶었어요.
0: 네. 아유 뭐 이 질문지는 받았는데요. 저도 아까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답해?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본명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할머니 본명은
1: 네.
0: 할머니 성함이 전분이에요.
1: 전분.
0: 그래서
1: 네.
0: 엄마랑 할머니 네. 보내고 마트를 갔는데 고구마 전분, 옥수수 전분을 보는데 그걸 보다 울었어요. 둘이서 그걸 선제로. 그러니까 왜 이름이 하필 전분이라 가지고 이 곳곳에 널려 있어서 하면서 막 둘이서 카트 든 채로 막 이제 장례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 장 보면서 막 울었던 기억도 나는데 어떻게 좀 할머니를 기억할 수 있을까 하면 두 개가 떠올랐어요.
1: 네.
0: 첫 번째는 과일의 주변부만 먹는 사람들. 그 좀 정말 할머니들이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과로 치면 가장 중심부에 가까운 걸 먹거나 수박으로 치면 가장 끝부분을 먹는 먹으려는 사람들. 그래서 그걸 보면 답답하고 화도 나고 근데 설득이 도

0: 그걸 한 시간? 그게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싶어요. 그걸 보고 일어나서 간대이 하고 이렇게 등 두드리고 쓱 가버렸거든요. 매일 그걸 빠지지 않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랑 있으면은 그 당시에도 저는 엄마랑은 못 살았거든요. 그때 집이 없어서. 그래서 할머니랑 누우면 할머니가 내가 혜영이만 보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냥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걸 보지 마 할머니 이러니까 그래도 봐야지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와요. 그러니까 그 뒷모습이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어 하면 자기 딸아이를 끝까지 봤던 사람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1: 네. 너무 슬퍼요. 잠깐 끊고 갈까요?
0: 그럴까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1: 너무 슬퍼.
2: 작은 서점.
1: 한 달에 눈물 소동이 있었고 네, 이제 다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작가님 시편을 살피다 보면은 입안에 침이 고일 때가 되게 많아요. 식에 관한 시도 많고 특히 이번 시집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나 음식 이름을 딴 시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1집보다 더 많이 보였어요. 1집에도 물론 그런 시들이 조금 있지만 꽤나 있지만 그래서 이 식이라는 게 단순히 먹고 마시다의 식이 아니라 저는 심고 가꾸다 뭐 식물, 식재 이런 거 할 때 식도 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집에서 먹는 일과 기르는 일은 그 서로 다른 행위라기보다는 하나의 순환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집에서 음식이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연쇄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0: 네, 그게 없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저는 가족들이 다 요식업을 해요. 동생도 한식조리 막 공부를 오래 했고 저희 엄마도 한 30년 넘게 지금 요식업을 해왔으니 네. 집에 가면 맨날 재료 손질하는 법 이런 거 보고 재료 손질하고 있고 실제로 가족들이 다 그러다 보니 이게 먹는 일이라는 게 참 특별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했어요. 되게 이상한 게 우리가 사람을 잘 못 믿잖아요. 우리는 살아보면 그 믿기 어렵잖아요.
1: 그쵸, 힘들죠.
0: 네. 근데 제가 어떤 걸 좀 느꼈냐면 한 번씩 정말 어떤 식당에 가서 배탈이 날 때 그 배탈 난 그 식당한테 너무 미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딱 이해했는 게 우리 인간 사회는 이 먹는 일로 장난을 잘 안 치는구나. 정말. 그러니까 그건 타인을 되게 믿고 되게 몸 안으로 들이는 건데 되게 위태로운 일인데
1: 그쵸.
0: 그걸 너무 편안하게 믿고 해버리는 거구나. 되게 이게 데리다가 얘기한 무조건적인 환대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섭취하고 타인을 믿고 타자들을 내 안으로 들이는 게 먹는 일 같고 근데 그게 저도 이제 그 생각과 되게 많이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보내고 다 보내고 난 뒤에 나는 남아있는데 이제 줄 게 없잖아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줄 게 없는데 생각해보면 먹는 행위도 먹을 때는 너무 풍성하게 뭔가를 차렸지만 다 먹고 나면 그게 눈앞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삶은 계속되고 그것이 이미 내 일부가 되어 있는 걸 우리는 자각조차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사랑하는 관계구나. 그리고 있던 것이 사라졌으나 다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현상이 식이라는 행위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해나 작가님 이 질문지 보면서 저는 또 생각했던 거는 그 절에 가면 바루공양이라고 네. 하죠. 먹고 저 그게 어릴 때 너무 싫었거든요.
1: 근데 요새는 그 네. 단무지까지 이렇게 긁어서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너무 배신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 할 때마다 생각했던 게 하나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들을 물론 나이 드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맞아요. 꼭 단무지로 닦았어요.
1: 그럼 지금도 간혹 가세요?
0: 절에요?
1: 네.
0: 아, 절은 뭐 간혹 가기도 하고

0: 얼마 전에도 뭐 행사 끝나고 저 키워주신 스님 너무 보고 싶어서 그 계셨 묻은 곳에
1: 네.
0: 그니까 모셔둔 절에 찾아가서 혼자 절하면서 말도 하고 그러고 다녀요 자주. 네.
1: 그 순이라는 시에 마지막에 스포일러처럼 이런 구절이 슬그머니 공개가 되더라고요. 이제 엄마 아빠는 반찬 가게를 접는다. 따뜻하고 든든한 집밥을 지어서 넓은 가게에서 실컷 팔고 싶다고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얼마 전에 그 어머니께서 대구에 되게 번듯하고 따뜻한 밥집을 차리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매일 이제 그날 밥상 사진도 다 되게 정갈하게 해서 올리시고 그렇게 차려진 한상이 되게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명재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어머니 음식이어도 좋고 그냥 뭐 다른 것이어도 좋고 좀 궁금합니다.
0: 야, 엄마가 이제 20년 정도 반찬 가게를 22년, 23년 하고 이제 할머니 집 앞이었는데 할머니 떠나고도 이제 거기 있을 좀 이유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꽤 시간이 흐르고 그러면서 엄마가 이제 옮기고 싶다. 그리고 이제는 반찬 가게 말고 좀 집밥집을 지어서 사람들한테 매일 그냥 따뜻한 거 먹이고 싶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게를 열게 되었고 지금 그래서 이제 연지 한 달이 안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스타에 매일 이제 집밥을 올리는데 제가 이제 인스타 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사진 올린 법을 했는데 맨날 보면 제가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게 밥상을 이렇게 사각형을 정확하게 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옆으로 그래서 뭐 고등어 이렇게 있고 음식이 다 뒤집혀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렇게 올리지 마 했다 하다가 요즘 드는 생각은 그냥 저게 특성이 될수 있겠다.
1: 그죠.
0: 그냥 엄마가 저 서투름이 엄마의 매력이지 뭐밥 잘하면 되지 집밥집이
1: 그쵸.
0: 싶어서
1: 맛있으면
0: 네
1: 되니까.
0: 그래서 이게 그냥 포기해 버렸고 그래서 즐겁게 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근데 실제로 독자님들이 진짜 많이 찾아오세요. 하루에 막 12분, 13분씩 오시고 거의 그래서 너무 그게 신기하고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단연코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1: 네.
0: 뭐 청국장도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비빔밥도 좋아하는데 요즘은 제일 그립고 좋은 음식이 쌈밥이에요.
1: 쌈밥 너무
0: 네,
1: 맛있죠.
0: 그렇죠.
1: 네. 근데 쌈밥도 종류가 많잖아요.
0: 네,
1: 어떤 쌈밥 좋아하세요?
0: 쌈밥은 이게 서울 사람들은 먹는지 잘 모르겠는데 강된장이라는 거 먹어요? 서울?
1: 당연하죠.
0: 아,
1: 근데
0: 먹어요.
1: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0: 네.
1: 서울 사람 잘 모르겠어요.
0: 아무튼 저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계절 철 좋을 때 이제 온갖 쌈들 어디서 구해 오면은 이미 그걸 보는데 식탁이 쌈은 이게 잘안 포개지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미 이만하거든요. 그이 초록 무더기들을 보면서 이제 밥을 먹는구나 이 생각이 들고 그걸 이렇게 밥 위에 강된장을 탁 올려서 그걸 먹으면 뭔가 이꽉 차는 기분도
1: 네.
0: 좋고. 또 쌈밥이라는 이 형식이 너무 좋아요. 뭔가를 감싸는 행위를 우리가 할수 있는 음식이 많지 않잖아요.
1: 네.
0: 만두는 제가 싸진 못하잖아요. 보통 이제 만들어진 걸 주는데
1: 네.
0: 이건 진짜 제조와 완성까지를 제가 다할
1: 그쵸.
0: 수 있다는 입장에서 너무 즐거워요. 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래서 딱 떠올랐던 게 쌈밥이
1: 쌈밥 너무 맛있죠. 배고프다 갑자기.
0: 생각납니다.
1: 아무튼 아까 전에 이제 서두에 낭독을 해주셨는데 역시 시인 낭독은 더 깊은 소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 낭송 한편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시 읽으실 거예요?
0: 네, 저는 호떡이라는 시를 준비했고요. 아까도 해나 작가님 한번 구절을 좀 일부 얘기해 주셔서 요거를 정해 봤습니다.
1: 너무 좋은 시죠.
0: 네, 그러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호떡. 반죽과 황설탕, 그리고 계피. 여기에 압력만 있어도 얼굴은 튀어나온다. 엄마 가게 간판 떼고 집을 경매에 넘기고 친구들에게 전학 간다고 손을 흔들었을 때 할머니는 내 손을 말아주더니 단호하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걱정 마라. 내가 평생 친구가 돼줄게. 네가 클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을게. 호떡의 맛은 끝까지 밀어붙이는 데 있다. 나는 엄마가 보고플 때 당신을 보았고, 당신은 딸 대신에 내 얼굴을 보았다. 우리 가운데 눈부신 결정이 있어서 씨름처럼 붙어 살던 시절이었다. 얼마 전에는 대구문학관에 갔다가 오래된 호떡집을 보았다. 그곳은 늙음하게 연애하는 어르신들이 손을 잡고 설탕물을 흘리는 곳인데, 반죽 사이로 압착된 설탕이 자클거리며 도망갈 곳도 없이 달게 타고 있었다. 나는 호떡 먹는 할머니를 슬쩍 보았다. 아무리 봐도 내 친구를 닮은 것인데, 지킬 거 다 지키고 아직 팔팔한 그대가 연애하는 미래를 그려도 보았다. 무지막지하게 둥그런 얼굴이 갖고 싶었다. 그래서 한여름에 호떡을 사게 된 것이다. 땀을 뻘뻘 흘리며 어르신들과 입천장이 벗겨지도록 훌훌 먹었다. 완주란 게 그렇다. 뜨거운 줄도 모르고 눈앞이 끝이니 일단 닫고 보는 것. 내가 성인이 되자마자 당신은 쓰러져 오래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조용히 창가에서 내 얼굴을 보더니 우리는 친구지 하고 웃으며 물었다. 손등 위에 손등을 포개주었다. 엄지로 내 볼을 닦아주었다. 그게 내 마지막 인장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약속했고 지켰고 사랑했다. 우리의 운은 뒤집어보면 호떡 같다. 누르기 직전에 부드럽고 몽실몽실한.

0: 너무 좋았어요.
1: 그 이시 왜 고르셨는지 여쭤볼게요.
2: 그냥 호떡을 좋아하고. 네. 너무 단순한 이유였나요? 그렇고 그 참 이 말도 좋아요. 호떡이라는 말도 좋은데 떡을 약간 배반하는 뉘앙스도 있잖아요. 이 음식의 조리법이.
1: 그쵸.
2: 그것도 좋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실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집이 어려워서 막 이렇게 헤어지고 이럴 때 어릴 때는 친구가 다잖아요. 근데 이게 탁 끝났을 때 난 다 끝났어 친구도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전화 가야 돼 막 이러면서 할 때 할머니가 제 손을 쥐더니 내가 이렇게 서울말로 안 했고 우리 할머니는 내가 네 어른 될 때까지 절대 안 죽을 끼다 내가 네 친구가 돼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어떤 말들은 이상하게 그 사람 그게 맥락도 없고 사실 어떻게 그걸 우리가 공증해요 그걸 그러나 아이한테 되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던 그쵸?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 그래서 그런 말들이 참 좋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대구문학관에 갔다가
1: 네.
2: 호떡집을 하나 봤는데
1: 네.
2: 거기가 정말 어르신들이 연애를 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보다가 어르신들이 계셨고 호떡을 먹으면서 연애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할머니도 연애 한번 못하고 갔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그 생각하면서 이제 이 시를 쓰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 제가 왜 하필 호떡으로 시를 썼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프랑스 사람들은 정말 끔찍해하겠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그걸 좋아하죠 눌러서 지져서 먹는 음식 특히 그 크로아상 같은 것도 지져서 크로플 네, 그거 해먹잖아요 왜 이럴까 생각해봤는데 이 음식의 형식 자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형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그대로 안 놔두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형식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저한테 사랑을 줬던 사람들이 취했던 어떤 자세 같아요 그 형식이 그래서 내가 이런 거에 매혹되고 이런 걸로 쓰고 싶구나 이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9월에 아마 들으실 텐데 이제 좀 여름이 끝났네 할 즈음이면 이제 슬슬 조금만 기다리시면 호떡집들이 그쵸. 열지 않을까
1: 맞아요.
2: 이 생각하면서 골라봤어요
1: 꼭 집회 챙겨야 되는 그 계절
2: 집회.
1: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누른다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이 호떡이라는 것에 그 비유하면 사실 설탕과 그 밀가루 반죽이 이렇게 확 와닿는
2: 네.
1: 아까 작가님 표현으로 끌어안는 네. 듯한 느낌도 되잖아요 서로에게 네. 녹아드는 그런 것도 하나의 사랑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 네.
1: 그래서 호떡 하나로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쓰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우를 거꾸로 하면은 호떡이 호가 되고 네. 또 그런 것도 되게 네. 너무 아름다웠어요. 좋았습니다.
2: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1: 여러분은 지금 작은 서점 성혜나의 방에 놀러와 계신데요. 오늘 제가 초대한 손님은 고명재 시인입니다. 낭독의 여운이 되게 짙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어 볼게요. 저는 그 호두라는 시도 참 좋았어요. 아까 작가님이 잠깐 말하셨던 그 스님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그리고 유언도 나와요. 근데 그 시구를 읽는데 눈물이 진짜 계속 나더라고요. 이 호두뿐만 아니라 동안거, 풋 이런 시들에도 다 불교가 주요하게 등장하는데요. 시편들을 읽다 보면 불교가 어떤 교리나 관념으로 등장한다기보다는 사라지는 것 혹은 남는 것을 바라보는 태도로 읽히기도 해요. 그래서 작가님의 시를 이루는 감각과 또 불교의 세계관은 어디에 가장 맞닿아 있는지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2: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후회되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1: 네.
2: 이제 저희 스님이 몸이 좀 편찮으셔서 엄청 말라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 맘때를 생각해보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을 때인데 우리는 앞을 모르잖아요.
1: 네.
2: 그러니 찾아가면 저의 힘든 거 사소한 저 힘든 거 뭐 정말 인생에서 작은 부분들 어떤 갈등 이런 걸 막 이야기하고 그분이랑 다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줄줄 늘어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참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리나 뭐 어떤 관념으로 느껴진다기보단 저한테는 그게 그냥 내 엄마였던 사람이 나한테 해줬던 얘기들이니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한 삶을 살아가는 태도로 저한테는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딱 그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사랑한 사람의 상실을 경험하니 그 외의 어떤 고통도 정말 다양하게 세상엔 있겠지만 이 고통도 정말 고통의 어떤 왕좌를 차지할 만큼 큰 고통이구나.
1: 네.
2: 이걸 느꼈는데 그 사라진 거 앞에서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몇 없더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불가항력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대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 그걸 믿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는 걸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2: 그래서 저에게 불교는 뭐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단 어떻게 살지 어떻게 느낄지 그리고 너무 아둥바둥하지 않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만 그냥 사랑하면서 용감하게 걷는 일이구나 내려놓는 일이구나 요즘은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시에서도 아마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요.
1: 네. 그래서 저는 또 궁금했던 게 그 작가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것들이 뭔지 궁금했어요. 저는 왠지 시 읽으면서 뭐 처막 끝에 풍령 소리 혹은 이제 절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작가님의 마음을 좀 잔잔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0: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뭘까요?
1: 네, 저도 실제 저는 이제 마음이 많이 복잡하거나
0: 네.
1: 시끄러울 때는 절에도 가고, 절에 못 가면은 집에서 좌복이라고 하잖아요. 그
0: 네.
1: 방석을 깔고 앉아서 그냥 좌선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좀 살면서 겪게 되는 대다수의 고통이나 좌절감들은 일시적이고 되게 부분적이라는 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한가운데 있을 땐 이렇게 결코 말할 수도 없죠. 말을 그렇게 함부로 덧대도 안 되고. 그러나 저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버틸 만한 고통이나 슬픔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절을 할때 감각도 좋아는 해요. 그렇다고 많이 나지 않아요. 180배는 싫습니다. 180배는 지금도 싫고. 그러나 절할 때 뭐가 좋냐면, 나라는 게 얼마나 우리는 똑바로 서 있어요, 자꾸. 근데 그걸 그렇게 자세로라도 한번 무너뜨리고 나면 좀 편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나인데, 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뭘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를 세우는 작업이라면, 절을 할 때는 그걸 다 엎어버리고 어둠만 보게 되더라고요. 바닥만. 그걸 딱 보면은 저는 생각난 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그걸 생각하면서 일어서면은 절 하기 전과 이후는 좀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2: 작은 서점.
0: 그러면 작가님 앞으로의 행보도 저는 되게 궁금한데요. 에세이와 그리고 이번에 시집도 나왔어요.
1: 네.
0: 그래서 두권 모두 저는 굉장히 아껴 읽었는데 이제 갓그두 번째 시집이 나와서 좀 멋쩍긴 하지만 다음 책이 언제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그 에세이일지 시집일지도 궁금하고.
1: 그것도 정해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확실히 계획형의 인간이 못 되는 것 같고, 그때그때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가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왜냐면 막 집이 엎치락뒤치락 하기도 하고, 막뭐 사람도 보내보고 이러니까 뭔가를 준비해봤자 그거보다 그냥 이 순간을 되게 느낀 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제는 좀 그런 계획을 아예 안 짜는 인생을 좀 살게 됐고, 그러다 보니 책이나 글도 방향을 정해 놓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는 어떤 게좀 되어 있냐면, 출판사랑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겨울과 관련된 책을 한권 썼잖아요.
0: 네.
1: 그게 너무 보고플 때 눈이
0: 네,
1: 온다였는데,
0: 맞아요.
1: 이제 봄, 가을, 여름이 남아 있으니 사시사철에 관한 어떤 책들을 한 권씩 해 나가자. 이걸 되게 장기 프로젝트로 저희가 약속을 해둔 상태인데, 그것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형식이 산문이 될지, 뭐 어떤 형식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좀 자유로운 형식을 한번 생각은 해보고 있고, 그런 책을 하나 이제 순서대로 낼 거고, 시는 사실 거의 생활의 맥락이라서, 따로 뭐 계획을 짜서 하기보단 계속 차곡차곡 쓰려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0: 그럼 그 사계에 대한 책은 이제 겨울이 나왔으니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세 권을 내는 건가요?
1: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저희 계획이었어요. 그러니까
0: 네.
1: 알리 스미스처럼
0: 네.
1: 그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이런 생각인데, 근데 그걸 순차대로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도.
0: 근데 순차대로 안 해도 그것만의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절마다 또 제철 음식 찾아먹는 것처럼 작가님 시를 또 찾게 되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작은 서점 작가의 방에서 드리는 공통 질문인데요. 고명재 시인님의 삶의 낙, 뭐가 있을까요?
1: 진짜 이건 제낙 중의 낙인데요.
0: 네.
1: 저는 핸드드립 커피 내려 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0: 그렇구나.
1: 과정을 너무 좋아해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면서 거의 매번 레시피도 바꾸고, 날씨 따라 어떻게 갈지 바꾸고, 물을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부을까 이걸 하는 게 진짜 즐거워요. 그래서 집중해서 그 물줄기 떨어지는 거 이렇게 보고 난 뒤에 좀 글을 쓰면, 뭔가 그 시간적 낙차가 있어서 머리가 너무 뜨겁거나 마음이 너무 뜨거울 때좀 가라앉기도 하고 숨쉴 구멍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드세요?
1: 보통은 저는 딱두잔 먹어요. 그러니까 점심 때 한 번, 저녁 때 한 번 먹어요.
0: 그러면 둘 다 핸드드립으로?
1: 네.
0: 그럼 그 시간도 또 하나의 루틴이네요.
1: 네, 좀 그런 게 있네요.
0: 계획을 안 한다고? 계획형이신데?
1: 아 근데 이런 거 같아요. 그냥 커피 먹고 싶은데 하면서 보면 점심이고 커피 먹고 싶은데 하면 저녁이고 좀 단순하죠.
0: 수영 가자 이러면 또 아침이고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구나. 근데 그런 루틴이 또 하나의 삶을 또 바꾸거나 변화시키는 돌파구기도 하고 네. 나를 또 꼿꼿이 세우는 무언가이기도 하니까
1: 네.
0: 저는 참 근사한 것 같습니다.
2: 작은 서점.
0: 바쁘실 텐데 성혜나의 방에 놀러와 주신 우리 명재 작가님 정말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소설가 성혜나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에도 제 방에 놀러와 주시길 바랍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작품은 호메로스의 위대한 서사시 오디세이아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이타카에 도착했을 때 그는 영웅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테나는 그를 늙고 초라한 거지로 변장시킵니다. 찢어진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채 그는 누구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고향을 걷습니다. 고향은 구원자들에게 점령당했고 가족은 오랜 기다림으로 지쳐 있습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적을 쓰러뜨리는 힘만이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고 사람의 마음을 살피며 자신을 알아보는 존재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지혜입니다. 그를 가장 먼저 알아보는 존재는 늙은 개 아르고스입니다. 한때 힘차게 사냥터를 달렸던 아르고스는 이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거름더미 위에 누워 있습니다. 거지로 변장한 오디세우스가 가까이 다가오자 아르고스는 꼬리를 흔듭니다. 오디세우스는 몰래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주인을 다시 알아본 아르고스는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20년 동안 기다려온 단 한 사람을 알아본 뒤에야 생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지로 변장한 오디세우스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아르고스는 냄새와 걸음걸이, 존재의 오래된 리듬을 기억합니다. 늙은 유모 에우리클레이아도 오디세우스의 다리에 남은 상처를 만지고 그를 알아봅니다. 젊은 시절 멧돼지에게 물려 생긴 흉터였습니다. 영광스러운 전쟁의 훈장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가 그의 신분을 증명합니다. 어쩌면 우리를 진정으로 알아보는 사람은 빛나는 업적보다 숨겨둔 상처를 기억해주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오디세우스는 구원자들을 물리치고 페넬로페와 재회합니다. 아름다운 요정 칼립소는 불멸을 약속했지만 오디세우스는 함께 늙어가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내 페넬로페를 택했습니다. 완벽한 영혼보다 불완전한 하루를, 신의 사랑보다 한 인간과 함께 늙어가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의 오디세이아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고 유혹에 흔들리고 때로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타카를 간직한 사람은 다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끝없는 변신과 역경 끝에도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진정한 꿈을 알아보는 존재가 있다는 뜻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9월 18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특보사항입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동부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 밖에 제주도와 산지는 내일까지, 경상권 해안은 모레까지 순간 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남해 서부 먼바다와 제주도 북부 서부 앞바다는 내일까지, 그 밖에 제주도 해상은 모레까지, 남해 동부 먼바다는 당분간 파도가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권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노을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기예보입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영동과 제주도 중산간, 산지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울산은 새벽부터 낮 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강수량 제주도 5에서 20, 강원산지 5에서 10, 그 밖의 지역 5mm 미만입니다. 부산과 경남 동부 내륙, 제주도 해안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지방 중심으로 안개 낀 곳이 많겠고 특히 전남권은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가운데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화재 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3.5m로 일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21도, 모레 낮 기온 서울 29도 등 전국이 24도에서 31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경우 낮 최고 기온 29도, 30도가 예상돼 한낮에는 덥겠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끔 구름 많겠고 토요일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입니다. 북한장 날씨입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남도 지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온 곳이 있겠습니다. 강수량 5에서 10mm입니다. 평양 아침 추위저 18도, 낮 최고 27도가 예상입니다. 각 지방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인천, 수원 19도, 낮 최고 서울, 인천, 수원 29도가 예상입니다. 강원도 영서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영동지방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 15도, 대관령 13도, 강릉 18도, 낮 최고 춘천 27도, 대관령 18도, 강릉은 25도가 예상입니다. 충청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청주, 대전 18도, 세종 17도, 충주 16도, 낮 최고 청주, 대전 29도, 충주, 세종 28도가 예상입니다. 전라남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18도, 군산, 광주 19도, 목포 20도, 낮 기온은 전주, 광주 30도, 군산 29도, 목포 28도 예상입니다. 경상남북도 대체로 맑겠지만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는 아침까지, 울산 지역은 낮까지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경남 동부 내륙 부산 지역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18도, 부산 21도, 울산 창원 20도, 낮 기온은 대구 부산 27도, 울산 26도, 창원 28도가 예상입니다. 제주도 오전까지 산지와 중산간에서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제주 23도, 낮 기온 27도 예상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가끔 구름 많겠고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4도가 예상입니다. 이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한상은 예보관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2도, 습도 55%, 해 뜨는 시각은 6시 17분입니다. KBS 기상 통보 전금혜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을 통한 이른바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벌어지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또 한미 간 논의 중인 대미 투자와 관련해 우리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행히 우리가 원한 바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으며 이는 엄청 어려운 얘기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김성수 대법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김 대법관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으로 임기는 6년입니다. 앞서 국회는 그제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습니다. 정부가 석유 10차 최고 가격을 동결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0시부터 4주간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할 때의 최고 가격을 기존의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국제유가 상승과 서민물가 부담, 환율 하락 추세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11월 말까지 두 달 연장됩니다. 어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와 관련해 오는 11월 말까지 휘발유는 15% 인하를 계속하고 경유와 부탄에는 현행 25%의 더 큰 인하폭이 유지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오늘 개회식을 열고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이번 대회에는 43개 종목, 71개 세부 종목에 469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으며 45개 국가올림픽위원회와 난민팀을 포함해 만여 명의 선수들이 경쟁을 벌입니다. 우리나라는 크리켓과 빠데를 제외한 41개 종목에 1,051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종합 3위 유지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란 산지 가격 담합을 이유로 대한산란계협회에 부과한 6억 원대 과징급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켰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대한산란계협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어제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의 계란산지 가격 고시금지 시정명령 등과 과징금 5억 9,400만 원은 협회가 제기한 불복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삼성전자의 가전과 TV,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DX 부문 중심으로 이뤄진 동행노조가 이재용 회장의 자택을 찾아 임금 협상과 성과급에 대한 직접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동행노조는 어제 조합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이 회장 자택 앞에서 발대식을 열고 무기한 릴레이 농성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인천 서해구 경서동 경인 아라뱃길 인근의 물류센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물류센터에 있던 30여 명이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5에서 10mm, 동해안에는 5mm의 비가 내리겠고 제주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에 이르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국이 15도에서 2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가혜란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흔히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해리성 인격장애의 의학적 정의를 보면 한 사람 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인격이 존재하는 것인데요. 오늘 연극이야기에서 만나볼 작품은 24개 인격을 가진 실존 인물에게서 영감을 받아 인간의 내면 심리를 그린 연극입니다. 알테르 에고 만나보겠습니다.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시 이야기 이영주 시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베게린의 스퀘어.

0: 이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공연 이야기 실존 인물 빌리 밀리건의 삶에서 영감을 받은 연극 알테르에고 만나봅니다. 칼럼니스트 장경재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만나볼 알테르에고 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라고요?
2: 네, 이 작품이 1977년 미국 오하이오주 대학가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여성 3명이 이제 납치되고 강간된 사건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이 이제 빌리 밀리건이라는 사람이 였고 그 사람의 일대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작품이 알테르에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프랑스에서 초연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을 쓴 작가가 조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세드릭 샤피라는 배우이자 극작가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마고무트라는 배우가 같이 이제 이 작품을 쓰고 2인극으로 이제 작품이 쓰여진 거를 같이 연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빌리 밀리건이라는 이제 인물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 실제 범죄 사건을 재현한다기보다는 이 빌리 밀리건을 정신감정을 통해서 어떤 범죄의 진실을 찾아가고 그리고 범죄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빌리 밀리건에게 정신감정이 필요했던 이유가 뭘까요?
2: 네, 이 작품에서 이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은 스탠리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태인데 자기가 여기 왜 와 있는지를 몰라요.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모르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자기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건 이 범죄자가 그걸 알고 있어야 재판이 진행이 가능한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이제 재판 참여가 가능한 정도의 정신 상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정신 감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이 사건이 이제 빌리 밀리건의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실제 이 빌리 밀리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왜 이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다중인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윌버 박사라는 사람이 빌리 밀리건을 이제 정신감정을 통해서 이 사람 안에 24명의 인격이 있다라는 것으로 밝혀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한 10개 정도라고 알려졌는데 이후에 이제 24개까지 밝혀진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당시에도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재판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극은 그거에서부터 모티브로 따왔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인 윌버가 스탠리를 찾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장면을 현장음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3: 안녕하세요. 코르넬리아 윌버 박사입니다. 여기 오하이오주 라이마 주립교도소 담당 정신과 의사죠. 당신 집 변호사인 스티븐슨 씨의 요청을 받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니까 당신을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할까요? 안심하세요. 당신을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닙니까요? 전 당신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특유의 방식에 흥미가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알고 있나요?
4: 여기가 어디죠?
5: 레이건,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누군가를 보내야 돼요.
1: 자신을 15살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정말 15살에 그런 범죄를 저질렀나요?
2: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스탠리의 인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윌버 박사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이제 40살의 성인이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 15살의 인격을 꺼내서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신감정이 진행이 되면서 여러 인격이 하나씩 드러나게 되는데요. 스탠리 다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23살인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레이건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스탠리라는 친구는 이제 15살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조용하고 좀 소심한 느낌으로 갖고 있다면 레이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노가 강한 인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인격 안에서도 총을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레이건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 용의자 중에 한 명으로도 지목되기도 했었습니다.
1: 용의자 한 명이라는 건 더 많은 용의자가 있었던 하는 건가요?
2: 네, 이 사건이 이제 여성을 납치하고 강도를 저지르고 그 다음에 강간까지 이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사실로 보면 이제 세 가지 범죄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스탠리가 주장하기로는 자기 안에 인격들이 여러 개 있고 그 인격들이 각각 다른 행동을 하고 기억도 다르기 때문에 범죄를 담당한 인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납치는 했지만 뭐 강도는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빌리 밀리건 사건에

0: 저도 이런 이유 때문에 아 그럼 기소를 하려면 누구를 기소를 해야 되는가? 이 빌리라는 이 인물을 해야 되는가? 그 안에서 뭐 납치를 했던 그 사람을 기소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야기가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기소 자체가 쉽지 않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 작품이 진행되다 보면 이제 스탠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인격이 나오는데 그 인격 중에서도 좀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인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레이건처럼 이렇게 분노가 강한 친구도 있고 불안한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다루는 인격이 많은데 그 인격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증오하고 하는 이유는 스탠리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스탠리가 그 굉장히 유약하고 좀 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본인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굉장히 혼란스러워했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니까 여러 차례 좀 안 좋은 시도들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인격 입장에서는 얘를 지키기 위해서는 원래 본 인격을 잠들게 하고 본인이 나와서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움이 계속되면서 이런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제 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스탠리는 또 얼마나 괴롭겠어요.
1: 그렇죠.
0: 그 일들을 이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좀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을 현장음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네.
2: 종이 울렸어요. 그 다음에 역사 수업 2시간을 했어요. 남북전쟁. 그리고 우리 형 트로이가 날 데리러 와요. 형은 작년에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같이 집에 와서 점심을 먹었고 형이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돌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그래서 난 우리 집 뒤에 있는 길을 따라서 가요. 호수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3: 그런데
2: 잠이 들어버렸어요.
3: 낮잠을 자려고 멈췄다는 건가요?
2: 아니요, 가다가요.
3: 넘어진 건가요?
2: 모르겠어요. 눈을 떠보니까 엄마가 나한테 화를 내고 있었어요. 내가 또 엄청난 바보짓을 했다고.
3: 어떤 바보짓이요?
2: 세탁기에 페인트를 넣었다고요. 찰모 옷들이랑 같이.
3: 찰모?
2: 새아빠요.
3: 그럼 그게 사실이 아닌 건가요?
2: 아니요. 사실 맞아요. 내가 한 게 아닌데 손에 페인트가 묻어 있었어요. 엄마는 내가 거짓말쟁이래요. 엄마가 내 앞에 있어요. 엄청 실망한 얼굴로.
1: 네. 이 해디성 정체성 장애가 트라우마로부터 비롯된다고 알려져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스탠리가 이렇게 어떤 해디성 정체장애를 갖게 된 원인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어린 시절에 경험한 학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음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이제 새아버지 찰머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1: 네.
0: 이 찰머가 굉장히 오랫동안 물리적이고 이제 정신적인 학대를 지속해왔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엄마는 이 아들을 외면을 하는 시간들이 좀 길었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당시의 경험과 감정들을 그냥 다른 인격으로 분리해서 나는 이런 일을 겪지 않았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아 어른들이 이 아이를 전혀 보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작품이 여러 인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러 인격이라는 것은 한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굉장히 다층적인 면을 이제 인격으로 약간 의유나해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작품 안에서는 6개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나이부터 성별까지 다양한 인격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가장 마음 아픈 인물로 이제 설정되어 있는 인물이 이제 데니라는 인물입니다.
1: 데니는 어떤 인물인가요?
0: 8살 아이인데요. 그 학대의 기억을 가장 선명하게 가진 존재입니다.
1: 네.
0: 그래서 말보다는 주로 그림으로 소통을 하고 이제 바다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 그 바다 그림을 그린 이유가 땅에서의 너무 아픈 기억들이 있어서 그거를 지우기 위해서 그냥 바다 그림을 계속 그리는 그런 아이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작품 안에서는 데니가 최초로 분리된 인격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데니가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본인이 경험한 일들을 되게 덤덤하게 그냥 제3자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회상하는 장면 이제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회상하는 과거가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객이 이렇게 데니를 포함해서 여러 명의 다른 인격들을 하나씩 만나면서 이제 사건의 진실에 가까워지는 게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서로 다른 성격의 인물을 빠르게 보여줘야 되는 아주 쉽지 않은 캐릭터일 텐데 어떤 배우가 참여하고 있나요?
0: 이 작품이 이제 6개의 인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자세나 말투 그리고 말의 속도와 소품 같은 것들로 이제 특징을 잡아서 서로 다른 인격들을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레이건이라는 인물이 이제 유고슬라비아 출신인데 뭐 영어로 했을 때는 다양한 억양을 보여줄 수 있지만 이제 한국어로 했을 때는 그런 것들에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실제 뭐 빌리 밀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국식 영어를 쓰기도 하는 그런 인격이 있기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 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레이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미 처리를 독특하게 한다는 식으로 보여준다든지 이제 이 스탠리 안에서도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인격이 아서라는 인격인데 실제 빌리 밀리건에게서는 이 아서가 영국식 영어를 쓰는 그런 의대생으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서가 나올 때는 조금 몸도 꼿꼿하게 세우고 이제 손으로 피라미드를 만들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역에는 세 명의 배우가 캐스팅이 되어 있는데요.
1: 네.
0: 이재균, 이휘종, 정희 배우입니다. 이 세 배우 같은 경우에는 그 연극 뮤지컬에서 주로 이제 소년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이미지적으로도 조금 연약하기도 하고 그 네. 귀염상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보여지는 소년의 이미지가 강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탠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연약한 부분을 좀 보여줄 수가 있고 오히려 그런 외모가 인격이 확 바뀌었을 때 순간의 차이를 조금 더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런 지점에서 이제 세 분이 보여주고 있는 스탠리가 굉장히 탁월하게 잘 보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이 윌버 박사 역할 역시 스탠리만큼이나 중요한 캐릭터일 것 같아요.
0: 네, 전 공연을 다 보고 나니까 사실은 이 윌버가 진짜 중요한 역할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스탠리가 인격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제 어떤 범죄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시간 순으로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스탠리가 본인이 경험한 일들도 막 뒤죽박죽하고 이렇게 파편화돼서 나오기도 하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객이 이 이야기가 언제 얘기지?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지?라고 이제 길을 잃는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윌버가 이제 자리를 딱 잡아주는 작품의 중심이 되어주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이제 여섯 인격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별부터 나이까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람들을 대응을 해야 돼요.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8살 데니가 나왔을 때는 소위 이렇게 우쭈쭈 해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레이건 같은 되게 센 캐릭터가 나왔을 때 오히려 같이 세게 부딪혀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대응하는 방식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스탠리가 이 윌버라는 사람에게 신뢰를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범죄 사실이 밝혀지고 또 스탠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슬픈 기억들 그런 것들을 꺼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서 가장 큰 반전을 가진 인물이 이 윌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반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 네.
0: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더욱 윌버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윌버는 오히려 이제 스탠리보다는 좀 나이가 있는 여성 배우들로 캐스팅이 됐는데요.
1: 네.
0: 김정민, 황은우, 손지윤 배우가 캐스팅됐습니다.
1: 네.
0: 이분들 연극계에서 굉장히 연기 잘하는 배우들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 캐스팅됐다고 해서 아 윌버 되게 중요한 역할이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1: 그렇군요.
0: 네.
1: 각자가 표현하는 윌버가 다 다르고 매력이 있을 것 같네요. 그 스탠리의 사연 자체는 안타깝지만 사실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거든요. 관객들은 이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0: 그렇죠. 실제로 빌리 밀리건 사건도 빌리 밀리건이라는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그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엔 이 작품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 범죄 자체가 아니고 어째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공연을 다 보고 나니까 이 해리성 정체감 장애라는 명칭을 아예 거두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 관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스탠리 안에 존재하는 여러 인격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한 사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나의 다른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다양한 정체성이기도 하고 또 네. 감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보고 나니까 아, 내 안에 있는 내가 싫어하는 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나도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나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이야기로 좀 읽히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떤 분노나 공포, 이제 불안과 공격성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1: 네.
0: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감정들을 늘 마주하지만 그거를 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좀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 도망갈 때도 있고 또 그 고통이 너무 클 때는 그게 도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사실은

0: 가해자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네. 면에서는 범죄 가해자로도 보이지만 마냥 안쓰럽게 보이지만은 않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범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어야 되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스탠리가 자신의 여러 면을 인지하고 그 고통 속에서도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용기를 내서 한 발 나아간 사람처럼도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 작품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은 평생 해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혼란과 질문 그리고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공연은 어디에서 언제까지 열리나요?
0: 네. 이 작품은 11월 22일까지 예스24 스테이지 3관에서 계속됩니다.
1: 네. 오늘 공연 이야기 실존 인물에서 출발한 작품으로 정체성의 문제를 다룬 알테르 에고 만나봤습니다. 공연 칼럼니스트 장경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에드 시런의 How Would You Feel 이어드릴게요.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더위에 지친 감성이 기지개를 켜는 계절 시의학이 오늘은 지독히 더웠던 여름을 보내며 여름 시를 테마로 한 워터프루프 시집 푸른 물속의 시 만나봅니다. 이영주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아, 올해는 정말 여름이 안 끝날 줄 알았는데 네. 그래도 결국 이렇게 또 가을이 오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2: 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네. 이제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그래서 너무 좋아요.
2: 기분도 좀 나아지는 것 같고.
1: 하늘도 높아지고 파래지고. 네. 네.
2: 그래서 산책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또 한여름에 그 2시, 3시 막 이럴 때는 못 돌아다니겠는 마음이 그럼요.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래도 좀 괜찮다. 이 햇빛은 견딜만하다. 이런 느낌도 들고 해서 역시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가을은 오게 마련이
1: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름 시를 테마로 시집을 들고 오셨다고요.
2: 제가 너무 크게 오셨는데 네. 이 사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왔습니다.
1: 네. 잘하셨어요.
2: 예, 여름 끝물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내년에
1: 보내주는 거죠 우리가
2: 네, 여름을 보내주는 네. 느낌으로 준비해봤습니다.
1: 네, 어떤 시들인가요?
2: 네, 안태훈 시인의 이 모든 것이 여름같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랑 박달의 시인의 지선은 소파를 밖에 내놓는다, 여한솔 시인의 끝여름의 보물찾기, 임지은 시인의 수중생활, 이렇게 네 편을 골랐는데요.
1: 네.
2: 푸른 물속의 시라고 하는 엔솔로지 시집 중에 네 편을 골라봤습니다.
1: 워터프루프 북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진짜 물에 빠뜨려도 안 젖는 건가요?
2: 네. 그 민음사에서 워터프루프 북을 이제 개발을 해서 네. 한 2년째, 3년째 지금 여름마다 지금 내고 있습니다.
1: 이거 요리책 할 때 쓰면 좋겠다.
2: 그러면 진짜 좋은 게 네. 뭐가 튀어도
1: 그러니까요.
2: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1: 그러게 늦었네. 네. 다음 책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2: 맞아. 다음 네. 책에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게 지금 워터프루프 북이 채석장이나 광산에서 버려지는 돌을 재활용하는 친환경 방수종이래요.
1: 네.
2: 그래서 그걸 미네랄 페이퍼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면 물에 젖어도 변형 없이 다시 말릴 수 있다. 그래서 2~3년이 아니네요. 2018년에 첫 선을 보여가지고
1: 네.
2: 올해는 여름이라고 하는 테마로 발간이 되었고 이게 여름 시와 여름 소설 이렇게 나누어서 두 권을 내고 있는데 이제 제작비가 많이 들잖아요.
1: 그렇죠.
2: 네, 그러니까 아마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천 부까지만 찍고 그 다음엔 안 찍는 걸로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이 한정판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1: 빨리 사야 되는
2: 네 마니아들이 네. 좀 사랑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첫 번째로 감상할 시는 뭔가요?
2: 네, 안태훈 시인의 이 모든 것이 여름같이 생겼다고 생각했다라는 시인데요.
1: 안태훈 시인은 어떤 작가죠?
2: 네, 안태훈 시인은 스페인 중남미 문학을 전공을 해서
1: 네.
2: 또 대학원에서는 비교 문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번역서도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1: 네.
2: 시집으로는 감은 눈이 내 얼굴을 이것으로 이제 2016년에 김수영 문학상을 받으면서 등단을 하셨고 또 산책하는 사람에게 기억 몸짓 등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시 만나볼까요?
2: 네. 이 모든 것이 여름같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전해드릴게요.

0: 밤에는 산책했다. 어제처럼. 이미 벌어진 일들을 다시 하고 있다는 기분으로 이곳에 살던 사람들을 추측하면서 나는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살아서 또 산책을 한다. 한산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여름같이 생겼으므로 나는 걷는다. 걷고 있었다. 모퉁이를 돌고 있었다. 그러자 그곳에는 있던 것이 사라졌다. 움푹 파여있다. 그것은 분수대였고 그곳에 구덩이만 홀로 남아있다. 접근금지 테이프가 둘러져 있다. 사람들은 지나친다. 나는 걷는다. 사람들을 따라서 빈 곳을 붕괴되어 사라진 한 곳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걷고 있다. 여름은 변주되고 있었다. 걸을 때마다 붐비는 것들이 있다. 집적되는 것들이 있다. 도시는 발광한다. 나는 경관을 둘러보며 거리에 나와 있다. 도로변으로 빠져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지나다니는 틈으로 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홀로 운다. 도드라져 있다. 앉아서 울고 있다. 나는 본다.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지나친다. 그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한다. 멀어지고 있다. 나는 뒤를 돌아본다. 돌아보고 있었다. 당신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걷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것이 여름같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계속 걷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여름이 지나가고 있었다.
1: 네, 뭔가 한여름에 좀 복잡한 거리 풍경도 그려지고 네. 네, 뭔가 어딘가를 걷는 느낌이네요.
0: 네, 산책을 하고 나서 쓴 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또 산책을 하고 나서 뭐 카페나 이제 통창이 있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적었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시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우리가 시를 쓸 때 뭔가 아 시란 이런 것이야 하고 생각하고 딱 쓰려고 하면은 안 써집니다. 시는 이렇게 써야지 하는 순간 평생 못 쓰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산책을 하면서 산책하는 느낌을 잘 고스란히 간직했다가 앉아서 이제 창밖을 보거나 혹은 산책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산책의 느낌하고 연결시켜서 어떤 풍경을 그냥 담백하게 구술을 하는 순간도 시가 되는 거죠.
1: 네. 네.
0: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시작법의 한 새로움을 알려주는 시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화자가 산책하는 사람에게라는 시집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산책에 대한 시를 엄청 많이 쓰는 시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산책을 한다는 게 무엇일까?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주로 도시에서.
1: 아, 그러니까 이분은 산책하면서 시적 영감을 얻는 네, 분이라는 뜻이겠죠? 거죠.
0: 네, 그래서 그냥 걸을 수도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주변 구경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산책이란 인간에게 무엇인가? 특히 도시인에게 도시의 풍경은 인간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 어떤 정서를 발생시키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시인이기도 해서 약간 어떤 면에서는 보들레르 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대 도시가 생겼을 때 너무나 놀라운 문명의 모습을 이제 양가 감정으로 노래했던 그런 시의 어떤 특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1: 네. 그 여름같이 생겼다라는 건 어떻게 생긴 건지 궁금한데 뭐 정열적인 건지 아니면 좀 뜨거운 사람인 건지 예. 아니면 다혈질?
0: 네. 그럴 수도
1: 뭘까요?
0: 있나요? 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그 여름같이 생겼다만 빼고 나머지는 되게 구체적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구체적인 정황을 딱 던져주고 여름같이 생겼다라는 추상적인 되게 너무 멋있는 근사한 말을 던져줘서 독자들이 여름같이 생겼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1: 근데 누가 나한테 이제 아, 너 참 여름 같은 사람이야. 여름같이 네. 생겼어. 그러면 기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0: 여름이 청량하고
1: 네. 그쵸.
0: 푸르고
1: 약간 좀 청춘의 느낌도
0: 맞아요.
1: 있고
0: 맞아요. 청춘의 느낌도 있고 그래서

0: 얘기는 우리한테 안 하겠네요.
1: 아, 아니죠. 윤지영 아나운서님은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저는 네. 너무 지친 것들이 많아가지고
0: 우리는 가을로 하기로 할까요?
1: 너 가을 같이 생겼다 그러면 왠지 분위기 있는 사람 같다는 그래서 보면 이런 시를 읽었을 때 어떤 부분이 추상적이어도 주변이 다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으면 또 독자들에게 어필이 되는 것
0: 그렇죠.
1: 같아요.
0: 뭔가 너무 상상력을 자극하는 건 어렵지만 뭔가 하나 정도 상상력을 네. 자극하는 건 딱 좋은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다음 시는 어떤 시인가요?
1: 박달의 시인의 지선은 소파를 밖에 내놓는다 라는 시입니다. 박달의 시인은 2022년에 현대시로 등단하면서 작품 활동 시작을 하셨는데 네. 시집은 우엉차는 우는 사람에게 좋다. 이렇게 첫 시집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시 만나볼까요?
1: 네. 지선은 소파를 밖에 내놓는다. 박달해. 소파의 프레임은 작고 단단하다. 그곳에서 모두가 한동안 머물렀다. 조금씩 튀어나오는 스프링. 지선은 홍제천과 가까운 골목에서 자신의 바람을 되뇌며 걷는다. 사물은 늘 보이는 것보다 멀리 있다. 소파가 앙상해질 때까지, 입술이 마를 때까지 하모니카를 분다. 오래도록 물소리를 들으면 피로해진다. 지선은 차가운 숨을 내뱉는다. 자주 병뚜껑을 쥐고 잠이 든다. 수많은 사람들의 엉덩이 자국, 한낮의 햇살, 몸에 그림자가 끌려간다. 그림자는 지나가는 곳마다 상처를 남기고 걷는 것은 늦어버린 것이다. 자리를 만들기에는 이미 낡고 지치면 세계가 아름답게 느껴진다. 모두 바라보는 것은 같지만 이것은 끝의 증표. 하늘에는 자개구름이 껴있다. 이곳이 어디라고 바라할 수 있기를 끝날 때까지 이곳에서 구름을 바라볼 수 있기를 판자, 스프링, 흐르는 천변 지선의 언어가 아니었던 것이 시멘트 안에서 빛난다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지선은 자국을 남긴다 시멘트 담 사이에는 조각난 물이 갇혀있다 흐르는 무엇도 네 탓은 아니야 끝도 없는 여름 갇혀서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가라앉은 곳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길 병뚜껑 자국이 이틀째 손바닥에 남아있다 지선은 흐르는 곳에서 두고 온 것들을 찾는다
0: 네, 홍제천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풍경일까요?
1: 네, 이 시도 마찬가지로 동네의 어떤 풍경을 연상시키는
0: 그러게요.
1: 네, 이런 구체적인 장면들로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홍제천을 지선이라고 하는 친구와 화자가 걷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거기는 이제 누군가가 소파를 기증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홍제천을 걷던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쉬고
0: 요즘에 종종 이렇게 네. 길가에 소파가 덩그러니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1: 맞아요.
0: 우리 동네도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그럼 막 걷다가 피곤하거나 이럴 때 잠깐 앉았다 가거나 네,
0: 보면은 이렇게 요즘에는 희한하게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앉아 있어서
1: 아, 그래요?
0: 제가 한국인가 외국인가
1: 아 그렇거든요. 그게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길거리에 좀 앉아서 뭐 맥주도 마시고 막 이런 걸 많이 그러니까 하잖아요.
0: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뭔가 내 소파가 아닌 길가에 있는 소파에 앉기를 수줍어하는 감성이 있다고 하면
1: 맞아요, 맞아요.
0: 외국인들은 그런 게 좀 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1: 해요. 네, 본인들이 또 생활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
0: 맞아요.
1: 그래서 이 소파가 좀 낡은 소파인 것 같은데 사람들이 하도 많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엉덩이 자국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소파이고 또 뭐 이 도시의 개천이라는 게 흐르고는 있는데 이제 바다랑 좀 다르기도 하고 강이랑 좀 다르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화자와 이 지선이 이러쿵 저러쿵 무언가를 수다를 떨고 이런 장면들이 연상되는 시인 것 같아요.
0: 네. 마지막에 지선은 흐르는 곳에

0: 두고 온 것들을 찾는다라고 했는데 네. 흐르는 곳에 무엇을 두고 왔을까요?
1: 네, 흐르는 곳에 두고 왔으면은 진짜 찾기 어렵긴 하죠.
0: 그렇죠.
1: 네, 그런데 갇혀 있지만 흐르고 있다 이런 양가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 시를 썼기 때문에 아마도 흐르는 상황에서도 갇혀 있는 무언가 중요한 모티브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게 이제 지선 같은 경우에 지선의 어떤 마음 하나일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0: 네.
1: 또 화자도 본인 마음 안에 있는 갇힌 무엇을 좀 계속해서 찾고 있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시처럼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지만
0: 네.
1: 주변 풍경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 시 만나볼게요.
1: 네, 여한솔 시인의 끝여름의 봄을 찾기라는 시입니다.
0: 어떤 작가인가요?
1: 네, 여한솔 시인은 본명인가 봐요. 여한솔.
0: 너무 예쁜 이름인데요?
1: 근데 여세실 시인도 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두 분 다 본명인 것 같은데 여 씨가 생각보다 우리가 알 만한 여 씨가 또 누가 있죠?
0: 여경옥 셰프.
1: 아, 그러네요.
0: 네. 여경옥, 여경래.
1: 그러니까 이게 여 씨가 많진 네. 않은데. 근데 이제 젊은 여성 시인 둘이서 여 씨잖아요.
0: 그러게요.
1: 그러니까 제가 맨날 헷갈립니다. 근데 이 여한솔 시인은 2021년 매일신문 신춘문예로 등단을 했고요. 시집으로는 나의 인터넷 친구가 있습니다.
0: 네. 시 만나볼게요.
1: 네. 끝여름의 봄을 찾기 여한솔. 빈 일기장을 보았을 때 여름방학은 끝나가고 있었다. 얼음을 씹는 어린이는 아무것도 쓸 수 없었다.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어린이의 일과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엄마도 개도 없는 오후엔 컵라면을 불어먹고 놀이터 어귀로 갔다.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풍경을 본다. 수영장에서 놀던 것도 떠올려 본다. 물 밑엔 어린이들만의 고래가 있고 암초와 성이 있다. 흙 위의 아이들은 본능처럼 무덤 모양을 좋아하고 손등을 묻어 무덤을 만든다. 흙 아래 손을 넣고 귀신보다 오싹하게 자란다. 나무 그늘과 경비실의 모퉁이는 아이들이 크기 좋은 곳. 놀이터의 세계에서 술래는 시대에 등장한 심판자. 꼭 감은 눈은 결백이고 실눈은 양심이고 누구를 위해서 숫자를 거꾸로 말하고 땡 외치면 혼자가 되거나 혼자가 될 어린이가 생긴다. 실종된 아이들은 보물이지 제일 중요한. 방학이 끝난 교실을 생각하면 오줌이 마려웠다. 둔탁한 교탁과 긴 순서 끝에 서 있는 어린이. 누구나 바지에 오줌을 싸면서 어른이 되는 것이다. 수박을 먹지 않아도 여름은 여름으로 불렸다. 일기를 쓰지 않아도 용서되는 방학이 있을까? 미끄럼틀이 길어지고 있다. 귀신도 왔다 간 흔적을 남긴다. 부엌에 홀연히 나와 있는 물컵이라던가 낯선 온기가 남은 이마와 갑자기 사라진 열쇠 같은 못 찾겠다 꾀꼬리 반복해도 꼭꼭 숨는 어린이. 그 애를 찾을 때까지 일기에 쓸 말이 없다.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풀밭에 숨겨둔 종이처럼 나타나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도 쓸 것이다. 이 놀이를 처음 만든 사람 아직 살아있대. 그 사람도 아직 발견되지 않았대. 지구에서 잘 숨는 어린이들을 찾아다닌대. 발견되지 않는 애들 지금은 다들 부자가 됐다던데. 일기는 썼대. 뭐라는 거야? 그런 거 물어보지 마.
0: 방학 이야기인데 뭔가 신나기보다는 좀 쓸쓸하게 느껴지네요.
1: 아, 방학 이야기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길게 써주셔서 뭔가 이 장면 안에 아이 들어가 있는 기분이 좀
0: 그러니까요.
1: 들고요. 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면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들을 보여주기도

0: 하는데 또 뭐 여기서 보면 얼음을 씹는 어린이가 이제 혼자 좀 지낸 것 같아요. 방학 때.
1: 네.
0: 그러니 일기에 쓸 말이 없고 또 수영장 밑바닥에 거꾸로 그려진 이 세상의 모습을 보고 있는 모습도 있고 또 놀이터에서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모습도 있고
1: 네.
0: 또 학교에서 실수로 오줌을 싸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뭐 귀신처럼 사라진 어린이가 있다 이러면서 괴담을 나누면서 또 실종된 아이들에 대한 사회 현실을 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현실의 아픈 풍경이기도 한 모습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1: 네.
0: 이 아이들이 방학 때 신나게 놀았어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 현실의 모습까지 잘 담아내고 있는 시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이 된다는 건 역시나 조금 그래도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보기 시작했다. 이런 거로도 읽힐 수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1: 네. 또 방학 내내 그 놀다가 몰아서 숙제랑 일기에 있었던 거 정말 괴로웠다는 기억이 나는데
0: 아, 우리 그래도 탕수생활인가?
1: 네. 뭐 일기 썼을 것 같은데 열심히. 글 쓰는 거 잘하시니까?
0: 아니 그때부터 잘 쓰진 않았겠죠?
1: 그래요?
0: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기는 조금 밀려서 썼던 것 같고 그래도 제가 어느 날 어린 시절에 지냈던 물건을 정리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소설을 썼던 거 있죠.
1: 아 그래요?
0: 이름
1: 역시
0: 뭔가 이 소년 소녀 소설 있잖아요.
1: 네 로맨틱 소설.
0: 네 그런 걸 썼더라고요.
1: 그때 또 연애를 열망하셨구나.
0: 아 근데 그러기에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래서 제가 일기는 열심히 안 썼고
1: 너무 재밌겠네요.
0: 이런 걸 쓰고 있었구나. 손으로 빽빽하게 노트를 거의 한 권 채운.
1: 혹시 짝사랑하는 네. 남학생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0: 뭔가 우연히 호숫가에 갔는데 거기서 누굴 만나가지고
1: 네.
0: 이렇게 말을 걸까 걸지 말까 이런 생각하는 내용이었더라고요.
1: 와,
0: 참나.
1: 그렇군요. 그때부터 뭔가 싹이 보였네요.
0: 일기를 안 쓰고.
1: 네. 네. 저 오늘 푸른 물속의 시 만나봤는데
0: 네.
1: 시간 관계상 세 편 소개해드리고 끝내야 되겠네요.
0: 네. 안타깝습니다만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1: 수종생활이라는 임진은 시인의 시를 비롯해서
0: 네.
1: 여름 시들이 가득 담겨있는 시집
0: 네.
1: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 이야기는 여름 시를 테마로 한 워터프루프 시집 푸른 물속의 시 이영주 시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이어드릴게요.

소년 윤동주.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파란 물감 묻어날 것 같은 가을 하늘이 지친 우리 마음도 위로해 줄 것 같죠? 윤동주 시인의 소년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열린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토론의 황현입니다. 취재기자의 시선으로 여의도 정치권을 분석해보는 여의도 프레스룸 시간이죠.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사 논란과 공소취소 문제, 연임 개헌 논란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부동산 문제까지 대통령의 답변을 기다리는 현안이 적지 않았는데요. 청와대가 예고했던 민생개혁 통합의 이 메시지는 과연 어떻게 구체화됐는지, 또 민감한 현안들에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놨는지 오늘 기자회견 내용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네, 여의도 프레스룸 함께해 주실 네 분의 기자분 소개합니다. 김종일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자리해 주셨고요.
2: 안녕하세요.
0: 신현주 한국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0: 네, 신영철 한겨레 기자도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아,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많은 반응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토론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 먼저 듣고 논의 이어가겠습니다.
5: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 저의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분들의 반발에도 당연한 일인데 왜 그렇게 반발하나라고 하면서 애써 외면하려 했던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0: 네,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 듣고 왔는데요. 오늘 기자회견은 취임 100일이나 1주년처럼 뭐 특정한 계기가 있는 회견은 아니었죠. 청와대도 국민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원하는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더 늦추지 않고 회견 열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분의 기대를 충족했던 기자회견이었는지 궁금해요. 직접 기자분들에게 이번 기자회견은 어땠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선문 기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저는 분위기를 좀 고루 물어봤거든요. 네. 직접 분위기 고루 물어봤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뭐 혹평 일색이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존의 기조에서 바뀌는 것이 없다. 그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나 뭐 솔루션이 없다. 요걸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네. 이어가지고 이제 김승원 후보자는 결국 임명하지 않겠느냐 이걸 연결해가지고 좀 혹평을 하고요. 민주당 내부는 뭐 아주 많은 사람을 물어본 건 아닌데 한 7명 정도 이제 얘기들을 쭉 들어봤는데 네. 전반적인 평가는 그래도 좋았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일단 비명계 쪽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걸 좀 물어봤는데 얘기하는 게 뭐 인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굉장히 좋게 봤다. 태도와 자세 확실히 예전보다 낮은 자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초기에 사과하는 모습도 진정성 있게 보였다. 그리고 이제 연임 개헌하고 공소취소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지없게 말한 것도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비판적인 얘기는 좀 국민의힘 쪽 얘기하고 좀 비슷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게 뭐였냐면은 그 역시 말하는 건 이제 솔루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어렵고 특히 사실 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기대했던 거는 가장 원했던 그림은 반전을 만들어주는 그림인데 예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을 줘야지만 보통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네. 이제 연임 개헌 문제나 아니면 공소취소 관련된 언급은 있을 걸로 예상이 됐는데 그걸 언급하는 수준에서 좀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0: 예상하는 반전은 그러면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2: 비명계 쪽에서 예. 얘기하는 거는 네. 막판까지 기자회견도 미루고 했으니까 혹시 물론 이제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김승원 후보자를 예를 들어 임명을 안 한다거나 이러면은 예측을 완전히 뒤집는 그림이고 이거 외에 또 얘기 냈던 거는 모 인사는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와대 3실장을 교체해야 된다. 근데 3실장이라는 거는 정책실장은 이미 교체했으니까 그 부속실장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청와대 인사를 교체하는 어떤 대책 같은 거 이런 걸 내놨으면은 그러면 이제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카드이기 때문에 반전까지 일어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렸어요.
0: 그런 의미에서 반전은

0: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소리도 있군요.
1: 어쨌든 전반적으로 민주당 평가는 그래도 우호적이라고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0: 박수문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1: 저요?
0: 기자회견이니까 기자분의 생각도 좀 궁금해서.
1: 아, 저는 사실 이제 좀 주목됐던 거는 일단은 그 텐션이 조금 올라가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0: 텐션이 오히려 대통령의 텐션은 좀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1: 아, 처음에 굉장히 낮게 그러니까 사과하고 좀 이렇게 약간 침울한 듯한 모습까지 좀
0: 맞아요,
1: 보였다가
0: 맞아요. 네.
1: 중간에 이제 정책 설명할 때는 조금 더 이제 강경한 태도,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부동산 정책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사실 기자들이 많이 주목했던 거는 이제 전세에 대해서 그 전세 좀 없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모 기자가 했는데 전세가 사라지는 것이 뭐 맞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지 않았냐라고 물어봤는데
0: 네.
1: 전 사라질 것이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면서 약간 그 긴장감이 좀 높아졌었거든요.
0: 그 정확하면 이건 전세가 사라져야 할 제대로 보느냐라는 질문에 사라질 것이다, 사라져야 한다라고 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1: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걸로 그냥 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이제 글로 보면은 막 그렇게 긴장감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이제 기자회견 내용으로 현장에서. 보면은 네. 꽤 긴장감이 있었고 사실 이거는 정치권 인사도 뭐 인사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되게 사과하다가 점점 자신감이 올라가다가 마지막엔 약간 싸우는 것 같은 그림도 살짝 나왔던 것 같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서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0: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의 기자회견의 모습은 아니었다가 부동산 이야기할 때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좀 나왔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좀 그 웃음기가 많이 사라졌죠.
0: 전혀 없었죠.
1: 네, 이게 네. 그 미리 많이 얘기했던 게 민주당 인사들이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를 어차피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면
0: 네.
1: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태도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여길 좀 신경 많이 쓴 것 같고 그다음에 말 너무 답변이 길다라는 지적도 내부에서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돼서 답변도 좀 짧아진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김종훈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기자회견.
2: 그 오늘 기자회견의 목적이 뭐였는지가 제일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0: 목적.
2: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라고 보면
0: 네.
2: 오늘 기자회견의 목적은 단연 지지율 반전이었어요. 그럼 지지율 반전을 가져올 만했냐라고 두루두루 물어보면 특히 여권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극적인 반전은 쉽지 않다. 근데 방금 박순봉 기자 말씀하셨던 공소취소나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요. 연인계연. 근데 저는 오늘 좀 다른 그 면을 가장 부각해서 보고 싶은 게 오늘 저희 같은 정치 고관여층 여의도를 출입하는 정치 기자들 뭐 진행하신 앵커 이런 제외하고
0: 네.
2: 일반 국민들, 일반 서민들, 시민들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한마디 뭐였을까라고 생각해보면
0: 네.
2: 저는 평탄화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0: 평탄하면 역시 부동산 이야기로 이어지네요.
2: 네, 그렇죠.
0: 네.
2: 그러니까 그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전월세, 주식,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한 답변들이 과연 충분했다라고 느낄까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앞에서 공소취소나 연임개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길게 자세하게 설명했던 것과 앞서 그 뒤에서 일반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태도와 메시지가 되게 달랐어요.
0: 네네.
2: 그 부분이 지지율 반전의 가장 중요한 변수일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0: 알겠습니다. 기자로서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여쭤볼 수 있을까요?
2: 네, 저도 반전은 결코 쉽지 않다.
0: 반전은? 그러니까 지지율의 반전은 쉽지는
2: 네.
0: 않을 것이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인한.
2: 네.
0: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철 한겨레 기자도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다녀오셨나요 혹시?
3: 아 다녀오진 않았습니다.
0: 아 다녀오지 않았
3: 오늘 쉬는 날이어서.
0: 네.
3: 네 이제 라디오 출연하기 위해서 보고 있었는데.
0: 네.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3: 네.
0: 네.
3: 저도 사실 관전평이 비슷할 수밖에 없고 앞에 두 분이 말씀해주신 그런 특징들을 느끼긴 했는데.
0: 네.
3: 그 민주당 관계자들이랑 통화를 해보면 일단은 주어진 퀘스트는 다 깼다. 기본 퀘스트. 예를 들어서 뭐 연임 관련 이야기랄지 아니면 공소취소.
0: 그렇죠.
3: 뭐 공소취소 관련해서는 뭐 일부 비판을 하는 야당도 있지만 어쨌든 그 두 개의 퀘스트는 깼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저도 좀 보려고 커뮤니티들을 좀 돌아다녔어요.
0: 반응이
3: 특히
0: 어떤가요?
3: 이제
0: 네.
3: 친여 커뮤니티. 근데 뭐 이제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나 이런 데가 아닌데도
0: 네네.
3: 다 부동산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0: 아,
3: 대부분이
0: 네.
3: 비판적인 얘기였습니다.
0: 그
3: 아까 말씀하신 평탄화 관련한 얘기도 굉장히 많았고 전월세 얘기를 좀 피해가는 그 이제 질문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전월세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거에

0: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도 많았고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고관여층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커뮤니티를 이용하신 분들이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부동산 문제나 경제 문제가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일 관심이 갔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1: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경제 문제가 제일 관심이 갔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그렇게 없었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0: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건 그냥 원론적인 이야기였지 이 정도로 네. 대부분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내용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내용들이 나온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부동산은 사실 3개월 전에 했던 이야기나 작년에 했던 이야기들이나 뭐 크게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다라는 내용을 제외한다면 그 네. 내용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정책의 기조나 방향성이 크게 달라져서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 아는 말씀이시죠?
0: 뭐 개파색이 뚜렷하지 않은 이제 원내 관계자랑도 통화를 해보면. 네. 그냥 가겠다고 하는 거지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기자분 질문하실 때 굉장히 돌직구 날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기자회견은 약간 좀 글쎄요. 변화구 정도 이렇게 좀 돌려서 이야기하는 모습들 많이 봤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제가 느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직구를 던진다? 그냥 직접적으로 질문한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2: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1: 그래요?
2: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간 제일 중요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하고 네. 그 텐션이 당연히 취재진 언론한테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1: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이 좀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좀 질문을 많이 하신 거였군요. 신현주 기자님도 한 말씀해 주시죠.
3: 저는 들으면서 느낀 게 굉장히 저는 감정적인 기자회견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1: 감정적인 기자회견이요?
3: 그러니까 그 텐션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그 질답 부분에서 진짜 많이 올라갔는데 아쉬웠던 저는 결과론적으로는 아쉬웠어요. 그 이유는 본인의 억울함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간 거는 결과잖아요. 근데 억울한 건 본인의 이야기고 결과는 국민들의 평가인데 이게 보통은 이 기자회견 자체가 뭔가 자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라 설명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란 말이에요.
1: 그렇죠.
3: 그러면 이 듣는 사람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 대고 억울한 뭐 예를 들어 밤잠을 설치고 있다 뭐 힘들다 이런 식의 단어들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건 모 인사가 말하기로는 그냥 그 진보층을 겨냥한 기자회견 아니었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진보층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뭐 감정적 억울하다 힘들다 뭐 이래도 이해해요. 그런 이해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저도 사실 오늘 휴무였거든요. 휴무였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집에 설치 뭐 기사님이 와 있어서 같이 봤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봤는데
1: 너무 과한 정보 아닙니까?
3: 근데 그러니까 TMI인데 이걸 얘기하는 일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일 얘기하던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누군간 결정했겠죠. 아니면 전세 관련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그 발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발언하지 않았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그럼 질문이 성립하지 않죠. 이러고 넘어가는 모습. 그러니까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에 있어서는 그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 아무래도 경제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인사 이슈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책 기조를 변화시키겠다가 아니라 뭐 박원순 시장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윤석열 정부 때와 오세훈 서울시장 뭐 이후에 뭐 착공률이 줄었고 등등의 이 이야기들이 꽤나 좀 시원하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1: 그 말씀은 제가 그냥 정확한 단어로 표현해도 됩니까? 남 탓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표현해도 됩니까?
3: 뭐 반은 맞아요.
4: 네. 국민의힘의 임의자 정책이 위장이
3: 낸. 네, 그렇죠.
4: 정상이에요.
3: 감사합니다.
4: 제가 들었던 표현 중에 그냥 좀 전체 요약할 만한 것 중에 하나는 뭐 비교적 친명계 인사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압도적으로 훌륭하다. 그런데 새로운 건 없다. 뭐 이 정도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완전히 나쁘진 않지만 아까 좀 얘기한 대로 또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예상을 벗어난 내용이 있는 건 아니다. 네. 뭐 이런 정도.
1: 굉장히 좀 황의종승 같은 표현법을 쓰셨네요. 아니 근데 박 기자님 그 애초 네. 예고됐던 시간보다 30분 늦게 시작했잖아요. 이거는 네. 이유가 좀 있는 건가요?
4: 네, 이게 일단 공식적으로 설명을 한 거는 그 마지막까지 다듬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취지로 지금 청와대에서 설명을 했고 근데 좀 이례적이에요. 네. 원래 목요일로 예정했다가 하루 미뤘다가 그다음에 기자회견 시간을 또 10시에서 10시 30분으로 미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근데 그만큼 좀 뭐 아주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이게 좀 들리고 아주 찐명계 인사한테 들어보니까 같이 일도 해본 찐명계 인사한테 들어보니까 원래

0: 이재명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렇군요.
0: 막판까지 고쳐서 예전에 뭐 선거 때 얘기 들어보니까 차 동선을 바꿔야 되는 내용인데도 그걸 막 밤에 바꿔가지고 고칠 정도로 그런 정도로 마지막까지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1: 차 동선까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0: 바꿔야 되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라도 늦게라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네. 이번에도 아무래도 그랬을 걸로 보이고 근데 그만큼 좀 신경을 많이 썼을 거라고 이제 예측들을 하는 게 이건 이제 해석 내용인데 앞부분에 보면은 뭐 유감 표명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네.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 같다. 뭐 이제 죄송하다라는 취지로 써있는 내용이 있는데 뭐 친명계 인사가 하는 표현은 이거는 본인 아니면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많이 고쳤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모들이 대신해서 내가 잘 못했어요. 이걸 쓰는 일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마 다듬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거고 또 다른 친명계 인사도 하는 말이 일잘러들이 딱 표현을 전해드리면 일잘러들이 그걸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는 일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일 열심히 하는 거는 뭐 주변 참모들은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지지율은 너무 많이 떨어져 버렸고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수용을 하는 그 표현을 쓰는 그 과정이 되게 괴로웠을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신중하게 아무래도 좀 준비를 했다 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일 때문에 일을 잘한다라는 평가 때문에 지지율이 굉장히 고공행진이었는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지지율이 약간 하락세다 보니까 그러면 일을 잘 하는 건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정하기가 좀 괴로웠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이것도 친명계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네. 일 못한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래 선거율 진골이 아니고 우리는 일을 잘해가지고 여기 자리까지 온 사람들인데
1: 맞네요. 네.
0: 만약에 일을 못한다는 공격을 받으면 그거는 견딜 수가 없고 수용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해결을 해나가야 되고 근데 이제 그만큼 일부분 인정하는 것도 많이 어려웠을 거다.
1: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로 지적을 받아온 적은 거의 없지 않나요?
2: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네. 되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 두 명의 이재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 무슨 말씀이죠?
2: 예, 집권 1년 차의 이재명과 집권 2년 차의 이재명 대통령이 같이 공존했다라는 거고 집권 1년 차의 이재명 대통령은 뭐냐라고 하면은 민주당 정부에서는 늘 탈원전을 얘기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원전 기조로 돌아섰잖아요. 이게 민주당에서 결코 하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첫 행선지로 미국이 아니라 일본을 거쳤다가 미국에 가요. 근데 기존의 민주당 정부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되게 반일 정서가 강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메시지를 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집권 2년 차에서는 세금으로 집값 찾지 않겠다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말을 바꿨고 보완사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강경파에 대해서 뒤로 물러섰잖아요. 이 집권 1년 차 이재명과 집권 2년 차 이재명이 공존했고 국민들은 집권 1년 차 이재명을 더 바랬을 것이다. 그게 일을 잘한다라고 평가했다. 국민들은 그게 유연하고 일을 잘하고 실용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집권 2년 차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오늘 조금 더 많이 나왔던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1: 그렇게
0: 그 텐션이 달라지는군요. 좀 높았던 네. 게 보여졌던 게 그 청와대 기자한테 물어봤는데 원래 이제 기자회견이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나면은 뭐 저도 지금 정부는 아니고 예전 정부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어쨌든 참석했던 기자들하고 다 악수를 하고 동선을 그렇게 의전해서 짜가지고 악수를 쭉 한 다음에 퇴장하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1: 원래 그렇죠.
0: 근데 이번에는 의전 비서관 쪽에서 의전에서 이렇게 기자들하고 악수하는 쪽으로 동선을 안내를 했는데 글로 가지 않고 바로 나가는 길로 나갔고 이제 그 와중에 몇몇만 거기 있는 몇몇 기자들하고만 악수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뭐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이제 기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그만큼 이제 오늘 기자회견이 좀 힘들었거나 아니면 이제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게 있고 기자들이 좀 텐션이 높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불만들이 좀 지금 많이 생긴 게
1: 기자분들의 불만이 있으니까 네, 지금 현재
0: 일부 매체 기자가
1: 네네.
0: 질문 기회를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은 당연히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여태까지 기자회견이 총 7번이 있었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일부 매체들은 한 번도 기회가 없었던 매체들이 상당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뭐 150명이나 참석을 하니까 당연한 거긴 한데
1: 네.
0: 이제 주요 매체 중에서는 세 번씩 받은 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곳들은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들이 좀 생겨가지고 뭐 이제 기자단 차원에서 뭐 얘기도 좀 들어가고 뭐 이런 상황들도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1: 네. 어디가 못 받았습니까?
0: 그거 뭐
1: 이거 좀 써주세요.
0: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1: 말씀해주세요.
3: 그거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래서 골고루 가게 하려고 뭐 기억 나실지 모르지만 뽑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1: 네네.
3: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기계적으로 배분을 해서 막 나중에는 지역지만 막 세 번씩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좀 그냥 강유정 대변인이 지목하는 식으로 됐는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목을 하다 보면 눈에 익은 사람을
1: 아는 분
3: 할 수밖에 없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보통 첫 번째는 간사를 시키는데 오늘도 새로 뽑힌 이제 간사 기자가 이제 했고 그 다음. 맨은 제가 봐도 좀 여러 번 했던 분들이 지목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좀 기자분들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그럼 기자분들의 질문이 좀 셌다라고 표현을 해봐도 되는 겁니까? 박승범 기자님?
0: 근데 이거는 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튼 정확한 거는 사실은 왜 그렇게 지목이 됐는지는 이제 대변인 심정을 봐야 되니까 마음을
1: 그러니까 봐야 될 수는 없는데 질문을 좀 세게 하시는 분을 피해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0: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1: 네.
0: 그냥 일부 기자들은 아마 대변인과 좀 가까운 사람이 지목된 거 아니야 이런 불만을 갖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뭐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1: 확실히 기자분들이랑 이야기가 재밌네요. 그 뒷이야기들은 전혀 몰랐었거든요. 이게 보도된 것도 아니고 이 기자분들의 그 대통령 기자회견 뒷이야기들 들어보니까 또 굉장히 좀 새롭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기자회견 안에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임 개헌 문제부터 좀 보겠는데 이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 저는 이 소식이 가장 큰 소식이다라고 보는데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또 개헌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김준 기자님.
2: 네.
1: 그러니까 연임 개헌 관련 그간의 논란에 대해서 확실히 선을 그었다라고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까?
2: 야당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1: 네.
2: 저는 개인적으로 확실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봅니다.
1: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다.
2: 네, 왜냐하면 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없다라는 이 메시지는 모두 발언에서 나왔어요.
1: 맞아요.
2: 모두 발언에서 나왔다라는 건 사전에 준비됐던 메시지고 철저히 계산하고 다듬은 메시지라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 이야기했으면은 이것보다 더 어떻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명확하게 선을 그어준 것이다. 연임에 네. 대해서는 확실하게 결론이 났다.
2: 네, 일단락 됐다.
1: 다들 같은 생각이십니까? 다른 기자분들도?
0: 예, 이건 뭐 기자들 생각뿐이 아니고 정치권에서도 네.
1: 정치권에서도
0: 다 이렇게 수용하는 네. 것 같아요.
4: 국민의힘 빼고는
1: 네. 국민의힘 빼고 다른 얘기잖아요. 왜 또 말을 돌리냐 뭐 이런 생각이겠죠. 예.
4: 국민의힘에서는 좀
1: 다르게
4: 말을 바꿀 것 같아요. 거다라고 보더라고요.
1: 아, 말을 바꿀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4: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아까 김종일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조금씩 바꿔온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지금까지 왜 개헌에 이렇게 부정적이냐라고 원내 핵심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1: 네.
4: 말을 바꿀 거라는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 개헌을 연임 관련해서 개헌을 하지 않고 다른 거를 건드려서 개헌이 생각보다 쉽네라는 인상을 준 다음에 좀 막판에 바꿀 거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논리의 구조거든요.
1: 네.
4: 그래가지고 오늘 장동혁 대표도 기자회견을 해서 연임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연임을 할 생각이 없다. 다만 국회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개헌은 진행이 된다라는 그 단서를 달았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래서 계속해서 뭐 말을 바꿀 거다. 뭐 이게 다 좀 현란한 말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 아 연임 안 할 거다가 아니라 연임할 생각이 없다이기 때문에
4: 연임할 생각이 나는 없는데 네. 개헌은 국회와 국민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다.
1: 그러면 지지율이 반등하면 다시 연임이
4: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국민의힘의 네. 시나리오죠.
2: 그게 국민의힘에는 네. 국민의힘은 결국 불신이라는 키워드를 계속해서 던지고 싶은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그 프레임을.
1: 오히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임에 대해서 대통령이 밝히면은 아 이거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이거 벌써 박혀버렸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4: 근데 일단은 연임뿐만이 아니라 연임은 일단 그렇게 뭐 말재간이다 바꿀 수 있다.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임기 끝날 때까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밝혔어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불신은 남아있다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뭐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특검을 추진하겠다거나 이런 민생 관련해서 좀 이슈를 조금 더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연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민감한 현안인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였는데 이 대통령이 오늘 조작 기소 의혹 자체는 특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대신 특검이 기존 기소 사건을 이송하거나 처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아예 삭제해달라 뭐 이렇게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박수문 기자님, 그러니까 공소 취소 논란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일단 의도 자체는 네. 그런데 좀 계속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도 결국에는 그 조작된 기소로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의문

0: 네네.
1: 그리고 다른 뭐 친명계 인사 표현도 좀 전해드리면 지지율 빠지는 만큼만 숙이면 안 된다. 그것보다 좀 더 숙여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0: 네.
1: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이제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약간 아쉽다고 하면서 제목 자체가 능동형으로 뽑혔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제 사건, 저는 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할 생각이 없다라든가 아니면 뭐 임기 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능동형으로 뽑혔으면 그게 만점이었을 것 같은데
0: 네.
1: 이건 이제 국회에다가 이렇게 좀 조항을 없애주세요 하는 수동형에 가까워서
0: 그렇죠.
1: 그거는 약간 아쉽다. 근데 이제 민주당 평가는 대체적으로는 어쨌든 우려했던 내용을 얘기해줘서 좋다. 뭐 이게 좀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0: 근데 한편으로는 신영철 기자님 이게 향후 특검 결과에 따른 법적 판단의 여지는 좀 남겨둔 것으로 보이긴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2: 네. 그래서 야당에서도 그렇게 일단은 비판을 하고 있고 물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그게 실제로 가능은 한 거죠. 그래서 특검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기소는 잘못됐고 다시 조사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공수처에서 할 수가 있는 건데 저도 이제 통화를 해본 원내 관계자들은 할 수 있는 만큼 그 리미트까지는 한 것 같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아예 특검법을 뒤엎는다면 우리 쪽 지지자들이 이걸 수긍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판단할 수 있는 적정선의 판단, 그러니까 답변을 찾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0: 네.
2: 나올 수 있는 반론에 대해서는 안에서 요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당연히 검토를 했겠고 생각을 했겠죠. 그럼에도 이 정도의 이야기를 끌어낸 거는
0: 네.
2: 아까 그 원내 관계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지지자들을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0: 지지자들을 위한 생각이라면 어떤 생각을
2: 말씀하시나요? 네. 만약에 이걸 특검법을 아예 뒤집어 엎고 안 하게 된다면 이제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들이나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했다는
0: 알겠습니다.
2: 해석이었습니다.
0: 네, 어쨌든 연임처럼 완벽하게 여기는 마무리 짓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3: 왜냐하면 이 문제는 김승원 후보자 임명과 연동돼 있거든요.
0: 그러니까요.
3: 예, 김승원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양 가능성을 다 열어뒀잖아요.
0: 네.
3: 그러다 보니까 공소취소 관련해서도 깔끔하게 아까 우리가 살펴본 연임기관처럼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느낌이죠.
0: 국민의힘에서 어떻습니까?
4: 국민의힘에서는 일단은 그냥 공소 취소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짚고 있는 그 맥락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 취소를 빼달라고 했잖아요.
0: 네.
4: 근데 결론적으로 특검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특검의 임명권자를 보면 대통령이 어떻게든 이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직간접적으로라도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이고,
0: 네.
4: 모 의원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분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해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그 본인에 대한 사건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 사건은 재판을 받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로서는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악의적인 수사에 있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지자들을 달래는 한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본인은 느껴졌대요. 이게 국민의힘의 총평이랑 연관이 되는 게 진보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만 보고 가겠다라는 좀 하나의 선언이라고 느껴졌다라는 게 야권의 좀 주된 평가입니다.
0: 그러니까 중도나 보수층을 어울러서 안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진보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마음을 달래주기 위한 그런 말이었다라고 네, 그렇죠. 해석하는군요.
4: 그 검찰개혁이나 공소취소 특검 같은 거에 있어서 지선을 앞두고 한번 정부가 이제 좀 정부 여당이 좀 이렇게 전선을 뒤로 물러났잖아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강성 지지층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4: 근데 그게 좀 지지율 하락에 또 영향이 조금은 있었을 거라고 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탄탄하게 좀 다져놓고 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그 전략이 조금 깔려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알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이었고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2: 민주당은 앞서 뭐 통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들은 많이 나왔지만 공개적으로는 대통령이 민감한 현안에 직접 대답을 했고 이제 당이 민생 성과로 뒷받침할 시간이다 정도의 이제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했고 박성준 수석 대변인도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회견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통화를 해본 사람들도 처음 이제 총평을 할 때는
0: 네.
2: 이런 공개적으로 나온 총평과 크게 결이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0: 총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듣겠고 다음은 검찰개혁 방향과 수사기관 간 견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떤 입장이셨는지 또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5: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0: 그걸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공격들도 있죠.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검찰의 폐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입니다. 조금 화나는 게 있더라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향과 가치를 향해서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모두 발언이나 국민 댓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좀 강조됐던 내용이 검찰개혁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2: 네,
1: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의도되고 설계된 메시지였고 기획이었다고 생각해요.
1: 네.
2: 오늘의 기자회견은 방금 시현주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타겟팅이 명확했다라고 생각해요. 정치권의 문법, 특히 민주당의 문법으로 보면은 저희가 쓰는 표현대로 이제 여의도 사투리인데 초식대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지지율이 위기일 때 가장 빠르게 지지율을 위기를 탈피하는 방법은 뭐지? 우리 편을 가장 크게 뭉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편이 누구냐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흔히 얘기하는 코어 지지층, 올드민주당 왼쪽인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불안, 불만, 불식을 이제 가라앉히고 다스리는 데 오늘 주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내각제냐 이원집정부제냐 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랑 골프로 치냐 그래서 약간의 강성지지층들이 갖고 있던 우려들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한 메시지를 많이 냈어요.
1: 네. 그러면 뭐 이제 지금까지 취했던 중도 실용 노선은 약간은 좀 사그러든다라고 생각해봐야 되는 겁니까?
2: 저는 그거는 투트랙으로 갈 거라고 보는 게 정치적으로는 일단 우리 편. 일단은 검찰개혁이나 이런 거에서 지금 불만들을 다스리고.
1: 지풋기를 잡아놓고.
2: 그렇죠. 네. 네, 경제정책적으로는 그 집권 1년차 때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었던 유연한 실용주의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박순봉 기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지금 김종일 기자 얘기한 거랑 흐름 비슷한데 그러니까 모두의 대통령을 지지율이 이제 높을 때는 추구할 수가 있었던 건데 뭐 대표적으로 뭐 인유한 전 의원을 뭐 적십자 회장에서 포기한 거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일단은 보수 확장 노선은 일부 포기를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여권 내부에서도 뭐 용해인 후보자 지명을 하면서 약간 넓히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아진 상황이고 지지율이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집도끼부터 강하게 잡고 가자 이 그림 안에서 이 검찰개혁 문제를 좀 강하게 언급한 걸로 이렇게 다들 해석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의 보안사건 폐지 이후에 경찰의 권한이 커진 것만큼 경찰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도 뭐 중요한 후속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신영철 기자님. 근데 이게 경찰개혁이나 수사기관 견제장치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4: 경찰개혁 같은 경우는 그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모두의 대통령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1: 네.
4: 사실 모두의 대통령이 는 것이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 양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최근에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떠난 게 20대, 30대 여성이잖아요. 그래서 보안수사권 폐지나 이게 경찰 개혁이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이날 메시지를 봐도 방향성은 분명했는데 또 디테일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모두 발언에 담겼었는데 어떤 방향으로 이제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있지는 않아서
1: 안 나왔죠. 네.
4: 네, 그 이미 떠나간 이미 떠나갔다고 뭐 30% 남아 있지만 네. 2030 여성들이 이걸 보고 정말 충분히 이해를 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좀 부족한 면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거군요.
3: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정책에 대한 평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좀 디테일하게 있진 않았다는 게 다들 뭐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1: 아무래도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5: 시간이 부족했다기에는 지난번에는
1: 3시간 했죠.
5: 네. 그 본인이 이제 넘쳐서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짧았고 질문도 많이 적었어요.
1: 맞아요.
5: 지난번이랑 네.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뭐 이렇게 시간이 짧았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5: 방법론이 없어서.
3: 그러니까 이 대통령 입장에선 그래서 뭐 친명계 인사의 표현으로는 되게 혼란스러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계속 열심히 했고 그다음 초기에는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지지율이 높았는데 왜 이렇게 떨어진 거지?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은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게 자꾸 이제 청와대 인사 문제로 넘어가는 게 그 인사 내부에서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대표적으로 경찰청장 너무 오랫동안 임명 안 한 거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3: 인사 적체가 굉장히 정체가 심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조 변화 이런 것까지는 아직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아쉽다고 하고 그래서 모 친명계 인사한테도 이 문제를 좀 물어봤어요. 오늘 솔루션까지는 없는 것 같더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건 이제 아마 차차 내놓는 방식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차차면 언제쯤인가? 이거 지금 시작하면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월 달이면?
2: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메시지는 네. 태도였거든요. 국민이 옳다. 민심을 거스르지 않겠다. 지금 여권 관계자들을 만나보면 긴장감이 엄청 팽배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이 그 요새 친구들 말로 멘탈이 완전히 붕괴돼 있어요. 왜냐하면 1년 4개월 만에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더 단기적으로 보면 3, 4개월 만에 우리가 왜 이렇게 된 거지?
1: 왜 이렇게 된 거지는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2: 그래서 그러니까 기자들 의견을 많이 물어보는 거죠. 저희가 네. 정치국 관여층이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꾸로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주력한 메시지는 겸손한 태도였던 거죠.
1: 많이 혼란스러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3: 되게 어렵다고 네. 많이 보거든요. 그 모 민주당 의원은 제가 인상적인 게 지금 김대중 전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한 번에 지지율 올릴 상황은 아니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지고 올리는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근데 하는 얘기들은 이제 만약에 지지율이 혹시 20%대로 간다. 그러면 장관도 공무원들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치인들 출신들은 너무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냥 공무원 출신밖에 못 쓰고 이렇게 되면
1: 차관에서 이렇게 올리는
3: 그런 식의 시기죠? 인사가 많게 되면 네.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한방 카드는 또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조심스러운 정책만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러네요.
3: 그리고 당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보통 당정협의를 해서 당이 주도하는 식으로 다 넘겨주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그거 좀 납득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충분히 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지율이 이렇게 빠졌는데 그냥 서서히 유지되는 그것만 봐야 돼?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또 이제 혼선이 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일단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았다. 그건 이제 차차 좀 두고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또 굉장히 좀 핫한 이슈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호르무즈 파병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해석의 여지를 굉장히 좀 많이 남겨둔 게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면서도 또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 안전을 위한 활동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투 참여는 아니더라도 상선과 수송로선의 이게 보호는 사실상 파병 아니냐라고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5: 저는 일단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느낀 것 첫 번째 인상은 정부 내에서도 아직 이 노선이 결정이 되지 않았구나.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구나라고 느꼈고요. 왜냐하면 전쟁에 엮이진 않지만 선박 수송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내부적인 이야기고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간접적인 방향으로는 하겠다는 건데
1: 그렇죠.
5: 네, 그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겠다 정도로 읽히고
1: 그러니까 활동 범위를 좀 넓히겠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가 있는 곳에
5: 그렇죠, 그렇죠.
1: 대해서.
5: 네, 네. 네. 그리고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미북 관계에 관련해서 이제 한국이 들어갈 틈이 있다라는 걸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실 네. 이 부분도 궁극적으로는 그 전통 지지층에게 소고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느껴지는 게 일단 진보층에서는 그 부분에게 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그럼 북미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좀 이야기를 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태도에 관련인 거죠. 이야기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약간 안심을 시켜주는 정도라고 저는 읽혀졌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신영충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진보 측의 이제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4: 네. 그래서 이제 파병 같은 경우는 최근 이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터진 지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1: 네.
4: 청와대랑 소통하는 민주당 의원들이랑 좀 이야기를 해보면 청와대는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면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병이라는 이슈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1: 네.
4: 그게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범위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전투병을 보내고 이런 건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고
1: 아, 그렇죠.
4: 최대한 낮춰서
1: 예.
4: 미국의 소위 말해서 신기를 건드리지 않을 정도로 돕고 싶은데
1: 네.
4: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측 인사를 이란으로 파견을 했던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의 행보들이 시간을 끄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갔을 때는 파병 수준에 이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소위 여태까지 그 보여왔던 그런 흐름의 일환이지 않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1: 네, 파병까지는 아니더라도
4: 네.
1: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내는 건 보내는 거잖아요.
2: 이거 관련해서 네. 청와대나 최근에 그 청와대 아니 그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 국방위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파병이란 단어보단 기여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1: 기여라는 그냥 말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 근데 이제 이게 외교안보에선 전혀 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랑 청와대에서 고려하는 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길, 노무현의 길을 가겠다. 옛날에 자이툰 부대 보냈고 그 전에 이제 사실상 비군사 전력을 보내서 이제 뭐 지뢰 그런 활동을 내니까 그러니까 상대 군과 우리 군이 맞붙는 방향을 피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파병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의 반대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1: 네.
2: 그리고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1위였는데 이라크 파병 때 국내 반발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1: 아유, 난리 났었죠.
2: 그래서 제 주변에 지금 올드민주당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야 그래도 종이라 돌던지 안 가도 되겠다. 시위 안 해도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1: 그렇군요.
2: 저는 이 메시지도 왼쪽을 겨냥했던 메시지라고 봅니다.
1: 그렇군요.
3: 뭐 인사가 좀 비판적으로 보던 인사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평가할 부분이 있다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연임 안 한다. 두 번째는 공소 취소 그 조항 없애달라. 세 번째는 요 파병 관련된 명확한 정리. 이렇게 세 가지를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이 파병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민주당 내에서 걱정했던 거는 뭐냐면 제2의 전당대회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노선이 명확하게 갈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뉴 이재명 세력 같은 경우에는 뉴 이재명 쪽에서는 대통령이 만약에 이쪽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한다면 실용적인 면을 좀 강조해서 미국과의 관계도 좀 고려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이런 입장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전통 민주당 지지층에서 완전 반대 입장인 거잖아요.
1: 부딪히죠.
3: 당이 완전히 또 갈라지게 되면
1: 네.
3: 그럼 또 대통령이 지지율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30%대 뭐 초중반 이런 지지율에서는 핵심 지지층들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이제 김종인 기자 얘기해 준 대로 이쪽을 좀 정리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부는 더 없도록.
1: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계속 좀 논의가 되어야겠죠. 예, 아직 뭐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도 계속 좀 팔로잉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문제 역시 뭐 중요한 이슈였는데 근데 해석의 여지가 역시 이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성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오시죠.
0: 나름의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건 저도 돌리지 않고 한번 직접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결론 내지 못했다라는 건 임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박순봉 기자님. 제일 어려운 질문만 드려서 항상 죄송합니다.
3: 아니에요. 네. 쉽습니다. 이거.
1: 아, 쉽습니까?
3: 이거 네. 이 답변 자체로 볼 건 아니고 그냥 맥락상으로 무조건 임명한다라는 게 그냥 뭐 100%라고 보면 되고요.
1: 아, 그래요?
3: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답변으로 본다는 게 아니고 흐름상으로.
1: 흐름상.
3: 김성환 후보자는 무조건 임명을 할 건데 그럼 왜 답변이 일단 이렇게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권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지금 기자회견 하는 게 좋냐 안 좋냐 이 문제가 있었어요.
1: 네네.
3: 왜냐하면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반전을 하거나 아니면 하락 추세를 막는 정도의 효과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큰 이슈가 김승원 후보자인데 대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한테 첫 번째 질문이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네.
3: 대통령이 김승원 후보자는 그래도 임명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을 말을 하게 되면 그러면 첫 번째 답변부터 국민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거다. 이게 걱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을 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설명을 충분히 하고 나서 나중 시기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연임 개헌이나 이런 문제를 언급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1: 네.
3: 근데 결국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기자회견을 했으면 이 문제를 김승원 후보자 임명할 거예요. 이걸로 시작할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이 기자회견 자체를. 근데 다만 흐름상으로 봤을 때 그제 국회에서 인사청문 요청 보고서를 이제 민주당이 뭐 국민의힘 배제하고 처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만약에 반전 카드로 쓸 거였으면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1: 아.
3: 근데 만약에 임명하지 않을 생각이 있다면 난 임명을 안 하겠습니다라는 카드는 굳이 가져온다면 기자회견 때 얘기를 했어야 됐다는
1: 그쵸.
3: 거예요.
1: 그래야 더 큰 이슈가 되죠.
3: 결국 어제 이번에 오늘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1: 네.
3: 일단은 기자회견 때 언급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고 추후에는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역시 기자님들 생각은 좀 저와는 좀 달랐네요. 저는 보면서 오, 저 임명 안 할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5: 저는 임명을 하기 위한 양해를 구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아, 임명을 하기 위한 양해를 구한 것이다.
5: 네, 왜냐하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임명을 네. 하지 않겠다 빼고는 임명하겠다라는.

0: 사실 돌려서 얘기한 거랑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그 발언 중에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뭐 그런 것까지 대비하지 못한 건 우리 잘못이다 하면서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해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라고 하면서 끝에 완벽하게 앞으로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 정도 급은 아니야라고 저는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건 좀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 전선을 너무나 뒤로 미루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일단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 현실적으로 법무장관을 빨리 임명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맞는 것이고,
0: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시기의 문제는 좀 늦춰질 수 있겠으나 임명의 가부에 있어서는 임명을 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2: 정치공학적으로만 바라보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우리 지지층을 가장 키우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도층, 무당층, 일반 국민 다수를 설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민주당 내 코어에서는 어쨌든 여기서 더 밀리면 안 된다. 당연히 임명해야 된다. 이제 와서 방금 신현주 기자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후퇴하면 우리 내부 코어 지지층 다 무너진다. 네. 라는 게 있지만 아주 소수의 참모들, 그다음에 여권의 소수의 관계자들은 바닥을 치고 가장 빠르게 다시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의 고점으로 접근하려면 김성은 낙마시켜야 된다.
1: 임명하면 안 된다.
2: 예, 의견이 없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 박순봉 기자가 이야기한 게 100% 다 맞거든요. 저 초식대로 오늘 이렇게 모두 발언에 안 넣고 기자회견 질답에서 한 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불과 다음 주에 김성은 후보자 임명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 지금 위기의 본질은 불신이거든요. 임명을 하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 모든 게 다시 리셋될 수 있어요.
1: 다 덮일 수 있다.
2: 그렇죠.
1: 다음 주에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노력했던 게 헛수고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까?
2: 그렇죠. 국민들이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그것 봐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1: 알겠습니다. 신윤초 기자님은 예.
3: 이런 흐름이 이제 말씀해 주신 그 흐름이 맞고, 근데 이제 아주 코어 쪽 가까운 분도 김성은 후보자 낙마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다른 코어 인사한테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분을 누군지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분은 근데 현실을 좀 잘 모르는 거. 그러니까 임명을 안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 무슨 진위는 알고 국민들의 뜻은 잘 알고는 있는데, 임명을 안 하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임명을 안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동훈 의원 한 명한테 네. 정부 자체가 무너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다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거칠 거냐. 그때는 이제 나오는 건 공직자들을 그냥 공무원 출신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그림은 좀 어렵다라고 보는
1: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더 이상 후퇴할 곳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만약 임명하면 오늘 기자회견했던 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마지막 신영철 기자님. 네, 어떻게 뭐 보십니까?
4: 마찬가지인데요. 또 예.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분은 그 오늘 특검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 기소 취소 권한이 공소 취소 권한이 특검에 없다면 그거를 결국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게 법무부 장관이 될 텐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김승원이 더 필요하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일단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오늘
2: 그러니까요.
1: 시간 너무 부족한데요. 기자회견은
2: 늘려주세요.
1: 네, 기자회견은 한 2시간 해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잠시 로고 듣고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5: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1: 네, 황현희가 진행하는 KBS 열린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박순봉 경향신문기자, 신현주 한국일보기자, 신영철 한겨레신문기자, 김종일 시사저널기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와 있는데요. 노용식님께서 이게 저랑 참 비슷하시네요. 순대국밥 먹으면서 열린 토론 듣고 있습니다. 혼밥하지만 육회, 상쾌, 통쾌, 명쾌하게 토론해 주셔서 외롭지 않고 즐겁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이 방송 끝나면 집에 가서 국밥 같은 거 하나 시켜가지고 이렇게 오늘 있었던 방송들 다 들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거든요. 토론이 사실 그런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보지 않아도 들으면서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0: 정리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잘 정리될 수 있게 열심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토론 이어가시죠. 부동산 이야기 반드시 해야겠죠. 이번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에 기조가 가장 변하지 않는 곳은 그래도 부동산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준호 기자님.
1: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네. 저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일반 국민들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마디는 뭘까라고 하면은 평탄화라고 생각하고
0: 평탄화.
1: 예.
0: 그 집값 그러니까 강남이 내리고 예, 외곽이 오른 게 평탄화됐다는 표현을 써서 청와대 쪽에서 다시 이제
2: 해명을 했죠.
0: 해명을 했죠. 네. 네.
1: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그 시장 이후에 착공이 급감한 탓을 했어요.
0: 네.
1: 또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지 강제 매각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강하게 되게 오해다. 이거 되게 강하게 자신의 이제 입장을 피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방의 농심이 불타고 있거든요.
0: 그건 맞아요. 네,
1: 제가 예. 취재하기에 네네네. 따르면은.
0: 네.
1: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강원도에 계신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심각해요. 그 지방의 어르신들이 지금 갖고 계신 그 불만이라든가.
0: 그 농지가 네. 팔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1: 그렇죠.
0: 그 농사 짓는 분들은 아세요, 그거를.
1: 네.
0: 그 지점을 건드렸다라는 거잖아요.
1: 그래서 오늘 이거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되게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기를 되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과 상반되는 메시지가 나온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제 생각에 농심은 더 불타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하나와 그 평탄화라는 메시지가 주는 그러면은 이렇게 집값이 키맞추게 하는 거에 대해서 대출 막아놓고 이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이 있을 거고 또 하나 메신저랑 메시지가 겹치면 폭발력이 생기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집을 팔았잖아요.
0: 네.
1: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팔았잖아요. 그 부분이 일반 국민들한테는 매우 부정적으로 다가갈 거예요.
0: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신영철 기자님은 부동산 관련 이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저도 아까 말씀을 해주신 그 농지랑 평탄화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0: 네.
3: 농지도 저도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이 얘기를 먼저 묻지 않았는데도 지역구 의원들이 할 때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게 보통 강원도나 뭐 호남이나 경남 뭐 경상도나 이런 쪽을 농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만 민심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생각보다 이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겠지만
0: 네네.
3: 예를 들어서 뭐 고양시나 화성이나 이런 데들이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면 바로 그냥 논밭이거든요.
0: 예, 예.
3: 그리고 거기도 농민들의 힘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0: 그러네요.
3: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민원 전화 받느라고 일을 못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강한 선으로 청와대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농지 관련 이야기도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그 판단이 있었을 텐데 아까 김종인 기자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취지는 그대로 간다거든요. 우리의 지금 이제 조사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였어가지고 안에서는 이렇게 썩 100% 마음에 드는 답변은 아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기자회견에 대해서.
4: 저는 이게 좀 일반 국민들과 정부 사이의 괴리를 좀 가장 잘 많이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0: 괴리를 표현했다.
4: 예, 그러니까 이 정부는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건 굉장히 목적지향성 발언인데 지금 국민들이 진보 정부나 이재명 정부에게 바라는 건 과정의 정당성이에요.
0: 네.
4: 그러니까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과정이 모든 게 다 맞다고 보여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남 3구가 내렸어요. 내려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서울의 집값의 기준점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도 결과적으로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산에 타격을 입고 실제로 지금 전월세 뭐 이사 가는 사람들이 매물이 잠겨서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달래어야 했는데 이게 아니다. 오해다. 이제 이 정부는 하지만 하겠다. 되게 불굴의 의지를 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0: 그러니까 요즘 전월세 문제가 좀 심각해져 가고 있는데
4: 네.
0: 전월세에 대한 질문이 나오려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적 없다라고 해서 이제 그 이야기가 좀 줄어든 내용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4: 근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이전의 발언들을 보면 간접적으로 그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을 했거든요.
0: 네.
4: 우리나라에만 있는 사금융이고 이것이 없어지는 상황이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봤을 때 모든 경제는 심리의 싸움이고 그 신호의 싸움인데 거기에서는 전세를 없애겠다라는 의미로밖에 저는 읽혀지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0: 네.
4: 근데 그

0: 와중에 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할 법한 그 대처는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전 정부에서 뭘 했어도 지금 내가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어도 이런 불안을 이해를 한다. 전세 가격 관련해서는 이런 정책을 할 거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이거는 윤석열 정부의 탓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일반 국민 입장에선 그 키워드만 남거든요.
1: 그렇죠.
0: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치적으로 아쉬웠다고 전 봅니다.
1: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으로 아쉬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박수문 기자님 부동산 문제가 사실 제일 달라진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조를 그대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이렇게 농민들의 그 심리를 건드렸다라고 하는 농지 부분도 그냥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2: 그렇죠.
1: 이거는 그대로 뭐 유지시킨다라는 대통령 의지가 보이는 거겠죠.
2: 그렇게 해석이 되고.
1: 네.
2: 모 인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두 발언에서는 국민에게 처절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질의응답으로 가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는 순간에 언뜻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다.
1: 아.
2: 그 진심은 부동산 왕국이 되면 좋겠냐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게 맞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아까 뭐 신현주 기자님 얘기해 주신 대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집 살려고 하는데 뭐 대출이 안 되고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 여권의 인사들 중에서 이렇게 뭐 자식들 집 사주고 이런 사례들은 좀 많잖아요. 뭐 강남에 집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괴리가 생기는 문제인데 그 부분은 아직 채워지지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1: 알겠습니다. 오 시장도 살짝 좀 언급이 됐어요. 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공급 얘기 나오면서 국민의힘과 오 시장 반응은 어떤지 이거 짧게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0: 남탓 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와 정동주 원내대표와 이제 이미자 정책이 이제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 네.
0: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왜 남 이렇게 그래도 착공률이 줄지 않았어요라고 이제 나이브하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착공하기 전에 인허가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그 일련의 과정 그 도장 찍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땅을 파기 전에.
1: 그렇죠.
0: 근데 그 도장 찍는 과정을 너무 간과하고 그것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2025년에는 전년보다 20% 이상 늘었대요. 착공률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취임기는 그 이전에 박원순 시장에 있었을 때 그 도장 찍는 과정이 늦어졌기 때문이었고 그렇게 볼 거면 그 둘의 이 결과를 볼 거면 2024년, 2025년의 결과를 봐야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착공률이 늘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좀 이전 정부를 좀 비판을 하려는 용도로 그냥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게 좀 야권의 반응입니다.
1: 네, 오 시장의 해명을 들어봤고요. 자, 부동산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거 마지막으로 또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돼요.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답변에 대한 평가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철 기자님, 이게 대통령이 레버리지 ETF 정책 문제점 직접 인정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대통령 이게 사실 제일 민심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부분 중에 하나인 거고
1: 그럼요. 네.
3: 원론적으로는 ETF에 대해서 ETF 뭐 사태라고 하면 사태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건데 그 과정에서 정책 설계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1: 그러니까 책임자에 대해서는 네. 정확하게 이제 이 얘기가 안 나왔다라는
3: 네.
1: 거잖아요.
3: 그렇죠. 근데 사실 뭐 물밑에서나 아니면 여태까지 기사들로나 방송에서나 김용범 실장이 이거를 설계한 사람이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많이 나왔던 일인데 뭐 오늘 이제 김용범 실장 전 실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이미 그만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아니겠느냐라는 해석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사실 그걸 누가 설계한지 대통령이 모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의아한 반응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로서는.
1: 네네. 그렇죠. 대통령이 결정권자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4: 그렇죠. 네. 오늘 대통령이 도입 과정의 세부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게 이 당시에 그 레버리지 ETF에 들어가서 많은 피해를 봤던 혹은 반대 면배까지 당했던 그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나 특히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대답이 충분하다고 느꼈을까 아쉬웠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답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미 지나간 일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여론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엄청 안 좋아요.
0: 그 워딩을 보면 뭐 나중에 보니까 그때가 주가 상승기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 주가의 운명 아무도 모르잖아요. 알면 모두가 부자가 됐겠죠라는 발언이 약간 좀 그러면 뭐 대통령님은 주식 안 하시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그러니까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분노를 하고 있는지에 관련해서 좀 조금 더 청와대 쪽에서 인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원래 목표는 5천 선이었잖아요. 그걸 이제 그렇죠. 충분히 돌파를 한 것이고. 근데 9천 선까지 갔다가 뭐 만을 바라보다가 지금 약간 7천 밑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레버리지 ETF까지 가세가 되면서 청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출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많은 손실을 봤던 이 상황인데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 소재에 대한 분명한 말은 안 나온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준 거잖아요. 박순봉 기자님.
2: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기자회견 중에 아쉬웠던 대목을 오늘 좋게 전반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쉽다고 뭐 의원이 꼽는 게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ETF에 관련된 해명. 네. 이게 좀 변명같이 느껴졌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이것도 아쉬웠다고 하더라고요. 만기칠람 얘기. 왜냐면 이제 만기칠람 할 수 있는 구조도 안 되고 안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대통령이 설명을 했는데 네. 만기칠람 진짜 하고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왜냐하면 이제 세세하게 너무 지시도 많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발언들도 많이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발언들 자체가 다 만기칠람인데 그게 또 안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말고 좀 아예 확실하게 좀 인정을 하는 그림이 나왔다. 그러니까 잘못했으면 그냥 다 내 탓이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는 그림이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1: 그러면
2: 있어요.
1: 대통령이 ETF에 관련된 걸 본인 탓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2: 그래도 국장의 최종 책임자는 저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용도 보고를 일부 받았다라고 설명을 했으니까 어쨌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 저도 오늘 얘기 들었던 의원들이 제일 많이 아쉽다라고 얘기했던 게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왜 청년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피해를 봤냐. 부동산 때문이다. 이 부동산 민심의 악화 때문에 결국에는 그 청년 세대들이 그 너무나 큰 좌절의 절망에 큰 돈을 쉽게 벌 수밖에 없는 구조로 레버리지 ETF 들어간 건데 그리고 정부가 사실상 머니무브라고 해서 어느 정도 물꼬를 그쪽으로 유도하지 않았냐. 그랬는데 오늘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민심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라에서 일한 어떤 분께서는 집 팔아서 뭐 주식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거를 실제 기사도 내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예,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래 목표 5천 선도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했었는데 9천 선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아니 어떻게 더 보여줘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2: 아니 근데 실제로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신명계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5천 달성은 임기 내 달성이었는데 이미 임기 1년 차에 다 달성을 했고 네. 물론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그 사이에 좀 손해를 본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걸 가지고 일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건 좀 억울하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죠. 네.
0: 근데 결과적으로 이것도 또 결과론적인 건데 그 정치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의 언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할 때는 무조건 엎드리고 사과하고 심심한 사과의 말씀이라도 전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정치인의 언어로서는 그게 좀 포용적인 제스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사실 정부 여당이 코스피가 이렇게 쭉쭉 올라갈 때 그 부분을 언급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얼마나 주가나 이런 증시 심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더 봐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지율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만회의 자리인데 네. 이제 인정을 하면서 네,
0: 자기의 역할을 좀 봐야 됐던 것 같습니다.
1: 자기 역할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좀 지나친 것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한 1분 한 20초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이번 기자회견 기자분들의 시선으로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될까요? 예, 네, 한마디로 좀 표현해 줄 수 있는 이게 질문이 없는 질문이라
3: 네, 저 순봉 일단 보고 있겠습니다.
1: 자, 박순봉 기자님부터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2: 아, 그래도 민심을 수용한 기자회견.
1: 6마디 해주신 거 알죠? 예. 그래도 민심을 수용했다라고 네. 평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김종인 기자님요?
3: 이제는 실행력이 중요하다.
1: 이제는 실행력이 중요하다.
2: 저렇게 시간을 확보하고 잘하는 게
1: 제일 선배님이시라 제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신현주 기자님.
0: 전 그 방법이 궁금해지는 기자회견이었던 것 같아요. 방향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방법에 대해서 말이 없어서 어떻게 앞으로 할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러네요. 앞으로 방법에 대해서 네. 이제 국민들에게 설명해 줘야 된다. 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신영철 기자님.
4: 대통령에게서 위기의식이 처음 보였다.
1: 이번에 위기의식을 처음 느낀 것은 아닌가라는 네.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분들과 함께한 열린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린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끝났지만요, 국민들의 질문까지 끝난 거 아닙니다. 다음 회견에서도 같은 질문이 나온다면 답변보다 실천을 점검해야겠죠. 민생개혁통합, 회견장에서 자주 듣는 만큼 우리 일상에서도 자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 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18 출시를 앞두고 휴대전화 바꿔볼까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신제품 출시 소식에 맞춰 최근 온라인에서 휴대전화 요금을 25%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광고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거짓 정보인데요. 현재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25% 요금 할인은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뿐입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일정 기간 이용하는 계약의 대가로 통신요금의 25에서 30%를 할인해주던 의무약정 할인 제도는 2015년 이후 폐지됐죠. 그런데도 이런 거짓 정보에 속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사례가 생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까지 나서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특히 지인이나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전달받은 이동통신 요금 할인 관련 메시지는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바로 삭제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 휴대전화 가격 만만치 않죠. 할인 정보에 혹해서 교체하기보다는 가입 조건 먼저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습니다. 오늘 순서 혁오의 윙윙으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여러 경제 현상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가는 빅데이터 경제의 시간입니다. 인사이트K 연구소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0: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1: 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쉬었는데 개운하지가 않다.
0: 아.
1: 여가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진 것 같은데 개운하지가 않다. 그런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0: 네.
1: 오늘은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왜 그런지 집중적으로 조사 결과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자체 조사로 지난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000명을 웹 조사한 내용이고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결과입니다.
0: 예. 그럼 먼저 사람들에게 이 여가 시간이라는 건 어떤 시간을 의미하던가요?
1: 그러니까요. 일단은 여가 시간이라는 게 뭔가 활동하는, 말 그대로 여가죠.
0: 그렇죠.
1: 여유 있는 시간이라는 의미인데
0: 네.
1: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시간. 말 그대로 쉬는 시간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좀 쉬자. 지친 몸을 좀 쉬자가 여가 시간이고 젊음과 기쁨의 시간이라고 하는 응답이 그 다음이었고 탈출과 해방의 시간. 그러면 좀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고 자기 개발의 시간, 관계의 시간인데 이제 말 그대로 여가 시간이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부대끼는 것만으로도 피곤하잖아요.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지만.
0: 맞습니다.

0: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충전하는 시간이라는 응답이 무려 52%로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1: 그럼 혹시 평일에 여가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적은 연령대가 있었을까요?
0: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여가 시간이 좀 적다고 생각하는 평일에 여가 시간이 적은 집단은 뭔가 일이 많은 쪽이잖아요.
1: 그렇겠죠.
0: 이전에 그것도 직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일들을 막 뭐 정신없이 하는 뭐 연령대 위치가 어딜까요? 뭐 과장이나 부장님 정도겠죠.
1: 네.
0: 40대요. 40대가 평일 여가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니, 나는 뭐 이게 시간이 없어. 너무 시간이 부족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연령대보다는 아무래도 그 위치라는 거, 평일날, 또 어떤 조직에서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평일 여가 시간이 적은 집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40대, 50대로 나타났습니다.
1: 그러면 여가 시간의 양이 그 불규칙하다면 주로 평일일까요? 아니면 주말일까요?
0: 이게 참 재밌는데, 언제일 것 같습니까? 평일일 것 같습니까? 양의, 여가 시간의 양의 불규칙성. 주말일까요? 평일일까요?
1: 어려운데요?
0: 주말입니다. 왜냐면 평일은 우리가 정해진 업무 시간이 있잖아요.
1: 그건 그렇죠.
0: 나인 투 파이브든지 좀 갔다 와서 뭐 애들 보고 애들이랑 뭐 10분, 20분 이야기해주고 뭐 남편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꼭 듣고 싶긴 아는데 말입니다. 근데 주말이 이게 참 뭐 주말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 여가 시간 주말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지? 그러면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 출근을 안 한다 그러면 좀 늦잠을 잔다든지. 그런데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교회든 사찰이든 뭐 종교생활하는 분들은 뭐 시간의 이 구성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뭐 시댁을 가야 된다든지 또 친정을 가야 된다든지 또 오랜만에 입국한 친구를 만든 이게 조절이 안 돼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제 주말이라는 게 또 아이들이 뭐 또 오늘 특별활동 한다 그러면 그것도 봐주러 가야 되거든요. 뭐 또 가을이 오고 이제 또 겨울이 오면 미리 또 옷 한 벌 사러 가야지 이러면서 백화점 가고 그러면 그냥 주말에 쉴 것 같은데 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1: 네.
0: 의외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정말 흥미로운 건데 주중보다는 오히려 주말에 이 여가 시간의 양의 변동성이 크다.
1: 오히려.
0: 어떤 분들은 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이 아니라 이렇게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은
1: 네.
0: 주말과 또 평일의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1: 그렇겠죠.
0: 딱히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은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주말에 약간 일을 해야 되는 게 더 낫지 않겠어라는 약간의 강박관념도 있어요.
1: 네.
0: 이런 것들 자체가 주중하고 주중은 대체적으로 이제 짜여진 일정인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게 보면 여가 시간 잘 쉴 시간을 구상하는 것이 오히려 주중보다도 주말에 잘 쉬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렇다면 주로 여가 시간에는 좀 어떤 활동들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지도 궁금해요.
0: 이게 사실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뭐 쉰다고 하더라도 쉬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왜 개운하지가 않은지가 이 내용을 보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여가 시간에 주로 뭐 하냐 물어보면 TV나 또 OTT 네, 물론 KBS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하여튼 그 다음에 낮잠이나 휴식 이제 대체로 보면 주말에 잠을 몰아서 자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약간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몰아 잔다고 해서 피로가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뭐 그거라도 그마저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는데 그 외에 또 SNS,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뭔가 실제적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지는 않은 건데 그냥 우두커니 이 멍하니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는 게 TV와 OTT 시청, 또 낮잠이나 휴식. 또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들이 많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1: 네.

0: 그러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여가 활동과 가장 만족도가 높은 활동은 얼마나 일치하던가요?
1: 이게 이제 여가 시간을 보내더라도 좀 쉬었다는 기분도 안 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여가 시간이 왜 뭐 뭔가를 활동을 하더라도 굉장히 왜 재충전하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0: 네.
1: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게 이게 정답일 거예요. 이 결과가 가장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활동과 가장 만족하는 활동이 일치하는 비율이 절반밖에 안 돼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보냈는데, 왜냐하면 그냥 TV를 보고 있다, 뭔가 딱히 뭔가 행동에서 여가 시간에서 얻는 건 없잖아요. 아마 책을 읽고 토론을 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니까.
0: 네.
1: 이제 20대들의 경우에 불일치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0: 그러니까
1: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특히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계획이 떠오르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멍하니 그냥 주어진 시간이니까,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이니까 보내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여가 시간을 주말에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출근하면 피곤하죠.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0: 그러면 여가 시간은 주로 누구와 함께 보낸다고 답하던가요?
1: 약간 이제 이전에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부분에 이 평일날 사람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죠. 직장 동료,
0: 그렇죠.
1: 그다음에 가족들. 그러니까 주말에는 정말 혼자 보낸다는 게 여가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인코님이나 뭐 우리 이제 이 청자분들도 이제 대부분 주말에도 가족이 있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혼자만의 시간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히 엄마들의 경우가, 여성들의 경우가 이 여가 시간에 혼자 보내는 시간을 잘 얻기 마련이거든요.
0: 그렇죠.
1: 어렵죠.
0: 네.
1: 육아도 해야 되죠. 한편은 괜히 그냥 자기가 챙겨서 옥수수를 삶아 먹던 고구마를 삶아 먹을, 뭐 맛있는 거 뭐 좀 없어. 주말에까지 내가 또 요리도 해야 되고.
0: 연장이죠.
1: 예, 예. 그러니까 조금 그럴 때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약간 배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무슨 대단히 그냥 여성 이 배려주의자같이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제 포장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끔 그런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뭐 집안일 내가 다 할 테니까 당연히 어디 바람 쐬고 좀 편안하게 갔다 오라. 이게 일단은 다른 게 혼자 보내는 게 여가활동이다. 이런 경우들이 많고.
0: 네.
1: 여가활동 하더라도 큰 돈을 지출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만큼 조금 알뜰하게 보내는, 어떤 시간을 보낼 때 좀 그런 계획을 좀 세워보는 것도, 물론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지치고 아니 이게 무슨 여가시간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뭐 운동을 잠깐 하고 어디 사우나를 간다라든지 이런 자기만의 어떤 신체적이든 아니면 심리적이든 좀 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20대의 경우에는 쉬어도 편안하게 쉬지 못한다는 결과가 있던데,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1: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0대가 특히 시간을 많이 보내는 활동과 만족도가 높은 활동이 일치율이 가장 높아요.
0: 그래요.
1: 그렇죠. 왜냐하면 20대의 경우에 어떻게 그냥 TV 시청을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이 만족도가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연령대는 아무래도 이제 그 연령이 가져오는 것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20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대, 50대에 비하면 평일 여가 시간에도 변동성이 좀 큰 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0: 네, 그렇겠죠.
1: 20대부터 직장에서 뭐 중책을 맡아서 야근을 해야 된다든지 뭐 외근을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도 아닙니까? 요즘에는 또 직장 문화가 다 칼퇴근입니다. 근데 칼퇴근을 했을 때 아직 뭐 부양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결혼을 해서 또 가족들이 있는 1인 가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좀 막연한 그런 경우들이 다른 연령대보다는 20대가 많고, 20대는 이제 그런 저녁 시간이 뭔가 자기 재충전을 위하거나

0: 아니면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보내면 모르겠는데
1: 네.
0: 일단 뜻깊게 보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쉬어도 개운하지가 않다.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이티 관련 소식을 비롯해 주목을 끈 경제 뉴스 전해드리는 디지털 세상입니다. 임종윤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그 최근에 공개된 오픈 AI의 아스트라가 AI 에이전트 시대에 문을 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던데.
2: 맞습니다.
1: 메타에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또 시작했다고요.
2: 예. 아스트라는 그 모델이잖아요, 그죠? AI 모델이고.
1: 네.
2: 요거를 AI 에이전트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그 전 단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을 열었다라는 말씀이니까 젠슨 황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GI 시대에 문을 열었다라고 네. 했던 것도 그렇게 가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한 단계 진보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메타가 그러니까 손에 잡히기 손에 아주 잡힐 듯 말 듯한 그런 게 아스트라라고 그러면 AI 에이전트 시대에 있어서 메타는 이제 손에 딱 쥐어주는 살짝 그런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메타가 이번에 내놓은 그 서비스의 이름이 뮤즈예요.
1: 뮤즈.
2: 잘 아시는 것처럼 뮤즈는 예. 이제 그리스 전에 나오는 그 여신인데 예술가들한테 왜 창조의 영감을 주는 그런 신이고 그 뭐 저 연예계에서도 뮤즈 하면 아주 뭐 아름답고 뭐 하여간 이런 좀 되게 좋은 의미죠.
1: 예.
2: 그래서 이게 뮤즈로 정한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뮤즈가 해주는 서비스는 이메일, 일정, 결제, 건강관리, 쇼핑, 스마트홈 등 다양한 앱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코디네이터 역할을 이제 그게 에이전트니까요.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내가 뱃살 빼기, 뭐 더 좋은 아빠 되기, 뭐 이런 식의 목표를 공유하면 이용자가 이제 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니? 내가 어떻게 하면 야, 뱃살 좀 뺄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 내가 검색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 외에 이제 자기가 막 이제 찾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양한 그런 제안을 내놓는다라는 거고, 그 주인님 뭐 뱃살 빼는 것도 좋대. 뱃살 빼고 난 다음에 딴 거는 놔두실 거예요. 딴 것도 빼셔야죠. 뭐 등등등 뭐 이런 식의 뭐 약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뭐 그다음에 뭐 인스타그램에 뭐 어떤 뭐 저장해둔 뭐 예를 들어 요리법을 뭐 장보기 목록으로 바꾼다든가 저녁 모임을 위한 메뉴를 미리 정 그러니까 등등 앞서가는 거죠.

0: 그게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아스트라가 했던 그 뭔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명령 이상의 뭔가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플러스 알파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고, 그러니까 기존 AI 모델과 분명히 한 걸음 벗어난, 근데 그리고 그거를 이 뮤즈라는 게 시장에서 반응이 좋은 이유는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내가 일상에서 사는데 필요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게 시장이 됐다.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메타가 요 뮤즈 내놓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좋습니다.
1: 그래요. 그래서
0: 상당히 그런 부분들도 시장에서는 결국은 시장에서 어떤 이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좀 더 구체화된 게 나왔을 때 시장에서 주가가 좋다는 얘기는 시장에서는 아 얘가 괜찮네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시장에서는 AI 에이전트 이 소위 말하는 이 테마가 이 모멘텀이 먹히는구나라는 것도 시장 측면에서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1: 아니 뭐 엄청 편리할 것 같기는 합니다만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한 게 좀 내가 요청하지 않은 그런 필요 이상의 친절을 받는 느낌이랄까요?
0: 예. 이 뮤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메타에 뭐 관계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메타에 이제 다른 직원들도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평가 프로세스라는 걸 거칠 수가 있잖아요.
1: 그렇겠죠?
0: 실제로 그런 걸 했는데 긍정적인 평가도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만 좀 걱정스러운 평가도 적지 않았다는 게 나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였어요. 그 이제 메타 측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신혼여행 일정을 사실상 관장을 하면서 둘만의 신혼여행을 사실상 세 명이 갔다 왔다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이게 되게 애매한 표현인 게요. 되게 좋았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왠지 약간 프라이빗한 느낌이 나야 될 그런 신혼여행이 왠지 너무 관리받은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측면으로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자꾸 쳐다보는 듯한 느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사례였고요. 또 하나가 어린이 우리 아이 생일 파티 사진 속에 이 장난감 있던 이것 좀 찾아줘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1: 네.
0: 그랬더니 이 그 뮤즈가 보안 장치를 우회를 해서 그러니까 보안 장치가 있다라는 거는 거기는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자기가 딱 봤을 때 저기를 들어가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안 장치가 있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냥 딴 데로 가가 아니라 그래 그럼 하면 내가 여기를 어떻게든 다른 데로 돌아서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우회를 해가지고 그 이제 주문한 그 메타 직원이겠죠. 그 사람의 개인 클라우드 속에 있는 아이의 사진을 이제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제 허가 받지 않으니까 침입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아이의 사진이 외부로 노출됐다.
1: 아이고.
0: 이런 것들의 사례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알아서 하는 것의 수준이 과연 이용자가 원하는 수준과 또 그 이용자가 요청을 한 다음에 나오는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 이 정도에서 과연 어느 정도를 충족시켜야지 AI가 알아서 그러니까 스스로 기능을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하나의 좀 논란거리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편해졌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물론 네. 있겠지만 한면에 너무 불쾌한데 불편한데 왜 감시받는 느낌이 들지 이런
1: 선
0: 부분들
1: 넘는 느낌.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본말이 전도돼서 마치 이용자가 주체가 아니야 이용 대상이 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들 정도다 근데 이 얘기를 또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0: 기능을.
1: 맞아요
0: 그런 부분도 있어서 앞서도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AGI라는 게 이제 도래를 할 텐데 이 AGI라는 거에 대한 소위 말해서 이제 공통된 그런 어떤 그 합의사항, 뭐 결정사항 또는 개념 이런 것들이 아직은 없다라는 거. 소위 말해서 공통된 표준이 없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 논란이 필요 이상의 논란으로 이렇게 좀 커질 수도 있는 부분도 좀 노정이 돼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참 과도기라서 발생하는
0: 맞습니다.
1: 문제들 같은데 메타에서도 뭔가 좀 대응 방안을 내놓긴 해야겠네요.
0: 예. 일단은 뮤즈가 실행하려고 하는 행동을 모두 기록하고 별도의 AI가 감시하도록 그러니까 이를테면 감찰 부서를 따로 뒀다는
1: 아,
0: 거예요.
1: 네.
0: 뮤즈를 감찰하는 감찰 이런 AI를 별도로 두겠다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메일 발송이나 결제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앞서 제가 뮤즈의 서비스 중에 결제 서비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결제를 해주는 그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나 저기 뭐야 신발 하나 좀 운동화 좀 하나 사줘 한 10에서 한 15만 원 사이로 네가 골라 뭐 해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이제
1: 네.
0: 그럴 때 이제 12만 5천 원이다 예를 들어 그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결제 알지 그 거기 들어있는 카드로 네가 결제해 뭐 이런 식의 근데 이제 지금 그게 잘못되면 자기가 그걸 결제하면서 자기가 판단했을 때 우리 주인님이 운동화를 샀으니까 양말도 필요하겠지 그 양말도 좀 색깔별로 한 5개만 살까 이런 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결제 같은 거를 할 때 예를 들면 그거를 미리 이용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장치도 적용을 했다 얘기를 하겠고 근데도 메타 고위 관계자도 얘기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 실수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다
1: 아 인정했군요
0: 그러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사실은 인정했다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에 메타도 과정에서

0: 기술이라도 보안 사고가 작년보다 40%가 늘었다. 오. 직원들이 사고 수습에 투입한 직원도 70%가 늘었다.
1: 와.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AI를 개발하는 회사들 또는 이제 딴 데서 AI를 모델을 사와서 그거를 이제 우리 회사에다 적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 이미 선행 사례들이 됐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AI를 써서 굉장히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여서 비용을 많이 줄이고 직원도 줄이고 할 수 있는데 그 비용 줄인 것만큼이 추가적으로 보안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또 들어갈 수,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1: 참.
0: 그러니까 이건 AI 시대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비용이 되는 거겠죠. 이제 그래서 AI 시대라는 게 마냥 너무너무 좋아라고만 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이번에 같아요. 메타 뮤즈권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 정말 이렇게 AI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인간의 학습 능력은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0: 이게 이제 그 윤리학자들이라든가 AI 관련돼서 좀 걱정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AI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판단, 뭐 말은 좋아서 AI한테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AI가 가져온 결과를 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럼 자 A로 가자. 뭐 너가 뭐 A, B, C, D 가져왔는데 A로 가자. 뭐 이걸 이제 인간이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인간의 그 편리성 때문에 그 A가 아니라 A, B, C 중에 A를 판단하는 그 판단 기능마저도 아 네가 알아서 골라줘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OECD가 공개한 그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청소년의 독해력과 수학 성취도 이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네. 확실히 떨어졌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만 나온 그 조사가 아니고요.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학생들이 글을 빨리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이런 부분들, 글을 빨리 읽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정확하게 하거나 특히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이 필요로 하는 사고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보다 능력이 자꾸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이유는 뭐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뭐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쇼폼 영상 많이 보는 것들. 그러니까 요즘에 길게 보는 거를 힘들어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세계적인 수학자인 그 테런스 타오라고 하는 미국 UCLA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얘기도 AI 의존이 인간의 학문적 이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 라고 우려를 좀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 그게 사실 사람이 성장하면서 지적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그다음에 육체적 이런 것들을 같이 성장을 시키는데
1: 그렇죠.
0: 이거를 다 AI한테 맡기고 네가 알아서 해줘. 야유, 나는 너를 믿으니까 네가 다 해.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경우 인간이 결국은 점점점 무능해지고 게을러지고 지능도 퇴화하고 뭐 그렇게 될 거다,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I를 쓸 때 굉장히 자기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이거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과연 정말 개인이 그거를 스스로 다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또 이런 가운데 오픈 AI가 9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수학 문제를 또 풀었다고요?
0: 예, 이제 하나하나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픈 AI가 자기네 최신 모델이 나비의 스토크스의 존재성과 매끄러운 문제. 문제 이름도 어렵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요거의 해법을 88시간 만에 찾았다라는 건데 88시간이니까 뭐 오래 걸렸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 문제가 지난 90년간 해결하지 못한 수학계의 7개 밀레니엄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90년 동안 거의 10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그거를 이번에 새로운 AI 모델은 불과 88시간 만에, 그러니까 대략 한 3일 한 반쯤 되는 거죠. 이렇게 만에 이걸 해결했다라는 얘기가 되고, 오픈 AI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대 만 개의 AI 에이전트를 동시에 투입을 했다라는 건데, 일단 만 명이 동시에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만 명이 동시에 뛰어들어서 이제 이걸 했다라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이건 인간으로 하기는 힘든 어려운 거고요.
1: 그러니까 네.
0: AI만 가능한 어떤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또 걱정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바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결국 인간이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게 비단 수학 문제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뭐 의학 쪽에도 있을
1: 여러
0: 거고
1: 가지가
0: 여러 가지 있을 거거든요.
1: 네.
0: 그러면은 그게 인간의 어떤 삶을 또 발전시키고 인간의 또 어떤 그 고통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좀 해방시키고 이러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또 AI에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디지털 세상 지금까지 임종윤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해요.
0: 네, 고맙습니다.
2: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부동산 시장 동향과 정보를 살펴보는 부동산 브리핑 시간입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한 주간 부동산 시장 분위기 좀 어땠나요?
3: 네. 부동산은 통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3: 이제 9월로 넘어왔습니다. 9월 1주차 통계입니다. 조사 시점은 9월 7일 기준인데요.
1: 네.
3: 서울 상승률이 뭐 조금씩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0.2%, 8월 5주차가 0.2%, 8월 4주차가 0.29%. 상승률은 내려오고 있고요. 강남 쪽은 여전히 약세입니다. 서초구는 -0.3%, 전주 지난주가 -0.23%니까 하락폭이 확대가 됐고요. 강남구는 -0.41%에서 -0.35%. 하락폭이 살짝 축소되긴 했는데 그래도 뭐 하락이 큽니다. 0.35, 0.3%면 이 정도면 눈에 띄는 하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세제 개편 영향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3: 거래는 거의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매물은 나오는데 거래가 되면 하락 거래가 되면서 이제 가격이 실제로 실거래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데 지금 매수자들은 굳이 내가 지금 사야 될까? 세제 개편안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앞으로 세금을 지금 집을 샀을 때 얼마 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다 관망 모드입니다.
1: 네.
3: 집주인들만 호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호가 중심으로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실거래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 예.
3: 송파구는 -0.02%, 강남 3구가 비로소 모두 다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사실 뭐 많이 올랐으니까 2024년, 2025년 강남 3구가 먼저 상승을 주도하면서 2021년, 2022년 전고점을 한 30% 먼저 넘었거든요.
1: 네.
3: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먼저 치고 올라갔으니까 이게 영원히 올라가는 건 없잖아요. 뭐 키도 클 때 크는 거니까 어느 정도 형님이 이제 먼저 키가 컸다.
1: 네.
3: 그렇잖아요. 형님들 보게 되면 나는 언제 저렇게 크나 하면 기다리면 내 순서가 오거든요.
1: 그럼요.
3: 그래서 형님들이 먼저 키가 컸다. 그다음 한강벨트 올라가고 나머지 외곽이 올라가는 그 흐름을 공교롭게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강동구 이제 한강벨트죠. 0.2%, 마포는 0.24%, 성동구 0.19%니까 나머지 지역들은 여전히 서울 평균 정도의 상승은 유지하고 있고요.
1: 네.
3: 이제 막내 동생들, 서울 외곽 지역들, 노원구 보게 되면 0.38%. 지난주가 0.5%니까 지난주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는 됐는데 이게 하락이 아니고요. 상승 속도가 0.5%로 상승을 하다가 0.38%로 상승을 하는 거니까 차는 계속 달리고 있는데 차 속도가 시속 한 140km 달리다가 지금 한 100km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달리고는 있다. 상승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북구는 0.46%, 강서구는 0.58%,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외곽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현상이지만 15억 아래 아파트는 대출이 6억까지 나오고
1: 그쵸.
3: 요즘 또 30대 신혼부부들이 또 전세난 때문에 집을 사고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3: 이분들이 부모님 잘 만난 금수저들 아니면 현실적으로 비싼 집을 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제 서울 외곽이 상승을 주도하면서 평균은 0.2% 나왔는데 아마도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것 같고요. 인천은 0.03%, 뭐 거의 보합 흐름이고
1: 예.
3: 경기도는 0.17%가 평균인데 하이닉스가 있는 이천시가 -0.17% 하락폭이 큽니다. 왜냐하면 수요자들이 인프라가 좋은 성과급도 받고 사내대출도 나오다 보니까 동탄이나 용인 수지나 수원 영통구로 눈을 좀 많이 돌리면서 이들 지역들이 이제 상승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보게 되면 용인 수지구는 0.29%, 기흥구가 0.33%, 분당이 0.41%니까 역시 경기도는 강남과 비슷하게 이제 먼저 치고 올라가는 거죠. 동남권이 먼저 올라갔고 지금 상태면 동남권이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서쪽으로도 상승 바람이 좀 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뭐 여전히 약세입니다. 뭐 0.01% 보합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뭐 소폭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엄연히 86주 연속 상승인 거잖아요.
3: 네.
1: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세운 종전 최장 기록을 갱신한 거라고요.
3: 뭐 주식이야 사실 상승하면 모두가 행복한 좋은데 집은 상승하게 되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세금 부담이 늘어나니까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 네.
3: 나는 팔 생각이 없는데 세금만 더 낸다라고 이제 불만을 좀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집을 사지 못하는 분들은 또 상실감도 느낄 수도 있고 또 전세도 문제가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사실 이재명 정부라고 하기도 그래요. 왜냐하면 상승이 2025년 1월 셋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아. 2026년 9월 1주, 2주까지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앞서서 뭐 86주라고 했는데 이게 뭐 87주, 88주, 100주까지도 계속 갈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는 이제 가장 길었던 85주가 언제냐면 2020년 6월. 그러니까 임대차 입법 시행되고 코로나 팬데믹 때 돈이 네. 풀려서 미친 듯이 막 집값 올라갈 때입니다. 2022년 1월 3주차까지 올랐는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 서울도 올라갔으나 지방 중소도시들 막 올라갔습니다. 지방에 뭐 경상북도 경산시 뭐 충북인 충남인가요? 뭐 계양시 이런 데에도 다 올라갔거든요.
1: 네.
3: 그러다 보니까 그때 분위기는 너 아직도 안 샀어? 지금 안 사면 안 돼. 너 벼락거지 돼. 빨리 지금 투자해야 돼. 지방 중소도시라도 아무거라도 사. 이런 포모. 상황이었습니다.
1: 어.
3: 사실은 비정상이죠.
1: 그렇죠.
3: 유동성도 많이 풀리고 불안한 마음에 필요도 없는 사람이 한 채 있는 사람이 두 채 사고 막 이런 시절이었다면 지금은 주변에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1: 아,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3: 주변에 야, 너 아직도 안 샀어 이런 분들 없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지금 팔고 싶어서 계속 정리를 하는 상황이고요. 집 하나 가진 사람은 대출도 안 나오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제 관망을 하는데 왜 집값이 올라가냐라고 하면
1: 네.
3: 결국에는 전세난 때문에 30대 신혼부부들이 실수요자들이 지금 움직이는데 무서운 건 문재인 정부 때 상승률이 7.7%예요. 물론 뭐 통계 조작 논란도 있었습니다. 뭐 다 감안하더라도 30% 할증을 붙이더라도 10% 11% 정도 되는데 최근에 86주 상승을 보게 되면 상승률이 17%입니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는 지방이나 중소도시들 위주로 이제 상승을 했다면 지금은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역만 오르기 때문에 이게 서울 아파트값 상승만 보게 되면 지금이 훨씬 더 많이 오르는 거로 나오고요. 전국 상승을 보게 되면 그때가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가 많이 올랐다. 서울 수도권만 보면 현재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상승과 지금의 상승을 비교했을 때 언제가 좀 더 심각하고 고통스럽다고 보세요?
3: 저는 지금이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1: 이유는?
3: 뭐 그때는 또 포모도 있었고 유동성도 많았고
1: 네.
3: 전국적으로 또 골고루 또 안 올라가던 지방도 올라가고 뭐 이런 시절인데 사실 포모라는 게 피어 본 미싱아웃, 나 혼자 뒤떨어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 공포감 뭐 이런 불안 심리잖아요. 불안 심리가 영원히 갈 수 있을까요?
1: 그건 아니죠.
3: 아니죠. 뭐 공포 영화를 보더라도 무섭더라도 영화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1: 그쵸?
3: 결국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동성 잔치가 끝난다든지 뭐 긴축 2022년 하반기에 미국에서 긴축이 생긴다든지 반드시 공포감은 잠잠해지기 나름인데 현재는 공포가 아니에요. 그리고 2020년 2021년은 투자자들 돈을 벌겠다는 분들이 너도 나도 들어가니까 돈 벌고 싶은 목적이 약해졌다. 낮아졌다 사라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멈추겠죠.
1: 그쵸?
3: 오히려 발을 빼는데 지금은 실수요자 시장입니다.
1: 아.
3: 전세난 때문에 전세가 없어요. 전세가 없네. 나 어떡하지? 월세로 가야 돼? 아 자기야 우리 월세 할 바에는 차라리 집 사자.
1: 사자.
3: 그냥 있는 대출 받아서 불안해서 못 살겠어. 그런 분들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데 그럼 정부도 마찬가지죠. 투자자들이 상승을 주도하면 규제를 할 수는 있잖아요.
1: 그쵸.
3: 너 투기하지 마. 너가 잘못됐어. 다주택 하지 마. 대출 규제할게. 규제 지역 지정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면 대출을 더 줄일까요? 지금 10억 아래 6억 대출이 나와서 신혼부부들이 겨우 사고 있는데 야, 집값 올라가니까 너 대출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면 신혼부부들이 폭풍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1: 에이.
3: 야, 우리 보고 지금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러면 관사라도 내주던가. 지금 뭐 이런
1: 관사.
3: 분위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부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면 전월세 시장을 좀 안정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전월세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3: 진퇴양난이고 지금 저는 지금이 훨씬 더 고통스럽다. 수요자들도 고통스럽고 정부도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1: 그렇겠네요. 아니 거래량은 분명히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거래량이 충분히 수반되지 않는 가격은 정상이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3: 사실 뭐 원칙적으로야 뭐 거래량이 이제 뒷받침이 되고 떨어질 때도 거래가 좀 되면서 떨어져야 되고 올라갈 때도 거래가 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을 보게 되면 아마 8월 거래량 보게 되면 아직 집계가 안 끝났습니다. 8월 거래량

0: 라는 건 9월 말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네. 4천 건 넘기기 만만하지 않을 것 같고요. 9월은 또 추석이 있잖아요. 9월 거래량은 아마 3천 건 초반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볼 때는 이제 4천 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좀 조용하다. 2천 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꽁꽁 얼어붙었다. 뭐 4천 건, 5천 건에서 8천 건 사이, 5천에서 8천 건 사이 정도 되면 거래가 제법 된다. 8천 건 넘어가게 되면 미쳤다. 폭등이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 구분할 수 있는데 3천 건대 정도면 거래가 좀 많이 줄었는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집값은 뭐 86주, 87주 그러니까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이제 주식 관점에서 바라보면 주식은 반드시 조정이 됩니다. 거래가 되지 않는 상승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되는데 집이라는 건 어떨까요? 특히 실수요자가 사는 집은 1000세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한 개가 거래가 되면 그게 기준점이 되니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들어도 집값은 충분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또 사실 거래량은 왜 줄었냐. 거래량 감소의 질이 중요한데 거래량도 안 오를 것 같아. 야, 지금 사면 안 돼라는 투자 심리 위축에 따라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네. 그건 하락의 징조가 될 수는 있죠.
1: 그렇죠.
0: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는데 지금 왜 거래량이 줄까요? 정부가 야, 집 사지 마. 대출 규제할 거야. 전세 끼고도 사지 마. 토지 거래할 거야. 야, 비거주 1주택과 다주택자 세금 올릴 거야라고 강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야 될 분들이 좀 기다려볼까? 못 사겠어. 한마디로 그겁니다. 공부 안 하는 자녀가 맨날 친구 만나러 갑니다. 화가 나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용돈 끊어버리고 방문을 잠가버립니다. 근데 애가 이제 놀러 안 가요. 어휴 다행이다. 드디어 우리 아들이 정신 차렸구나. 우리 딸이 정신 차렸구나. 아니잖아요.
1: 아니죠.
0: 잠시 그냥 주춤하고 있을 그쵸. 뿐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도 규제로 눌러서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상적인 거래 감소 안정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빨리 이 불안 심리가 개선이 되도록 전월세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되고 공급은 충분히 돼야 되고 특히 계속 규제 일변도로 가면 피로도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정부도 빠른 공급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춰서 총력 투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브리핑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나얼과 성시경이 함께 부르는 잠시라도 우리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1982년에 문을 연 잠실야구장이 올해 프로야구 시즌을 끝으로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새로운 돔구장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44년 동안 잠실야구장에서는 수많은 명승부와 명장면들이 펼쳐졌습니다. 개장 첫해 당시 경북고등학교 류중일 선수가 이곳에서 역사적인 1호 홈런을 터뜨렸고 1982년 세계 야구선수권대회 결승에서는 김재박 선수의 개구리 번트가 나왔지요. 그리고 1984년 한국시리즈 마지막 경기에서는 무쇠팔 최동원 선수가 끝까지 마운드를 지키면서 롯데의 첫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건물 하나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안에 배어있는 추억들도 같이 사라질까 봐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처음 야구를 봤던 아이가 커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아이를 데리고 그 야구장에 가서 열심히 응원을 하기도 했을 겁니다. 새 야구장이 들어서면 새로운 추억들이 쌓이겠지만 잠실 야구장이 사라지기 전에 그곳에서의 추억을 되새기러 찾는 분들 많으실 것 같네요. 최헌의 노래 세월 오늘 첫 곡으로 듣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재훈 작가의 수필 월드 이발소 중에서 한 대목 준비했습니다. 우리 동네 입구에는 허름한 이발소가 하나 있다. 출입문 위에는 월드 이발소란 조그만 함석 간판이 삐딱하다. 페인트는 언제 칠했는지 곳곳이 녹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고 문짝은 아귀가 안 맞아 쥐가 드나들 것 같다. 쉴 새 없이 들어가고 있는 이발소 표시등만이 이발하러 들어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듯하다. 떼국물이 밴 가운을 입은 무뚝뚝한 표정의 60 사나이. 그가 이발사다. 그는 손님이 밀려도 서두르는 법 없이 자기 페이스를 지킨다. 전기 이발기보다 가위로 깎기를 고집했다. 전기 이발기가 빠르고 편하긴 해도 스타일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속도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까지도 자기 판단에 따라 손을 놀릴 뿐 주문해야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우긴다. 이발은 예술입니다. 얼마 전에 큰 길 건너편에 헤어숍이 생겼다. 내가 바라던 그런 곳이다. 신세대 감각이 물씬 난다. 어떻게 깎아드릴까요? 인사를 건네는 폼부터가 월드 이발소 주인과는 다르고 강약과 완급을 달리해가면서 가위질하는 소리도 감미로운 음악에 가깝다. 머리를 감을 때도 물이 차지 않느냐, 뜨겁지 않느냐, 어디 불편한 데는 없느냐고 묻는다. 그런데 간혹 이 헤어숍을 두고 그 이발소에 갈 때가 있다.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날이거나 까닭 없이 우울할 때 그렇다. 무뚝뚝한 이발사의 손에 내 머리를 맡기면 도시에 살다가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 어머니 손에 이끌려 이발소의 나무 판때기 위에 앉아 있었을 때가 그리워진다. 이발이 끝나고 나면 밤송이 같은 내 머리통을 쓰다듬어 주시던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 그 이발소에서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찾아내는 건지 모른다. 낡고 빛바랜 것들이 주는 편안함. 추억은 그런 것들 속에서만 살아 숨쉬는 것일까. 이성애의 노래입니다. 잃어버린 장미.

사계절 중에서도 가을은 유독 짧아서 이 계절이 선물하는 고운 풍경들을 놓치기가 싫고 하나라도 더 눈에 담고 싶어집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행복한 여행지도 오늘은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영광 불갑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가을이 시작되면 전남 영광 불갑산 자락에는 조금 특별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붉은 꽃들이 마치 용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끝없이 이어지는데요. 바로 불갑산의 가을을 대표하는 꽃 상사화입니다. 마침 오늘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불갑산 관광지 일대에서 제26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가 열리는데요. 축제의 가장 큰 즐거움은 역시 꽃길을 천천히 걷는 겁니다. 불갑산 숲과 불갑사 주변을 따라 수많은 꽃송이가 피어 있어서 어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겨도 풍성한 꽃잔치를

즐길 수가 있지요. 해가 진 뒤에는 또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빛을 밝힌 꽃길을 걷는 상사와 달빛 야행과 빛과 영상을 이용한 상사와 미디어 파사드가 밤시간까지 이어집니다. 글쓰기를 좋아하신다면 상사와 우체통 편지 쓰기도 한번 해보시지요.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몇 자 적어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뒤에 받아볼 수 있는 엽서도 있다고 하니까 내년 가을에 나 자신에게 엽서 한 장 띄워보는 것도 특별한 추억이 될 수 있겠지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천년고찰 불갑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남진의 노래 상사화 그리고 하춘화의 알고 계세요.